0: 미가 아닐까 합니다.
1: 궁극의 미? 아름다움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하나의 도다?
2: 앞뒤가 꽉 막힌 우리 아들, 의외로 심중에는 흥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0: 오늘 영경으로 떠나십니까?
2: 그래, 이 아비도 천국의 학자들을 만나서 궁극의 도를 논해볼까 한다.
3: 아버지, 사라능담 비단 잊지 마셔요.
2: 명심, 또 명심하마.
0: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2: 그래, 가자.

0: 묻혀서 삼경에 묻혀 사는 우리 오라버니 춤에 빠져 있다는 걸 세상 누가 믿을까? 그래서 이번엔 무슨 준비할 거야?
1: 어허, 그놈의 방정. 제발 춤이라는 말에 무게를 좀 느껴보거라.
0: 흥, 맨날 혼자만 심각해.

언니가 배울 춤 정체가 무엇이오?

0: 형제 춤을 배우시겠다.
1: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이라 하니 내 반드시 가르침을 받고자 하네.
0: 철없는 선비님께서 춤바람이 단단히 나셨구만.
1: 그대가 그대의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면 알 것이야. 춤이라는 것이 본래 인간의 육신을 통해 하늘의 이치에 도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0: 글쎄요.
1: 나는 다만 궁중정제를 배워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는 것뿐이네.
0: 선비님의 자세는 높이 사겠습니다. 허나 오로지 상감마마를 위한 춤, 저처럼 천한 기녀가 궁중정제를 어찌 알겠소? 게다가 아무리 청해도 사내는 못 배웁니다.
1: 아니, 배우고자 머리를 조아리는 네가 사내인지 계집인지 어째서 분별하는가?
0: 세상이 분별하는 걸 낸들 어쩝니까? 아, 처음 급하시면 조선민 선발전에 나가시던가요. 여학행수가 궁중정제 특훈을 시켜준다죠? 미인 후보들한테?
2: 와, 상금이 99평 복층기였지?
3: 복층기였지?
4: 궁정기사 딸린 4천마력 국가마.
3: 4천마력?
5: 네 집 아신지 장원만 뽑히면 팔자가 후딱 뒤바뀌겠네.
3: 그렇지, 바뀌지, 바뀌고. 과거 급제보다 낫구만.
1: 미인 후보들은 궁중정제를 익혀 본선 무대를 꾸민다. 그래, 됐다, 됐어. 궁중정제 내 춤으로 만들 수 있겠어.
6: 무슨 수로? 오라버니, 도대체 뭘 어쩌라고? 조선 미인 선발전에 나간다고?
7: 헐.
1: 조선 미인 선발전에 출전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 궁중정제를 익히려는 것이다.
6: 그러니까 심야저고리 입고서 미인대회에 출전하시겠다는 거잖아.
1: 군자 표변이라 했다. 군자라면 옳은 것을 위해 표범처럼 재빨리 변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지. 나는 궁중정제를 위해서라면 무엇으로든 변할 각오가 돼 있다.
6: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1: 너는 그저 여인의 자태와 몸가짐을 가르쳐주기만 하면 된다.
6: 춤이 뭐 그리줬어?
1: 오로지 서책으로만 엿보았을 뿐인데 궁중정제는 그 어떤 춤보다 아름답더구나.

0: 이젠 살아있는 궁중정자를 반드시 만나야겠다.
1: 근데 조선민 선발전엔 누구 이름으로 나가게?
0: 그야 응당 그게 네 이름이지.
1: 미인을 뽑는다는 건데 미인을 향한 험난한 여정은 결국 이곳에서 시작되지.

0: 사뿐. 가볍게.
1: 가볍게 어떻게 해.
2: 임수요.
3: 어서 오시오. 얼마요?
4: 2냥입니다.

지금부터 진선미 부의뢰에서 조선 여인의 모범이 될 미인을 뽑고자 하오니 부디 살펴주소서.

0: 예의와 정절, 매무새를 기준으로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예선인 초상화 심사부터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세요.
1: 피부에 바르는 홍삼, 미용 홍삼죠.
2: 보라보니 초상화 그려줄 솜씨 좋은 화공이 생각났어.
3: 응?

0: 비키라니까.
1: 관객이 아주 씨가 말랐어.
2: 멍석이 반이나 찼구만. 나 나간다.

순사위로 봐선 고급진 초사화가 나오긴 글렀다. 일어나, 딴 데로 가자.

0: 그림싹은 얼마나 드리면 돼요?
1: 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2: 흥정은 조상을 마친 후에 하거라. 낙방을 수준으로 그릴 것이 뻔해.
3: 아, 그래도 그림이 마음에 들어야 하니까 다 그린 뒤에 보고 주슈.

0: 군둥이 첨보시나?
1: 그림이나 확인하죠.
2: 어마어마 솜씨가. 오라버니.
3: 아니, 기희야? 얼른 좀 보렴.
4: 아니, 선은 자유분방하면서도 색감은 섬세한 초상화라.
3: 기희야, 내가 뭘 했니?
1: 그림 싹은 열량에다가
4: 두 배! 20량 드리겠어.
1: 그럼 20량에다가 그 배공놀이기 얹어줘요.
4: 그건 실수. 무슨 그런 춤사위를 하고서는 이게 어울릴 거나 갔어?
1: 20량의 배공놀이기에 흥정과 정중히 거절이요.
4: 이리 주시오. 찢어진 단말.
3: 오라버니도 참 쫀쫀하오.
5: 초상화가 탐나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지.

0: 조선민 선발전의 지원자가 예선 인원의 10배수를 넘었다니 사실이요?
1: 네. 전국 팔도에서 후보들이 밀려오는 건 물론이고 고위 관료들도 굵직한 상단들의 후원 또한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0: 그 편전에서 임금의 기분이나 맞추는 나보다 부인이 더 낫소?
1: 아니 왜요? 임금과 또 편치 않습니까?
0: 새님 같은 임금이 이번 대회도 걸고 넘어지는 걸 겨우 막았지. 그저 당이 선생만 끼고 도니 깐깐할 밖에.
1: 그 당이 선생은 여식이 없답니까?
0: 왜요? 그 딸을 장원에라도 앉혀주실 거요?
1: 못할 것도 없지요. 당이 선생과 가까워지고 또 임금과 신뢰를 얻는다면 말입니다.
0: 그 성균관 대제학임 내 하고 점잔을 떠는 놈이 그 딸을 이런 태에 내보낼 리가 없지.
1: 아유, 촌시려워.
0: 그거, 그거 조합이네.
1: 그래요? 이번 대회만 성황리에 마친다면?
0: 그럼 임금도 전주의 최고의 실력자. 나의 힘을 무시하진 못하겠지요.
1: 당연하지요.
2: 참 묘한 일이야. 표지가 그토록 곱다니.
3: 누구? 나?
2: 춤사위는 상스러워서 못 봐줄 지경이던데.
3: 아, 그하고. 근데 아버지, 지금쯤 영경에 도착하셨겠지?
2: 교희야, 내 간곡히 부탁하마. 아버님께 비단 심부름 시키는 것 좀 끊거라. 아니, 성균관 대제학 당의 선생 채통이 있지 않느냐?
3: 오라버니가 지금 누구 채통 따질 때요?
2: 예선엔 붙어야 된대 말이다. 야, 강원도 사람이 붙었네.
4: 강원도 사람이 붙었어. 아니야.

0: 오라버니, 사내라는 건 절대 들키면 안 돼.
1: 자, 내 호패, 이 선비 잘 좀 부탁한다. 오늘부터 나는 규희, 최규희.
0: 내 이름값 제대로 해. 행실 그르쳤단 내 혼사길 다 막히고.
1: 걱정 마라. 합숙 기간 동안 궁중정제 지키는 데만 전념하마.
0: 알았어.

0: 불통. 찍을 수도 없어. 불통. 불통.
1: 오, 드디어 왔네.
2: 누가?
1: 미인 후보 송혜규.
2: 송혜규. 아, 그 초상화 심사에서 만점 받은 송혜규?
1: 네.
2: 미인 후보 송혜규? 어, 틀림없어? 진짜 송혜규?
3: 예, 제가 송혜규. 뭘 잘못...
4: 어, 잘못됐지, 잘못됐어.
0: 그쪽은, 어? 이 아니고, 그냥 송혜야, 어? 불통!
4: 어?
1: 약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0: 한 바퀴 쭉 살짝... 돌아봐.
4: 아유,
0: 뒤가 이쁘네.
4: 너무 예쁘네.
2: 통.
5: 최규희라 합니다.
0: 약간 한 번 쭉 돌아. 아유, 말할 것도 없다.
6: 10살 땐 고추 아가씨 선발대회, 12살 땐 호미 아가씨, 15살 땐 소 달구지 아가씨 선발대회. 넌 몇 번째야 이런 대회?
5: 글쎄, 처음...
6: 어? 야! 나 기억 안 나? 아, 왜? 우리 동아미모 한약 같이 지어먹었었잖아. 압구정 황진희 의원에서.
5: 황진희 의원?
6: 진짜 모르겠어? 어.
7: 오늘 아침에 처음 씻는 비단 버섯이란 말이야. 아씨, 너 때문에 우리 원 나갔잖아.
5: 아유 죄송. 아유 죽을 죄를. 아유 죽을 죄를.

기란을 통해 조선 여인의 미를 배우고 마지막으로는 최고의 미인을 가리는 본선 무대를 여러분들이 꾸미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조선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이것은 조선 최고의 아름다운 춤이다. 오늘 축하연으로 특별한 궁중 정제를 청해볼까?

0: 저 아이는 네 집 자식인고?
1: 방희 선생의 딸 최규희입니다.
0: 방희 선생?

0: 왜 이렇게 손에 힘을 꽉 주고 있어? 나 기억 안 나?
1: 아, 혹시 황진이 의원에서 타격제어 먹었어? 난 아닌데.
0: 그때 저자에서

0: 야, 안 들어가고 뭐해?
1: 이 방에서 다 같이 함께 잠을 잔단 말이오?
2: 별당하시 나셨네. 어? 나 같은 금수저도 불평 없는데. 아, 나 꼭 독방이 필요한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 보지?
1: 그런 것이 아니라.
3: 저기 방이 어디요?
1: 무슨 일이야? 얼굴이
3: 어메, 아 흐른다 흘려 아무나게 비싼 홍삼인디. 그 나 좀 방으로 좀 데굴고 가야.
1: 아이

오호 여자선 배짱이 남이 어찌 그리 하얗던가 궁금하니 이내 장단지에 오도 오마자 새 하얗게 질린

어머, 그건 지필무? 민소 말 좀 나온 거 맞아? 자기가 무슨 과거 보러 나온 선배인 줄 알아봐.

0: 혼자 체면 참 기구하구나. 궁중정제는 어느 세월에 익혀 도르이로 갈란지.
1: 대회가 잘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소자도 기쁩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은...

김대감마님, 제 딸 단이에요. 우리가 조선 최고의 상단을 가지고 있으면 뭐랍니까? 우리 단이 아드님처럼 훌륭한 양반댁 자제와 혼인하려면 이번 미인대회 장원을 반드시 따내야 하는 거리요.

0: 안녕. 일찍 일어났네. 난 아침마다 몸을 풀어줘야 개운한데.
1: 나도 아침마다 책을 읽는 게 습관이야. 너도 책?
2: 무슨 책이야?
0: 무보라고 해. 춤의 순서를 그려놓은 춤 악보 같은 거.
1: 근데 그림만 그려져 있네?
0: 그림이면 충분하니까. 나 쓸 줄 모르거든.
1: 아, 근데 설마 이거 다 네가 그린 거야?
0: 당연하지. 너도 같이 해볼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고 허리를 쫙 편 다음에
1: 아니야.
3: 자자자, 미인 후보님들 서둘러 서둘러 서둘러. 오늘 일정 아주 빡빡해. 일단 열녀 춘향이 태어난 남원에 가서 여러분의 학문적 소양을 평가한 다음 저녁에는 정력에 좋다는 추어탕을 팔팔 끓여서 먹어볼 것이야.

0: 시제는 만고 열려 정씨부인 칭송. 이 열려 사당에서 정씨부인에 대한 각자의 느낀 점과 배울 바를 글로 써내는 것이다. 미인의 절대 덕무 정절을 평가할 것이니 유념하도록.
1: 후보님들 서두를 거 없네. 해가 지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0: 부럽다. 쟤네 엄마가 고액과외 시켜주나 봐.
1: 부럽다.
2: 부러우면 돈 많은 부모 많나. 그것도 능력이야.
3: 단이 얘 좀 봐. 어? 조선 최고의 상단집 딸내미라 역시 달라.
1: 요즘엔 공부건 미모건 요 쇠복이 받쳐줘야 한다니까요.

0: 이 답안을 좀 보게.
1: 어찌 여인의 필체가 이렇게 박력 있을까?
2: 오, 짐승체. 그 요즘에 선배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짐승체 아니에요?
0: 간신히 언문 몇 자로 적어낸 시들과는 격이 달라. 그 아비의 그 딸이라고나 할까. 난 말이야, 이 아이가 이번 대회에 장원감으로 어떨까 마음에 두고 있다네.
1: 아, 대관절 이 처자가 누구래요?
0: 당이 선생의 딸, 규희.
3: 규희? 그게 지배로 정해졌다고? 민 선배 좀 장원이?
4: 답안지는 제대로 벗겨서 낸 거야?
3: 응, 당연하지. 내가 얘 감을 안 놔둘 거야.
4: 괜히 사고치지 말고 엄마만 믿어. 명문가 사돈을 만들려면 기필코 장원.
3: 응, 기필코 장원.
4: 아이고 내 새끼.

0: 열녀 정씨 부인 어떤 여인인 것 같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하지 않아? 10살에 시집와서 12살에 열녀가 됐다는 게.
1: 그게 그렇게 대단해?
0: 그럼 가문의 영광이지.
1: 겨우 12살짜리 여자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0: 그게
1: 봐, 그냥 돌멩이 비석일 뿐이잖아. 저 여인 가난한 인생이다.
0: 가난?
1: 나보다 훨씬.

0: 너 이름이 뭐야?
1: 소혜. 뭐 하는 거야?
0: 네가 쓴 시잖아. 난 네가 얘기한 그대로 받아 적었어.
1: 야, 안 돼.
0: 그리고 내 이름은 야가 아니고 규헌. 최규희.

0: 뭐야?
1: 네가 규희? 너 명심해. 이 대회 장원은 누구? 나야, 나.
0: 비켜줄래? 그리고 그거 위험해.
1: 야!

0: 가련한데 발.
1: 각오는 됐겠지?
2: 오늘
1: 허발나게 어렵고 따분한 일정이 기둘리고 있다 안 오냐.
3: 세상에서 제일 질색인 거.
0: 제일 설레는 거.
4: 제일 아름다운 거.
0: 춤. 그중에서도 궁중정제.
5: 궁중정제에서는 숨쉬는 것조차 예와 규범과 따라야 합니다. 들이쉬고 셋, 넷, 버티고

0: 혹시 설마 금수저 살인 미소? 어머, 김생도령이다!
1: 한양아씨네 반이 넘어갔다는 그 마성입니다. 김생도령?
0: 어메, 멋져 보여.
2: 미에 정진하는 모습이 더없이 감탄스럽군요.

0: 미흡하나 꽃 한 송이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1: 소금 꽃다발 저거 내가 받을 거야. 나 저거 못 받으면 짐 싸고 만다. 저는 꽃다발이 받고 싶어요. 또 귀재야?
2: 소인동 이불 하라 했어. 소야, 가자. 무보 그려준다며 잊었어?
1: 그래.
0: 꽃 따위로 아첨을 하지 말란 얘긴가? 재미있는 아가씨네.
3: 궁중정자는 한 박자 한 박자 너무 더 엄격해. 덩덩덩.
4: 글쎄, 박자가 제멋대로 같은데. 덩, 쿵, 다라라라라라. 이런 느낌을 주는 춤은 처음이야.
5: 나도 처음.
2: 누군가와 진지하게 춤 얘기를 나누는 거 가장 가까운 법과도 할 수 없는 얘기였거든.
6: 그럼 오늘부터 내가 절친?
2: 그게 그렇게 되나?
6: 이 세상에 고운 춤이란 게 따로 있는가 봐. 궁중정제는 사당패 춤사위랑은 확실히 달라.
2: 그럼. 얼마 전에 문둥춤 추는 이 또래 여사당을 만났는데 딱 한 양짜리 춤을 추더라.
6: 규희, 넌 춤에도 값을 매기고 그러는구나.
2: 너도 봤다면 구경값은 고사하고 비웃어줬을 거란 얘기야.
6: 그럼 내가 췄던 궁중정제는 몇 양짜리야?
2: 아니, 감히 어떻게 네 춤에 그 가치를 정하겠냐. 그리고 궁중정제는 정, 중, 동 세상 모든 것에...
6: 뭐가 그렇게 자신 있니? 그깟 춤이 대수야? 궁중정제처럼 지루한 춤은 질색이야.
2: 뭐야?
6: 한 양짜리 춤? 그래, 그 여사당 춤춘다고 뭐가 생기겠어? 국밥 한 그릇? 폭사관 2부짜리? 한숨뿐이겠지. 춤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으니까.
2: 아, 소혜야! 소혜야!

0: 내 꽃을 거절했다. 금이
1: 누굴 찾던 중이었어.
0: 아, 왜 이래. 날 찾아온 게지.

0: 내 어미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은가?
1: 어떤 놈이길래 조선 미인 손발자를 맞추냐고!
2: 왜 그래?
3: 몰라, 그냥 답답해.
4: 네가 미인 선발전에 참가했다면서?
1: 당치 않습니다!

악보를 내려받아가지고 그걸 점자 전부 단막에 옮겨서 처음 딱 볼 때, 그때가 되게 한번 즐거워요.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헌입니다. 예, 현재는 서울대학교 및 본대학원 석사를 나왔으며 지금은 단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김상헌 엄마 이혜영입니다.

101대 100인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사가 얘가 초점을 못 맞춘다고 좀 이따가 좀 더 크면 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안과 의사예요. 걔가 레지던트 한 3학년쯤 된것 같은데 누나 얘 망막에 이상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0: 굉장히 넓어. 굉장히 큰 마루. 되게 이쁘다. 진짜 이쁘네. 우리 성원이가 이쁘네. 성원이는 눈을 못 보는 거 외에는 뭐든지 다 엄마보다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울림을 보는 거지, 상원이는. 이러면서 이게 울림이 어떤가?
1: 마룻바닥에 고요한 소리가 뭘까? 궁금해서.

0: 처음 접한 거는 저는 기억 안 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만 3살 나비야 나비야를 형이 레슨하고 나간 빈자리에서 제가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가 한 다섯 여섯쯤 됐던 것 같아요.
1: 제가 그때 태교로 모차르트 뭐 태교 음악 이거 피아노 곡을 계속 틀어줬었어요. 원래 뱃속에서 그 태어나니까 만 한 달 이렇게 되니까 애가 그때부터 그거를 들어요. 기저귀 바꿔달라고도 안 하고 우유 젖달라고도 안 하고 그 테이프 30분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칭얼거려요. 그래서 아 얘가 음악에 뭔가가 있나? 시각장애라 그런가? 음악에 어떤 굉장히 재능이 있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네, 솔직히 처음에는 피아노가 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생각이 많이 좀 들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일수록 아무래도 단음으로 된 바이엘 곡 같은 거 치다 보니까 음들의 범위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보다 바깥에 있는 건반들이 저건 뭘까? 저거 왜 있는 걸까? 좀 신경이 좀 쓰였던 게 기억이 나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 뭔가 끝없는 질주를 하게 될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어렸을 때좀 했던 것 같아요.

매일 해요. 진짜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명절 때도 오후에 와서 하고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매일 진짜 365일 제가 따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따라오고

0: 엄마는 피아노 전혀 모르잖아, 그지? 음악을?
1: 근데 미스를 그렇게 줄자지듯이 맨날 세면은 나중에 내 잘못도 막.
0: 미스터 춘잘 잡아내서 스트레스예요.
2: 스트레스예요, 삼은 씨?
1: 뭐 차마 아니라고 못하겠네요.

바흐라는 작곡가가 피아니스트들마다 제각기 다른 느낌을 받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흐곡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물론 이제 푸가라고 해서 멜로디가 막 오른손에 나왔다가 왼손에 나왔다가 또 높은 음에 나왔다가 낮은 음에 나왔다가

나왔다가 이런 애들 하나의 장르가 있는데 그 푸가가 악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특히 점자 악보 같은 경우는 한 줄에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두 줄, 두 줄, 세 줄로 세 줄로 나눠 들어가고 그 각 줄 끝에 끝에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하나를 되게 자주 봐요.

일단 간단히 말하면 박음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동등하도 간주되는 건데, 성악하는 목소리를 건반으로 치환해서 건반으로 옮겨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는 멜로디여서 크게 부각시켜야 되고, 어떤 거는 반주에서 좀 줄여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멜로디와 같은 그런 가치를 지녔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크 음악에서는. 그래서 예, 일단 저는 그 사람들이 잘 치지 않는 곡을 치는 게 제 자신한테 뿌듯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저희는 사실 콩쿨에서 처음 만났고요. 상원 씨가 1등 할 때 제가 2등 했던 사이인데 근데 이제 우연히 장학재단에서 장학생 동기로 다시 만나면서 좀 친해졌고요. 상원 씨의 장점은 이제 상원 씨의 고유함이죠. 아까 이제 이야기에서도 나타났었던 솔직함, 때로는 천진난만함,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아니스트 김상원만의 저는 묵직함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진솔한 묵직함이 그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요?

제가 곡을 한번 쓰려면 되게 시간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거쳐야 될 게 많아요. 전작, 점작부, 신청부터 해서 악보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썼던 거를 내가 내 식으로 재해석을 한다. 이런 것도 그 뭐 좋은 아이디어겠지만 이게 점작고를 새로 제작 받으면서까지 할 일인가?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피아노는 참 대단한 악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피아노가 조금 유일하게 멜로디랑 반주를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일단은 지금 상원이 리사이틀에서 요 첫 번째 곡이 악보 본 지 얼마 안 된 새 곡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 독주를 할 때 처음 무대에 나가서 처음 치는 그 곡이 사실 가장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첫 곡을 지금 주로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0: 어땠어? 치면서?
1: 연주를 안 해봐서 그러니 긴장이 좀.
0: 긴장이 됐어?
1: 예.
0: 여기서 긴장하고 가서 긴장 안 하면 되겠다, 그지?
1: 예.
0: 미리 긴장하고. 첫 곡이 제일 어렵고, 첫곡 중에서도 시작이 제일 어렵잖아, 이
1: 예.
0: 프렐류드가. 그리고 그 프렐류드 중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오른손, 왼손 같이 가는 그 스케일 패세지 있지. 고기만 조금 편안하게 빨라지지 않게 안정되게 이렇게 스테디하게 이렇게 그렇게 일관되게 그치?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시작해보자.

0: 뭐 연주를 여러 차례 해봤지만 또 뭐 조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손가락을 잘못 짚을까봐 좀 겁이 나긴 하죠. 하나 틀리면 막 틀리거든요.
1: 천천히 해. 무조건 빨리 안 한다. 천천히 하면 더 멋있어. 상원 연주를. 알았지?
2: 응.
1: 천천히 할수록 감정이 많이 들어가. 응?
2: 응.

0: 수고했어요.
1: 뭐 글쎄요, 뭐 정규 기간보다 뭐 한 달 땡겨서 한 거는 속일 수 없었는지 뭔가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하네요. 좀 더 뽐낼 수 있었는데 좀 안 됐다? 뭐 이런 거.

예, 피아노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멜로디랑 반주를 동시에 겸할 수가 있는 악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음색이나 감정 표현 같은 걸 굉장히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은 감정, 또는 뭐, 그 누구를 사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슬플 때, 일상에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을 피아노에다가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고,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피아노는 그런 저한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는 얘기,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근데 성은아 또 막 너무 바빴어 이번에. 그치? 계속 또 뭐 있었지 우리가? 아, 노, 저기 음반 녹음에다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치? 더 많을 때는 완전히 더 많은데.
1: I'm wearing it. Sorry, I think you are gone.
0: 아, 이쁘다. 아, 여기 되게 이뻐. 그냥 완전히. 우와, 우와, 여기도 이쁘다. 제가 항상 얘보다 반보 정도 앞서요.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특별히 여기가 뭐 계단이 있어 이런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얘가 제 흐름을 보고 여기가 길이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아요.

0: 그래도 사람들이 피아니스트 김상원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상원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상원이한테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힘을 줄수 있는 음악가? 이 피아노 옆에 있는 상원이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얘도 이렇게 시각장애인데 이렇게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도 열심히, 다른, 뭐, 피아노 아니라도 나도 열심히 하면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 왜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다 제각기 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자들마다도 자신들이 전해줄 수 있는 감정의 어떤 포인트가 각각 좀 다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감정과 감정을 넘나드는 피아니스트. 그래서 뭐 되게 시원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되게 따뜻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울던 사람에게도 뭔가 행운을 빌어주는 연주자. 감정과 감정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모습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 예술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함께 달려볼까나. 좋을땐 외쳐보자.
1: 쿵더러 쿵더러 쿵덕쿵.
0: 웃길땐 웃어보자.
1: 갸루루루루 갸루 갸루.
0: 재밌을땐 외쳐보자.
1: 대굴 대굴 대부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만나

0: 도둥 도둥 도둥 다 이야기가 훨씬
1: 오늘의 이야기 우직진 닭 도깨비와 개암.
2: 우와 많이 좋았다. 이 개암으로 뭘 해먹지? 아 옛날에는 이 개암 가지러 산에 참 많이 올라갔는데 아버지는

0: 밝게 쉬려나? 지금쯤이면 눈도 번쩍 뜨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계시겠지? 그래, 그럼 오랜만에 개암을 한번 먹어볼까?
1: 청아, 빨리빨리 짐 챙겨.
0: 왜?
1: 집이 무너질 것 같아.
0: 뭐? 집이 지금 무너진다고? 빨리 나가. 잠깐만. 아, 하이라.
1: 청아,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웃음이 나와?
0: 아, 미안. 하이라, 근데 그건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낸 소리야.
1: 응? 진짜?
0: 응, 잘 들어봐. 자. 봤지? 개암으로 낸 소리야.
1: 아, 다행이다. 나 지금 무너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0: 하일이 너처럼 옛날에 도깨비도 개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
1: 진짜?
0: 응, 궁금하지? 앉아봐, 내가 알려줄게. 옛날에 도깨비가 개암 소리를 듣고 집이 무너진 줄 알고 혼비백산이 된 적이 있거든. 그 얘기는 도깨비와 개암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
1: 어? 나 그 책 지금 있어.
0: 응? 맞아! 그 책이야, 정확해!
2: 어디 한번 읽어볼까?
3: 응?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어요. 한 명은 마음씨가 착하고 다른 한 명은 욕심이 많은 척.
4: 나한테 이런 귀한 바나나가 생기다니! 이 귀한 걸 누구랑 나눠 먹어야 되지? 아, 그래! 먼저 우리 어머니 한 입,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한 입, 아유 우리 형님 한 입, 우리 동생 한 입, 그리고 앞집 한 입, 옆집 한 입, 뒷집 한 입. 조금씩이지만 맛이라도 보게 해드려야겠다.
5: 이보게.
6: 어? 이야, 참 맛있게 생겼는걸.
4: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이 모두랑 같이 나눠 먹을 생각이었는데 자네도 어떻게 한 입 할 텐가?
6: 한 입? 한 입? 쉬자 한 입 쉬자. 또 입 줘.
4: 그냥 한 입만 먹으면 안 될까?
6: 쉬자 또 입 먹을래. 또 입 뚜루루 뚜루 또 입.
4: 알겠어. 그러면 내가 안 먹지 뭐.
6: 어, 예, 신난다. 잘 먹을게.
7: 잘 먹었어.
4: 아니, 이걸 다 먹으면 어떡하나?
6: 난 약속대로 딱 두 입만 먹었을 뿐이야.
3: 욕심쟁이 친구 때문에 착한 농부는 늘 손해가 막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착한 농부가 나무를 하러 간 날이었어요.
4: 이만하면 오늘 밤 따뜻하게 지내는 데는 문제 없겠지. 딱 하나만 더 줍고 갈까? 어디 보자. 어? 이게 뭐야? 오! 개암이잖아! 야, 그놈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어디 또 없나? 응? 오! 우와! 이건 어머니 거. 이건 우리 아버지 거. 오! 이건 우리 형님 거. 우리 동생 거. 우와! 우와!
3: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개암을 듣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고 말았어요.
4: 어? 아이고, 개암 죽느라고 밤이 된 줄도 몰랐네.

0: 깜깜해서 집을 갈 수나 있으려나? 에이, 일단 가보지 뭐. 자. 어? 뭐야? 우리 집이 아니잖아. 에이, 어쩔 수 없지. 일단 오늘 밤은 저 집에서 묵고 가자.
1: 아, 참. 근데 대암이 뭐야? 응? 아, 맞다. 요즘 말로 뭐였더라? 내가 아까 분명히 찾아봤는데. 아, 헤이슬롯. 헤이슬롯. 우와, 청이 너 영어 잘한다. 땡큐.
2: 예상대로 집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0: 이야, 야, 아무도 안 산 지 오래된 집 같은데. 으스스하지만 바깥에서 자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왜? 이게 무슨 소리지? 집주인인가? 내가 먼저 가서 집주인한테 인사드려야겠다. 아, 제발 하룻밤만 재워줘야 될 텐데. 우와! 저건 도깨비잖아! 어쩌지? 도깨비가 날 보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어디 숨을 곳이 없나? 그래, 저기에 숨어야겠다.
2: 착한 농부가 숨자마자 도깨비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3: 내 나이 이제 겨우 873살. 으라후! 딱 1000살 때까지만 신나게 놀아야지.

0: 어디? 방망이 성능이 괜찮은지 테스트를 좀 해볼까? 금은구 하나라 뚝딱! 역시 성능이 끝내주는구만!
1: 우와, 저게 다 얼마야? 도깨비는 저러고 노는구나. 아, 배고파. 아, 하필이면 이때 배고프냐? 아, 계약 열매가 있었지? 야, 일단 이거라도 먹자.
2: 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집이 무너지는 소린가? 부실공사? 안 돼! 여기다가는 깔리겠어! 그럼 순간이동! 뚝딱!
1: 어? 뭐야? 간 거야? 이걸 다 두고? 우와! 난 이제 부자다! 부자! 나는 부자! 나는 부자! 부자! 부자! 부자! 아, 수레를 가져와야 되나? 아, 이 집까지 어떻게 다 가져가지? 잠깐! 이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면 마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 되는데? 으아! 아까워! 너무 아까워! 그렇게는 안 돼! 그래! 숲속에 숨겨놨다가 몰래 하나씩 꺼냈어야겠다. 착하게 사니까 복이 오는구만.
3: 얘기가 이상한데?
4: 뭐가? 도깨비가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도망가는 얘기 맞잖아.
3: 아, 그건 맞는데 착한 농부가 갑자기 욕심쟁이가 돼버렸잖아.

0: 원래 이야기는 안 그렇거든.
1: 그래? 그럼 어떻게 됐는데?
0: 원래 이야기는 도깨비가 두고 간 금은보화를 챙겨서? 아니다, 하애라. 그건 내가 이야기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그때 확인해봐.
1: 알았어, 장아. 잘 다녀와. 아, 깨몽이 되려고.
0: 알겠어. 그럼 나 다녀올게.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모습으로 청이 청이 신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2: 좋았어. 이제 나무 밑에다가 이 보물 상자를 숨기는 거야. 그럼 매일 그거 하나씩 쓰면 실컷 쓰고도 남겠지.
0: 무사히 도착.
2: 죄송합니다, 도깨비님. 제발 한 번만 목숨 하나 살려주십시오.
3: 아저씨, 우리 도깨비 아니에요.
2: 도깨비가 아니라고? 그럼 누구?
0: 우리는 청이와
3: 깨몽이에요.
2: 청이와 깨몽?
0: 응? 아저씨, 지금 보물 숨기고 계셨죠?
2: 그걸 어떻게?
0: 아저씨, 아저씨가 열심히 일해서 본 보물도 아닌데 그렇게 몰래 쓰겠다니, 그런 욕심쟁이 심보가 어딨어요?
2: 이 보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나 보다. 아이, 돈이 뭐라고 괜히 욕심을 부렸네.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 깨청이와 몽몽아.
0: 깨청이와 몽몽이요? 우리는 청이와
3: 깨몽이라고요.
2: 아, 그래, 청이와 깨몽이. 그래. 아무튼 고맙다. 아, 그래, 내가 이 보물들을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네도 같이 도와줄 수 있겠니?
0: 당연하죠.
4: 금화 가져가세요.
3: 은화도 있어요.
0: 근데 모두 나눠 가지셔야 돼요. 혼자 다 가지면 안 돼요.
3: 맞아요.
4: 골고루 가져가세요.
0: 자, 모두 오세요.
3: 어서 오세요.
5: 감사합니다.
0: 근데 너무 다 나눠주신 거 아니에요?
2: 에이, 처음부터 내 것도 아니었는데 뭐. 맞다. 저 고개 넘어있는 어르신한테도 나눠드린다는 걸 내가 깜빡할 뻔했네. 청이와 깨몽아, 나 먼저 가봐야겠는데 어쩌지?
0: 괜찮아요. 그럼 일 보세요. 저희도 얼른 돌아가야 되거든요.
2: 정말 고맙다. 그럼 난 이제 가보마. 안녕!
0: 안녕히 가세요. 자, 깨몽아, 그럼 우리도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3: 좋아.
0: 청이의 이름으로.
4: 잠깐! 기다려!
3: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6: 그게 너희가 내 친구랑 보물을 나눠줬다면서? 그거 어디서 났어? 공짜로 얻었다면서?
3: 그거 알면 어쩌시려고요? 똑같이 해보려고요?
6: 에이, 당연하지. 나라고 부자 되지 말라는 법 있어?
0: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 얘기 안 들. 보물을 얻기는커녕 호되게 당하실걸요?
6: 안 알려준다 이거지? 그럼 나 떼쓴다. 알려줄대요. 알려줄대요. 알고 싶단 말이에요.
0: 아저씨, 땡강 그만 부리고 일어나세요. 자, 그럼 이건 어때요?
6: 뭔데, 뭔데?
0: 저랑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기면 보물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고, 제가 이기면 아저씨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6: 오, 그거 좋네. 그럼 우리 얼굴에 붙은 종이뜨기 게임 어때? 좋지?
3: 자, 준비됐으면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청이 이겨라! 청이 파이팅! 아싸! 청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4: 다 떨어졌다! 내가 이겼다! 야호!
0: 내가

0: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도깨비가 나타나면 이 개암 열매를 딱 하고 씹어라 이거지? 부자 되기 엄청 쉽네.
1: 너새 너새 잘 마사 너새.
0: 에? 도깨비인가 보다.
1: 유후! 아 너새 너새 잘 마사 너새. 유후! 아!
0: 우와 진짜 도깨비잖아. 얘기해준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구만. 그럼 이쯤에서 개암 열매를 씹어볼까나?
1: 어? 아니, 이 소리는?
0: 무섭지? 깜짝 놀랐지? 무서우면 얼른 보물 놓고 도망가라. 방망이 놓고 가면 더 좋고.
1: 내놔! 지난번에 날 속인 게 바로 너놈이지!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줄 알고?
0: 아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아 낮아요. 나달란 말이에요.
1: 어디서 땡깡이야 땡깡은? 그런다고 내가 봐줄 줄 알아? 너 혼점나 봐야겠다. 응? 작아져라
0: 뚝딱! 이게 뭐야? 내가 엄청 작아졌잖아. 그게 돌려놔.
1: 그래? 그럼 커져라 얼굴.
0: 얼굴만 커졌잖아.
1: 왜 커다랗게 달라면서. 보기 좋다 큰 바위 얼굴.
0: 아이고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부자 안 돼도 좋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놔.
2: 친구들 오늘은 도깨비와 개암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어요.
3: 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한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알 수 있었어.
4: 오 나랑 똑같은데.
3: 아니 왜 자꾸 욕심을 부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니까.
0: 잘못했어.
1: 욕심쟁이 아저씨.
0: 어? 그렇게 부르는 거 쉬죠 쉬죠. 앞으로 착하게 살 테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
3: 진짜죠? 약속할 수 있죠?
0: 아이, 그럼 앞으로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꼭 지켜봐줘.
1: 알겠어요. 지켜볼 거예요.
2: 친구들 그럼 오늘 이야기에 나온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랩으로 전통악기를 소개해주지. 오늘의 악기는 바로 피리. 당피리, 향피리, 새피리. 세 종류의 피리가 있는데 생김새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지만 같은 피리니까 아주 친할 거야. 우리처럼. 피리리 피리 어떻게 생겼나? 튼튼한 나무 방망이처럼 생겼네. 피리리 피리 뭘로 만들었나? 굵은 대나무에 구멍

집은 온대에 간대 없고 아파트며 빌딩이며 생야단이 났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2026년 대한민국이었던가 보더라.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영재 하늘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이 영재 하늘에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하늘 영재들 및 하늘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씨구!
1: 어이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최슬아 친구의 춘향가 중 사랑가입니다. 춘향가 이도령이 사랑하는 모습을 노래한 대목으로 춘향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인기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1: 좋다!

그때요 도련님이 춘향을 업고 사랑가로 한번 돌아보는디 일이 온

야 당동지 해지루 지하니 왜 가지 단참 해먹으냐느냐 세금

주냥아. 예, 주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도련님은 날 가벼워 업었지만 난 도련님이 무거워 어찌 없는다 말씀이오. 얘야,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 얹고 징금징금 걸어 다니면 그 속이 천지의 낭장 만물 속이니라. 준양이가 도련님을 업고 노는 뒤 팍업이 되어 마구 당군자로 업고 놀겄다.

진정으로

두 번째 무대는 김지연 선배님의 서용성류 피리산조 중모리 중중모리입니다. 서용성류 피리산조는 남도 시나이가락의 바탕으로 피리산조가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음악적 어법에 따라 농음의 폭이 크고 꺾는 음의 간격을 넓게 두어 표현하는 특징이 있는 독주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지연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무대는 소리다울 친구들의 함양양잠가 풍년노래입니다. 민요 함양양잠가는 낭만적인 면이 강한 경상남도 지방의 부인들이 박자 없이 부르던 음조리 편곡하여 가야금 병창곡으로 만든 곡입니다. 민요 풍년 노래는 풍년이 된 망경 들녘의 황금 물결을 보는 듯 경

활기차고 화평한 노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다울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씨구!

네 번째 무대는 화동 정재 예술단 친구들의 진도 북춤입니다. 전라남도 진도 지역에서 양손에 채를 쥐고 몸에 북을 밀착시켜 어깨끈을 메고 추는 춤입니다. 양 북면을 두드리며 천지를 울리고 신명을 북돋는 첫 춤새를 구사하여 흥을 자아내는 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동 정재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 좋은 친구들의 동백타령입니다. 동백타령은 남도민요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동백꽃은 겨울에 활짝 피는 꽃이로 처자들이 꽃을 따는 것을 노래한 음악이며 점점 빠르게 진행되는 장단에 경쾌한 멋을 지닌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 좋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씨구!

0: 여러분, 저희가 부채를 든손으로 올렸다 내리면 얼씨구 추임새를 넣어주시고요.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좋다.

여섯 번째 무대는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꼭두각시 춤입니다.

있다. 어린 무동들이 추는 전통 꼭두각시 노름과 탈춤의 춤사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민속 무용입니다. 꼭두각시를 연상시키는 절제된 움직임과 어림사위, 겹사위, 깨끼사위, 디딤사위 등 탈춤 특유의 익살과 생동감을 결합해 전통의 멋과 흥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씨구!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 전승된 중부농악 장단이 동시대적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농악 장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중부농악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농악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의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서현이었습니다. 어이, 시구!

0: 당신의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줄기에서 엄청 배어 나와요.
1: 자, 본경으로 놀러오세요.
2: 3시간마다 모기기피제 뿌리기, 야간활동 시 밝은색 긴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3: 호국보훈. 한 번 더 보면 호호훈훈. 호호,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0: 빨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네? 빨까기 대명사, 빨까기 레전드, 빨까기 구단 여러분의 취향납 인사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국악의 날 제정 기념으로 보내드리는 알까기 명인전, 오늘의 두 대국자 만나보시겠습니다.

0: 합격장으로 가보시죠.
1: 네.
0: 네. 와, 자세 올바르고 말이지요. 오.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네. 대단한 묘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 먼저 대한민국 대표 국악인 국악계의 기둥, 국악계의 대들보

0: 대학교 학사. 거기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1: 네.
0: 그리고 이제 박사도 거의 다 됐는데 네, 네. 스케줄 때문에.
1: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부르는 데가 많으니까.
0: 예, 예. 돈도 벌어야 되잖아. 네. 네. 어쨌든 이 배운 국악이 네, 제대로 배운. 네. 이 포항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은행원 이원아 씨.
1: 네.
0: 네? 1900이 아니고 2000년으로 넘어갔네요. 2018년.
1: 네. 네.
0: 10년은 아직 안 됐죠. 네. 결혼해서 슬아의 딸. 이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독특하지요. 은행에 다녀서 돈도 잘 세고 똑똑하다.
1: 진짜로요? 진짜?
0: 아니 그럼 계숙이랑 살지 왜? 돈 세는 기계 있잖아요. 정확해요. 얘는 뭐 순식간에 이제. 네? 너무 이뻐서 결혼한다. 얼마나 듣기 좋아.
1: 맞아요. 네?
0: 그만큼 네. 이 남팔단은 네. 재미도 있고
1: 네.
0: 실력이 출중한 건 뭐 기본이고 네. 또 유머도 있는 기풍의 네. 소유자입니다.
1: 네. 또 4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고요.
0: 신동 맞네. 와, 4살 진짜, 때 그쵸? 어떻게 노래를 하지?
1: 4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고요. 또 10살 때인 1988년
0: 와.
1: 제1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장원.
0: 장원!
1: 네. 그리고 2010년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국악상,
0: 예.
1: 2012년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 네, 2013년 전통예술 부문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습니다.
0: 와, 끝이 없겠네요. 네. 상 받은
1: 무엇보다 예. 이제 국악의 대중화에 열정이 뜨거운 분입니다.
0: 네.
1: 이에 맞서는 분은 개그계의 허당, 허무개그의 창시자 손원수 칠단인데요. 두 분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이곳사 중이네요. 네. 네. 그러나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승부의 세계는 양보할 수 없어요.
1: 그렇죠.
0: 이 손원수 칠단은 참 이미지가 좋습니다.
1: 맞아요.
0: 이 1980년생 서울 출신인데 2023년 10월에 말이죠. 경기관광공사 과장님과 결혼했습니다.
1: 와.
0: 네? 와. 공무원이에요.
1: 네.
0: 네. 네, 하트를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 과장님한테? 부인한테? 네. 슬아에 아유 이뻐라. 이제 100일 조금 지난 이 하송이가 있습니다. 하송이. 늦게 네. 간 것 치고는 이세는 재빨리.
1: 네. 네.
0: 빨리빨리. 네. 애국자지요.
1: 네.
0: 2000년도 그 MBC에서 허무 개그할 때 제가 바로 옆에 코너. 그때가 알까깁니다. 먹당시.
1: 네. 네.
0: 대박이 났었습니다.
1: 와, 맞아요.
0: 그 허무한 개그.
1: 네, 네.
0: 또 어디 가니? 어디 가? 그래, 잘 가. 그래, 뭐 하여튼 네. 허무한 개그.
1: 네, 인기 많았죠.
0: 짜분짜분 네. 건데 빵빵 터졌습니다.
1: 네,
0: 당시 인기의 척도를 광고 제의로 평가하잖아요. 네, 네. 보통 광고 출연 제의만 약 100여 편.
1: 네. 와, 진짜요?
0: 하지만 100여 편 중에 네. 이 찍은 광고는 떨렁 하나.
1: 왜요? 왜 그렇게 된 거죠?
0: 당시 네. 탑 배우 광고 모델료가 1억 2천 정도 시세가.
1: 네, 네, 네.
0: 그런데 지가 뭐라고 1억 5천을 불렀대요.
1: 아.
0: 네? 건방이 하늘을 아, 찔렀지. 뭐 어쨌든 지나간 얘기고요. 네. 네.
1: 2000년 MBC 11기 공채 개그맨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또 수상으로는 MBC 방송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신인상,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등을 야, 수상했습니다.
0: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드라마 출연도 참 많이 한. 그러니까 개그맨과 탤런트, 네. 개탈맨.
1: 개탈맨.
0: 네, 개탈맨이라는 이 신조어가 생긴 거지요.
1: 네.
0: 2003년 야인시대, 오. 2004년 단팥빵, 네. 2005년 서동요, 오. 2013년 구암허준. 사극이에요, 그건.
1: 네. 네.
0: 서동요, 뭐, 그 다음에 2010년 영화, 통키는 살아있다! 통키가 살아있어요!
1: 네.
0: 2010년 소시민!
1: 네.
0: 본인이 감독! 주연 동시에 되는데 난 이 제목 다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뭐야, 또 왜? 내용이 뭐야? 관객수 굳이 뭐 지켜야 할 필요가 있냐?
1: 네네.
0: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안주하지 않고
1: 네.
0: 계속 열정을 넓힌다는 거예요. 열정,
1: 네.
0: 영화에 대한 열정. 아직도 진행형이고
1: 그게 중요하죠.
0: 높이 삽니다.
1: 네네, 맞아요. 특히 손원수 칠단은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에서 청년회장 손원수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특유의 부침성과 자상함으로 어르신들의 귀염둥이, 사랑둥이로 통했습니다.
0: 아, 어르신들한테 폭발적이에요. 그게 코너가 네. 어떻게 보면 코너인데 네. 일꾼의 탄생이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야, 그리고 맥가이버 뚝딱뚝딱 못 고치는 게 없어. 그 인테리어 업자들이 진짜 저렇게 솜씨 있으면 내가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스카우트 하겠다.
1: 네.
0: 네?

0: 만큼 이 성실하고 최선당하는 스타일입니다.
1: 네, 이제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간단하게 진행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인사 후에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어 경례. 네. 아, 이제 그만. 네. 네, 그렇죠. 진검승이고. 아~ 그렇죠. 매너 좋게 하자. 네. 아, 네. 2호 사촌이지만. 네. 예. 국악계 대표와 네. 우리 또 코미디계 대표. 네. 네. 자, 포석을 해주시죠. 8알씩입니다.
1: 네, 8알. 예.
0: 뭐, 포석은 자유자재로. 네. 네. 중앙만 안 넘으면 됩니다. 네. 어, 뭐, 그건 뭐 자유입니다. 네. 좋습니다. 야. 자, 그러면 손원수 7단부터 먼저 선수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손을 풀죠. 아,
1: 네. 선생님, 저거 욕 아니죠? 네.
0: 욕 아니죠. 손가락을 풀고. 어. 긴장하면 굳어.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거. 네. 그런 정도는. 그렇죠. 첫 수가 중요한데 말이죠. 네.
1: 과연?
0: 과연?
1: 아.
0: 떡이 됐네요.
1: 자세에 비해 약하게 나왔네요.
0: 첫 수. 이제 첫 수는 사실 긴장이 됩니다.
1: 네, 네, 네. 예.
0: 과연. 네? 남상일부터. 그렇죠! 동문서답입니다. 너가 이 길로 가라. 나는 이 길로 가겠다. 근데 위험했어요. 꽤 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네. 설마당이에요.
1: 네. 네.
0: 손원수 7단. 어르신들의 사랑을 한몸에 얻고 있는 손원수 7단. 어디 나의 진지에 쳐들어와. 네, 근데 자세는 좀 불안합니다만은.
1: 살짝.
0: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네. 네. 초반이고 과감한 승부수를 띄우기는 그렇습니다. 네. 남상일 8단. 네? 자세 보세요. 자세 봐서는 1타 2득 3득 우르르.
1: 맞아요.
0: 네?
1: 자세가 너무 자세가 좋아요.
0: 안정감 있지 않습니까? 대충 쳐도 저 정도입니다. 대충 쳐도 저 정도입니다. 네?
1: 확실히 자세부터 다르더니. 네. 와.
0: 어느 수를 노렸나 싶었는데. 눈 깜짝할 새. 와. 역시 자세.
1: 네.
0: 모든 스포츠 이제 알 것도 스포츠로 네. 친다면 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1: 네, 맞아요.
0: 폼이라고 그랬죠.
1: 네.
0: 폼이 좀
1: 자세.
0: 자세. 네. 자, 저 보세요. 여유 있는 자세. 그게 이제 기선제압입니다. 네,
1: 확실히 여유가 있어 보여요.
0: 네. 자. 과연. 네. 그거로 나는 못할까? 아,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아직 예, 자책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네, 아직 네. 크게 지는 거 아닙니다.
1: 맞아요.
0: 한 점 차입니다. 네.
1: 금방
0: 점
1: 따라잡죠.
0: 차이. 네, 금방 한 순간입니다.
1: 네.
0: 알까기 한 순간이에요. 저 저게 뭐 기껏 칭찬했더니 네. 제 정신인가요? 남성이 봤던 실망스럽네요. 네. 우리가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자세 좋고 네 매너 좋다 그랬더니 네 손원수 네 7단은 네. 힘만 드리고 동점이 됐어요.
1: 네. 네.
0: 여기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성공하면 네 잘하면 1타 2득도 되고
1: 네. 아이고 위험했어요.
0: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1: 와.
0: 네. 그래서 자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좋아요. 네. 엄지 타법.
1: 맞아요.
0: 자세를 네. 자리를 왜 옮기는지 참 이해할 수 없네요.
1: 이렇게 해도 됐을 것 같아요.
0: 네, 부끄럽습니다. 그냥 거기서 해도 그 정도.
1: 네.
0: 네. 알레 소리가 나요. 네. 저거 무례하다. 근데 저런 자세는
1: 이건...
0: 우리가 이제 자제하자 그렇게 얘기했건만 승부의 세계는 네 그래서 그래 치열하게
1: 네.
0: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요. 네. 문제타법입니다.
1: 네.
0: 미칠 거 없다. 네. 네.
1: 똑같아요.
0: 너 하나 지금. 나 하나. 네 그래요.
1: 무슨
0: 그 작전도 괜찮습니다.
1: 네, 네, 네.

0: 네. 이 동수상응이라고 말이죠. 네. 바둑도 그렇지 말까기도 늘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네. 상대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리듬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따로 놀라고 하지 말고 네. 저런 식으로 해. 아, 본인이 왔으니까 저야. 네, 저거.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저 자리가 원래 자리가 바뀌었어요. 별꼬리 반쪽입니다. 네.
1: 너무 저 자리.
0: 네, 근데 자연스럽게 네. 어떻게 저러고 있지요? 네.
1: 본인의 자리인냐.
0: 네. 네. 이왕 자리까지 바꿨는데 한 건 해야지요. 네, 한 건 해야 됩니다. 네, 남상 1팔단.
1: 아,
0: 예, 그래도 네. 신중하게 그래도 죽질 않았어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별 수도 안 보여주면서 네. 네, 어깨에 힘만 잔뜩 들어가 있는 두 네. 선수입니다. 이제 예, 수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네. 어, 좋습니다.
1: 유리해요.
0: 네. 아, 그런 정도.
1: 아, 네. 또 논개 타법이네요.
0: 네. 네. 손해는 안 보겠다. 네.
1: 이웃 주민이라 그런지 사이좋게 지금 계속 동점을 만들고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했네요. 아, 그러나 한 2%가 부족했어요.
1: 아, 네. 네. 아쉬워요.
0: 자, 돌아 어딜 침범해? 그 얄밉지요. 네, 특공대를 과연 처치 가능할까요? 아, 꽤기 나왔어요.
1: 너무 긴장했나 봐요.
0: 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제 컨디션을 못 찾고 있는 네. 선수 집단인데 시원한 게 하나 네. 본보기가 나왔으면 네. 좋겠는데 나올 때가 됐어요.
1: 네. 이제 손이 풀릴 때가 된 것 같아요.
0: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네 그거 좋습니다. 네, 네. 아, 그거로 네. 네
1: 살짝
0: 네 너무 밀면 안 되고.
1: 아, 정말 너무 안 밀었네.
0: 너무 안 밀었네요. 네. 그러면 그거 그래. 과연 와! 1타이 1이 나왔습니다. 그 어렵다는 분위에서 와! 한 방에 두 알을 드디어 나왔어요.
1: 오늘의 알입니다.
0: 네, 오늘의 알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알 역시 아름답지요.
1: 와, 멋있어요.
0: 네. 이게 이제 아마와 프로의 차이입니다. 와. 프로는 이 한 수가 나옵니다.
1: 네.
0: 그동안 몸살이고 몸살이고 그랬습니다만 결국 나왔네. 그렇다면 너만 있냐? 나 남상일이야. 나 8단이야. 어딜 까불고 그래. 이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발 그게 성립이 되나요?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남상일 8단. 안 풀린다는 표정인데 이미 알은 떠났고 떨렁 두 알.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알까기는 끝날 때까지 네, 끝난 맞아요. 게 아니고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네? 야구 9회 말 투아웃까지 네. 모르는 상황. 그렇습니다. 인정사정 볼 거 없다. 내 책임에 몰아가자.
1: 네.
0: 네, 부자 몸 조심이라고 사실은 네.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쉽게 깠어요.
1: 아, 맞아요.
0: 네, 남상일 8단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1: 아니, 조금 네. 더 신중하게.
0: 네, 신중하게. 이제 두 알입니다. 네, 두 알. 자, 신중해야 됩니다. 알은 오르지. 오!
1: 아!
0: 호랑이 굴에 먹이를 갖다 주는 격이 됐어요. 와, 안타깝습니다.
1: 위험해요.
0: 왜 하필?
1: 아...
0: 저거는 논개타법도 가능하지요.
1: 그쵸.
0: 그래도 2대1이니까 말이죠.
1: 네?
0: 과연? 네, 그렇습니다.
1: 아, 논개,
0: 그게 네. 정석입니다. 네. 한 점을 이기나 일곱 점을 이기나 승패.
1: 네.
0: 점수차는 상관없어요. 네. 계속 비웃고 있습니다.
1: 네, 아직 몰라요.
0: 일단 그러나
1: 네.
0: 저 웃음이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1: 네, 맞아요.
0: 모릅니다.
1: 진짜 끝까지
0: 그렇습니다.
1: 봐야
0: 끝까지.
1: 됩니다.
0: 와, 아, 잘했습니다. 네. 그런 정도. 너무 무리할 필요
1: 맞아요.
0: 없지요.
1: 안전하게.
0: 네, 그래서 이제 응수타진.
1: 네.
0: 네가 해봐라.
1: 네.
0: 이거 손님의 꽥. 아, 그렇습니다. 이제 굴러왔어요. 요거를 잘 처리를 하면, 그러나 좀 위치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아, 자리를 조금만 옮겨서. 네.
1: 네.
0: 완전히 옮기네요. 노골적으로 옮깁니다. 네. 노골적인 두 프로 기사입니다. 옮겨도 나 좋나요? 나오라고요?

0: 저럴 바에는 뭐하러 옮겼는지.
1: 근데 자꾸 자리를 옮길 때마다
0: 늘 옮길 때마다 신통화수가 안 나와요. 뭐 저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은 더 답답하겠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멋지게 자세 가장 멋진 폼. 네? 폼생 폼사 멋지게. 와. 끝났습니다. 네, 크루스면즈 그 있는 손호수 7단 황열 자실 남사일 한단. 저렇게 좋은가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대결은 손호수 7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제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네. 남상의 8단과 손원수 7단의 알까기 대구 2차전.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1: 손원수 7단은 개그맨 오정태, 오지연, 박희순 세 분으로 구성된 그룹 못난이 삼형제를 프로듀싱한 프로듀서로서. 네. 또 제2의 JYP를 꿈꾸고 계시다고 합니다.
0: 어디 그것뿐입니까? 네. 거의 해마다 싱글곡을 발표. 24년에는 꽃마차, 꽃마차.
1: 꽃가마.
0: 아, 그게 어떻게 된 거지?
1: 꽃가마.
0: 꽃가마. 꽃가마. 한번 어느 수준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2: 꽃가마 타고.
0: 네, 거기까지. 네. 하여튼 좋은 반응을 얻었지 않습니까? 꽃가마. 네. 그러면 이제 보석이 끝난. 네. 자, 2차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역시 흑이, 흑선. 네. 손원수 7단. 네. 여기서 인정사정 부를 것 없이 끝낼 것이냐. 네. 네. 그래도 이웃 사촌인데, 형인데. 살살 눈치껏. 아, 네. 아, 네. 욕심을 안 부리네요. 네,
1: 아주 조심스럽게.
0: 네, 네. 침착하게. 네.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그래요. 그거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오늘 안 돼요. 떡이 됐습니다. 제가 수가 없으려니까 그게 또 붙구만 해요. 자, 그렇죠. 중앙에 두 점을 향해서.
1: 어디?
0: 일부러 봐주는 건 아니겠지요.
1: 근데.
0: 네. 그냥 건식입니다.
1: 네. 남상일 8단은 어머니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한량 중에 한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못 하나도 못 박는다고요.
0: 저도 못 박습니다. 그래서 보시지요. 네. 그래도 남상일 8단은 노래로, 판소리로. 네. 사람들의 마음에. 네. 감동의 못을 박지 않습니다.
1: 네, 그거 맞죠, 맞죠.
0: 한번 박힌 감동의 못 빼기.
1: 네.
0: 어려워요.
1: 네, 맞아요.
0: 네, 남상일 8단.
1: 네.
0: 자, 다음은 어떤 공격이 될지.
1: 네.
0: 지금 누구 차례인지도 서로 까먹은 것 같아요.
1: 네, 남상일 8단 서로? 차례죠?
0: 네. 네.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일 8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남상일 8단이 이겨서. 네. 결승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와! 웃었어! 축풍남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정신이었습니다. 일단 3등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1: 몇 개가 떨어진 거죠?
0: 네. 2등. 와, 와. 이야, 대단합니다. 이겨서 남상일. 갑자기 8대 5가 됐어요. 8대 5. 네, 지금 강펀치를 얻어맞고. 그렇게 상태입니다. 손원수 7단 얼마나 우쭐대고 말이죠.
1: 네, 멋있었어요. 오늘. 네. 이 장면이. 네, 두 번이나 나왔네요.
0: 이야, 와. 이래서 남상이 8단. 네.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죠. 좋습니다.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1: 네?
0: 자, 우와!
1: 1타!
0: 2도. 네. 네,
1: 맞죠. 네.
0: 1점 차이입니다만, 본인의 아이도 희생했습니다만.
1: 와.
0: 대단들 합니다.
1: 화끈합니다.
0: 너만 아니야? 나의 일을 여길 수가 있어. 두 대국자 승부를 위해서 양보 없는 대국 펼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말이죠. 네. 알까기 대국이 아닌. 네. 실제 생활에서는. 네. 손원수 7단은 남상일 8단 일이라면 뭐든 다 한다고 그래요.
1: 아, 정말요?
0: 남상일 8단 딸 돌잔치. 네. 돌잔치 사회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한 살짜리를. 네. 즐겁게 하려면.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회 봐줬지요. 또 처제 결혼식 때도 태국까지 데려가서. 와. 사회와 축가해주는 의리의 사나입니다. 네. 물론 이제 검마비는 조금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리. 네,
1: 그렇죠.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스케줄 빼고.

0: 빼고 이렇게 예, 가는 거니까.
1: 그래도 양보 없는 일전이네요. 자, 남상일. 어, 좋습니다. 1타 2득 다시 내친 김에. 와, 좋아요. 저거 무난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밀면 반칙입니다만 네. 저 정도는 허용됩니다. 네, 네. 네? 이제 몸이 예, 몸이 아니고 손가락이 풀리는 네. 남상일 발단. 네, 지금 갈, 갈팡질팡 지금 허둥대는 손호수 네. 출단입니다. 네, 지금 약간 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네, 손호수 출단. 네, 지금. 어, 이러다가 역전되는 거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예, 그 엄지타법 약간 미는 듯한 예, 썰매타법이라고 그러는데
0: 네, 약간, 썰매타법이에요. 네, 네,
1: 썰매타법 이렇게 와, 그 좋아요. 네, 자. 네. 반격이나 성공. 어! 어, 좋아요. 네, 말끔하게. 네. 오. 어, 그런 정도는 보여주겠다. 네. 자, 어,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자, 그렇죠. 이 농개타법 좋습니다.
0: 맞아요.
1: 예, 사석작전이죠, 사석작전.
0: 네. 어, 아, 아! 왜?
1: 아, 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0: 아, 지금 너무 여유가.
1: 횟수가 아니고.
0: 네, 너무 여유가 있었어요.
1: 네, 사석작전으로 가라.
0: 네.
1: 네. 같이 희생을 한. 아!
0: 내 받고.
1: 그러니까, 예, 이. 네. 뭔가 심리적인 상실 상태. 네. 네. 손원수 칠단. 아, 약간 오. 여기서 끝나나요? 끝낼 것 같습니다. 여기서.
0: 네. 네.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1: 와! 와! 끝내네요! 와!
0: 네. 네.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1: 와! 와! 끝내네요! 와! 아유야! 야! 저 자세 보세요. 저 표정 보십시오. 남상일, 차다 남상일 네. 발단. 네? 와! 남상일 발단 승리. 그렇다면 1대1로 승부는 다시 원점.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여기 있습니다. 3차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대1.
0: 네.
1: 네, 무승부입니다.
0: 오.
1: 자, 포석은 끝난 상태. 네. 손원수. 7단부터 공격해 주십시오. 어, 결승전입니다.
0: 정말 신중해야
1: 한 번의 꾀근, 한 번의 실수는 결정타가 됩니다.
0: 네.
1: 저 그러나 공격해야죠. 그 한 수를 향해서
0: 어!
1: 아, 아. 그렇습니다만은 네. 남상일 8단도 애매해요. 쪼 애매한 수.
0: 네.
1: 저 공격을 하자니
0: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1: 그렇습니다. 사이에 네. 끼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럼 남상일 8단이 잘하는 그렇습니다. 네? 내갈 길로.
0: 네.
1: 네. 마이웨이.
0: 아, 정말 내가
1: 잘못 갔네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길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벌써 이 하나의 꾀고로 네. 갑자기 기울어 보이지 아, 않습니까?
0: 어, 이러면
1: 저거마저 손호수 칠단이 성공을 하면은 아, 아 천만다행입니다. 아. 자, 천만다행이에요.
0: 오.
1: 아. 자, 그렇다면 다시 아른 넘어왔습니다. 아!
0: 오, 오, 위험해요.
1: 이야, 위험했어요. 위험. 저만 네. 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승전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 한 점은 어찌 될 것이냐? 한 점의 운명. 아, 여기 다 뽑. 좋아요.
0: 네.
1: 사석 작전 네. 그렇습니다. 2대 1로 앞서고 네. 있으니까 좋은 작전입니다. 네 이제 떨렁 한 알. 공격하기 참 애매하지요. 아, 사실이 하나라 아니겠습니까?
0: 네.
1: 네. 그러나.
0: 어!
1: 아!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네? 어.
0: 와.
1: 자, 그러면 역시 피말리는 어? 결승전 각본 없는 드라마.
0: 어!
1: 아! 나는 참 손원수 칠단 착각한 것 같습니다. 붙어 있는 저거로 차라리. 네? 사석 직전을 써야 되는데 그 멀리 각이 안 나오는데
0: 이렇게 되면
1: 큰 실수가 나왔어요. 자, 최소한 이게 과연 성공을 하느냐? 이게 과연 성공을 하느냐? 과연 성공을 하느냐?
0: 살짝
1: 자, 와! 성공했습니다! 와! 남상일 역전승! 각본 없는 드라마! 남상일 8단 승리! 오늘 알까기 대국 최종 승자는 남상일 8단 승리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0: 와,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1: 예. 그리고 자, 예! 네, 네.

0: 간단하게 한 수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 예.
1: 지화자.
0: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인을 이렇게 해서 네. 네 분을 하고 이제 드리는 건 담상에 네?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건 내 당초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0: 아, 네. 이게 이제 사인인데. 네.
2: 그러기엔 좀 비슷비슷했어요. 네.
0: 그러니까 어차피 너무 기회는 근데
1: 아, 이게 갖다 붙인 다음에 마지막 압박의 네.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3: 계속
0: 아유 약간 신경질적으로 하지 마. 성형있게 예, 이름.
1: 예, 예. 와, 예. 이거 진짜. 오, 사인 너무 이쁘다.
2: 아,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드리고.
2: 예. 네. 네, 네, 네.
1: 야, 영광이다.
0: 아, 재밌었어. 야, 걱정.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 안녕히 계세요.

0: 제가 줄기에서 엄청 불어나와요.
1: 자, 본격으로 놀러오세요.
2: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감정 조절을 도와주고 또 정신을 집중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죠. 올바른 호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왼쪽 어깨에 힘을 뺍니다. 오른쪽 어깨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눈꺼풀에도 천천히 힘을 빼봅니다. 평소 여러분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었나요?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호흡하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빠르게 호흡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 속도에 따라 천천히 호흡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실 땐 몸이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내뱉을 땐 올라갔던 어깨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편안하게 집중해 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엔 좋은 에너지가 가득 채워진다고 생각하고 내뱉는 숨엔 몸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며 호흡을 반복해

고관절의 이완을 통해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는 우티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따라해보겠습니다. 두 발을 모으면서 매트 앞에 섭니다. 손을 반듯하게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시며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 다리를 1m, 양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립니다.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쥐고 발등을 바라보면서 왼손을 하늘 위로 쭉 밀어 올려봅니다.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쉴 때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 올리시면서 왼쪽 골반도 왼쪽으로 천천히 펴 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하나, 호흡을 5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마시는 호흡에 발을 돌아오면서 활짝 팔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마찬가지로 발등을 바라보시면서 오른팔을 위로 천천히 밀어 올려 봅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발을 수평하게 팔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호흡을 다 토해냅니다. 이어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우티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볼 텐데요. 상체를 옆으로 좀 더 깊이 기울이는 동작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만큼만 자세를 취해주세요. 매트 앞에 엄지발을 모아주고 두 팔을 쭉 뻗어주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1m 간격을 벌려주고 팔을 활짝 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을 열어주고 천천히 엄지발가락을 주려고 노력해보고 왼팔을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시선은 왼손을 올려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왼팔 밀어내고 하나, 다섯. 마시는 호흡에 올라와서 발을 11자로 왼발 틀어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천천히 오른손을 올려다 봅니다.

0: 어?
1: 마시면서 올라오고 발을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두 팔을 모아줍니다. 허리와 골반에 자극을 줘 하체를 견고하게 만들고 골반에 활력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서서 진행하는 동작인 만큼 호흡을 멈춰야 할 정도로 힘들게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 다리를 1m, 양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립니다.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쥐고 발등을 바라보면서 왼손을 하늘 위로 쭉 밀어 올려봅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1m 간격을 벌려주고 팔을 활짝 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을 열어주고 천천히 엄지발가락을 쥐려고 노력해보고 왼팔을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시선은 왼손을 올려다봅니다. 마시고

복부 안쪽에 가스를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 변비 예방에 효과적인 프라사리타 파도타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닥을 지지하는 두 다리의 견고함과 복부 수축에 따른 호흡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양 다리를 1m보다 조금 넓게 활짝 벌려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팔을 펼치고 내쉬는 호흡에 손허리로 마시고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을 짚을 때 어깨 넓이로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고개를 들 때 흉추를 쭉 핀 상태에서 가슴을 밀어내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안으로 들어오고 손 사이로 머리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무릎을 살짝 접고 안으로 넣어보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무릎을 천천히 내쉴 때마다 펴주면 좋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내쉬는 호흡에 잠시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을 허리로 상체를 천천히 밀면서 일어나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돌아오면서 반듯하게 섭니다.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이 있다면 무리하게 동작을 이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프라사리타 파도타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조금 더

벌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깍지를 낍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억지로 어깨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끌어내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목에 힘을 빼고 코로 마십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하나,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안으로 모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아랫배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평소 군살 걱정이 있으셨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부와 복부 주변 부위까지 활성화해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양 다리를 1m보다 조금 넓게 활짝 벌려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팔을 펼치고 내쉬는 호흡에 손허리로 마시고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을 짚을 때 어깨 넓이로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고개를 들 때 흉추를 쭉 핀 상태에서 가슴을 밀어내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안으로 들어오고 손 사이로 머리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다리를 조금 더 벌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깍지를 낍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억지로 어깨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끌어내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척추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파단구스타사나와 파다하스타사나입니다. 발을 모은 상태에서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발 간격을 열어줍니다. 집게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천천히 밀어내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살살 접으면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목에 힘을 빼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때 목이 경직되지 않도록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팔꿈치를 천천히 옆으로 열면서 내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내쉴 때마다 무릎을 천천히 필 수 있으면 피도록 해봅니다. 호흡을 5번 이어갑니다. 하나

다섯.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편 상태에서 턱을 앞으로 밀어내며 가슴을 펴봅니다. 복부를 수축함을 유지하고 내쉬고 손을 허리로 이어갑니다. 아랫배를 힘을 준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마십니다.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주고 손은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0: 요가 동작을 무조건 완벽하게 따라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동작을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파다하스타사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손을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1: 골반 넓이 정도 열어줍니다. 손을 발 밑으로 천천히 밀어 넣어주면서 발가락으로 손목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반대 손도 발 밑으로 넣어주고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고개에 힘을 빼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이때 승모근이 긴장되지 않도록 고개를 좌우로 틀면서 내 승모가 긴장되었는지 체크해봅니다.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쉴 때 발가락으로 지그시 손목을 눌러보고 혹시 가능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천천히 펴볼 수 있도록 노력해봅니다. 하나,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면서 둘.

0: 다섯.
1: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팔꿈치와 가슴, 유추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면서 몸을 팽팽하게 늘려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빼주고 상체를 일으키고
0: 다리를 천천히 모아주면서
1: 호흡을 내쉽니다.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굽어진 등과 허리를 펴는 데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평소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을 모은 상태에서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발 간격을 열어줍니다. 집게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오리를 걸어 잡아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천천히 밀어내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살살 접으면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목에 힘을 빼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때 목이 경직되지 않도록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 정도 열어줍니다. 손을 발 밑으로 천천히 밀어 넣어주면서 발가락으로 손목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반대 손도 발 밑으로 넣어주고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고개에 힘을 빼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는 밸런스 요가 우티타하스타 파당구스타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서서 균형을 잡고 호흡하는 자세로 균형감은 물론 강한 근력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골반의 관절을 이완시켜 하체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동작이니까요.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왼손은 허리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세워주면서 엄지발가락을 천천히 쥐어줍니다. 왼쪽 다리

팔의 균형을 잡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섯 번만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골반을 열어준 상태에서 다섯 번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돌아오고 손을 허리로 대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내려놓고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자, 반대발 발가락을 쥐고

다섯 골반을 열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와서 손은 허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다리를 내려놓고 다리를 풀어줍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왼손 허리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쥐면서 무릎을 세울 때 이렇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면서 왼쪽 발가락을 꽉 힘을 주세요. 이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골반을 열어줄 때 오른쪽 허리와 왼쪽 다리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밀면서 발등을 펴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시선을 한 점을 응시하면서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 모아주고 내쉽니다. 밸런스 요가란 명칭에 걸맞게 몸의 균형감각이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셨나요? 하체의 근력 강화와 척추 건강은 물론 집중력에도 도움을 주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왼손을 허리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세워주면서 엄지발가락을 천천히 쥐어줍니다. 왼쪽 다리의 균형을 잡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자, 이제 골반을 열어준 상태에서 다섯 번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다시 돌아오고 손을 허리로 대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0: 21세기 한국 음악
1: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남동여의 따라나.
1: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2: 국악하는 10대 때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저녁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전이나 정오에 펼치는 공연을 마티네라고 하는데요.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총 5회에 걸쳐 마티네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로 만나볼 소식은 공주문예회관에서 열린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준비했는데요. 클래식 대중화의 거장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금난세 지휘자는 오랜 기간 해설음악회를 통해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클래식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협주곡을 소개하는 명작 시리즈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공연의 주인공은 러시아 낭만주의의 대표 작곡가 차이콥스키로 쉽고 친근한 해설로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 세계를 소개했습니다. 엄숙함이 아닌 웃음으로 가득한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그 무대 만나러 충남 공주로 함께 가보시죠.
1: 여유로운 한낮에 즐기는 클래식.

0: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 충남 공주시. 수요일 낮 11시 공주문예회관에서 한낮의 콘서트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마티네는 오전에 열리는 음악회를 말하는데요.
1: 누군가에게는 분주한 시간이고 바쁜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친절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금난세 선생님이 워낙 위트있게 재치있게 해설을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0: 1977년 세계적인 지휘 콩쿠르인 카라얀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약 50년간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온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세. 클래식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국내 최초로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기획하기도 했는데요.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저는 올해 3년째로 마티네 콘서트 11시 하는 음악회를 이 공주에서 해왔는데 아무래도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6번의 연주를 할 때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지난 달에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했고요. 두 번째는 차이코스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가 유명한데 그 곡을 연주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0: 차이코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가 공연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협연자는 13세 바이올리니스트 류현석으로 2024년 국제 청소년 바이올린 콩쿠르인 이탈리아 피콜로 비올리노 마지코 국제 콩쿠르에서 1위와 청중상을 거머쥐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바이올리니스트 류현석입니다. 이 차이콥스키가 이 곡을 작곡할 때 그런 힘들었던 감정이나 그런 요소들을 관객에게 정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차이콥스키의 특성상 되게 화려한 기교가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되게 기교를 보여줘야 할 때는 진짜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0: 차이콥스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그가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우울증에 시달릴 때 쓴 곡인데요. 무대에서 연주한 1악장은 화려한 바이올린 선율과 한순간 터져나오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특징입니다.

0: 선망의 대상이었던 모차르트에 대한 존경을 담아 쓴 곡 현을 위한 세레나데 시장조. 그중 1악장에서는 현악계의 깊은 울림이 엄숙함과 생동감으로 오가는데요.
1: 차이콥스키는 원래 그 다른 작곡가도 그렇지만 그 모차르트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세레나데라는 옛날 형식의 곡을 썼는데 자기도 한번 써보겠다 해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쓸까 할 때 멜로디를 한번 쳐보세요. 오선지에 네. 지금 여러분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무슨 메시지가 없잖아요. 따따따따디데다 위에서 내려오는 멜로디인데 이거를 차이콥스키는 이렇게 작곡을 해서 와 쳐다

0: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차이콥스키의 음악 세계를 설명해 곡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1: 그 이제 왈스니까 두 사람이 치는 거잖아요. 여럿이잖아요. 담담담 이렇게 담담담담담담담담 이렇게 차이콥스키는 그 오페라도 잘 유명한 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발레 백조여우스라든지 호두까기 인형 또는 슬리핑 뷰티 너무 그 춤곡을 많이 썼는데 오늘 여기 2악장 왈스를 해보겠어요. 디라 눈바바

0: 오케스트라 뭐 악보가 있나?
1: 금난세 지휘자는 마지막 곡은 즉흥 연주로 제안했는데요. 영화나 다큐멘터리든 어디서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곡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를 선택했습니다.

0: 배고프지도 않아요. 계속 더 해도 좋을 것 같은 너무너무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1: 딸이 처음 바이올린 협연할 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2: 연주곡은 다 좋았는데 이제 그 뮤지션들의 이런 열정, 그게 참 보기 좋았었어요, 저는.
3: 공주문예회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을 다양한 공연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인데요.
4: 다음 6월 17일에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를 주제로 바티네 콘서트가 또 열리고요. 예술가의 삶과 예술가의 공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아트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6월 20일 날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를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5: 즐거운 시간이었죠? 네, 고마워요.
3: 지휘자 금난세의 유쾌한 해설로 더 재미있게 즐기는 클래식 음악. 마틴의 콘서트와 함께 클래식이 주는 또 다른 감동을 느껴보세요.
6: 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객석도 웃음으로 지휘한 유쾌한 음악회였습니다.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틴의 콘서트는 공연마다 다양한 협연자가 참여하는데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의 서정성을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선율로 들려준 바이올리니스트 류현석의 열정적인 연주도 인상 깊었습니다. 나른한 한낮, 일상의 활력이 되어줄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는 10월까지 공주문예회관에서 계속될 예정인데요. 오는 6월 17일에는 낭만주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만나실 수 있고요. 7월과 9월, 10월에는 엘가, 베토벤, 베버의 작품을 유쾌한 해설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일상의 쉼표가 되어주는 문화예술과의 만남, 마에스트로 금난세가 선물하는 유쾌한 클래식을 공연장에서 직접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만의 아지트가 있으신가요? 아지트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나 서점 혹은 자주 찾는 공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국악방송에도 새로운 아지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소리꾼이자 배우, 이 시대 젊은 국악을 대표하는 김준수가 문을 연 공간, 바로 김준수의 아지트인데요. 만능 엔터테이너 김준수의 첫 단독 MC 도전이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문화인 공감에서도 김준수의 아지트 첫 번째 녹화 현장을 방문해 긴장되고 설레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에 어떤 친구들이 놀러 왔을까요? 우리 음악의 오늘을 만들어가는 김준수의 아지트만

0: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1: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소리꾼 김준수가 여는 현재 진행형 토크쇼. 비밀스러운 아지트에서 만나는 우리 음악의 진솔한 모습. 국악방송의 새로운 간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우리 시대 국악 아티스트들을 아지트로 초대하는 공연형 음악 토크쇼인데요. 국악을 위해 세워진 이 아지트의 주인은 바로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2021년 KBS 국악대상을 수상한 젊은 국악인의 대표 주자로 소리뿐 아니라 창극, 트로트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예술인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지트에 초대하는 아티스트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 또 그분들의 음악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2: 김준수의 아지트에는 매회 특별한 시그니처 오프닝이 있다는데요. 바로 김준수의 소리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겁니다.
3: 첩첩이 놀러싸고 토끼들 입다 잡는 고동 영문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1: 우선요, 가장 그 첫 포문을 열었을 때 내가 편한 사람들이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의 음악을 알아주는 법. 오늘 이곳에서 펼쳐지는 어떤 첫 번째 이야기가 가장 편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4: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2: 김준수의 아지트를 축하하기 위해 김준수의 오랜 지기들이 출동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판소리와 피아노를 결합한 피아노 병창으로 국악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는 고영렬인데요. 2016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수상자이기도 하죠.
4: 사랑이야, 사랑이로구 나의 사랑이야.
1: 저의 음악 친구입니다. 고영렬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영렬 씨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십니까.
1: 야, 그렇게 깍듯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사실 영렬 씨는 이제 북이 없어도
2: 동시대를 살아가는 소리꾼 두 사람이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 국악인이 진행을 맡은 프로그램이니만큼 우리 소리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5: 앞에서 판소리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죠.
1: 조금 더 음악적인 깊이가 생기고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사실.
5: 제가 숨 쉬는 것도 음악이 되고 네. 관객이 숨 쉬는 것도 음악이 되기 때문에 네. 관객이 숨을 쉬게 하는 것조차 음악이 돼서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해보겠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또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함께 하자고요.
5: 함께요?
1: 함께!
5: 함께! 좋아요. 어쨌든 국악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른 타 방송국들은 어쨌든 국악 전문적인 방송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말에 대한 한계가 좀 있었어요. 여기서는 일단 그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내 생각 자체를 다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두 번째 손님 역시 김준수의 오랜 벗. 바로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싱어송라이터 송소희입니다. 전통 창법에 현대적인 사운드를 결합해 국악의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는데요.
1: 소희 씨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1: 와, 이렇게 첫 번째 손님으로 소희 씨가 나와주셔서
6: 네.
1: 저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6: 네.
1: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6: 사실 저는 준수 씨 덕분에 국악방송 녹화하러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낯설었던 설레던 그 감정들보다도 딱 무대에 서서 아까 리허설 해보니까 너무 신이 나고 편안하더라고요.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1: 편하게 내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6: 네.
1: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모셨습니다.
6: 너무 응원할게요.
1: 고맙습니다.
6: 화이팅!
7: 음악 시간에
2: 같은 길을 걷는 동료이기에 서로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사람.
6: 멋이 참
2: 두 국악인의 소리와 이야기가 더해질수록 이 작은 공간도 함께 풍성해집니다.
1: 자유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2: 김준수의 아

시트를 더 풍성하게 해준 마지막 손님은 월드뮤직밴드 두 번째 달입니다. 2004년 결성 이후 국악과 재즈, 왈츠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여온 대한민국 대표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인데요.

0: 저희의 오랜 친구 김준수가 본인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사회를 본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여러 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1: 또 신진 국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악방송 대표 경연대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올해 20회를 맞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이름을 알린 국악그룹 구이힘, 불새출, 오름세가 김준수의 아지트에 모였습니다.
2: 너무 가득한데.
3: 이렇게 이제 김준수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에 또 이제 구이힘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4: 네, 저희가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회에 참가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20년 동안 잊지 않고 저희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5: 우리 김준수의 아지트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6: 늘 형님의 앞길을 응원하는 한 동생으로서 김준수의 아지트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형님, 화이팅!
7: 자, 우리의 친구 김준수의 아지트 1회를 넘어서 1000회 만회가 될 때까지 화이팅!
8: 김준수의 아지트 화이팅!
9: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그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김윤수의 아지트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국악 공연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공연형 음악 토크쇼. 소리꾼 김준수와 이 시대 국악 아티스트들이 만들어가는 우리 음악의 현재. 김준수의 아지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질너질.
10: 네, 무대 위가 아니라 편안한 아지트에서 동료들끼리 즐겁게 수다를 떠는 것 같죠? 저도 기회가 되면 김준수의 아지트 꼭 놀러가 보고 싶네요. 만능 엔터테이너 김준수의 첫 단독 MC 도전을 축하해주러 온 친구들은 피아노 치는 소리꾼 고영열, 그리고 국악인이자 싱어송라이터 송소희였는데요.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를 지음이라고 하죠. 이들을 보면서 음악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벗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김준수의 아지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인들의 다양한 음악과 진솔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김준수의 아지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효명세자는 순조 말기 대리청정으로 세도정치를 억제하고 왕권을 바로 세우고자 했지만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안타깝게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뛰어나 궁중예술에 꽂힌 정재의 황금기를 이룬 효명세자. 재임 기간 중 총 3차례에 걸쳐 대규모 궁중연회가 열렸다고도 기록돼 있는데요. 직접 궁중음악의 가사를 쓰고 공연을 연출한 효명세자의 꿈과 이상이 창극으로 탄생했습니다. 오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국립창극단이 창극 효명을 선보이는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창극으로 다시 태어난 효명세자의 이야기, 국립창극단 효명의 주인공 이광복, 이소연 씨를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1: 네, 안녕하세요. 네,
10: 오랜만에 저희 문화인 공감에 오셨습니다.

0: 네.
1: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0: 네. 안녕하세요. 군입창극단 단원 이소연입니다. 저 5년 만에 뵙게 됐는데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 네.
2: 네, 안녕하세요. 국립창극단 단원 이광복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1: 네.
2: 다시 한번 기쁘고 반갑습니다.
1: 네.
2: 네.
1: 진짜 5년 만에. 그때는 제가 송현민 씨랑 2MC 할 때였었는데, 이제 저 혼자 하고 있어요.
0: 네.
1: 너무너무, 예, 그대로이신 것 같아서 놀랍습니다.
0: 네.
1: 5년 전과 지금이 너무 똑같으세요.
0: 똑같습니다.
1: 아, 훈훈하네요. 예. 간간이 이제 VCR을 통해서 만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신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0: 네, 저희 이제 국립창극단 창극 초명
1: 네.
0: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언제부터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0: 한두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1: 네.
0: 6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공연이라서.
2: 네. 잠깐, 23일.
1: 네.
0: 네. 6월 23일부터 공연이 시작되어서요. 저희 막바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막바지 준비에
0: 네.
1: 바쁘시고. 예. 네, 황복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2: 네, 효명에서 효명 역할을 맡아서 네.
1: 오.
2: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2: 네.
1: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이제 두 분, 오랜만에 또 나오셨고, 국립창극단이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창극단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국립창극단은 1962년도에 창단되었고요. 전통 판소리 오바탕을 바탕으로 음악 극 형태인
1: 네.
2: 창극이라는 장르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어요.
1: 네.
2: 그래서 그 예전에는 어쨌든 그 오바탕을 기반으로 계속 연행되고 공연을 해왔다면 요즘에 와서는 사실은 이제 동시대적인 그리고 관객들 분들과 소통하고 관객분들이 또 이해하기 쉬운 또
1: 네.
2: 그런 작품들로 새로운 창작 작품을 통해서 또 우리의 판소리를 입혀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2: 네, 그런 단체입니다.
1: 국립창극단의 역사가 그럼 벌써 60년이 넘은 거네요.
2: 네, 60년이 넘었죠.
1: 와, 그렇게 오래됐다니 다시 한번 또 놀랍습니다. 작년에 진짜 파격적인 전개로 화제가 된 작품이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심청 저희가 소개도 했었는데요. 그때 소연 씨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심청에서 뺑덕어멈 역할을 맡으셨죠.
0: 네, 뺑덕어멈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1: 네.
0: 사실 이전에는 뺑덕어멈이 좀 해학적인
1: 그렇죠.
0: 그런 이미지의 인물이었는데, 그때 심청에서는 이제 뺑덕어멈이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심청이 그렇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개연성을 주는
1: 네.
0: 아주 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1: 네. 약간 이제 심청이지만 심청에 대한 어떤 스토리 전개라기보다는 의외의 전개 스토리여가지고 저도 소개하면서 좀 놀라긴 했었거든요. 관객들 반응은 어땠었나요?
0: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1: 불편해
0: 있었어요.
1: 하기도
0: 예,
1: 했어요.
0: 왜냐하면 또 전통적인 이 효를
1: 네.
0: 대표하는 심청의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렇게까지 비틀 수가 있나 하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1: 네.
0: 하지만 또 동시대적인 그런 감각을 좀 가져온 작품이라서 또 젊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던
1: 새롭게.
0: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두 분이 정말 간판 스타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신 작품 수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0: 네.
1: 좀 중요한 거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뭐뭐 있을까요?
0: 저는 대표적으로는 춘향전에서 춘향도 역할을 맡았고요.
1: 네.
0: 병강세 점집 옥녀에서 옥녀 역할. 그리고
1: 네.
0: 아까 말씀하셨던 심청에서 뺑덕어멈 이런 역할도 맡아봤고요.
1: 네.
0: 네. 이런 역할들 주로 여성적인 역할들을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1: 황복 씨는요?
2: 저도 뭐 춘향전에서 뭐 이도령 역할 했었고요. 그리고 그냥 최근에 했던 작품들로는 뭐 패양별이에서 유방 역할도 맡았었고요.
1: 오.
2: 그리고 리어에서 에드거 역할,
1: 그러니까요.
2: 이날치에서 이날치 역할,
1: 예.
2: 그리고 보어자에서 수양대군 역할.
1: 그 얘기들을 저희가 조금 있다가 또
2: 네.
1: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2: 네.
1: 궁금한 게 많아서
2: 아, 그러세요?
1: 꼭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 보호자 말씀도 또 해주셨어요.
2: 네.
1: 아니, 왕과 사는 남자 영화가 정말 엄청난 흥행을 하면서
2: 맞아요.
1: 약간 이 작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게 올해 3월에 있었던
2: 네.
1: 거죠.
2: 네.
1: 어떠세요?
2: 사실
1: 어땠어요?
2: 이번에 했던 게 이제 초연 이후에
1: 네.
2: 재연을 한 공연이었거든요. 뭐 이 보호자라는 뭐 내용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유정난 사건들

0: 이제 쉽게 이제 관객분들이 생각하시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네. 계유정난 이후에 27년이 지난 아. 그 이후의 일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네. 이제 무대에 올렸던 작품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이제 뭐 수양 그리고 안평 그리고 안평의 딸인 무심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안평이 애정하고 사랑했던 대어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대어양으로 소연 씨가 아. 출연을 하셨었고요. 오. 그리고 우리가 몽유도원도의 그림을 잘 그린 네. 안견이라는 인물도 나오고요. 그래서 계유정난 이후에 27년에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과 창작을 해서 어쨌든 무대 위에 올렸던 작품이에요.
1: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분은 국립창극단에서 또 인연이 돼서 실제 부부이시기도 합니다. 올해로 이제 결혼 몇 년째인가요?
2: 10주년입니다.
1: 10주년? 네. 우와. 그러면은 연애 기간도 길었을 것이고 네. 결혼 10년까지 이제 숨쉬는 소리만 들어도 아, 저 사람의 기분 상태를 딱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때요? 두 분이 이렇게 계속 국립창극단에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서로 라이벌 의식 같은 것도 있나요?
2: 라이벌이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제일 먼저 마주하는 제일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아. 제 1번 평론가일 수도 있고 제 일에 또 팬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마음이라서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 네. 서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게 계속 24시간 보면서 함께 숨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너무 좋으시겠어요. 24시간 부탁이 네. 아니 왜 보통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네. 그냥 좀 일할 땐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냥 집에 돌아와서도 그냥 좀 냉랭하게 있고 이런데 네. 두 분 그러실 수가 없겠는데요.
2: 네 맞아요.
1: 계속 같이 지내시는
0: 네. 네, 그 싸우고 나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출근을 해서 사실 또 냉랭하게 있으면 너네들 싸웠어? 그러니까. 막 이런 또 이제 말씀을 물으시면 또 그렇게 티를 낼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런 자연스럽게 또 풀리는 것도 있는 것
1: 그래요?
0: 같아요.
1: 네. 굉장히 좋은 점도 있네요.
2: 네, 네, 네.
1: 그럼 만약에 서로가 서로의 제 첫 번째, 제 1의 평론가가 된다면 약간 어떤 정말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를 해줬을 때 네. 조금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없어요?
2: 기분 나빠요?
0: 아니요. 그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연 씨가 사실 이런 작품을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 네. 그런 대본 해석 능력 해석하는 게 좀 빨라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좀 빠른 편이에요.
1: 아무래도 그래. 여자의 그런 감성적인
0: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봐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야 이게 조금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소연 씨는 굉장히 그게 빨라서. 저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르침을 많이 주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사실 네. 이제 왜 어떨 때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1: 그럴 수도 있잖아요.
0: 어떨 때는 이제 계속 했던 말을 이제 자꾸 하고 그러면 어떤 때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들을 수는 있지만 이제 혼자의 시간으로 이제 대본을 분석할 때는 그 말이 어느 순간에 저한테 이미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 선생님 연분이시네요.
0: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와. 지원군이죠.
1: 와 네. 어떠세요? 소연 씨 입장에
2: 그렇게 생각했다니 다행이네요.
0: 아, 잘못 얘기한 건가요?
1: 반대로 이제 또 많은 조언도 해주실 거잖아요.
2: 맞아요. 또 지지를 또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네. 네가 더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제가 아무래도 자존감이 올라가고 네. 아무래도 배우들은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 확신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 맞구나 그리고 의논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점도 있고요. 좋은 것 같아요.
1: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부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과 맞추는 호흡보다도 더 좋을 거라는 생각도
2: 그래야 될 텐데요.
0: 그래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조금 이제 무대에서 물론 이제 역할을 이렇게 같이 자주 만나긴 하지만 이렇게 같은 페어로 사실 주인공을 맡은 거는 처음이에요.
1: 아 처음이에요?
2: 네.
0: 그러니까 제가 이도영을 하고 춘향이를 만약에 캐스팅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바꿔서. 붙여주질 않더라고요.
1: 다른 짝꿍으로
0: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실 좀 놀랐어요. 네.

0: 자,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두 분이 한 무대에서 또 만나게 되는데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효요음극장에서 조선시대 궁중무용에 큰 영향을 미친 효명세자를 주인공으로 한 창작 창극 효명의 막이 오릅니다. 일단 효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 효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짧은
0: 맞아요.
1: 생을 사신 분이세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이제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서 그 대리청정을 맡아서 또 어린 나이에 국정도 돌보고
0: 네.
1: 정치와 모든 것들을 많이 이렇게 돌봤던 인물인데요. 그만큼 좀 영민하고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저도 이제 효명을 하면서 사실 이 효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되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쨌든 그때 시대에 어쨌든 세도 정치로 인해서 흔들리던 왕권을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고요.
0: 네.
1: 그리고 예약 정치를 통해서 또 그런 문화나 예술을 또 이렇게 다잡아가면서 기틀을
0: 맞아요.
1: 마련하고
0: 네.
1: 그런 걸로 인해서 모두를 또 통합하고 화합하려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네,
0: 네.
1: 그래서 이번 효명이라는 작품 안에서도 그런 인물적인 그런 효명에 대한 정치 방향이나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작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0: 네.
1: 무대에서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0: 정말 짧은 생을 살았지만, 저 이제 한국무용 전공했으니까, 한국무용사에 있어서도 효명세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많은 연구들이 또 되었고, 그런 효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중 정제를 또 아주 크게 키우기도 했고, 뭔가 안무, 이런 것도 소리만큼이나 중요하게 이번에 다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1: 맞아요.
0: 드는데요.
1: 맞아요.
0: 어떤가요?
1: 이 정제, 궁중 정제를 그대로, 고증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도 있고요.
0: 네.
1: 또 아무래도 창극이 이 시대성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발맞춰서 이 안무도 김제덕 안무가께서 새롭게 이제 해석해서 또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효명의 심리를 또 창작된 안무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이 공막무라는 춤이 있는데요. 약간 창작이 가미된 그런 춤이긴 하지만 그 둘이 함께 이 예술과 그런 정치가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춤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있을 예정입니다.
0: 네. 말씀해주신 대로 안무는 모던 테이블의 예술 감독인 김제덕 안무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겉멋신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맞아요. 사실 창극에서는 아무리 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0: 네.
1: 이 노래, 그 소리가 더
0: 그렇죠.
1: 위주가 되고 그리고 드라마가 좀더 위주가 되는데
0: 네.
1: 이번에는 이제 춤으로서 그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아서 이제 춤이 더 주가 되고 그
0: 네.
1: 안에서 이제 연기나 소리가 잘 묻어나도록 하는 게또좀 다른 포인트인 것 같아요.
0: 와, 그럼 두 분께서는 소리뿐만 아니라 춤 연습까지 하시느라
1: 네, 너무 진땀을 빼고
0: 힘드시.
1: 있습니다. 네, 정말 집에서 계속 맞춰보면서.
0: 아, 그런 또 좋은 점이 있네요. 네. 아니, 안 그래도 5년 전에 뵀을 때부터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서 제가 첫마디, 살이 더 빠지셨나요? 치셨나? 이랬는데.
1: 운동을 좀 했던 것
0: 예,
1: 같아요.
0: 춤추느라 그랬나 봐요. 네. 아니, 정말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하고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굉장히 그런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과연 이제 효명세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창극으로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효명 역에는 우리 광복 씨 그리고 김수인 씨가 또 맡게 되었고, 묘묘 역. 묘묘라는 인물이 그러면 어떤 인물인 건가요?
1: 묘묘라는 이름 자체는 묘하고 묘하다 해서 이게 효명세자가 지어준
0: 아,
1: 이름이에요.
0: 진짜로,
1: 정말 그
0: 실제로?
1: 대사에 그런 묘하고 묘하다, 우린 묘묘라고 부르자라는 대사가 있어요.
0: 근데
1: 네.
0: 사실 이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고요.
1: 아, 진짜 부인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에요?
0: 그리고 이 인물은 궁 안에 이 효명세자를 죽이기 위해서 궁 안에 잠입한 살수 역할입니다. 근데 또 이제 살수 역할만 하는 건또 아니고,
1: 네.
0: 이게 또 한편으로는 궁 안에 잠입은 해서,

0: 효명세자를 죽여야 하지만 이 효명세자를 곁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예약 정치, 예술, 그리고 예술 세계와 또 어떤 이상 세계 같은 것들을 제일 가까이 바라보면서 그런 관객들 입장에서 아, 효명세자가 이런 걸 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제1의 관객이 된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게끔 해주는 인물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인물
0: 맞아요.
1: 이거군요. 이 묘묘 역에는 이소연 씨 그리고 김우정 단원이 또 맡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더블 캐스팅이다 보니 조금 그 나만의 차별점, 나만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두 분은?
0: 아무래도 그 김수인, 김우정 커플은
1: 네.
0: 움직임이 굉장히 또 뛰어나고
1: 아,
0: 그렇다
1: 그래요.
0: 보니까 네. 또 저희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1: 네.
0: 아무래도 저희는 창극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에서 어떻게 드라마를 더잘 입힐 수 있을까를 계속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그걸 이제 집에서도 하시고, 밖에서도 하시고. 예.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같이 무대에서 커플이 된 적은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2: 네,
1: 네.
2: 처음이에요.
1: 어머,
2: 네,
1: 어떠세요?
2: 그러니까
1: 느낌이?
0: 항상 건국 씨가 등장하고 퇴장하면 제가 등장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맡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마주하고 서로 마주보고 춤도 춰야 하고
1: 네.
0: 이러니까 키득키득 웃음이 나기도 하고요.
2: 그게
1: 결혼 10년이 됐는데도
2: 네.
1: 불구하고.
2: 오히려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뭔가 그 연기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어색하게 다가올 때가 낯선 거죠. 그러니까 어색하다기보다 좀 낯섦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네. 또 그런 걸 관객들이 바라보는 맛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두 분이 부부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이제 효명을 함께 준비하시면서 또 어떤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지도 궁금해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효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1: 네.
2: 어떤 정치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잘 이끌어왔던 왕이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1: 네.
2: 그 짧은 시간 내에 관객들한테 이런 효명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많이 되었어요.
1: 네.
2: 그래서 효명이 하고자 했던 예술 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표현도 관객분들한테 잘 전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1: 네.
2: 이번 창극 안에서 어떤 그 안무적인 부분이나 또 연극적인 부분이나 또 소리적인 부분들도 물론 잘 전달해야 하지만 효명이라는 인물을 잘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묘묘역은 어떤가요?
0: 네, 묘묘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움직임 안에서, 화려한 움직임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드라마,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1: 네.
0: 또 효명세자의 이런 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창극이 나아갈 방향하고도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1: 네.
0: 창극도 이렇게 다양한 음악들, 다양한 예술들과 함께 접목되고 합쳐지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1: 네. 극본은 국립창극단 유은선 예술감독이 집필을 하셨고, 작창은 국립창극단원이었던 유태평양이 맡아서 벌써부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은선 감독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무용과 창극이 결합해 새로운 무대가 탄생할 거다. 관람 포인트를 하나씩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0: 유은상 감독님께서 집필도 하셨고 또 공동 집필하신 이만희 작가님이 계신데 이 작가님의 또 특징이 또 영화 시나리오를 많이 쓰셨어서 또 함께 창극을 집필하셨던 감독님과 함께 창극과 영화가 함께 묻어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입체적으로 회오리 극장에서 볼수 있다라는 그런
2: 네.
0: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어떤 줄거리를 계속 우리가 창극으로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줄거리로 이렇게 다 풀어가잖아요.
1: 네.
2: 근데 어떤 사건들이 여러 가지 또 사건들도 나오고요. 그 안에서 장면, 씬씬이 정말 다른 장면처럼 보이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그래서 아마 보시는 재미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1: 마치
2: 생각.
1: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관람을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0: 여쭤볼게요.
1: 네, 우선 뭐 앞두고 있는 효명 작품 잘 해서 잘 마무리하고 싶고요.
0: 네.
1: 그리고 올해는 또 완창 계획도 좀 있어가지고 네, 그거 준비 잘 해서 또 관객분들과 무대에서 잘 만나고 싶습니다.
0: 네, 아유, 그것 준비도 보통 일은
1: 네.
0: 아니겠어요. 우리 서현 씨는요?
2: 네, 저도 창극 효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하반기에도 또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만나 뵙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술과 정치에서 갈등하던 효명세자가 순원왕 후에 사순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국립창극단 효명은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이 펼치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겉모습 놓치지 마시고요. 국립극장에서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국립창극단 효명의 주인공 이광복, 이소연 씨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 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악방송 공연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6월 5일) 국악의 달을 맞아 6월 14일까지 국악 주간으로 지정해 전국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숲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에서도 우리 소리와 전통 문화를 알리는 국악주간 기획공연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국악주간 기획공연은 6월 13일과 14일 오전 11시, 오후 2시, 5시 하루 3번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 13일과 14일 오전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영상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게임 음악을 선보이고요. 또 2시에는 첼로와 가야금을 결합한 듀오 첼로 가야금이, 5시에는 퓨전 국악 노름마치 예술단이 공연을 펼칩니다. 6월 14일은 2시부터 국악 아카펠라 토리스가 민요와 판소리 주요 대목을 아카펠라로 재해석해 들려주고요. 마지막 무대는 국악그룹 충전소의 전통 연희와 줄타기 신동으로 알려진 남창동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날 번화돌리기, 탈만들기 등 전통 놀이와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서울숲으로 국악 나들이 떠나보면 어떨까요?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이선여선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1: 산철가는 인생하고 계절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 생각 많이 해요.
0: 백발 한심 허구나.

0: 언니
1: 안녕하세요.
0: 하시려서야 무서워니.
1: 네. 추워요.
0: 손에 뭐 이렇게 들고 와. 티타임 할까요? 요거 하나 먹고 소리 할까요?
1: 네.
0: 여기 이렇게 딱 끼게 이거 밑에 거 벌려요.

0: 채워서
1: 제가 프랑스 항공문화원에 예술 강사, 그러니까 파견 강사로 나와서 판소리를 지도한 적이 있어요. 판소리 워크숍을 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로르가 판소리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판소리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0: 이해 못했지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요. 그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파리에서 회사 큰 회사 다니고 있어서 금사 다니고 집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 다 그만두고 우리 엄마한테 한국에 가서 1년 동안만 그렇게 일하고 파리에 갈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 만약에 3년 이렇게 바라면 엄마가 아마 허락 바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1: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제일 맛있는 붕어빵 집이에요.
2: 프랑스 기자들도 몇 번 따라왔어요.
3: 아, 이 집이요?
2: 네. 유명하신 분인가 봐.

0: 여기 역사 되게 예쁘고, 저는 판소리 공부하니까 판소리 중동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래된 구멍 이렇게 곳에서 이렇게 판소리 하면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1: 열구돈 단양을 내어주니 해라 이 사람 몹쓸 사람
0: 이렇게
2: 아 마포롤
0: 네네
2: 4년인데 이런 소리를 내요? 아,
0: 고맙습니다. 연습 많이 하네요. 합니다.
3: 외국 분이 진정이시네. 또 우리나라 판소리를 대단한데 아직
1: 내 청춘도 버리고 속철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데 있나

0: 이 상자 안에는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 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2: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0: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1: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0: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2: 될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0: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1: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2: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3: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4: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0: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하나, 둘, 셋.

Oh.

Oh.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의 수와 열대야의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추풍령, 중령 등과 함께 나라 땅의 큰 고개인 문경세제. 이 큰 고개 아래 고을들을 통틀어 영남이라고 불렀죠. 옛날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던 영남의 선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넘었던 문경세제. 급제의 기쁜 소식을 듣길 바란다는 뜻의 문의경사 문경. 오늘은 그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 문경의 곳곳을 다녀보겠습니다. 세제 아래 첫 동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요?

0: 백두에서 지리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 백두대간. 그 깊은 곳에 허리를 가르며 이어지는 문경새재길. 영남과 한양을 이어주던 큰 길이었습니다.
1: 우리 문경이라는 지명에는 들을 문자와 경사경자를 쓰는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 곳이어서 옛날에 영남 지방에서 가고 보러 가는 선비님들의 가장 선호하던 길이었습니다. 옛날에 선비만 다니는 거 아니라 영남의 쇠고기나 궁중진상품 모든 영남의 산부들도 이 문경 세제를 넘어서 충주 남한강 백길 따라서 한강 나루터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짧은 고갯길이었습니다.
0: 삼국시대부터 열린 것으로 알려진 세제의 고갯길.

충남과 충청도, 나아가 한양까지 이어주던 영남대로의 중심이었지요. 물산이 모이고 사람들이 넘나들던 문경세제. 그 옛 모습은 어땠을까요?

0: 가급기 하면은 선비님들, 그 선비님들 메고 다니던 괴나리 보침석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먼 길을 가야 되다 보니까 무조건 작게 모든 물품들을 미니어처처럼 작게 만들었습니다.
1: 선비들이 보침속에 넣어 다녔던 서책들인데요. 유난히 눈에 띄는 작은 책, 좁쌀책입니다.
0: 선비님들은 길 가면서도 등짐하게 되고 개나리 보침안에 들어가게 되면 일일이 내려서 풀고 꺼내야 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길 가면서도 공부하겠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소매 속에 도포자락 안에 넣어서 수시로 길 가면서도 꺼내서 공부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소매 숫자에 보배진자를 써서 소매 속에 들어가는 보배라는 수신본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책자를 했고요.
1: 옛 지도들입니다. 조선판 내비게이션이었을까요? 세제에는 큰 관문이 3개 있습니다. 제1관문은 주흘관. 세제 입구에 있는 가장 유명한 관문입니다. 관문이자 방어시설이었지요.
0: 이 성벽의 일관문은 1708년도 숙종조에 쌓는 성인데 그 이 성벽 돌에 보면은 이렇게 각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은 강희, 신축, 개축, 별장, 이인성, 도석수, 송성원, 이영우, 강두정 이렇게 별장 이름과 도석수의 이름이 짱 박혀 있는 거는 옛날 우리의 선인들의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 실명제로 책임을 지고 잘 쌓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인들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공사 실명제의 각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1: 제1관문을 지나 다음 관문까지는 약 3km. 참 걷기 좋은 길입니다. 선비들은 부푼 꿈을 안고 한양으로 향했고 고부상들은 삶의 무게를 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세제 제2관문 조곡관인데요. 나는 새도 넘기 어려웠다는 세제. 조곡관은 새들의 골짜기를 지키는 관문입니다. 최근 들어 문경세제를 더 널리 알린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오픈세트장입니다. 수많은 사극과 영화가 탄생한 곳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0: 개구리! 개구리! 한 번 더 문경!
2: 화이팅!
0: 한 번 더 문경!
2: 화이팅!
1: 산 좋고 물 좋은 문경. 아주 특별한 특산품이 있습니다. 빨간 이 열매. 네, 바로 오미자입니다. 시고, 달고, 쓰고, 짜고, 맵고 열매 한 알에 다섯 가지 맛을 품었다는 오미자. 문경 오미자. 와. 더 알아볼까요? 오미자 테마공원을 찾았습니다. 재배와 수확, 그리고 활용법까지 오미자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3: 문경 오미자만의 특징이 이렇게 있네요. 전국 최대의 오미자 재배지가 바로 문경입니다. 그리고 250m 이상의 준고랭지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품질이나 맛이나 색상이나 향기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요 오미자를 가공을 해서 상품화시킨 게 바로 문경이래요. 그렇구나. 달고 쓰고 맵고 짜고 시고 이 다섯 가지의 오미자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마도 저와 성 씨와 같은 옷이어서가 아닐까요?
1: 오미자는 그 독특한 덕분에 음료로도 한약 재료로도

0: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1: 높은 산, 높은 고개, 깨끗한 자연 경관을 갖고 있는 문경. 이 문경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새콤달콤 다섯 가지 맛을 낸다는 오미자인데요. 그 오미자가 더 깊은 맛을 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맛이 문경의 맛일지 함께 가보시죠. 우와, 우물이다.
0: 그런데 우와, 마을 우물이네. 입구에서 아주 특별한 샘을 만났습니다.
1: 아, 봉생마을 봉황샘 소원쉼터. 500여 년 동안 주민들의 목을 축였던 우물과 향나무가 400년이나 됐어요.
0: 오래된 우물.
1: 아,
0: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1: 근데 마르지 않았어요. 500년 동안에 물이 안 말랐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오, 석간수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대요.
0: 두레박질도 해봤는데요.
1: 아,
0: 처음 해보는 두레박질 중심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 와, 이렇게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500년 된 우물에서 물이 있고 물을 기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와.
0: 우물 구경을 마치고 찾은 어느 음식점.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항아리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 항아리일까요? 항아리 안 잘 익은 된장이 그득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 아, 안녕하세요.
1: 아니, 장독대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2: 아, 예, 그러네요.
1: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고추장이에요.
2: 아니요.
1: 그건 아니에요?
2: 이제 여기 큰 항아리나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된장하고 간장이 들어있고요.
1: 네.
2: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그거보다 작은 항아리에는 고추장이 들어있고.
1: 아, 그렇구나.
2: 네.
1: 그럼 일반 고추장하고 네. 오미자 고추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2: 오미자 청이 들어가서.
1: 네네.
2: 이제 고추장이 좀 달달하고,
1: 오,
2: 네,
1: 그렇구나.
2: 청이 들어가니까 달달하고, 두 번째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 오미자의 그 건강한 그
1: 맛과 더불어서 건강까지,
2: 네, 그렇죠.
1: 그렇군요.
2: 네.
0: 이 집의 특미 바로 오미자 고추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미자 고추장 어떻게 담그는 걸까요?
1: 이게
2: 오미자청.
1: 문경의 그 유명한 오미자청.
2: 네, 맞습니다.
1: 그거는
2: 네, 네.
1: 너무 예쁩니다.
2: 재료가 많진 않죠?
1: 아유,
2: 네, 네. 다섯 가지만 들어가요.
1: 중요한 건
2: 네.
1: 이걸 어떤 비율로 했느냐가 중요하고 그게
2: 그렇죠.
1: 노하우죠.
2: 네, 네, 예. 네.
0: 그 비법을 잠깐 엿보기로 했는데요. 난생 처음 네. 고추장 담그기에 네. 도전합니다.
2: 그다음에 자 이제 저어 보시겠어요?
1: 네. 네. 이걸로?
2: 네, 네. 이제 고춧가루, 메주가루가
1: 잘 섞
2: 예, 잘 섞이도록 저어 주시고 그다음에 소금이 다 녹아야 돼.
1: 아, 그렇구나.
2: 네.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젓는 게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문경의 대표 농산물 오미자입니다.
1: 네.
2: 자, 이제 오미자 고추장이 되는 거예요.
1: 아. 네.
2: 한번 섞어보시겠어요? 네. 훨씬 젓는 게 쉽죠?
1: 맞아요.
2: 예. 네. 아무리 오미자청이 좋아도, 맛있고 몸에 좋아도, 너무 많이 넣으면, 부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맛이 달라져요.
0: 오미자청을 적당히 넣은 다음, 젓고 또 저어서 고추장을 완성했습니다.
2: 네.
1: 우와. 고추장 맛이에요.
2: 그쵸.
1: 아직은, 네. 아직 네. 맛이 안,
2: 맞아요.
1: 근데 그렇게 짜지도 않고요.
2: 네.
1: 네, 생각보다.
2: 네네네. 네.
1: 오미자가 저는 확 이렇게 튀어나올 줄 알았더니, 오미자는 이거 싹, 뭔가 삭히는 거에 주력을 할 것 같아요.
2: 그쵸. 네, 맞습니다. 숙성도 빨리 시켜주고, 오미자가 네. 고추장에 또 깊은 맛을 나게 또 해드려요.
1: 네. 네
2: 그래서,
1: 근데 되게 부드럽다.
2: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 짜잔!

0: 진짜로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고추장입니다. 물론 어머님이 다 해주셨지만 문경이 자랑하는 오미자 청이 들어있는 오미자 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
1: 오미자.
2: 오미자를 활용한 또 다른 문경의 별미가 있는데요. 바로 오미자 고추장 불고기입니다. 문경 약돌 돼지고기에 오미자 청을 넣고 잘 주무른 다음 센 불로 구워냅니다.
3: 오미자가 약재잖아요. 그냥 음식을 섭취하는데 건강도 같이 더불어 갈수 있고 또 오미자가 들어가면 달달하고 맛있어요, 첫째. 예, 그리고 소화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예, 그래서 우리 고추장의 비결이라고 하면 오미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2: 네, 이 탱글함 느껴지시죠? 이 집의 또 하나의 별미. 바로 묵사발입니다. 여기에도 오미자 청이 들어갑니다. 얼핏 국수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네요. 네, 아주 잘된 밥. 그런데 밥 색깔이 좀 다르죠. 바로 조밥입니다. 찰떡궁합 짝이 있습니다.
1: 조밥이 옛날에는 이제 쌀이 귀하니까 여기는 산간지방이라 논농사가 잘안 돼요. 논농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는 그냥 비탈진 산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밥을 늘리기 위해서 조를 넣었던 것 같아요. 예, 없던 시절이라서. 이게 다 없던 시절에 먹던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밥이 이쪽에, 묵사발에 조밥이 유명한 것 같아요. 네.
0: 와, 지금 제 앞에 진짜 한 상이 그림처럼 차려졌는데 소개를 받아야 될것
1: 아,
0: 같아요.
1: 네.
0: 예, 이게 지금 묵 아닌가요?
1: 네, 맞아요. 도토리 묵에다가
0: 네.
1: 이제 육수를 부어서
0: 네.
1: 조밥을 말아먹는.
0: 아,
1: 네. 그래서
0: 그래서
1: 네,
0: 묵조밥이에요?
1: 맞습니다.
0: 아, 난 묵조밥이 뭘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1: 네.
0: 짜잔, 보면, 아, 조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예쁘게. 말아볼게요.
1: 네.
0: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먹었어요, 옛날.
1: 네, 옛날에 이렇게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이 묵사발은 사연이 있는 묵이에요. 묵사발이에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가 팔남매거든요. 사남 사녀예.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가 가난한 시골집이에요. 농사도 많지 않고 아버지가 월급을 조금 받으셔가지고 우리 팔남매 공부를 다못 시켜요. 그래서 엄마가 이 묵사발 이 묵장사를 하셨었어요. 네,
0: 그렇구나.
1: 고생 엄청 많이 하셨죠. 에이, 추억의 음식이에요, 저한테는. 네.
0: 그러시겠네.
2: 도토리 묵사발과 조밥, 그 맛의 조화는 과연 어떨까요?
0: 묵 자체에 간이 없잖아요.
1: 그쵸,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0: 식감만 있는데 식감도 쫀득하지만 이 육수가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네요. 근데 그게 역시 과하지도 않고 이게 그 문경의
1: 네. 유명한
0: 무슨 돼지라고요?
1: 약돌 돼지.
0: 약돌 돼지.
1: 오미자 고추장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 오미자 청이 들어갔어요. 연육작용을 하기 위해서.
0: 얼마나 부드러울까요?
1: 네네.
0: 엄청 부드럽고요. 돼지 그 잡내 같은 모든 거가
1: 안 나죠.
0: 오미자가 딱 잡아버려서
1: 네네.
0: 뭐 아예 없는데요. 아마도 문경이 이 모든 재료를 준비를 해줬기에 여기에 터를 잡고 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이 기쁨을 전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그런 것도
0: 그렇죠?
1: 있죠. 네,
0: 네.
1: 맞습니다.
0: 저희가 그 대를 이은 건강한 맛으로 덕분에 이렇게 문경에 와서 행복한 그 맛의 느낌을, 깊이를 느끼고 갑니다. 정말 덕분입니다. 여러분, 문경이 산세가 만들어준 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밥상 맛있게 드셔보시죠.
2: 산에 산을 더하여 그 산줄기 끝간데 없는 문경. 바람마저 숨을 고르는 곳.

0: 문경에는 삼국시대부터 이 땅을 지켜온 산성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모산성입니다.
1: 이 고모산성은 신라 5세기 때부터 신라시대의 사람들이 북진 정책을 위해서 하나의 산성을 또 만들었던 이유도 되고요. 삼국시대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왕건이 통일하기까지 삼국을 통일하기까지 굉장히 큰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도 여기를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카가 통과를 하면서 바로 조선이 함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0: 참 무심하다는 생각입니다. 역사의 한때 치열한 전장이었던 산성. 역사는 잇기 짙은 성돌 아래 묻혔지만 그때 그 풍광만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고갯길, 오르막과 내리막이 끝없이 이어지는 길. 그래서 우리네 인생을 고갯길에 비유하곤 할까요? 굽이굽이 험한 길 가다 보면 잠시 다리 쉼도 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길은 역사의 현장이 되기도 했지요.
1: 이 나무는 구한말 때 홍강 이강연 대장님과 일본군이 접전을 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요, 일본 사람들이 하도 웅강 이강연 대장이 신출 귀몰 하다 보니까 이 마을에 불을 질러요. 이 마을에 불을 지르는데 그 당시 탄자국이 여기 좀 있습니다. 나무가. 근데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나무가 그때부터 다시 살아나서 지금 하나의 이 길목을 지켜주는 성황나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0: 참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어디 나무뿐일까요? 사람들 역시 간절한 기원을 품고 끈질기게 살아왔습니다. 어디냐고요? 예, 철길입니다. 문경의 철길, 석탄 산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네, 문경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산 지역이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경시에 오시면 석탄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석탄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데요. 어떤 곳일지 함께 가보시죠. 들어서자마자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 당시 광부들을 보자 울컥해졌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광부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2: 그 남편 되는 광부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가장이죠. 그분의 그 신발을 꼭 방문 쪽으로 집 안쪽으로 향해서 돌려놓는답니다. 그야말로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엄마도 그렇고 온 식구들이 전다 아빠가 이렇게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에 임하기 때문에 언제나 오늘도 무사히가 절로 생각나는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예.
0: 여느 박물관과 달리 이곳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산업 역군이라고 칭찬했던 광부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막장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더 밀려날 곳 없었던 이들, 그들의 옛 모습이 짠하기만 했습니다.
3: 사실 출근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표정,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밝은 분이 없으셔서 더 마음이 아프고, 이 좁은 축전차에 타시는 칸이 성인이 발을 넣기도 굉장히 비좁아 보이는데 이보다도 더 비좁은 공간으로 내려가시는 거잖아요. 매일이 살얼음판이었고 내가 오늘 무사히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공포감으로 하루하루를 근무하셨을 걸 생각하니 저 표정이 너무 많이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있어 가난했던 우리들의 겨울이 그나마 따뜻했겠지요. 실제 갱도였던 곳. 지금은 석탄 문화 공간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당시 갱도한 광부들의 일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4: 자, 그럼 제가 힘차게 문도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무사히라고 외쳐주시면 우리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볼 거예요. 아시겠죠?
3: 네.
4: 자, 그럼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도 무사히 그럼 우리 여차가 출발합니다.
3: 이렇게 영상 체험관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꽤 실감이 났습니다. 땅속 깊은 곳, 갱도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직접 굴을 뚫고 지지대를 설치하며 탄맥을 따라가야 했던 광부들. 열악했던 작업 환경, 사고의 공포,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4: 자, 우리 새내기 광부님들, 발표하실 준비되셨나요?
3: 네.
4: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저희 베테랑 광부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거니까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발파 하고 외치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발파 장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3: 네.
4: 아셨죠?
3: 네.
4: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발파!
3: 아우.
4: 아, 하루 이틀 다니고 그렇게 놀래.
3: 이야, 이쁘다. 살아나왔다는 그, 살아나왔다는 안도감? 이 빛을 보는 순간, 나 오늘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 이 평온함. 길지 않았던 갱도 체험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순간 정말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0: 아, 광부분들의 사퇴액을 전시한 곳이구나. 우와. 제일 중요한 게 목욕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일반 대중탕은 가면 되게 눈치를 줄 것 같아요. 비누로도 잘 씻겨지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이발도 하시고 여기 사특 목욕탕도 있고.
3: 갱도 밖의 광부들,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0: 목욕탕.
3: 때가 되면 이발도 하고 어린아들 손잡고 대중탕도 갔겠지요.
0: 점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로. 파전에 탁주 한 잔. 대포집. 맞다, 대포집.
3: 어쩌면 유일한 위안이었겠지요. 동료들과 무용담을 나누며 한잔하던 시간이요.
0: 목에 낀 탄가루를 씻어내기 위해서 안주는 꼭 돼지고기를 많이 드셨대요. 맞아요. 우리도 먼지 있을 땐. 문경에 와서 실제 갱도도 들어가 보고 또 이렇게 광부들의 사택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연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말 그대로 매일이 전쟁터였네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생명의 지킴이가 되어주는 전우였고요. 문경의 아름다움은 그저 눈앞에 펼쳐진 풍광만이 아니고 그 세월이 쌓여간 시간들 속에서 아픔이 다져져서 만들어진 깊이 있는 문경의 아름다움을 이제야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골짜기 골짜기 그 어디쯤에는 곡식 심을 땅도 있었답니다. 길을 가다가 밭갈이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건 난생 처음 보는 농기구였습니다.
1: 저 이런 거 어르신 처음 봐요.
2: 아, 그래요?
1: 네.
2: 아,
1: 우와.
2: 수동쟁기.
1: 수동쟁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가 하는 그런 거를 그렇지. 축소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2: 소가 하던 거를 네. 사람이 그냥 직접 하고
1: 작게,
2: 있는 거예요.
1: 작게. 네. 똑바로 가기가 어렵겠죠? 자, 가볼게요. 우와. 우와.
2: 힘들어요?
1: 어, 안 가요.
2: 안 가요? 안 가요? 그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겠지.
1: 어머나, 이게 보기랑 다르네.
0: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요. 숙달된 조교님과의 실력 차이겠지요.
1: 이제 문경은 워낙 공기도 좋고 이래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모든 맛이 있을 것 같아요.
2: 힘들어요. 사실은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아요.
1: 그렇죠.
2: 뭐 서울 같은 데 이런 데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아이고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 분들이 많아요.
1: 그러시구나.
2: 우리 동네에도 보면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
1: 지촌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2: 예. 이제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1: 그렇죠. 적응하는 게. 맞아요.
2: 가을철에 오세요.
1: 네, 한번 더 올게요.
2: 가을철에
1: 네.
2: 오시면 내가 참깨 농사 지어가지고 네. 참기름 짜가지고 고소한 한 병 드릴게요.
1: 제가 한번 그날은 제대로 한번 노동을 하겠습니다.
2: 그때 꼭 오세요.
1: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2: 보고서요,
1: 네.
0: 와. 또다시 나선 문경길. 산바람을 타고 퍼지는 향긋한 냄새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1: 우와,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1: 이곳이 여기 오면은 건강해진다는 그곳인가요?
3: 예,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1: 삼이요?
3: 예.
1: 산삼?
3: 예.
1: 우와, 이게 지금 산삼인가요?
3: 예, 그렇습니다.
1: 우와, 아니 그러면 말 그대로 산에다 키우는 거잖아요.
3: 예, 그렇습니다.
1: 어느 산이요?
3: 요 뒤에.
1: 요 뒤에 산?
3: 예.
1: 그럼 아버님이 다 이렇게 여기저기 다 심어놓으신 거예요, 비닐리에?
3: 예.
1: 아, 이게 그러면 얼마나 키우면 이 정도 커요?
3: 10년, 8년.
1: 10년이요?
3: 예, 그렇습니다.
1: 그럼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만지셨겠네요?
3: 10년 동안 네. 낙엽을 긁어냈다가 에휴. 또 겨울에는 낙엽을
1: 덮었다가
3: 봄에는 낙엽을 또 끌어내리고
1: 그래서 그 10년을 온전히 건강하게 지킨 친구들을 네. 지금 이렇게 만난 네. 건데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3: 네, 한번 보입시다.
1: 네. 이야.
3: 이렇게
1: 산삼이구나.
3: 이렇게 큰데
1: 네.
3: 얘 한번 잡아보세요.
1: 네.
3: 얘가 내두야.
1: 네, 머리.
3: 아, 내두. 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게 길어져요.
1: 아, 내두가. 이게.
3: 예, 예. 예. 길어지고.
1: 네.
3: 여기 이제 미삼이. 네. 이제 더 쭉 더 퍼지죠.
1: 예, 밟고. 이 친구는 얼마나 됐어요?
3: 10년.
1: 얘가 10년이에요?
3: 예.
0: 딱 10년째입니다. 40년 직업 군인 생활을 은퇴하자마자 자연의 몸을 맡긴 이성호 씨. 오직 혼자의 힘으로 산양삼과 다양한 약초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3: 되게.
0: 이곳이 그의 땀과 눈물이 배인 곳입니다.
3: 요게 제피. 우리 추어탕 먹을 때 넣는 가루. 제피. 이게 토종 곰치. 예. 토종 곰치입니다. 곰치.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게 까맣게 씨앗이 맺힙니다. 이게 산마늘입니다. 산마늘. 요 산마늘은 장아찌로 해서 먹잖아요. 얘가 씨앗이 되는 거예요. 5만 5천 평. 5만 5천 평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예산에 있는 거 나 혼자 심었대요. 혼자. 예.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이야기다.
0: 처음엔 실패도 많았다고 합니다. 재배 기술도 잘 몰라.

0: 하고 또 나쁜 이들의 꾀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1: 3, 4년 차. 요게 3, 4년 차입니다. 요게 3, 4년 차. 여기는 8년, 4개. 내 옆이 있다. 예. 여기 3개짜리는 6년, 7년. 3개짜리. 잎사귀가 3줄이. 그 다음에 여기는 4줄이죠. 5줄도 있어요. 그 5줄은 가격이 좀 나갑니다.
0: 생존율이 50% 이하라는 산양삼. 이성호 씨는 부엽토를 이용하여 꾸준하게 토양을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이처럼 건강한 산양삼을 길러낼 수 있었지요.
2: 아, 그렇구나. 그렇죠.
0: 그래서 더 큰 꿈이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했냐면 네. 제가 도시농어, 치우농어, 산림치우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산나물 정원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여기 오면
2: 직접
1: 산양삼 있다. 그것도 캐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는 곰치야. 근데 이 곰치는 독초가 있어. 그다음에 독초도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취나물, 네. 엄나무, 네. 뭐 그다음에 두루 예.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2: 말 그대로 저 산은 우리 아버님의 보물창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보물창고죠.
0: 뜻하지 않게 네, 귀한 선물을 네, 받았습니다.
1: 씻었는데 손으로 이렇게
2: 제가
1: 이제 잠깐 일어서
2: 일어나서
1: 자 내가 뿌리드릴게요. 씻어 씻을 때
2: 이걸요? 네. 여기 위에서요?
0: 산양삼 한 뿌리를 통째로 주셨습니다.
1: 아작아작
3: 냄새 나죠?
2: 줄기에서부터 근데, 우와, 삼 향기가 줄기에서 엄청 배어나와요. 근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10년을 이 아이를 지키셨는데 저는 한순간에 이걸 10년을 삼킨다는 게 정말 죄스럽네요.
1: 자연을 삼키는 거예요, 자연.
2: 아니, 어찌 이렇게 흙에서 예. 이런 향을 뿌면서 예, 10년을 버틸까요?
0: 예. 정직한 산, 정직한 땅. 거기에 보태진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이런 문경의 명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산 높고 골 깊으면 물 맑은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이 맑은 물빛, 그야말로 감탄입니다. 문경의 가장 큰 물줄기는 영강인데요. 수많은 산골짜기에서 시작이 돼서 흐르고 흘러 상주에서 낙동강과 만나는데요. 영강 역시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품어왔습니다.
2: 와, 옆에는 강이 흐르고, 야, 여기 철교도 있고,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아이고, 네.
2: 네. 아이고, 지금 농사 짓고 계시는 거예요?
4: 아이고. 여기까지.
2: 네, 반갑습니다.
4: 아유, 안녕하세요.
2: 네,
4: 예. 안녕하세요.
2: 이건 이 친구들이 뭐예요?
4: 아, 얘들 오미자.
2: 얘가 오미자예요?
4: 네네.
2: 아, 이거 오미자.
4: 네, 이제 16살 조그만
2: 애기. 아, 저희는 네. 빨개진 오미자만 보다가 요만했던 오미자는 전 처음이네요.
4: 오미자. 아. 예, 요 달렸죠?
0: 마당을 가득 메운 나무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4: 요거 체리. 체리 달렸고.
2: 체리.
4: 네, 체리 나무. 다래예요.
2: 이게요?
4: 네.
2: 어머나.
4: 다래.
2: 아니, 뭐든지 쪼매내갖고.
4: 다래 농풀이 진짜.
2: 다 요만해가지고. 이거 봐요, 다래. 예쁘죠? 요거 보이세요? 요거. 다래.
0: 제가 찾은 곳은 진남교반이라는 곳인데요. 경치 좋기로 문경에서도 손꼽히는 곳입니다.
2: 위치가요?
4: 네.
2: 기가 막히게. 이렇게 좋아요. 앞에는 산이고 네. 물이고
4: 그리고 이제 요 고개를 넘으면 성황당이라고 있어요.
2: 성황당.
4: 예, 그렇게 넘어가면 학교를 빨리 가요. 그러면 그리 가면 이제 보면은 시원하고 봄 가을에는 산딸기 따먹고 뭐 이렇게 이제 모루 따먹고.
2: 그 뭐, 그렇게 추억이 그냥 예, 진짜 아니, 그 자리 지키고 있는.
4: 아, 진짜 예, 그 추억이 전부 다. 저기 아. 또 강에 가면 바위가 있어요. 네. 지금 물이 없으니까 바위가 이만큼 드러났더라고요.
2: 그러네.
4: 그 바위에서 제가 어릴 때 그냥
2: 수영,
4: 예, 수영하고 하고. 놀고 뭐 골뱅이 잡아서 그 속에 넣고 그러던 바위도 드러나 있고.
2: 그렇구나.
4: 진짜 저기 여기는 제가
2: 천국이네요, 천국. 그죠? 아,
4: 어릴 때부터 살던 곳이라서 추억이 진짜 많은 곳이고.
2: 이거 진짜 위치가 어머니 기가 막히다 진짜. 이것도 너무 예뻐. 이거 담.
0: 경치 좋은 곳에 앉은 김영희 사장님의 식당. 민물고기 전문집인데요.
3: 연어인가?
0: 맑은 영강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녀석들입니다.
3: 자.
0: 메기, 피라미 등 여러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일 참인데요. 딱 60년 전인 1966년 친정어머니께서 매운탕집을 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갑자기 아버지께서 쓰러지셨고 그 길로 어머니의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4: 우리 엄마는 참 이뻐요. 저 사진도 있지만 이쁘고 똑똑해요. 그래 요만큼 가르쳐줬는데 우리 엄마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매운탕을 이제 이렇게 냄비에다 끓여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0: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솜씨로 끓이는 매운탕입니다. 사장님께서 이처럼 한 길만 걸어온 또 하나의 이유. 이곳이 탯줄 묻은 곳이기 때문이죠.
4: 저 바위가 저기 보이는 바위. 저 바위 위에가 이렇게 이만큼이 파져 있어요. 거기다가 고무신으로 물 퍼서 넣고 놀던 바위예요. 저 바위가 제 바위.
0: 추억과 기억을 품고 사는 사장님.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사장님은 시인입니다.
5: 아득한 산마루 위 숨길 트는 바람들이 푸른 하늘 받쳐이고 풍경하러 앉아있다. 교반의 그 절경으로 돌도 닮아 경석일라 진남교.
4: 제가 진남교 저 다리 위에서 많이 이렇게 시를 많이 썼고요. 여기는 진짜 산이 동그랗게 있어요. 그리고 마을이 없어요. 집도 몇 채 없고 정말 너무 외로운 곳이었어요. 차만 3분 국도로 비포장도로 차만 다니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만 진짜 이렇게 하늘만 보이고 산이 동그랗게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진남교라고 저 다리 위에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0: 사장님이 선보이는 또 다른 별미 잘 아시죠? 바로 도리뱅뱅입니다.
2: 와, 문경에 와서요 이곳저곳 다니니까 좋은 풍광에 진짜 배가 금세 고파지는데 맛있는 냄새가 천리에서도 나는 것처럼 유명한 곳이 있다고 그래서 한 걸음을 달려왔습니다.
4: 네.
2: 그리고 요 친구는 도리뱅뱅?
4: 네네.
2: 아, 예.
4: 이렇게 이건 돌려서 놓으니까 도리뱅뱅이라 하는데 네. 이것도 이 강에서 잡은 고기를 좀 작은 사이즈.
2: 그냥 잡어예요?
4: 네네. 아. 피리, 뭐 딩미리, 모래무지 뭐 이런 것들인데 작은 사이즈. 이제 뼈까지 다 넣으실 수 있어요.
2: 아, 뼈째 다 먹는 거예요?
4: 네, 꼬리부터.
2: 네.
4: 머리부터? 마음대로.
2: 네.
4: 예. 어떤가? 바삭하면서
2: 맛있다.
4: 통닭보다 맛있죠.
2: 양념치킨 같기도 하고. 근데 고추장의 그 깊은 맛이 이게 휙 날아가는 맛이 아니라 깊은 맛이 정점을 한번 찍어주니까 바삭함하고 잘 맞네요.
4: 얘는 모래무지 또 뭐 꾸구리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5: 살은 되게 맛있어요. 근데
2: 이 육수에 뭐가 있는데요? 아, 뭐가 있어? 그냥 육수가 아닌데.
5: 근데 그거는 비밀이에요.
2: 아, 그건 절대 안 여쭤볼 건데. 네네. 그냥 육수가 아니네. 네. 아, 묵직하게 시원하다.
5: 비법은 뭐 없어요. 그냥
4: 정성 들여서 끓이고 엄마가 했던 그 고추장, 그 고추장으로
2: 기본이.
4: 네네. 그렇게 해서 좋은 육수 가지고 정성껏 끓이면.
2: 그렇구나.
4: 네, 그게 비법이지.
2: 정말 진짜 요 바로 뒤에 영광이 내어준 이 매운탕 한 그릇과 이 도리뱅뱅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장이 맛있지 않으면 이 음식 맛이 뱅뱅 돌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음식에 대한 정성이다 보니 이 정성은 우리가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으로 이어지는 기쁨으로 만나게 되네요. 문경여행은 구석구석 찾아보는 보물찾기 같은 맛도 있지만 그 끝에서 이 포만감으로 혀가 너무 놀랄 만큼 맛있는 음식을 만나니까 참 좋다라는 추임새가 절로 나오는 여행길인 것 같습니다.
0: 든든한 배를 안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사실은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2: 와, 초록이 초록한다. 어쩜 이렇게 진한 색 초록이지? 너무 예쁘다. 너무 맑고 깨끗한 산소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0: 명월을 향 이적선이 또 돌았고 시상오류 초나토연 명의가 돌았으니
1: 숨이 턱에 차오를 쯤 도착한 곳 복명산 출렁다리인데요.
2: 이 밑에가
1: 아찔하고도 어머나. 아찔했습니다.
2: 어머나 진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 우와 나를 바람이 밀어. 우와
1: 다리 위에 서니 이 출렁다리의 주인공은 경치와 바람이었습니다.
3: 깊은 산, 높은 고개, 그리고 맑은 물. 가는 곳마다 이야기가 되고 머무는 순간마다 감동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조차도 문경을 담고 있었고요. 문경이 품은 많은 이야기 속에 시간이 지나간 흔적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이 감동을 여러분도 함께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1: 진도아리랑의 첫 구절에 등장하는 문경세제. 그래서 더 친숙한 문경,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높았으며 깊었고 무엇보다 포근했습니다.
3: 급제의 기쁜 마음을 듣고 싶다. 기쁜 소식인데 죄송해요. 다시 갈게요. 그리고 높은 고개, 맑은 물, 가는 곳마다 이야기가 됩니다. 이 다섯 가지의 오미자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마도 저와 성씨가 같은 옷이어서 나니까요. 죄송합니다. 고추장 맛이에요.
4: 그쵸?
3: 놀러오세요, 엄지척. 자, 문경으로!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악방송 공연실황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 일본이 이거. 아.
3: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4: 국악하는 10대 때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연주하는 김일륜 교수의 친구이자 김일륜 교수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입니다. 송희진입니다. 오늘 음악회는 김일륜의 Keep Going 두 번째 음악회입니다. 작곡가 황병기의 가야금 창작 독주곡 한쌈 15작품을 묶어서 완주하는 세상에서 첫 번째 시도를 하는 날인데요. 특별히 김일륜 교수는 15작품을 배열하면서 누구나 생각하듯이 첫 번째 작품부터 시작하지 않고 거꾸로 더듬기를 시도했습니다. 현재까지 황병기 작품을 분석한 석사, 박사 학위 논문들이 아주 많이 있고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늘 그렇듯이 첫 번째 시도부터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연주가가 이 작품을 거꾸로 더듬으면

면서 우리에게 어떤 성찰을 들려줄 것인가라는 것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황병기 선생님의 음악을 좋아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보존회에서 개최했던

그래서 다 그 연습을 지켜보면서 아 이거는 가야금 인문학이야라고 하는 말이 선뜻 나왔거든요. 이 존재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인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음악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며 조현법은 이러저러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적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이 첫 자리에서 그 가치를 공유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황병기 선생님은 하나의 세계관을 열어가듯이 조현을 수시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그 연주가는 첫 번째 1부에서는 한 세 번, 2부에서도 세 번 악기를 바꿔가면서 연주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사이사이에 제가 나와서 뭐가 거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악을 지켜보는 순간 아 이건 안 되겠다. 흐름을 깨지 말아야겠다. 김일륜 교수가 황병기 선생과의 그 오랜 대화를 풀어내는 이 자리에 끼어들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일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연주가가 등퇴장하는 사이사이에 작품에 대한 그 느낌, 거꾸로 더듬어가는 황병기 음악의 세계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하는 장구 연주가는 황병기 선생님 생존에서도 아주 많은 시간을 함께하셨던 황병기 음악의 가장 깊은 이해자라고 생각되는 김웅식 선생님이 함께하십니다. 두 분의 첫 번째 무대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동료 작가 소개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1: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2: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3: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잔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4: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5: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또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0: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6: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보장.
0: 예술인 산재보험.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8: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9: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10: 국악하는 10대들 화이팅!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럴 땐 어디에?
2: 유아 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에 110. 110만 기억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청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은 임금님이 한양에서 맛있는 한상을 드신다는데 여기는 이태원이었다. 도성 안에 젊은이들이 모

0: 먹어요, 아유.
1: 아우, 벌써, 겨울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나 날씨가 쌀쌀 죽겠네, 그냥. 아유, 진짜. 아유.
2: 안녕하세요, 형님.
1: 왔는가?
2: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1: 그러게 말이야. 아유, 현대 계절 이렇게, 봄가을이 왜 이렇게 짧은 건가? 아유, 진짜. 아니, 옛날에 조선시대는 말이야. 사계절이 아주 뚜렷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두 계절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 좀 선선해지나 그랬더니 갑자기 추워지고 말이야. 진짜. 이렇게 추울 때는, 쌀쌀하게 그냥, 한국인이 뭐야? 힘이 나야 되잖아. 밥심. 밥심으로 그냥, 손밥에 탁탁. 솥밥을 해가지고 그냥 쫙 먹으면 누룽지도 먹고 그러고 솥밥 위에다가 거기다가 아니야 고기 반찬 다 얹어가고 딱 먹으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은데
2: 솥밥만 하면 심심할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챙기시는군요.
1: 그럼 아니 내가 그러면 조소도 안 하고 먹으러 가겠나? 자 솥밥도 먹고 거기에 고기 반찬도 먹고 그걸 일석이조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러니까 얼른 가보세요. 족족 어디라 그랬는데
0: 솥밥과 고기였다.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2: 한정식집 이런 데 오실 줄 알았는데 되게 세련된 데 오셨네요.
1: 저 피디 형은 지금 말 진짜 서운하게 하네. 내가 이 조선시대에서 가장 힙했던 사람인데, 내가 궁중에서, 임금이 왕이었다고. 세련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도대체.
2: 아니, 그 임금님이셔서 좀 클래식한 걸 좋아했죠.
1: 나도 저 현대 왔는데 좀 현대 사람들 좀 많이 다니는 그런 데 좀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게 선입견이 있어.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여기가 그냥. 예. 솥밥이 맛있다 그래서 왔거든요. 무슨 솥밥. 잠깐만. 근데 이게 솥밥이 8가지나 되네요?
3: 네네, 맞습니다.
1: 이렇게 많습니까? 우와, 잠깐만. 잠깐 고민되네. 민어도 있고, 해산물, 갈비, 육개장.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좀 추천 좀 한번 해줘보세요.
3: 우선은 점심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조리된 양념 갈비하고 인기 있는 가장 많이 베스트 메뉴 중에서 버섯 솥밥하고 해산물 솥밥. 근데 전체적으로 다 맛있긴 한데.
1: 그러면 네. 추천해주신 해산물 솥밥이랑 트러플 머시럼 솥밥이랑 그다음에 얘를 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3: 네네.
1: 양념 솥뼈 갈비.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여기. 숙성하는 맛있다면서요. 근데 오늘 제가 그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 담당 PD는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몰래 조금만 먹고 가고 싶어가지고
3: 제가
1: 숙성하는 것도 조금
3: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제가 스테이크도 같이 한번 준비해
1: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1: 이거 있잖아 한우 안심 스테이크. 이 솥밥은 사실 그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다네. 근데 이제 그때는 보통 이제 토기나 돌로 만든 솥밥을 했었지. 그러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무쇠로 만든 가마솥밥은 삼국시대 이후부터 이제 유래됐다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요즘도 많이 먹는 이제 돌솥밥. 이 돌솥밥이 원래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야. 조선시대 때 이제 귀한 손님들 오면은 수락관이나 이제 소주방에서 그 돌솥 작은 곱돌솥 고기에다가 참숯으로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싹하게 지어서 이렇게 내던 것이 지금 이제 돌솥밥의 이제 유래가 된 거지.
2: 솥밥이 되게 대접받는 음식이군요.
1: 그럼 대접하는 아주 귀한 손님한테 내는 그런 밥이라고 볼 수 있지.
0: 한국인 역시 밥심이렸다. 때깔부터 곱디 구운 하얀 백미에 온 동네 버섯들이 총출 통하였다. 계절마다 엄선한 제철 버섯들을 트러플향 은은하게 입혀 고소하게 볶아내는구나. 자, 이제 솥 안에 들어가 볼까? 고슬고슬한 솥밥 위에 고소한 버섯들을 넉넉히 얹어주면 향이 일품! 트러플 버섯 솥밥 대령이요! 다음 솥에 들어가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톤니의 각종 해산물들이 그득히 한 솥이구나. 제철 맛있는 해산물까지 한 손 넣으면 해산물 솥밥 대령이요.
4: 아이고.
5: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와. 우리 애들 정말 좋아하겠다. 야, 데리고 와야겠다.
3: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상 차림으로 제공이 되고 네네. 매일매일 끓이는 국과 저희 뭐 김 그리고 백김치 아. 이렇게 반찬들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아, 먼저 네. 요 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물 솥밥은 저희가 직접 만든 부추장 아. 그리고 버섯 솥밥은 저희가 버섯을 달여서 만든 간장을 아. 간 보시면서 곁들여 드시면 되세요.
4: 맛있겠구나.
1: 와, 감정이야. 아니 잠깐 여기 보세요. 어? 전복, 네. 우와 낙지,
3: 톳 그리고
1: 톳,
3: 새우.
1: 얘는 조개스. 뭐예요?
3: 민어살. 반건조 민어살.
1: 민어살이 들어가요?
3: 네.
1: 와. 어머, 어, 이거 어떡해. 어, 이거 어떡해. 어, 너무 예쁘잖아. 어우, 진짜. 어우, 어떻게 하면 좋아. 어우, 민어살. 이거, 어, 민어살 떨어지면 안 돼. 어우, 야.
4: 그렇지.
3: 어, 같이 잘 비벼서 드셔야 되시죠?
1: 네? 비벼서 먹어요?
3: 네.
1: 어, 너무 맛있는데? 어, 안 섞어서 먹어요? 얘만 먹어도 맛있는데? 이야, 밥이랑 같이 먹어.
6: 그렇지!
1: 뭐 하나 더. 이야, 이게 완전히 무슨 다보탑 같지 않습니까? 예? 요 다보탑에 쫙 전복과 새우와 홍합과 민어살이나 다보탑을 돌고 있는 탑돌이를 하는 것처럼 맛있게 드세요. 염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와, 먹어보겠습니다. 아. 와. 야, 확실히 솥밥으로 해서 그런지 밥에서 깊은 맛이 나죠. 온통 해산물에 깊은 맛이 전복과 가지가지, 낙지, 요 아이들의 네, 본연의 재료에서 나는 그 깊은 맛들이 어우러지니까 야, 맛의 향연이 벌어진다고나 할까?
2: 그 요즘에 자꾸 맛 표현을 좀 화려하게 하셔서
1: 아니 뭐 맛있는 거 먹다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점점 살이 붙고 살이 붙고 살이 붙고 살이 붙고 살이 붙고 살이 붙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어.
2: 저희가 CG를 더 넣어야 돼서 제작비의 문제가
1: 좀. 아, 그 우리 그 정도로 제작비가 코스트가 낮아요? 그 정도는 되잖아.
2: 제가 힘들어서.
1: 아이 뭐가 힘들어. 이왕 하는 일 좀. 내가 우리 저 PD 양반 아끼기 때문에 또 CG로 또 자신의 실력을 널리 펼쳐보라고 일부러 그런 소스를 주는 거예요. 어. 잘해보세요. 내가 아낀다니까 우리 PD 양반. 림에다가 한번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4: 얼쑤?
1: 야, 민어살이. 요거는 김 먹을 땐 얘를 살짝 뿌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만 살짝. 잠깐만. 김으로 푹 타서 먹었더니 또 김 안에서 요 아이들이 서로 막 각축전을 벌이네. 맛있게 각축전을 벌여. 얘도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6: 얼쑤!
1: 야, 얘네들은 버섯이 와, 여기 보세요. 버섯이 몇 가지가 들어간 건가요?
3: 저희가 계절에 따라서 계속 바뀌긴 하는데 네. 다섯 가지.
1: 아, 와, 제가 버섯을 좋아하거든요. 야, 이거 봐. 우와. 야.
3: 자, 오늘 이제 같이 드시기 네. 좋은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1: 어머.
3: 양념 갈비인데 그 이틀 동안 천천히 스비드라고 해서 이틀 동안 조리를 한 다음에 수세 구워서 저희가 특제 소스 발라서 나온.
1: 아, 진짜로요?
3: 포인트는 엄청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드셔보겠습니다.
0: 자구로 밥은 고기 반찬이렸다. 귀한 갈비들을 전에 이틀 동안 익혀주는 불난 서해 요리 비법 수비드 위울시다. 이 갈비 모양부터 고운 자태가 남다르오. 이렇게 먼저 초원에 익힌 갈비를 숯불위에서 한번 턱. 임금님, 초고기 좀 보시오. 벌써부터 야들야들한 것이 보기만 해도 보들보들하오. 임금님은 참 좋겠소. 맨날 이리 좋은 것만 드시니. 오.
5: 우와, 뭐 속 보이세요? 다 익은 건데? 아, 육즙 떨어지는 거.
0: 오, 안 돼! 이거 먹어야 되는데. 맛있구나!
5: 소고기 맛을 담고 있는 어떤, 아니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부드러운 걸 처음 먹어봐요. 근데 또 겉은 꼬슬꼬슬하네요.
3: 네네. 아무래도 이제 겉을 바삭하게 이제 숯에다가 그릴에다 굽고, 아~ 그리고 선조리로 이틀간 스비드 조리를 한번 해서.
5: 그 스비드가 천천히 이렇게 네네. 들어가는 거 그거 말씀하죠?
3: 그거를 냉밀봉에 48시간 동안.
5: 아~ 그래서 속살이 네. 이렇게 부드럽군요. 네. 와, 깜짝 놀랐는데. 와.
0: 맛있구나.
5: 와, 이거는 나 이런 양념소뼈가 처음 먹어봐. 와, 이거 잠깐만, 이걸 어떻게 같이 먹지? 그래서 그러면 왼쪽에서. 야, 담버섯과 수비드 된 담달한 양념 소표갈비가 만났습니다. 자, 이리 오너라.
0: 맛있구나!
5: 와, 이 버섯향이 기본적으로 입안에 확 붙으면서 양념갈비가 쏙 들어가니까 반주를 쫙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솔로 오페라 테너가 솔로를 빈채로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와, 코러스 사이에서 쭉 나오는 그 테너의 음성처럼. 야.
0: 아. 아이고.
5: 봐봐. 야, 이게. 이 고기가 정말 보통 요건이 아닌데? 응? 요거는 이따 숙성하고 먹어봐야 되니까. 이제 한, 어떻게 숙성하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바로 보고 와야, 먹어봐야 되나?
0: 한번 가보자!
5: 우와.
3: 안녕하세요.
5: 네,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숙성 중인 한우인가요?
3: 네네. 저희가 대표적으로 안심, 네. 채끈, 등심 세 부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들어간 그 채끝이고, 얘가 지금 약 40일 정도 숙성되고 있는 등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 오, 얘는 또 빛깔이나 이런 게 벌써 차이가 많이 나네요.
3: 그렇죠. 아무래도 드라이에이징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 수분이, 겉에 있는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이렇게 하얗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있어 안에서부터 이제 숙성이 되고 있는.
5: 속에는 탁 뭐

0: 얇게 먹었어요. 숙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네. 겉에가 이제 이렇게 말라서 그런 거고. 네네. 어느 정도 숙성을 기간을 잡으시나요?
1: 저희가 일단은 숙성 같은 경우에는 고기의 크기 그리고 지방의 양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안심은 14일 그리고 채끝은 30일 등심은 40일 정도 이렇게 숙성을 하고 있고요.
0: 아, 그럼 이제 얘네들은 곧 불판 위로 올라가라 이게 그렇구나. 근데요, 얘네들은 40일 지나 또 왜 이렇게 까매졌나요?
1: 이게 그 수분이 날아가고 이제 핏기가 날아가다 보니까 이제 검어게.
0: 아, 그 나중에 그러면 이 저기 할 때는 얘네들 까맣게 된 부분은 어떻게 따로 같이 썰어서 그냥 굽는 건가요?
1: 아니요, 저희가 그 까맣게 마른 부분들은 다 걷어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1kg짜리가 들어갔다 네네. 하면은 수분 날아가고 걷어내고 하면 500g 이렇게 돼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0: 와, 그러면은 오, 아까워. 어떻게 근데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맛이라는 거죠?
1: 그렇죠.
0: 아, 맛이 궁금한데.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기다려서 속상한 너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2: 그 귀한 한우를 저온에서 더 귀하게 숙성을 하는구나. 맛있어져라. 오랜 시간 기다린 숙성한우. 돌처럼 까맣게 단단히 굳은 고기들 산미올라와 맛에 깊이를 더하는 중이라네. 천천히 숙성한 한우. 굳은 부위는 모두 쳐내어 버리고 그 안에 남은 풍미 가득 살덩이만 남겨 숙성 한우의 맛을 제대로 전하는구나.
1: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 준비해드리도록 할게요. 꼭 14일간 드라이에이징 숙성된 안심 그리고 30일간 드라이에이징 숙성된 채끝 쌀 누룩을 겉면에 한번 바른 다음에 숙성을 시켜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진한 숙성향하고 고소한 누룩향 두 가지 이렇게 드실 수가 있고요. 고기는 안심, 채끝 순서로 해서 미디움 레어로 제가 지금 구워드리도록
0: 네네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맛있겠구나!
4: 저 이러다가 다음 회차 이제 제작 못하는 거 아닌데?
0: 아니, 괜찮아요. 다음 회차 저 라면 먹어도 돼요. 다음 회차는 편의점 가죠, 뭐. 편의점 털기.

0: 이게 아까 구웠던 고기를 지금 레싱을 하면서 네. 안에 사과나무 칩을 태워갖고 연기를 담아서 훈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와 향이. 오. 아, 좋다. 아, 내가 과연 아 현대로 넘어온 것이 정말 다 이런 것도 먹어보고.

0: 14일간 드라이징 숙성된 안심 준비해드렸습니다.
1: 우와.
0: 아무것도 찍지 마시고 네네.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1: 야, 이거 좀 보세요. 영롱하지 않습니까? 끝을 잘라서 봤더니 오, 잠깐만. 오, 이야, 이 잘리는 느낌이.
2: 맛있구나.
1: 입에서 녹는 소리 들리죠? 와. 입에 넣기 전에 여기서 돌리는데 아니 어떡하면 좋아. 이야 굉장히 찰지고 그런데 또 자를 때는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줘요. 조금 잘못 익히면 뻣뻣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 속살이
0: 실제로 이제 느껴지는 확 고소한 향이 올라오실 거예요. 네. 그게 아까 설명드렸던 쌀 누룩향이고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이쪽 어금니 쪽에서 되게 기분 좋게 산도가 이렇게 탁

0: 또 들어오지.
1: 그게 이제 숙성향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0: 야, 잠깐만. 이거 먹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찍고 다 먹어버렸는데? 뭘 찍을 필요가 없어.
1: 자, 얘는 30일간 드라이에이징 숙성된 저희 채끝 준비해드리고요. 아까 전에 안심과 좀 다르게 좀 육즙이 이렇게 더 많이 나올 거고 좀 더 꼬릿꼬릿한 향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0: 좋아. 아, 느껴져, 느껴져. 이거 커다.
2: 맛있구나!
0: 아, 이게 숙성고기에서만 나는 그 맛이구나. 톡 쏘는 듯 하면서 소고기에서 아싸한 듯한 느낌이 나면서 그동안 먹어왔던 채끝하고는 느낌이 달라. 다른 걸 하면 이제 이런 거 좀 곁들여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유자 폰주 소스. 아, 풍주향이 나요. 납니다. 아, 이 달콤달콤한. 아, 달큰하냐. 먼저 먹는 게 달라질 때마다 고기 맛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우, 내가 이 현대에 와서 늘 궁중에서 먹던 한우인데 현대에 맞게 시끄럽게 해석된 이런 한우 요리를 먹으니까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네. 현대 사람들은 참 요리를 다양하게 고기 굽는 거 하나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굽고 말이야. 아, 냉장에서 숙성도 하고 갈비찜 이런 거만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먹는 것도 아주 새로운 맛이 있고 느낌이 좋은데 그래요.
3: 좋다.
0: 미종의 동의포 자, 오늘 소고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동의보 가면 과연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 가면은 소고기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구토와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을 완화하며 힘줄, 뼈, 근육을 강화하는 보양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나 지금이나 보양식이니까 많이들 드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신 과식은 금물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그려. 이걸 먹어야 마무리지. 우리 오늘 돌솥밥 먹으러 왔지 않나? 어? 아, 누룽지를 먹어야 이 식사가 아주 제대로 완성이 되는 것이지. 아유, 나는 누룽지와 순정이 제일 좋아. 아, 누룽지로 마무리를 하니까 오늘 식사도 한번 제대로 대접받은 기분이로구나. 오늘도 아주 그냥 제대로 한상 차려 먹었다. 맛있구나.
2: 솥밥과 한우 한입 한입 맛있게 즐기니 뜨끈한 밥과 고기 속에서 한국인의 밥심 살아나네. 오늘 또 마음과 몸 가득 충만한 시간이구나. 참으로 맛있구나.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 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전세로 짓고 대연을 배설할지 삼해 용왕을 청하여 군신 빈객을 좌우로 늘어앉혀 수삼회를 즐기더니 과음호신 다시 온지 용왕이 우연히 특병하여 백약이 무효라 홀로 앉아 탄식을 하시느니 탑상을 타

흑방귀 현은 흑운이 궁전을 뒤덮고 폭풍새우가 사면으로 두르더니 서은 도사가 학창을 떨쳐 입고 궁전을 내려와 제베이진왈 약수삼천리에 해당화 구경가 대구은 요지연의 천년벽돌을 얻으려고 가옵다가 화약풍

0: 왔나이다.
1: 알아요.
0: 용왕이 판기효사. 원컨대 도사는 나의 맥을 보아 황황은 나의 병세에 특효지약을 자세히 일러주시옵소서. 왕이 발을 내어주니 도사 앉아 맥을 볼 제심 소장은 화요 간담은 목이요 폐대 장은 금이.

상하원이 무슨 병이 아니날까 오로 칠상의 그 파원이 가감 백줄탕을 잡수시오 백줄을 초구하야 서돈이요 사이는 초구하야 두돈이요 백봉령 산약 오미자 회양 당기 청구강 알독할 가간 돈 감초 질포 수일승 전반윤용 사 처불수대 효무 동경이라 설사가 그 파오니 가감 백줄탕을 잡수시 백줄을 추와야 서돈이요 사이는 추와야 두돈이요 백봉령 산약 오미자 회양 당기 청군강 알독갈 가간 돈 감초 질푸 실용시 백조약을 각가지로 다 쓰려다는 치려 먼저 죽을 테니 약을 한테 모일 적어 인삼은 비가 뭐니 대보원기하고 시간 생기면 조영량이로다 창출을 감으노니 건비당이오고 제사 제스보고 겸치담비라 감추는 감으노니 굳이 온중하고 생육사화로다 침구로다 살일째 천지지 상경이면 갑인 갑술시 담경유수로 주고 을일유시에 대장경 상향을 주고 영구로 주어보자 일신매기주해 삼해간 사이음 육공손시로 팔레관 구혈 삼기보자 팔문과 삼액을 풀어주되 효염이 없으니 십이경 주어보자 승장엽 전 천돌구미 거월 상완 중환 하완 심권 단전 곤륜을 주고 촉대음 비경 삼음교 응. 등

약과

0: 내글 볼제. 내기 경동내기라 비내기 상하오면 복중으로 난병이여. 복중이 졸려 아프기난 화병으로 난병인디 음황풍병이라. 여섯 가지 기운이 통하여 손기 산기난 정음이여. 진경임이란 정량이라. 음모화동 황달을 겸하여 싸우니 진세산가 토끼가를 얻으면 차효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오면 염라대왕이 동성 삼촌이요 동방사기가 초산이 되어도 두루황새암천 돌아갈기 허였소.
1: 그때여 별주부가 음친경에 기어올라 사면을 살펴보니 웬갓 날짐승들이 모여들어

0: 내 앞에서 탄생 거니. 천길이나 높이 날아 기부를 각성하여 있고 용무 기억 올라
1: 좋지. 예.

이걸 삼었으니 내가 어른이 아니시냐. 까마귀 꾸지 좋아. 너는 대가리 크고 털 덥수룩한 놈이 어디로 상장한단 말이냐. 봉황새 꾸지 좋아. 너는 전신에 흰점 없고 두 눈에 검은창뿐인 놈이 어디로 상자한단 말이냐. 까마귀 왈

두고 오나은 길에 적벽강 선유할지에 남비도 눈떠 삼국망으로 논할지 천하에 반분을 내 홀로 알았으니 천하

제띠 소리 꽉꽉 나면 세상인가 하니 미워라 돌을 틀어 날리며 떠나자 배 떨어지니 세상에 미운 놈은 너 밖도 있느냐 빈터에 나 찾아가지 이 좌석은 물기로다. 까마귀 왈. 내 아무리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만좌 중에 내 망신을 이다지도 시킨단 말이오. 그때요 별주부는 또 한편을 바라보니 왠갓 길김생들이 모여 앉아 상좌 다툼을 하는 뒤 가관이었다. 고!

0: 코끼리며 좋지해 옥경선관 승 필하던 풍채 좋은 사냥으라 서백이 위수 사냥할째 비웅 비표 오미로다
1: 좋지해
0: 창예 방랑랑 저 격시황 처다람지

군다 하고 저자 나비 꽤 많은 여우 날랜 토끼 털 좋은 너구리며 암곰 소곰 맷도시며 노루다슴 승냥이 이러한 동물들이 앙금앙금 내려와서 상자타 춤그러는구나. 아, 우리가 연년이 회치호고 노는 노름에 상자 없이는 못 놀겠대. 그러니 금년부터서는 상좌를 정하고 노름이었던고. 그 말이 옳다하고 저기 앉은 장도감은 언제 났소? 노르란 놈이 좋아라고. 자네들 내 나를 들어보소. 내 나를 살짝 쉬면 기경상천 이태백이 날과 둘이 동접어요 황산 신년 그를 있다. 태백은 인재로서 북경으로 상처로고 나는 미모를 김생이라 이리 존케 되었으나 태백과 연갑이 되니 내가 상자를 묻어갔나 팔파총 너구리가 난지며 장도감도 내 아래요. 파총은 언제 났소? 나우수작 들어보소. 공작 때 지은 집에 좌편 청룡관이요 우편은 금봉로라. 이교의 뜻을 두고 조작은 이 글을 지어 동작

시오. 대체 별주부 관상 잘 보시오. 영락 없이 그렇소. 내 세상은 그렇다 하거니와 수궁 흥미는 어떠호? 우리 수궁 흥미야 좋지요. 수궁 풍경 방귀 듣고 가자 하면 마다 할 수 없고 가자 흔들 갈 수 없으니 당초에 듣지도 마시오. 내가 만일 듣고 가자 하면 쇠아들놈이오. 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내가 이를 테니 한번 들어보시오. 우리

0: 중에 신위 체령이라. 무비원 대해다 전역한 집을 짓고 유리 기둥 후박 축축
1: 아, 어이씨고

산 만주 귀시하고 백성이 안덕이라 왕무금변천일주와 천배인오빠헌가문 안주 취토록 먹은 후에 지흥이 도도할지 정벽강 소장 채석강태백흥미 예와성아로 쓰면 이 세상에

0: 한문제도 이런 재미를 알았던 늘 세상에 있을 순간 달란 세상을 다 버리고 태서방도 수궁을 가면
1: 어시고
0: 훨씬 벗은

좋은 표수를 할 것이요.

0: 허르꾸시오. 별주부가 어떻게 말을 잘해놨던지 토끼가 딱 풀렸겠다. 할 일 없이 수궁으로 들어가는디 철왕은 앞에서 앙금앙금 토끼는 뒤에서 깡총깡총 월로 수변을 내려갈지 걷는 산바위 틈에 여울한 놈이 난지며 여봐라 토끼야 와야 너 어디 가느냐 너 수궁 간다 너 수궁은 무엇하러 가느냐 나 별주부 따라서 교수로로 간다 허허 자식 싫은 놈
1: 아이고
0: 불쌍 타천 태궁아 높높 간디른 마음 얼겨무터랴마는 고인이 기르기를 태상 호비라 허여겠으니 나와 나와 이 산중에 암혈에 기뜨이고 인천에 같이 놀아 풍월로 벗을 삼고 피우고 안개 낀 날 팔자 취석으로 찾아 동천상 동지상국 일시일별들 맞았더니 저 지경이 웬일

정가 역수 한풍술 분수리 정사일보 제무작구 천추원한 초해왕도 진무관에 한번 가서

0: 언언가면 다시 못 오느니라. 위방풀이입 난방풀거니 속길을 가지 마라. 여보시오, 별주부.
1: 예.
0: 우리 여우 사촌 아니었더라면 큰 일 날 뻔했소.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다 해도 못 가겠소. 별주부 기가 막혀.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시오마는 저놈 심술이나 한번 들어보.

0: 오시오. 먹을 때가 있으면 지가 앞을 서서 가고 죽을 때가 있으면 퇴서방을 앞세워 갈 것이니 더군다나 내일 아침 김포수 날랜 총알 꾸르르르르르르르 탕! 어허, 그분 탕 소리는 빼래도 그렇다대 아니 갈 일 것으마는 여기서 수긍이 얼마나 돼요? 별주부가 다시 구변을 내놓는 뒤에 수궁 천리 뭐라 마소 맹자도 푸른 천리 양해원을 가고 왔고 위수어 북항 대공도 문왕 따라 입주를 하고 한기도 장 척두근하는 황면 장군 한신이도 소하 따라 한중가성 대창단에 굴렀으니 태서방도 나를 따라서 우리 수궁을 들어가면 좋은 벼슬을 할 것이니 염려 말고 따라갑세. 그러면 온갑세 각상을 바라보니 도유 투구유 떠나내는 한가헌 추강어부 풍월실럭 타는 벤지 심리장강 왕래를 하던 거룩된지 우호상연월 속에 범상공 노던벤지 동강칠이 단호와 음자 등은 악십벤지 양양 창파 노내나디 쌍쌍백구만 추렸던네.
1: 별지부 기가 막혀. 응. 여보 태공 간 좀 빨리 가지고 오시오.
2: 아마
1: 가든 토끼 돌아다보며 욕을 한번 퍼붓는 뒤 제 길을 붓고 발길을 갈 녀석.

0: 이름이 허드라. 너구 용왕 실곱 끼날 갖고 내밀면 기더구 용왕가 거두면 영락 없이 죽을걸. 내미 궁기서이 아니었더라면 내 목숨이 살아나리. 내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백원 청산으로 나는 간다.
1: 아, 시미야.
0: 별주부 기가 막혀.

여보 태공 간 좀 판날 만큼만 뒤어주고 가란 말이오. 가든 토끼 힐끗 돌아가군요. 야 이놈 별주부야. 네 죄상을 생각하면 너를 단박에 저 내민 바위에다가 옹기찜 부시듯 부셔 죽일 일이로 돼. 수로 말리를 나를 얻고 나온 정성으로 너를 살려줄 것이니 이 다음에는 그런 보초 떼기 없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정성이 지극하니 너 그 용왕에게 먹일 약이나 하나 일러주마. 수궁에 들어갔더니 암자라 이쁜 놈 쎄뜨구나. 하루에 1,500마리 씩만 잡아서 석 달 열흘간 먹이고 복쟁이 쓸게 천석을 만들어서 양이간에 다 먹이면 죽든지 살든지 끝장이 날 것이다. 자 나는 간다. 어서 들어가거라. 별주부 할 일 없이 수궁으로 들어가고 토끼란 놈은 죽을 목숨 살아났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정을 떨다가 노루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탁 걸렸겄다.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차라리 내가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정초 한식 단오 추석이나 받아 먹을 것을 이제는 네 놈의 뱃속에다 장사를 할 거나. 이리 한참 설이올지 18일 때가 윙 하고 날아드니 아이고 신앙청 사촌님네들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오 이놈 그물에 걸렸으니 속절없이 죽게 되었구나. 죽고 살기는 내 재주에 매였사오니 내 몸에다 신화 좀 쓸어주시오. 네가 꾀를 부릴 양으로 신을 쓸어달라 하지만은 사람의 손을 당할 소냐? 사람의 손이 어쩌단 말씀이오? 내가 이럴 테니 들어봐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의 손이라 하는 것은 엎어놓으면 하나리요 됐세놓으면 땅인디요. 우리 저리 금이 이기는 일월 다니는 금이요 엄지 장가락이 두 마디 기는 천지 인삼제요 치가락이 장가락만 못오기 정월 2월 3월 장가락이 그 중에 길기는 4월 5월 6월이요 무명지 가락이 장가락만 못오기는 7월 8월 9월이요 소지가 그 중에 짜롭기는 10월 동지선 딸인디 4호 요유가 여가 있고 건간 간진 소리고대 선천 팔개가 여가 있고 불도로 두고 일러도 감중년 감상년 여가 있고 육덕의 머리 대장경 천지가 모두 일장중이니 네 아무리 꾀를 낸들 사람은 손 하나 못 땅어리라 두 말을 말고 넣어주어라. 그저 죽고 살기는 내 죄죄매였으니 그냥 내 몸에다 신화 좀 쓸어주시오. 18일 때가 달라들어 신을 빈틈없이 담뿍 쓸어놓고 날아간 뒤에 토끼란 놈은 죽은 듯이 엎졌을 적 그때 마침 초등목수 아이들이 지게 갈 키를 짊어지고 메나리를 부릉에 올라오는디.

적도화 넘차 사람이 세상에 삼견할제 별로 후박이 없건만은 우리네 팔자는 무슨 여러 팔자로서 심심산고글이 다

너는 저거를 피우고 나는 이고를 피어 부러진 참목 떨어진다 겹을 긁고 해와 뭉뚱거리며 부모 처자를 극진 공대를 허여보세. 이 가리 너도 화롬차. 이력 올라오다가 보니 토끼가 걸렸겠다. 아따 이 아들아 토끼 걸렸다. 그 불패라 꼬먹고 가자. 한 놈이 썩 들어가 토끼 뒷다리를 쑥 빼보더니 이야 이놈 걸린 지 오래되었나 쉬를 담뿍 쓸었구나. 그러면 그 냄새를 맡아보아라. 이놈의 냄새를 맡대. 머리 쯤 맡았으면 잘 꼬먹고 갈 것인데 해피는 밑구멍에다 맡아놓은 것이 꽤 많은 토끼가 숭에서 참고 나왔던 도토리 방구를 스르르르르 껴놓으니 꼭 구랭이 썩은 냄새가 나던 것이었다. 아따 이놈 썩은 지 오래돼야 한다. 구랭이 썩은 냄새가 난다. 썩었으면 냅싸버려라. 휙 집어 던져놓은 것이 쫙 흘러가 오똑 서서 예요 이 시래비 아들 놈들 이번에 수궁에 가서 너그보다 더한 용왕도 속이고 나왔는데 니놈들 손에 죽을 소냐? 이놈이 또 한 목숨 살아났다고 방정을 떨고 한번 돌아보는디 관대장자 한구조 분양만 키가 날 많으며 운주결승을 창자 방이 의사만 키가 날 많으며 신 줄기물 채갈 양이 조화 많기 날 많으며 무릉도원 신선이라도 한가기가 날 많으며 예전 청산 두연 자준다 각세 소리 타향 수국에 갔 번님 고국산천이 반가우라 기산광야 너 눈천지 금잔디 좌르르르 깔린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깡짱 뛰어 돈 일며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치와자 좋네 고국산천이 반가워라. 이리 한참 논의 적에 독수리란 놈이 어디서 윙 하고 날아들더니 토끼 대굴박을 후닥닥 뚝딱.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오 내가 둥둥 떠댕기다가 시장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왔다. 아이고 장군님 어디서부터 잡수실라요. 맞죠 대가에서부터 먹어야겠다. 아이고 장군님 나 죽기는 설찬으나 나 서름이라 들어보시오. 야 이놈아 네가 무슨 서름이 있단 말이냐. 이놈이 청승조로 한번 울어보는디 아이고 아이고 어쩔 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 거나

0: 죽게 되지 이 아 언제 설 수 있까
1: 엄마 야
0: 야 이놈아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에 숙례 들어갔었지요 그래서 숙례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줌치를 하나 주십디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렇게 쫙 펴놓고 보면 궁기가 서너 개 뚫렸는데 한 궁기를 탁 튕기면서 썩은 괴아지 창자 나오니라 하면 그냥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궁기를 탁 튕기면서 괴아지 창자 나오니라 하면 그냥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궁기를 탁 튕기면서 삥아리 새끼 나오니라 하면 삥아리 새끼가 하루에 1,500마리씩이 나오는 그런 좋은 보물을 임자 찾아 못 전하고 저 무주 공산에다 두고 죽게 되니 그간이 원통어요 야 이놈 토끼야 그럼 네 목숨을 살릴 테니까 그거 다 줄래? 아이고 장군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드리고 말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 있느냐 저기 있죠 가자 독수리란 놈이 토끼 대굴박을 좋은 소지병 들고 들고서 훨훨 날아가더니 발 틈에다 탁 내려놓고 여기냐? 예. 야 이놈 토끼야 내가 시장에 죽었은 게 빨리 들어와서 의사 숨치를 내오니라 장군님 내가 저 안에 가서 내올 텐 게 내 뒷발을 잡고 계시다가 놔달라는 대로 좀 놔주시오 토끼는 꾀감하는 놈이라 앞발을 발 속으로 쑥 집어넣더니 장군님 달만 허요 조금만 더 놔주시오 조금 조금 하더니 뒷발을 탁 차고 안으로 쑥 들어가 느닷없이 희주 반장을 내겄다 세월이 요

야 이놈 토끼야, 내가 시장이 죽었다는데 뭣이 그리 한가한채라고 시주를 부르고 앉았느냐. 어서 가져오너라. 토끼가 호령을 하는데, 야 이놈 독수라, 내 발길 나가면 네 해골 터질 텐게 어서 날아가거라. 야 이놈아, 다시는 안 나올래? 내가 뭐 들으러 갈 것이냐? 노래에 출입할 수도 없고 집안에서 손자나 봐주고 자봉이나 할란다. 어서 날아가거라. 이것이 내가 살아났으니 의사 좀 지라는 것이다.

0: 귀한국 음악.
1: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단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단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경제총조사가
2: 당신의 사업을 업!
1: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2: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4: 자영 업!
1: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2: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0: 유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 자, 갑시다.
2: 부담되죠. 뭐 또 한시랑 하게 될지 진짜 몰랐는데 저희도 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0: 자를 눌러주세요.
3: 앞으로 얼마나 떨릴까?
0: 뱅! 아우! 눌러주세요. 뱅! 아우! 축하드립니다. 미우루 역시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이게 지금 내가 보는 것이 현실이 맞는가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정말 꿈만 같았고 우리 대장 너무 잘했다? 너무 귀여워하다?
4: 제가 개인적으로 뮤르 노래하는 모습을 들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들은 게 아니라 완전 팬으로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 들면서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완전 팬! 이제 팬! 네, 팬으로 들었습니다.
0: 네.
5: 한글 잘 쓰네.
6: 저는 본인들만의 팀 색깔이 딱 있기 때문에 늘 무대를 끝나고 난 다음에 객석으로부터 어떤 상쾌함을 주는 거에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원픽을 뽑으라면 뮤르가 아닐까.
7: 아, 니들은 내 거야. 아니 아까 인터뷰할 때 사실 뮤르가 약간 쫄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8: 근데 저희가 사실 좀 여려요, 마음이.
7: 그러니까.
8: 여려가지고.
7: 그러는데 안에 있는 그냥 호랭이가 막 나와가지고 막 북치는 애는 완전 미쳐버렸어. 아, 너무 멋있었어요, 네.
9: 아 진짜 니은 씨의 팬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아~
6: 니은 씨는 조선 시대 태어났으면 동네 그 빨래는 다 했을 것 같아요. 다 두드리니까 다 두드려 그냥. 예예. 예.
10: 예, 남자 소리꾼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11: 아시죠 그 뮤르에 관련된 저희들의 기대감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걔는 보통 아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끝이 어디예요?
8: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1: 그리고 한 가지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너무 여유가 있어요. 역시 잘하는 사람은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올스타가 또 됐습니다.
12: 아니 소리를 안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잘 불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량이 아주 넓어. 성량이 좋아서 몸도 참 비대하지만 비대한 게 절대로 안 이쁜 게 아니라 귀여워.
6: 귀여워 맞아요.
12: 정말 귀여워.
6: 귀여워.
12: 아 너무 잘했어.
8: 감사합니다.
0: 싹쓸이판 원더걸스를 선택한 김하은과 뮤루는 올스타를 받아 다음판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재밌게 우리가 즐겁게 잘 하고 오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앞으로의 무대도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고 저희도 저희의 음악들을 하면서 국악을 함께 느끼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게요.
13: 국악의 새로운 맛들을 계속 보여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트와이스를 선택한 도전자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1: 여기도 잘하잖아.
2: 그쵸, 잘해줘.
3: 와, 오늘 완전 느낌 완전 다른데?
2: 옷을 바꿨는데.
0: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판!
1: 3대3이네, 3대3.
2: BTS.
3: 귀여운 친구들.
4: 어떻게 또 이렇게 붙었어?
5: 나는 너를 좋아하고
6: 너를 좋아하고
5: 너도 나를 좋아하고
6: 나를 좋아하고
5: 우리 서로 좋아하고

0: 가득하고 돌았다더라.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았다더라.
1: Come on 거기 친구, Come on 거기 목요, 지리 와서 얘들 좀 봐.
2: 어, 분위기 너무 흑각흑 아니에요? 분위기가.
3: 트와이스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4: 왠지 의상부터가 딱 이렇게 차이가 보이실 것 같은데요. 살짝 여기 강렬하다면 저희는 뭔가 조금 상큼하고 약간 발랄한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5: 자 우리 판스타 공식 질문인데요. 서로 별 몇 개 정도 받을 수 있을지.
4: 저희는 14개 초과로.
5: 14개 초과?
6: 올스타 올스타.
7: 15개.
5: 15개? 알겠습니다. 예.
7: 아, 저희가 1라운드는 13개, 2라운드는 14개. 이번엔 올스타를 받고 싶습니다.
6: 올스타. 아.
7: 애들은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8: 성인 노래. 성인 노래.
7: 쓴맛을 보여줍니다.
9: 형 누나들 저희는 잘할 테니까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10: 뽀이 뽀이 뽀이 뽀이.
11: 잘했네.
12: 아 이게 제일 재밌는데?
13: 근데 듣자 하니까 거꾸로 프로젝트의 의철 씨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14: 의철 씨 뭐 어디 계룡산에서 뭐
12: 계룡산
14: 뭐 소리 등급 연습하셨어요?
15: 아 제가 아이돌에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논산 훈련소 갔을 때 이제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트와이스의 노래였다는 거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16: 아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트와이스를 잘 모른다면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나 뭐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나 뭐 사람들 그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15: 그 신영희 선생님의 춘향과 한바탕은 다 외우고 있는데 아. 트와이스의 곡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
11: 아이고 감사해요.
17: 그러니까 말이에요. 빨리 말씀해 주시죠.
7: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17: 저는요 진짜 뒤에 서 있었는데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어? 설마
18: 거꾸로 프로젝트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19: 네 거꾸로 프로젝트는 트와이스 하겠습니다. 트와이스 하겠습니다.
9: 트와이스 네
14: 영어가 많이 들어요.
3: 안 돼 다 바꿔 한글로 다 영어야.
16: 사수리 한 사람한테 영어 시키면 나 뭐해요? 근데
4: 그게 여름 노래여가지고
7: 예상을 못하는 가수를 뽑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남은 가수들
17: 팀 원들한테도 예상을 못하게 하면 어떡해요?
7: 감히 그분들의 음악을 골랐어요.
17: 네 바로
7: Yes or Yes, yes.

0: 새로운 트와이스의 곡의 그런 느낌을 좀 맛보시지 않을까.
1: 잘 지켜봐 주시죠.
2: 야, 검은 거 나오는구나.
3: 검은 거 나와?
2: 오, 저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
4: 네. 소리꾼인데 검은 것도 배워가지고.
2: 아, 진짜요?
3: 좋다.

0: 비장의 무기.
1: 검은 거, 검은 거, 검은 거.
2: 먼저 거꾸로 프로젝트가 출격합니다. 판 스타트.
3: 조선 판정단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로 고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거꾸로 프로젝트가 나와 이 상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딱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바로 yes or
4: yes.

됐어!

0: 전곡 대박이다. 야, 이게 이렇게 웃기네.
1: 권구가 락이 좀 잘 어울려요.
0: 락이에요. 네.
2: 사실 저희는 되게 상큼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색다르게 완전 락으로
3: 진짜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진짜.
2: 네, 정말 변형시키셔서
4: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5: 소리가 되는 것만 되면
6: 충분히 생각하시고
7: 진짜 잘해요.
5: 소리가 되는 거야.
4: 별을 눌러주세요.

0: 거꾸로 프로젝트는 총 12개의 별을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이 Yes or Yes라는 그 상큼한 아이돌의 노래가 이게 락으로 바뀔지 몰랐거든요. 락 베이스에 한 소리가 들어가도 너무 잘 어울리는 문화를 이번 무대를 통해서 좀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무대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3: 저는 오히려 반대였는데요. 화면 전환이 딱 되면서 마라 맛으로 바뀌는 듯한
4: 예스!

0: 이 화면이랑 불도 나오고 되게 매운데 노래가 맵다 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1: 정민 씨는 노래 부를 때는 진짜 걸그룹 멤버 같아요. 그리고 의찬 씨는 진짜 트와이스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모습이 귀엽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도 반했어요. 네, 좋았습니다.
2: 제가 보기에는 미녀 부분도 되게 좋았었고요. 그 이어지는 부분도 좋았는데요. 낙 사운드가 풍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검은 고가요.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1: 잘 안 들렸다는 거.
3: 검은 고라는 악기 자체가 음이 좀 작긴 해요. 음이 작고 그리고 여음이 짧기 때문에 사실 연주자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하지만 검은 고라는 악기 자체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장르와의 접목을 했을 때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4: 개량된 검은고도 다양히 많고 줄이 늘어난 것도 많은데 제가 한 것이 사실 그 검은고 병창에서 좀 모티브를 따왔어요. 근데 요즘 가야금 병창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검은고 병창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5: 검은고 병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된다면서요? 안
3: 정말 손가락에 꼽습니다. 거의 없고요. 지금 5명 안에 들어가는데.
5: 예.
1: 5명 안에 드는 분이네.
3: 네네네.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좀 아쉬우니까 의철 씨가 검은고 연주를 조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4: 알겠습니다. 예, 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6: 명인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시 교군 대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갓 팔도강산을 유람가세.
7: 잘한다.
1: 얼쑤.
7: 소리 너무 좋다.
4: 그런 남자 검은고 주제가 많이 없어서 제가 연예인분들 손 대역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8: 그래서
4: 뭐 구름이 그린 달빛, 그다음 군주, 사임당, 해어화 이런 데에 나오는 그 주연 배우들의 손이 다 제가 연주하는 검고 손입니다.
5: 다음부터 저희가 그런 장면 나오면 아 의철 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 돈 잘 버시겠네요. 5명밖에 없으면요.
4: 너 코멘트 하겠습니다.
5: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꾸로 프로젝트였습니다.
9: 아 검은고 병창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10: 아 여자도 할 수 있는데 음역대가 낮아서.
1: 네, 음역대가 너무 낮아서.
9: 분들의 라이키를 이번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0: 이 팀은 원래 악기 했었나요?
1: 아, 처음인 것 같은데?
0: 그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노래랑 춤만 했던 것 같은데, 그치?
1: 아, 역시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들이 많은가 봐.
0: 아, 그니까.
2: 판소리를 하면서 서양 악기까지 배운 거야?
3: 그러니까.
4: 어리지만 소리, 악기, 춤을 더 잘한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5: 실전에서는 깜짝 놀래켜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6: K-판의 무대, 판 스타트!

0: K-판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분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 팀만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 과연 어떤 팀이 될지 판정단 여러분 별을
1: 그리고 다 눌러줘 꼭꼭꼭 눌러줘 점인데 암튼 맞고 새바람
2: 어이씨고
3: 어이씨고
1: 하이 잘났으면 되는 산이 척한 바람이 안 되고
0: 별을

0: K-POP은 총 3개의 별을 총 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 음악이 너무 저 커. 너무 크다고 가사를 못 따라. 이 세 친구들은 소리를 잘하잖아요. 근데 왜 소리를 안 하고 악기로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소리만 잘하면은 악기는 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악기로만 그냥 하니까 소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귀에 와닿지가 않아.
3: 정말 이 모든 출연자분들 중에서 제일 심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시거든요. 뭐 판소리를 영어로 바꾸신다거나 서양 악기로 국악 멜로디를 연주하신다거나. 근데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게 한국의 멜로디와 서양의 악기가 만났을 때 좀 섞이지 않지 않았나.
4: 저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또 악기들을 이렇게 섞어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역시 음악은 농익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끄러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기 때문에 못 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싹쓸이판

0: 트와이스를 선택한 K판은 3개의 별을 받아 거꾸로 프로젝트 팀이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3: 그니까요. 그냥 소리만 해도 됐는데.
4: 맞아. 그걸 잘하는 애들인데 저거 보니까.
5: 소리를 좀 더 넣었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0: 생존이냐 탈락이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6: 김동완 선생님 죄송해요.
0: 그렇죠.
7: 아, 너무하네요. 지효디.

0: 사실 G.O.D는 뭐 수많은 히트곡은 물론 국민 그룹 수식어답게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이기도 하죠.
1: 국민 아이돌 G.O.D입니다.
0: G.O.D를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어떤 분일지 조선 팬스타의 만찢녀 윤예원. 와. 오.
2: 야.
0: 올스타의 신화를 계속 쓰고 있는 분이죠.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철웅.
3: 아 여기도 결승전이네.
4: 야 이 이름 만만치 않은데 어디?
0: 15개 별을 받아 올스타 확정됐습니다. 팀은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0: 15개를 받아 올스타에 등극했습니다.
1: 이제 정말 나는 겁니다.
2: 가야금 병창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무대에서 필살기가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3: GOD 선배님들 노래에는 랩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국악 송 랩으로 제가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0: 네, 송 랩. 자, 데프콘.
4: MRC. 예.
5: 정철홍 씨는 세 번째 올스타를 지금 노리는 거거든요.
6: 이번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제일 부담되고 그러면서도 욕심이 나고.
5: 별 몇 개 예상하시는지.
6: 그래도 우리 힘을 합쳐서 올스타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7: 받아본 사람이 받는다고.
0: 올스타를 받으면 그 다음 판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또 그 다음 판에서도 또 올스타를 받으면 또 그 다음 판에 진출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조선판 스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대도 정말 올스타를 받고 함께 진출하면 좋겠지만 뭐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죠. 각자 이만한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6: 만화를 찍고 나왔다는 만찢녀 윤예원 씨, 제가 찍고 나오기 전에 그 만화책 덮어드릴게요.
8: 소리가 뭐니?
0: 찍고 나오는데 만화책을 덮었어요.
9: 지금 쫄았는데.
0: 덮였어요 지금.
10: 자, 기대한다.
3: 아직 덮이지 않았고요. 네,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젊음의 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9: 나이 공격!
11: 제가 이번에 부를 노래는요, GOD 선배님의 촛불 하나라는 곡입니다. 지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GOD 선배님들 노래가 대부분 랩이랑 노래로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촛불 하나라는 곡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저한테 되게 와닿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악 느낌으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중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가야금 하면서 하는구나.
1: 아, 저 촛불 모양이네.
0: 촛불, 촛불.
2: 하나가 아니라 너무
3: 저 촛불 생일로 치면 한 300살 되는 것 같아요. 촛불도 너무 많이 촛불해서 한 300살.
4: 윤예원 씨는 어떤 명곡을 재탄생시켰을지 윤예원 씨 무대 판 스타트.
5: 새로운 도전인 만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6: 세상사 일이 넓고 넓게 되었는데 우리 몸은 오늘도 방구석에만 들어박혀버렸구나. 사람 손길 닿은 지 오랜데 예전처럼 손잡을 그날까지 힘내라 대한민국, 희망판을 버려 보자꾸나. 야호!

모든 힘든 일이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이겨내는 그날까지, 촛불처럼 밝게 곁에서 노래!

0: 김예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이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별을 눌러주세요.
1: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컨디션이 최상일 때 노래했던 것만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컸어요. 김예원 씨요? 13개.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0: 윤영원 씨는 총 10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현대 음악이잖아요. 반주 들었을 때요, 가요틱하게 부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새로운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약간 랩을 하면서 또 소리를 했으니까요. 어려운 거를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3: 진짜 노래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건가 봐요. 손을 잡아주신다고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싶었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큰 위로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0: 가스펠 성향이 강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섞일까 좀 이렇게 의심이 들었는데 중간에 그 잠깐 멈추면서 가야금 연주를 할 때 이 피소리하고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막 울컥한 거야. 그래서 아, 다시 한번 이게 가야금 바오구나. 마지막에 촛불이 하나 딱 켜졌을 때 혼자 빠질 아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아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나는 이런 생각까지 받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4: 들을 줄 알아. 들을 줄 알아.
5: 1라운드부터 쭉 예원 씨 무대를 보면서 예원 씨의 그 통통 튀는 매력 그리고 이 무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저는 분명히 전달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별을 누르지 않은 이유는 조선판스타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0: 네.
6: 욕심도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겨야죠. 이기고 싶어요. 네.
0: 자 이제 정철홍 씨가 맞섭니다. 사실 인간이 워낙 간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스타를 계속 받다 보면은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계속 앞으로도 올스타를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올스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 받을 것 같다는 기분이라기보다는요 받고 싶어요. 너무나 간절해졌습니다.
7: 오늘 부를 곡은 G.O.D의 길이라는 곡입니다.

0: 3라운드에서는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감정 처리와 대사의 전달력, 그리고 순간적으로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 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정초롱 씨의 무대 판 스타트!

그때여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로 떠날 적어

0: 와.
1: 아, 어렵다.
2: 잘했네. 뭔가 목소리다 이거.
0: 자,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3: 과연 올스타 두 개 빠진 결과는 어떻게 될지.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하셨습니까? 별을 눌러주세요.
4: 저는 긴장은 안 된 것 같아요.
0: 정초롱 씨는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진짜 너무
6: 진짜.
7: 초롱 씨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8: 좋아.
7: 너무 좋고 파워도 있고요, 맑기도 하고요. 그 이 노래 불렀던 분들이 5명이잖아요. 그거 소화 혼자 하려면 되게 어려울 텐데요. 소리를 하면서 이거를 또 바꿔야 되잖아, 스타일이요. 너무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9: 다른 음악과의 창작 작업을 할 때 매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서를 꿰뚫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서가 다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8: 정철형 님의 노래를 너무 계속 듣고 싶은 사람인데, 저는 편곡도 좋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방향성도 너무 좋았고, 근데 단지 너무 아쉬웠던 건 그 앞부분의 그 키의 밸런스가 너무 낮지 않았나. 읊조리는 그 부분이
10: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8: 조금만 정철용 님의 그 키와 좀 맞았더라면 클라이막스에선 더 터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11: 네, 제가 G.O.D의 길이라는 곡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좀 저에겐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라운드부터 쭉 오면서 고음에 아주 장점이 있다라는 심사평을 계속 받아서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힘을 줘서 하는 노래도 좋지만 좀 이렇게 읊조리듯이 조용조용히 마음을 전하는 곡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싹쓸이판 G.O.D를 선택한 윤예원 씨는 10개 스타, 정초롱 씨는 8개 스타를 받아 승자는 윤예원 씨입니다.
1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 반갑다.
4: 아쉽기도 하고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 대한 장점과 부족한 점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고루고루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해 주세요.
12: 아,
0: 백지영.
12: 여성 가수분들인가 보다.
0: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입니다.

백지영 씨를 선택한 도전자 국악계 이수영 박자희 박자희. 아~ 아유.

0: 박자희 씨에 맞서는 무대 위의 작은 거인 민은경.
1: 안돼. 결혼 안돼. 왜 이렇게 되죠?
2: 왜 붙으면 안돼.

0: 하겠습니다.
1: 둘을 또 미쳐놨어.
2: 그렇네, 두 분 다 올스타네. 자,
3: 신영이 선생님이 두 사람 다 참 소리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두 분이 함께 나왔어요.
4: 아니, 어째 둘이 그냥 가게 됐어?
1: 그러니까.
5: 그러게요, 선생님.
4: 웃긴다, 진짜 자네들 진짜 웃기네. 어찌했을까?
3: 그러게요,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아유 고민이 됩니다.
1: 이미 눈가가 촉촉하세요, 선생님 벌써.
4: 두 분 좀 봐주십시오.
6: 예,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상대를 선택하셨습니까?
5: 제가 먼저 백지영 씨를 선택했습니다.
7: 저는 백지영 씨로 하겠습니다.
8: 저도 백지영으로 하겠습니다.
9: 그 데스매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또 데스매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 진짜 산 넘어 산이다. 너무 빡세다.
10: 같은 소리꾼이고 같은 여성이고 같은 가수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두 이별가의 어떤 다른 느낌을 이제 뭐 시청자들이나 심사위원분들께서 좀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일단은 우리 박자애님은 민은경님이 갖고 있지 않은 본인만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5: 언니 워낙에 가창력 좋으시고 파워풀하시고 그런데 굳이 꼽자면 제가 조금 감성적으로 조금 더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8: 그래서 저도 감성을 오늘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0: 밀리지 않는 역시 요거상관.
11: 이런 걸 맞불 작전이라고 하나요?
3: 그렇죠. 네.
1: 판정당 가슴에 구멍 한번 내주세요.
11: 구멍 한번 내주실래요? 예, 예, 예. 총 한번 쏴주실래요?
5: 처음에 이수영 씨 곡을 불렀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다라고 느꼈는데 역시나 백지영 씨 곡도 그냥 노래방에서 울면서 부를 때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
3: 그렇죠.
5: 네.
3: 역시 맨정신으로 부르려니까 예. 참 힘들죠.
5: 예. 정말 어렵더라고요.
3: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네. 예.
5: 그래가지고 오늘 무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이건 뭐지? 아따마 천이 하늘하늘한 것도 하시는 거야?
9: 백지영 씨의 사랑했던 날들을 골랐어요. 이제는 사랑했던 그 날들이. 백지영 씨 정말 워낙에 발라드의 여왕이시고 음색이 우리 귀에 정말 익숙하잖아요. 이것을

0: 나의 색깔로 입혀서 들려드리면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곡하게 됐어요.
1: 박자희 씨 무대 판 스타트.
2: 화이팅!
0: 노래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저 얘기할게요 들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담담하게 불러보려고 해요.

0: 박자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1: 어떡해, 너무 떨리겠다.
2: 박자희 씨의
0: 마음의 결정 해주시고요. 별을 눌러주세요.

0: 올스타로 갈까 보다. 예, 갈까 보다 가시면 돼요, 올스타로. 예, 예.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보는 내내 각기 다른 표정으로 감탄하면서 무대를 지켜본 모습이 이쪽에서 볼 때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자, 이용기 씨.
2: 그 전전 라운드에서 아마 이수영 선배님 노래를 불렀을 때 이제 가요와 이 판소리를 할 때 그 자연스러운 변환을 할 때 어색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소리를 하실 땐 정말 소리였지만 백지영 선배님 노래를 부를 땐 저 음악방송의 그 무대를 보는 것처럼 너무 이 흐름이 너무 우아했어요.
3: 아, 감사합니다.
2: 그래서 너무 잘 봤습니다. 예.
4: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3: 네.
4: 발라드로 시작을 하셔서 소리로 갔다가 발라드를 소리로 부르셨다가 발라드로 오신 거죠?
3: 네.
5: 잘 들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아니,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강력하게야.
0: 완전 크로스오버. 아, 제대로죠.
4: 예, 예.
3: 아, 여러 명이 부르는 줄 알았구나.
5: 그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저는 그 감정이 아 너무 막 칼에 꽂히듯이 이렇게 오고, 예, 울먹이실 때 정말 오래간만에 목 뒤에서 소름이 돋으면서
6: 칼 맞은 것처럼.
7: 그쵸, 칼 맞았지.
5: 너무 노래를 완벽하게 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3: 중간에 호흡 하,

0: 이런 호흡 있잖아요. 그거조차 노래로 들렸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설레했어요. 아, 네. 옛날 생각도 나고. 예.
2: 자이 감 잡았어.
0: 그죠?
1: 감사합니다.
2: 분명 자이 씨는 좋은 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가진 카멜레온 같은 소리를 가지신 분인데 지난 라운드부터 무언가 본인이 아,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를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무대는 이제 자이 씨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만 더 절제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멋있는 무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3: 저는 아주 소수의 대중의 길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판정단하면서 계속 헷갈린 게 가요와 판소리가 넘어갈 때 판단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늘 자이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라는 걸 좀 정리가 됐어요.
4: 아니 그래도 너무 전문화되면 안 돼요. 허경환 씨는 허경환 씨를 저희가 섭외한 이유가 있거든요.
3: 아 그래요?
4: 그러니까, 예, 너무 전문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아하,
3: 그럼 좀 편하죠.
4: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아 민민 부담되겠다.
6: 나도 올스타 받겠는데? 라기보다는 아 잘하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7: 좀 부담감 내려놓고 좀 이제는 좀 즐겨보려고요. 이제는 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마인드로 가도 되지 않을까? 네.
3: 아 떨려.
8: 제가 떨릴 애가 아니야.
3: 떨려.
8: 떨릴 애가 아니야.
3: 아니, 그럼 제가 떨려요. 올스타 나오라고.
6: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랑 총 맞은 것처럼을 좀 믹스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여성 보컬이었고 평소에 즐겨 듣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음색, 그리고 저희 판소리랑 좀 콜라보를 하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4: 민은경 씨의 무대 판 스타트.
9: 예 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으니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0: 잘했어.
1: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0: 숨을 못 쉬었네.
2: 여기 이렇게 와.
3: 박자희와 민은경 두 분이 함께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박자희만 진출하게 되느냐?

0: 초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1: 이번 라운드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면서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0: 아이고야. 네, 축하드립니다.
2: 은경아!
3: 이현숙! 야, 이현숙 올스타, 와! 어떡해.
4: 앞에서 이렇게 올스타가 나오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 내려놓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올스타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내 길을 가겠다. 약간 울컥했거든요. 네. 노래 끝나고 나서 우시는 거예요?
1: 네.
5: 두 분 다 우시고 계세요. 아.
6: 민은경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바로 이별을 당한 그 직후에 바로 나왔던 소리거든요. 이 춘향가의 이별가고요. 그리고 박자희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한 3년 지나가지고 하는 그 그리움이 묵혀져 있는 그런 소리인데, 그 두 분 다 그런 정서를 정말 잘 표현하셨고 뻥 뚫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시원하고.
7: 감사합니다. 지금 비슷한 장르의 같은 포메이션이었거든요. 춘향가의 다른 그 서사를 다른 가사에 다른 노래를 너무 잘 붙여놓으셔서 그냥 두 분의 콘서트 중에 한 스테이지 스테이지를 본 것 같은 느낌이어서.
8: 처음에 그 이별과 시작하는 그 안일이를 딱 하신 다음에 이별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총 맞은 것처럼 하는데
9: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총 맞은 것처럼.
8: 이거는 진짜
4: 소름.
8: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이게 정말
3: 첫 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 들어가요? 앞에 음이 안 쳤는데 보통 이런 거 할 때 잘못하면 총 맞은 이렇게 되거든.
10: 제 민은경 씨는 완전히 사기 캐릭터 같아. 완전히 사기야. 안 돼.
11: 사기꾼으로 끝내는 거예요. 사기.

0: 10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생존한 팀은 12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게요. 지난번 바로 패자 부활판입니다.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마지막까지 생존할 도전자는 과연 누가 될지 7팀의 도전자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소리의 정석 전생 소리꾼 박성우,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 부부 듀엣 보채 소리, 국악계 신동 서건우,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 유태평양,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판, 조선 판스타를 엎어치러 온 홍주.
1: 결승에 올라오신 분들 같지 않나요?
2: 오늘 약간 올스타 갈라쇼 이런 기분이 듭니다. 예.
3: 기분이 너무 좋았죠. 이거는 진짜로 후회 없이 무대를 마쳐야 되겠구나.
4: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5: 그래도 조금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끝내더라도 끝내야겠다.
6: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색다른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0: 자,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경연을 위해서 지금 이 무대 위에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첫 번째 순서가 진짜 불리할 수 있는 건데, 그죠? 이게 밀어내기라.
1: 처음에 노래하신 분들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 한번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볼까요? 박성우 씨. 예, 몇 번째 순서로 무대를 꾸몄으면 좋겠어요. 7팀 중에 두 팀만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되거든요.
8: 첫 번째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9: 첫 번째를 너무 많이 했어. 제일 많이 했어.
10: 계속 처음에 했어.
8: 계속 1, 2,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1번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0: 박성호 씨부터 부채를.
9: 1번이면 진짜 운명이야 저거.
0: 자, 박성호 씨 부채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헛!
7: 몇 번? 몇 번?
0: 펼쳐주세요.
7: 몇 번? 몇 번? 헛!
8: 이번에는 진짜 1번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1번을 뽑고야 말았네요.
10: 여기 살으라는 운명이야. 여기 살으라는 운명.
11: 오! 오!
7: 몇 번?
11: 10번.
12: 뭐야? 4번. 너무 잘한다. 2번.
0: 패자 부활판의 룰은 이렇습니다. 7팀 중에서 판정단에게 별을 제일 많이 받은 두 팀이 네 번째 판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무대 옆에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죠. 첫 번째 도전자, 두 번째 도전자 계속해서 저 의자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보다 별을 더 많이 받은 도전자가 나온다 그럼 자리를 내어주고 별을 많이 받은 도전자가 의자에 앉게 됩니다. 조선판 스타 패자 부활판 바로 시작합니다.
13: 잔인하다. 잔인해.
10: 잔인해.
13: 선생님 냉정하게도 봐주세요.
10: 너무 잔인하죠.
13: 네, 냉정하게 봐주세요.

0: 조선 판스타 패자 부활판 첫 번째 도전자 아마 그 누구보다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긴장도 이겨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경연을 펼칠 도전자는 박성호 씨입니다.
1: 1번 전문가 영원한 패스.
2: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대회를 많이 나가 봐요. 대회를 많이 나가면 항상 저희 손으로 추첨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추첨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항상 저는 뽑기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와서 항상 경연 때 1, 2, 3번을 하다 보니 영향이 생긴 것 같아요.
3: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야 천인공 너의
0: 박성호 씨는 뮤지컬 발라드를 우리 소리와 크로스오버에 매 판마다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세 번째 판에서 단 한 개의 별 차이로 아쉽게 탈락한 도전자입니다.
4: 성훈 씨 패자 부활전, 패자 부활판 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5: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3라운드 때 제가 목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 목에 피가 고여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무대를 경연을 하고 후회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관리를 정말 열심히 잘 해가지고 후회 없는 무대를 좀 해보고 싶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6: 목 있잖아요. 네. 그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목은 특히요. 지금 네.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5: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6: 아,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5: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2: 저는 원래 무대에서 잘 안 떠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판소리를 해온 사람인데 가정이 생기고 이제 아이까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뭔가 중압감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 돌이 갓 지난 13개월 된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 중압감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해서 이렇게 패자부활판까지 오게 되었는데 컨디션이 받쳐주지 못해서 좋은 곡을 아쉽게 했다라는 게 너무 이게 가슴에 남아가지고 너무 내 자신한테 화가 난다 좀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와이프도 집에서 최대한 제가 쉴 수 있게끔 좀 많이 도와주고 좀 항상 뭐 음식도 잘 해주고 목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여보 그동안 집안일에 육아에 내 내조까지 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남은 라운드도 후회 없이 잘해서 멋진 가장이 되도록 더 노력해볼게요. 여보 사랑해요.

0: 와 진짜 내가 떨린다 내가 떨려.
1: 네 이번에는 임재범님의 이 밤이 지나면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린 주한이 형이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노래 고르다가 보니까 이 밤이 지나면을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워낙 음역대가 높고 노래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성우야 너가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아 그게 그 노래가 있었지 이래가지고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2: 박성우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표곡 잘했네.
1: 잘한다. 잘했네.
2: 박성우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박성우 씨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3: 아유, 떨렸다.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그냥 1번이니까 어차피 저 자리에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해보자, 즐겨보자.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 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 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 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6월 5일은 국악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백성과 함께 음악을 즐기고자 했던 연민락 정신을 만나보는 그런 날이 되겠죠.
1: 네, 국악이 누구나 함께 듣고 또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음악이라는 의미가 담긴 아주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단순히 국악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네. 국악 주간으로 아예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입니다. 남원 진도 부산 국립국악원 일원에서 공연은 물론이고요, 체험, 학술, 전시, 국악의 매력을 그야말로 다채롭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가셔서 우리 국악의 매력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노래 들어볼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0: 아, 그럼요.
1: 오늘은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은 민요의 흥겨움부터 그리고 판소리의 깊은 울림, 그리고 연희의 신명과 연민락의 품격 있는 선율까지 모든 것을 다 느껴볼 수 있는, 국악이 가진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음악의 미래를 만들어갈 국악 영재 친구들이 꾸미는 무대라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0: 자, 그러면 대망의 오늘 첫 무대입니다. 국악의 날의 기원이 된 연민락 중에 사장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0: 네, 국악의 날 특집 첫 무대로 국립국악중학교 학생들의 연민낮 공연 함께했습니다. 정말 국악의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자, 이 팀은 어떻게 꾸려진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1: 네, 저희는 국립국악중학교 34기 개성이 넘치는 친구들이 어벤져스처럼 모여 만들어진 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눈길을 사로잡는 팀이에요.
2: 어쩐지. 네. 그러니까요, 어벤져스예요. 공연을 보는 내내 시선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또 마음가짐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3: 여밀락이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라는 뜻을 가진 음악인데 국악의 날을 기념하기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뜻을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 마음으로 더 연습도 책임감 있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0: 네, 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네. 국악에 대한 애정과 노력이 그대로 느껴지는 무대였는데 국악의 명맥을 이어가는 우리 친구들, 내가 생각하는 국악이란 이런 것이다, 요 좀 아주 맛깔나게 좀 소개해 줄 친구 있을까요?
4: 네.
0: 좋아요.
2: 네. 예.
4: 국악은 빈박처럼 각 악기마다 고유의 맛과 색깔들이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비빔밥에 고추장이 빠질 수 없듯이 네. 각 악기마다 감칠맛이 날 때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멋지다.
0: 그러네요. 비빔밥이다. 앞으로
2: 비빔밥을 보면 우리 국악이 생각날 것 같고 예. 고추장에 이렇게 비빌 때 우리 친구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 예.
2: 근데 또 요즘에는 K-팝이 대세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국악을 잘 모르는 외국 친구들에게도 우리 국악을 좀 영어로 잘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 친구 있을까요? 네. 한번 부탁해 볼까요? 영어로 국악 소개.
5: 국악 is Korean traditional music. It uses many instruments with different sounds. It also expresses deep feelings. All the sounds come together to make beautiful harmony.
0: 무슨 뜻이에요?
5: 국악은 네. 이제 저희 한국의 전통 음악이기도 하고 이 음악은 이제 깊은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곡이 이제 그런 장르기도 하고 네. 또 이런 이제 음악적인 요소들이 모여서 이제 아름다운 음악을 이제 아름다운 선율도 만든다는 뜻입니다.
0: 야, 뭐 굉장히 좋은 표현 많이 담았어요. 그렇죠? 예, 아주 영어로 저도 예, thank you.
5: You're welcome.
0: Good job. 오케이. 예, 자, 월드 투어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친구들 또 유난히 또 흥이 좀 많아 보이는 친구들이었는데 연습 도중에 좀 약간 텐션이 좀 떨어지거나 힘들 때 그때 좀 즐겨서 춤은 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6: 바로 크레용팝 빠빠빠 댄스입니다.
2: 네.
6: 한번 보여드릴게요.
0: 그래요?
2: 네.
0: 예, 이게 분위기 좀 올려주나요?
6: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예. 자, 음악 한번 주세요.

0: 텐션 올라가네.
1: 네, 순식간에 에너지가 올라가. 느껴지네요.
2: 야, 어떻게 오늘 좀 제대로 된 건가요? 빠빠빠. 어때요? 평소랑 비교해서. 아니 그냥 얘기해도 돼요.
3: 너무 잘한 것 같아요.
2: 잘했다고요? 난 다시 해야 되나 그랬는데.
1: 아, 조우종 씨도 네. 순간 국악중학교 학생인 줄 알았잖아요.
2: 저는 아 왜 춤 같은 거 나오면 또 제가 춤신추망이기 때문에 바로 점프가 가죠.
1: 그러니까 말이에요.
2: 아, 그럼요. 예, 아우 잘 봤습니다.
1: 네, 국립 국악중학교에서 국악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특별히 국악의 날을 맞아서 이런 건 좀 개선되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3: 국악인들이 설 수 있는 많은 방송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 저희 이제 국악 방송이 있잖아요.
1: 네.
2: 예, 저희 이제 앞장서 나가고 있고 또 많은 방송에서 또 국악이 사랑받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 또 기회 주시고요. 국립국악중학교 친구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우리 국악 빛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역시 국악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4: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강효주 교수입니다. 국악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악을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경기 소리를 그리고 경기 민요를 더욱더 알리는 데 기여하는 소리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구강의 날을 기념하여 저희가 빠질 수 없겠죠. 저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 명창이신 이춘희 선생님 문화에서 함께 소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경기민요 팀입니다. 와!
1: 경기민요의 전통을 지켜오신 이춘희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며 맑고 투명한 시냇물 같은 경기민요의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2: 경기민요의 교과서라고 불리시는 강유주 선생님께서 저희를 이끌어주셔서 경기민요가 더 좋아졌어요.
0: 정말 좋아졌어요?
2: 네!
0: 우리 경기민요의 매력은 알면 알수록 또 들으면 들을수록 흠뻑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매력에 여러분이

0: 네, 이춘희 명창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예능 보유자시죠. 그래서 오랜 시간 우리 소리에 맥을 지켜오신 분이고, 그리고 강효주 명창은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후학을 양성하면서 경기민요의 매력을 널리 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강효주 명창과 어린 제자들이 함께한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1: 네, 국악의 날 특집답게 우리 전통의 소중한 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순간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한 곡 더 들어보시죠.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의 날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종 씨, 국악의 날이요.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고 해요.
1: 맞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함께했지만 네. 두 번째 날 더욱더 뭔가 느낌이 네. 풍성해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네. 이 소중한 우리 음악을 기리는 날이 왜 이제야 정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악의 날 이제 두 도를 맞았는데 네. 더욱더 우리 소리를 가까이 즐기고 나누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저는요, 이번에 시간을 내서 네. 서울숲에서 하는 체험을 네. 한번 가보고 있어요. 체험 무대가 있대요. 네. 가서 거기에서 번화 돌리기도 하고 네. 탈 만들기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0: 아우, 저도 같이 갈게요.
1: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함께 즐기다 보면 우리 국악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무대는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는 어떤 다른 매력을 보여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그 어느 때보다 흥이 정말 가득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의 아주 멋진 무대였는데요. 궁금합니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공연의 심장입니다.
2: 네.
1: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특집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건 우리가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특별한 팀인데요.
0: 네.
1: 솔직히 국악에서 타악이 빠진다면 많이 허전하잖아요.
0: 그럼요.
1: 북이 울리지 않고 장구가 조용하고 꽹과리가 신호를 주지 않는다면 관객분들도 아직 시작 안 했나?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는 늘 우리가 공연의 심장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0: 노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2: 멋지다.
1: 공연의 심장. 어쩐지 아, 네. 무대를 아까 보는데 제 심장도 막 두근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막 맞아요. 신이 나고 심박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좀 팀워크도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아이돌 그룹처럼 각자 맡은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3: 저희 팀은 아이돌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한번 소개해볼까요?
1: 네.
3: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리더, 저 광현이고요. 분위기 메이커, 예능 당담 권우. 반전 매력 담당 도윤.
2: 반전.
3: 소리로 무대를 찢는 파워 담당 경민. 절대 리듬감 지아. 디테일 장인 지연.
2: 디테일하다.
3: 마지막으로 비주얼 담당 하영까지. 데뷔만 안 했지 거의 아이돌 저리 가라는 팀이에요.
2: 그러네요, 진짜. 준비가 다 돼서 이제 데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국악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네. 국악의 날이 생겼다라고 들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4: 솔직히 처음에는 국악의 날이 있다고?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1: 네.
4: 근데 의미를 듣고 나니까 완전 저희 기념일인 것 같더라고요.
2: 맞아요.
4: 그래갖고 평소에 국악을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기념일이 생기니까 더 자부심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렇게 국악의 날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께 더더욱 알리기 위해서 꼭 경험해야 할 필수 코스를 좀 추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5: 아침에는 이제 멋진 국악 공연을 보고 점심에는 이제 장구나 북 같은 악기를 직접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대동놀이를 즐기며 마지막으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악이 좀 어색한 음악이 아니라 네.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야, 역시 반전이 있다. 매력 있다. 예, 코스를 딱 짜줬어요. 국악의 날에 딱 어울리는 코스 같고 올해도 다양한 행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 자, 우리 친구들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서 하루 동안 만약에 나한테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 그럼 뭐 해보고 싶어요?
6: 한복이나 저희가 입은 의상처럼 이걸 입고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그 버스킹을 해보고 싶어요.
2: 네.
6: 지하철역 앞이나 광장 앞에서 국악의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도 국악의 소리다 하면서 점점 모여들 것 같거든요.
1: 네.
6: 다들 국악이 이렇게 재밌었나? 하고 놀라는 반응이 보고 싶어요.
2: 근데 만약에 두 명 왔어. 처음에. 그럼 어떻게 해요?
6: 더 크게 쳐가지고 모이게.
2: 그렇지, 그렇지. 야, 역시 자세도 남다릅니다.
1: 그러니까요. 역시 네. 차세대 국악인답게 아이디어와 패기가 넘칩니다.
2: 네.
1: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공연을 많이 한 만큼 에피소드도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7: 예전에 다 같이 공연을 하다가 손에서 채를 놓친 적이 있는데. 아,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더라고요.
2: 휙휙휙 날아갔어요?
7: 네. 어떻게 머리가 순간 하얘졌는데 그래도 네. 공연을 해야 되니까
2: 그치.
7: 결국 채가 없는 채로 공연을 했습니다.
2: 어떻게 해요?
7: 아, 관객분들이 다행히 눈치를 못 채셨는데 무대에 내려가서 애들이랑 봤어? 봤어? 이러면서 한바탕 웃어넘긴 적이 있었어요.
1: 우와.
7: 그래서 진짜. 그때 이후로 네. 실수도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2: 그 이후로는 그럼 채를 놓친 적이?
7: 있긴 하죠.
2: 있어요. 또 있어요. 그걸 못 고쳤네. 예. 아, 근데 정말 즐거운 에피소드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프로 정신까지 갖춘 것 같은데
1: 네.
2: 국악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국악을 멋지게 알리는 그런 타악팀이 되길 바랄게요.
1: 네. 국악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는 유쾌한 시간이었는데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타악전공 친구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예, 역시 타악 무대는 시작부터 끝까지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장단이 울릴 때마다 제 몸이 막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친구들의 이 호흡과 집중력이 그대로 느껴져가지고 더 생생하게 다가왔던 무대였습니다.
0: 네, 정말 국악의 날 특집답게 우리 네. 국악의 신명과 열기를 정말 제대로 느끼고 있는데 이어서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매력으로 찾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2: 주원아, 주원아, 그거 알아? 9월 5일이 국악의 날이래.
3: 국악의 날?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4: 안녕하세요. 우리 국악을 정말 사랑하는 박서준,
3: 박주환입니다.
4: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소리.
3: 국악의 가치를 알리는 국악의 날을 축하합니다.
4: 국악은 우리나라의 아주 멋있는 전통 음악입니다. 여러분, 딱 1분만이라도 들어보세요. 귀와 정신이 맑아지고 회복되는 게 무엇인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3: 오늘 저희가 국악이 무엇인지, 판소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 우리 국악 많이 사랑해주세요.
5: 그날 밤을 생우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정신없어 날새기를 기다릴지. 우물가 두레박 소리 듣고 나갈 적은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 터집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좋지라는 어미 잃고 기어요 죽게 되니

0: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려 이 생각 말고 자주 자주 다니시면 내 자식 모은 매기인들 참아 그의 금길일까 시인봉사 좋아라.
1: 어허 고맙소. 수복 강령호흡소서. 이 집 저 집을 다닐 적어 301쌈 번호라고 흐히하히 웃음 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인사는 아니오나 이에 첫 좀 먹여주
0: 온유월 때약 볕에 기음매는 부인들께 더듬더듬 찾아가서 이에 첫 좀 먹여주
1: 백석청 탄신의 가에 빨래하던 부인들께 더듬더듬 찾아가서 이에 첫 좀 먹여주
0: 젖없는 부인들은 돈돈씩 채워주고 돈 없는 부인들은 쌀 되씩 떠서 주며 맘쌀 인하여 주 시인봉사 좋아라.
1: 어허 고맙소. 은혜 백골 난망이요 저설 많이 베겨 안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덕 밑에 쭈푸려 앉아 아이를 어룬다. 둥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금자동이냐 옥자동 주유처 나무쌍동 은하수직 여성은 네가 되어서 환생 표진강숙행이 네가 되어서 환생 달 가운데는 옥토끼 댕기 끝에는 진주씨 옥고람에는 미라불수 주얌주얌 잘깡잘깡 엄마 아빠 도리도리 어허 둥둥 내 딸 서울가 서울가 밤 하나 줘다 드레박 속에 넣었더니 머리 감은 새 양지가 들랑날랑 다 까먹고 다만 한쪽이 남았기에
0: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를 주마 으르르르르르
1: 아나 아가
0: 둥둥둥둥 어 둥둥둥 내 딸
2: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국악의 날 특집입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함께했는데 다은 씨 어떠셨어요?
3: 일단 여민락 정신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렇죠. 예. 우리 국악의 멋과 가치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네, 이런 아름다운 국악의 전통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은 씨한테 물어볼게요. 참여 무대에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죠?
3: 네,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여러분도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무대는 박서준, 박주원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아니 주며 도적인들 아니 주랴 처설 많이 베겨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연화대 합설문은 조선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항무와 연화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무용입니다. 하계탈을 쓰고 추는 항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항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하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0: 생열도 나봉왕물로 대궐 짓고 대궐 앞에 육조로다 만타가 되길
1: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 일본이 이거
3: 아
4: 멀시고 좋군 낮 그 남동녀의 따라나
5: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6: 국악하는 10대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일필휘지. 여기 그림은 덧칠이라고 하는데 서예는 덧칠이 없거든요. 한번 획을 그었으면 별로 끝이거든요.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타고난 게 운명이라 그러면, 운명은 이제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건 숙명이다.
1: 손이죠, 그냥 손. 탈 수 있는 게 많은 손.

저는 수묵그렇기를 하고 있는 석창우라고 합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 작업을 하다가 누드그렇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양의 서예하고 그 서양의 그렇기를 접목한 그 수묵그렇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나오는 거 보면 막 썩썩썩썩 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쉬운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해봤더니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예는 획 하나만 잘못하게 돼도 그냥 다 저기 되거든요. 이제 덧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예는 진정한 예술입니다. 이거는 순간에 조금만 뭔가 틀어져도 작품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서예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작업도 하고 그런 거지. 서예를 안 했으면 이런 작업을 못 하거든요.

이제 당시에 이제 전기 점검을 하다가 보통 스위치가 그 한 스위치 하나를 끄게 되면 세 개가 동시에 끊어지는데 한 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졌다가 이제 감전이 된 거죠. 22,900볼트에. 그래서 만진 기억만 있고 그다음에 깨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양손이 있을

그때 손으로 뭐 웬만한 거 다 하다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었는데 그게 가장 이제 힘들었죠. 안 불편한 걸 찾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숨 쉬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는 전부 불편했죠.

다쳤을 때 애들이 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다치기 한달반 전에 둘째가 태어나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이 애들이 커가면서 양팔이 없이 아무것도 안한 아빠보다도 내가 뭔가를 하는 아빠를 비치기 위해서 찾았었거든요. 뭘할 건가. 근데 마침 그 둘째 애가 5살쯤 됐을 땐가 그림을 그려달라면서 가져와가지고 그게 보니까 새 그림이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그림이 그리기 전에는 뭔가를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무엇을 할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양팔이 없다 보면 일반적인 건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런 게 진단이 나와 있을 때니까 그런데도 뭔가 찾다가 보니까 처음에 참새를 그렸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더잘 나오더라고. 잘 그려졌으니까 아, 할수 있는 게 있겠구나.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죠.

처음에는 이제 그 화실에 갔더니 양팔이 없으면 자기들이 가르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다양한 물감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다른 취미를 가져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안내하고 생각한 게 사군자는 먹 하나입니까?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인이 아는 이제 여태명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군자 좀 배우겠다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죠.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붙잡는 자체도 이 갈고리하고 붓하고 다 같이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잡게 되면 도망을 가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멍도 뚫어서 하고, 그리고 또 작업대가 일반 사람들 작업대는 너무 높아가지고 안 되고 더 낮아야 되거든요. 더 낮은 데다 하니까 허리를 굽혀서 하니까 막 몸살 나고 막 코피까지 났었거든요. 맨 처음에 할 적에는 손 모양 같은 걸로 했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별로. 근데 이제 이 갈고리는 훨씬 그보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이 갈고리로 바꿨죠.

처음이 힘들지,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요. 몸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그냥 수영을 해버려도 몸이. 손이죠, 그냥 손. 할수 있는 게 많은 손. 그러니까 양팔이 없으면 할수 없는 게 많은데,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할수 있는 게 많이 생긴 거죠.

보통 이제 이게 그 일반적으로 사군자 붓을 썼거든요. 탄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자가 더 오래 걸리죠. 그림은 순식간에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글씨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획 하나도 틀리게 되면 이제 그게 버리는 그런 작업이 되니까 서예가 훨씬 힘들죠.

처음에 이제 그 누드크로키를 접한 게 그 현대미술관에서 1년 과정에 그 이론 공부를 하다가 그 수강생 중에 한 사람이 누드크로키 한다고 이제 해서 갔었는데 그 누드크로키를 봤더니 누드 모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막 산수도 보이고 막 다양한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포즈에 따라서 아 이걸 나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이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예 기법으로 해가지고 모델이 움직이는 걸 눈으로 관찰해가지고 보이게 되면 그걸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누드 모델에서 스포츠로 돌아갈 계기가 일본에서 나간 올림픽 때 미셸 컨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미국 선수였는데 그 사람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즈를 그려봐야겠다 해가지고 한동안 그 사람을 그리다가 김연아가 나와서 2009년인가 그때 뭐 세계선수권 대회인가 우승하면서 절정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김연아를 그리기 시작했죠.

움직이는 거니까 멈춰져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영상을 보면서 중간에 캡처라든지 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손이 있는 사람 손으로 하면 쉬운데 전 이제 마우스를 발로 하거든요. 그 발로 하다 보면 놓쳐가지고 순간 놓쳐가지고 그 넘어간 걸 캡처를 하게 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포즈를 캡처를 하게 되면 덜 힘들게 했을 건데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2011년도 평창올림픽 실사단이 왔을 때 김연아의 그 트리플로 증가곡을 그려가지고 실사단한테 보여줘가지고 실사단들이 상당히 감동한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복도에다가 펼쳐놓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안 가고 한 시간이 넘게 거기 있더라고요. 휴식도 안 하고. 그렇고 나서 그냥 그 반응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 김진선 강원도지사님이 나중에 책을 냈는데 그게 내가 엄청 역할을 했다고 써놨더라고요.

현대미술관에서 이론을 공부했을 때 김태정 교수님이 강의를 했었는데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저 한국의 전통 그 공연, 그다음에 한국 사람, 한글 이렇게 세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작업했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 정동극장에 그 마침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공연을 보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가지고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몸짓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축구, 뭐 야구, 아이스 댄싱 뭐 이런 데 이런 여러 가지 종목 같은 것도 하고 또춤 같은 것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극도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 그리게 됐죠.

거기 광명 돔 경륜장에서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작업을 한 게 있었는데 그걸 전시했었는데 거기 관장님이 여기 한번 경륜을 걸어가지고 전시해 볼 생각이 없냐 해가지고 거리게 됐었거든요. 근데 스피드가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스피드하고 사람하고 그 자전거하고 일체감이 딱 보이고 그래서 이걸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1년 넘게 계속 경륜장에 가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라는 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가지를 못하거든요. 가장 절실했던 게 뭐냐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식들한테 그 할 수 있다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일상이고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집중을 했었죠.

0: 보통 개인전을 하게 되면 그간 많은 작품을 한 작품들이 자꾸 세상을 나가려고 막 아우성을 치거든요. 오래간만에 이제 했는데 작품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품들이 좋아하면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1: 석청화백님은 국내에 의수화가 1호라는 타이틀이 있긴 한데요. 이러한 좀 신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화백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전시의 주안점은 정중동의 미학, 침묵, 그리고 하나의 절제된 조용한 깊이감을 보여줬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신체가 갖는 역동성, 생동감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자연이 지닌 본질의 침묵에 대한 깊이, 또 미학적 담론에 대한 해석, 이 부분을 새롭게 선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게 사람을 표현한 거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그 사지를 다 이제 표현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 사람의 머리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만 표현하더라도 사지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오더라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스펠로라는 곳에서 꽃축제가 있었어요. 동네 입구에서부터 성당까지 거기 가는 길을 꽃잎을 따서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어서 이제 주교님이 그걸 밟고 성당까지 가는 그런 행사인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봤더니 다양한 이제 색깔의 꽃잎으로 다양한 모양이 만드는 게 한번 색깔도 해보자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

하나 이제 그 말축제가 있었는데 밑에서 본 게 아니고 베란다, 2층 베란다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축제를. 그래서 밑으로 내려다봤더니 거머리만 보이더라고요. 그 아우성도 있고 다양한 느낌이 막 전해져가지고, 아, 굳이 사지를 다 그릴 필요가 없지. 머리만 그리더라도 뭔가 전달이 되겠구나. 그걸 이제 그때 해서 작업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와서 이제 작업한 게 지금 전시하는 작품입니다.

그때 이제 치유를 이제 생각하고 했거든요. 그때는 뭐 치료제도 없고 그냥 암담한 상태였죠. 백신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인데 번지는 거 계속 번지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도 되고 병원도 되거든요. 같이 이제 신하고 인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작품을 한 것이죠.

0: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이제 필사하면서 이제 그 괜찮은 단어를 따로 적어놨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작업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1: 지금 선생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0: 행함이라고, 행함. 뭐든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시, 또 우리 인간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제가 다쳤을 때 30살이어서 30년을, 그러니까 손 있는 30년, 손 없는 30년을 이제 보냈었는데, 60살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뒤를 봐봤으니까, 생각을 해봤으니까, 손 있을 때 30년하고 손 없을 때 30년을 생각해봤더니, 손 없을 때 30년이 더 행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다쳤어,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그러면 사실이잖아요. 옛날 괜찮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건가. 그러니까 현재의 걸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할 것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팔이 없는 사람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보면 이제 저보다 이제 약하게 다친 사람도 있고 많이 다친 사람도 있지만 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아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도 그런 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제 수용을 하고 할 걸 찾다 보면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지금의 삶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현재의 삶.
1: 현재의 삶이 이제 그 양손이 없는 거는 상당히 단점이 되는데 그 양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릴 때 보게도 온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온몸을 움직이러 나온 선하고 이제 팔이 있을 때 그 깔짝깔짝 하는 선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없는 거는 단점이지만 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온몸을 움직이는 이제 장점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작업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이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 것보다도는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작업을 하는 작가로 남고 싶어요.

0: 앞으로 다양한 음악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1: 땀에는 만병 해초대 명약이라. 주나 멈춰라.
2: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서울철이 아니야.
0: 네. 이 친구 성공하겠다. 괜찮았나요?
3: 괜찮다.
0: 하이어리 같은 느낌.
4: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0: 발전한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 여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클랑은 빨리 잡아들이도록 허여라. 하고 영을 내려 허니 좌우나 좋은 금금모조리 술령소 일시에 해나로 토끼를 해원살째 재낭말리 장성사도 사냥싸움에 맞춰사던 첩첩이 둘러싸고 하고 토끼 들입다 잡는 고동 영무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니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맥혀 펄렁 펄렁 떨며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어 약개장도 좋거니와 네 가늘대오게 탕다려 먹고 네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깔게 되면 거혈내족 열담에 너는 만병해초대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송아지 새끼지요 소 같으면 더욱 좋다 토판에 너를 잡어 토백주 살찐 다리양 회가 정용공 바두박 없이 노남 먹고
1: 그렇지
0: 입불 빼어 활도 메고 네가 죽어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호 좁은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무엇이냐? 내가 망아지 새끼지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성감 후관족이라 요단 항장 전림하로다. 연항도 500급으로 조금

와야. 야 이놈아, 나 탄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오, 그게 우리 수국 남여라고 허는 것이다. 워따이 금사르.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곳은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입니다. 이 시대의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초대해서요, 그들의 음악을 듣고 또 이야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우리 음악을 즐기시고 또 같이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의 첫 시간은 준수지음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0: 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첫 번째 준수지음 송소희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 이렇게 첫 번째 손님으로 소희 씨가 나와주셔서 네. 저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네.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1: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0: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오늘 이 스튜디오를 제가 네. 공간이 저도 처음인데 네. 이렇게 딱 보니까 어때요? 저희 아지트에 온 기분이
1: 정말 아지트 같아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네. 저는 준수 씨 덕분에 국악방송 녹화하러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신이 나고 편안하더라고요.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0: 저도 사실 제 아지트여야 네. 되는데 아직 좀 저 어색해요.
1: 어색한 아지트.
0: 약간 하지만 정말 아담하고 뭔가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손님들을 모셔놓고서 정말로 어떤 우리의 이야기들을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서 무척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내가 손님들을 잘 맞이해야 될 텐데 라는 걱정도 한편으로는 앞섭니다.
1: 이렇게 맞이하시는 MC 역할은 처음이지 않으세요?
0: 사실 처음이에요.
1: 진짜 솔직하게.
0: 진짜로 처음.
1: 기분

0: 어떠세요 지금?
1: 아 오늘 네. 여기 이 스튜디오 오는 길에 네. 내가 오늘 잘할 수 있을까?
0: 네.
1: 그렇게 숱하게 무대에 서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끌어가면서 또 오시는 분들의 손님을 내가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내가 오늘 잘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런데 서희 씨를 처음 이렇게 모신 이유 또한 네. 그 역할에 있어서 정말로 잘 받아주고 편하게 내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모셨습니다.
0: 과연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편하게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네. 노래도 불러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무 응원할게요.
1: 고맙습니다.
0: 화이팅!
1: 서희 씨 저도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왔으니까 네. 잘 도와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아 앞서서 정말 서희 씨 무대도 정말 보여주셨었는데 네. 국악 신동으로서 일찍이 또 송소희라는 이름을 알렸어요.
0: 네.
1: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서희 씨가 신동에서부터 또 소녀 이렇게 또 청년으로서 커오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고
0: 네.
1: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이 국악을 처음 접하면서의 시작 동기가 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0: 저는 사실 뭐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국악을 잘 알지도 못했고 국악이라는 걸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저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보다는 이제 저희 엄마가 어머 이런 우리나라 음악을 배울 수 있는 학원도 있네? 라고 이제 해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저의 어떤 운명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국악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운명의 자연스러운 길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변함없이 국악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 수 있었던 게 어쩌면 다른 어떠한 사랑보다도 내가 깊은 사랑을 국악에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다른 종류의 사랑이긴 한데.
1: 그렇긴 하네요.
0: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1: 아, 이제 저는 사실 또 이제 남도 소리를 하고 있고 우리 판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기민요를 하고 있고.
0: 그렇죠.
1: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특징들이 정말 달라요. 무대에서 표현되는 소리가 저희 남도는 정말 밑으로 아래 굵게 떠는
0: 네.
1: 또 소희 씨가 하고 있는 경기민요는 위에서 경쾌하게 어떤 기교가 정말 섬세한 기교들이 많은데 근데 소희 씨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 경기민요의 멋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0: 저는 항상 이 질문에 그 단정한 멋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경기민요는 보다 다른 남도 소리에 비해서 보다 좀 그 절제해야 되는 미덕을 많이 배우잖아요. 소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태도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드는 것 같고 소리에서도 물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풀어내게 되는데 그런 단정한 멋이 참 저는 멋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1: 어찌 보면은 이제 경기민요를 쭉 해오다가 지금은 너무나 활발하게 또 자유롭게 소희 씨만의 음악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 소희 씨의 콘서트를 또 보러 가기도 했었지만
0: 그쵸.
1: 내가 보고 있었던 소희 씨의 또 다른 모습에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또 그런 음악을 했었을 때 네. 어떤 마음으로 네. 임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0: 사실 제가 그동안 이 국악신에서 해왔던 모습이 저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근데 제가 제 음악을 자유롭게 지어 부르고 무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아는 나는 정말 요만큼의 나였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손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목소리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구나를 많이 느껴요.
1: 네.
0: 그래서 많이 그 내려놓고 어떠한 정답 없이 본능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소리 내려고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국악에선 그러지 않았었던 많은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이.
1: 그렇다 보니까 사실 소희 씨가 표현하는 음악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소리도 그렇고
0: 네.
1: 또 이제 어떤 레퍼토리도 사실 많이 많아졌고 다양해졌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0: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전통과 우리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0: 하다 보면 너무나 끝이 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결국 귀결이 돼서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내 그릇이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항상 끝 마무리가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고민들을 적당히 하면서 그저 그 당시에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꺼내놓는데 집중하자. 그러다 보면 그 깊이 있는 고민들보다 더 유익한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음악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음악,
0: 네.
1: 그리고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내가 거기서 펼쳐지는 나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보는 약간 소위만의 자유로운 어떤 다이어리 같은. 괜찮았나요?
0: 괜찮다.
1: 괜찮았나?
0: 소위만의 자유로운
1: 다이어리 같은 느낌. 왜냐면 거기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끄적여보고 있는 거잖아요.
0: 근데 그렇죠. 근데 그 고민하는 우리 음악과 전통신에 대한 고민을 놓진 않고 있어요. 지금 다만 제가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너무 깊게 이렇게 뭔가 침잠되지는 않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활동을 솔직하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제가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저는 소희 씨의 앞으로의 목표와 꿈도 함께 응원하면서
0: 네.
1: 또 이렇게 아지트에 와주셨으니까 한 곡 더 청해 보고 싶습니다.
0: 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이제 오돌독이라는 민요인데요. 네. 제주도민 분들은 다 아시는
1: 그렇죠.
0: 그 제주도 민요입니다. 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 제가 8살 때 그 진짜 동요처럼 민요를 부를 그 당시에
1: 네.
0: 전국노래자랑이라는 타 프로그램에 나가서
1: 알죠, 알죠. 저도 봤어요.
0: 사랑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오돌독이를 맨 처음에 불렀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때 그걸 너무 사랑해서 부른 건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서서히 그 되게 진하게 사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곡을 그냥 그 곡에 더욱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점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다듬어지는 이 오돌독이의 과정들을 정말 저만 알잖아요. 제가 그렇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오늘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돌독이라는 곡으로 저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1: 야, 그러면 어찌 보면은 소희 씨의 첫사랑 같은 그런 곡이네.
0: 맞아요. 제 첫사랑 같은 민요를 꼽자면 오돌독인 것 같아요.
1: 약간 네. 설레임도 있고
0: 네네.
1: 또 이 무대에서 오돌독이를 처음 보여주는 거니까
0: 네.
1: 네, 그럼 송소희 그리고 두 번째 다리에 함께하는 오돌독이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지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저와 개인적으로 형 동생 할 만큼 친한 사이고요. 이 묵직한 중저음의 깊은 감성 그리고 또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이 판소리의 멋을 알리고 있는 분입니다. 다재다능한 소리꾼 고영렬 씨의 무대 만나보시죠.

0: 감성적인 목소리와 깊은 울림이 매력적인 저의 음악 친구입니다. 고영렬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영렬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야, 그렇게 깍듯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뭐야?
1: 이거 보세요 형님. 팬클럽 준수한 소리에서 주셨습니다. 제 선물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0: 이렇게 또 그냥 주면 되지. 꼬시 씨,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제가 오늘 처음 아지트를 열었는데 이렇게 또 저의 준수한 소리 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꽃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저 잘할 수 있겠죠? 라는 마음이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0: 아, 꽃이 너무 예쁘네. 꽃 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꽃이로구나. 감사합니다.
1: 잘하시는데.
0: 야, 이럴 때 좀 박수 좀 치고 그래요.
1: 야, 예, 아. 방송 능력 형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하셨네요.
0: 아, 뭐 내 아지트니까 편하게 내가.
1: 아, 그런가 봐요.
0: 그러니까
1: 야.
0: 나중에 이제 누워서 할 거야, 이제. 야, 아,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나도 약간 좀 긴장 좀 하고 약간 설레임 반 걱정 근심 반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사실 왔었는데 이게 첫 회를 그 영렬 씨가 와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이 편하고 또 마음이 편하니까 또 이런 텐션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1: 아닙니다. 저도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사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룬 건 처음이잖아요.
0: 처음이죠, 처음.
1: 그래서 더욱이나 너무 축하한 마음인데 심지어 처음 와가지고 축하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전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 준수의 아지트
0: 네,
1: 너무나도 소중한 어떤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 또 이리 대신 전해드려봅니다.
0: 어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소리를 시작했고 또 소리를 해오면서 또 어찌 보면 걸어가는 길들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1: 그렇죠.
0: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영렬 씨가 학교에서 피아노를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피아노의 선율 위에 판수를 또 얹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 안에서는 이제 피아노 병창이라는 말이 또 생겨났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피아노를 또 배워서 하려고 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1: 예, 제가 처음에 사실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던 문화생이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했는데 제가 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하고 할 때 항상 제 연습실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근데 연습실에 피아노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국악 연습실 알다시피 대부분 마룻바닥이고
0: 네.
1: 방석 하나 나조만 있는 그런 네. 연습실인데
0: 그렇죠.
1: 모름지기도 의자가 있으니까 또 의자 위에서 앉아서 연습하다 보니까 또 피아노 앞에서 연습을 근 3년을 했고 그리고 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이제 갔는데 대학교 이제 안에서도 피아노 연습실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쩌다 보니 제 방처럼 자주 또 쓰게 되고 거의 배정된 것처럼 제가 거기를 계속 썼었어요. 그러면서 피아노랑 되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돼가지고 근 3년 더하기 4년, 7년 동안 피아노 앞에서 판소리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고 있는 이 음정이 어떤 음정인지 이 소리결에서는 음정이 정확하게 없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떠는 음이 무슨 음을 내고 있는가 이 꺾는 음에서 그 꺾는 시작음이 무슨 음인가 그걸 궁금해서 눌러보다 보니까 아 여기서 이런 코드가 들어가면 어떨까 3, 4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언젠가 보니 제가 스스로 피아노를 치면서 판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피아노라는 거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터치를 했던 그 순간에서 거기서 조금 더 음악적인 깊이가 생기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피아노라는 것이 영렬 씨한테는 시그니처처럼
1: 예, 참 이게 인연인 듯 운명인 듯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소리꾼은 북을 놓고 북 장단에서 연습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영렬 씨는 이제 북이 없어도 피아노로 북장단 삼아가지고 사실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1: 그렇죠. 사실 고소없이 연습하려다 보니까
0: 또 그렇게 공연을 만들고 있고
1: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0: 많은 분들과 또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함께 하자고요.
1: 함께요?
0: 함께
1: 아 좋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영렬 씨의 음악을 또 한번 들어볼 쓰면 좋겠는데
1: 예.
0: 무슨 음악을 준비했습니까?
1: 아 사실 이 김준수의 아지트 덕분에 제가 오랜만에 이 두 번째 달 분들과 또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0: 네.
1: 정말 오랜만에 뵙는 자리다 보니까 꼭 두 번째 달과 함께 했었던
0: 맞아 추억이 많지.
1: 추억이 너무 많아요.
0: 그렇지.
1: 네, 근데 제가 두 번째 달 분들과 함께 우리 춘향가 했었던 농부가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가장 테크니컬한 춘향가 중에 하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리고 가장 강렬한 춘향가 중에 하나인데.
0: 그리고
1: 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0: 무대에서 쓰러질 수도 있어. 오늘 다 불사지르고.
1: 연습 한번 했는데 진짜 쓰러질 뻔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고영렬의 음악이잖아요.
0: 그래서 지금은 젊지 않아? 지금도 젊지. 너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시청자분들께서 분노하신다.
1: 아 그런가요? 네. 더 젊었었던 고영렬을 이겨내는 고영렬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렇다면은 고영렬 두 번째 달에 함께하는 농부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5·6월 농방 시절이라. 각기 머슴들이 보리밤에 막걸리를 취해먹고 상사 소리를 하며 모를 심는 뒤 꼭 이렇게 하던 것이었다.

소리를 내기 네 감기 절장하리고 너무로 거리세 헌여 하루 상사디요

되어 가니라. 얼얼얼 상사니여, 이 놈내미를 오소시오. 얼얼얼 상사니여, 꽃추 당대장에 배가 철망하니 목자. 얼얼얼 상사니여, 얼얼얼 상사니여, 다 되어 간다 되어 간다. 얼얼얼 상사니여, 이 놈내미를 오소시오. 얼얼얼 상사니여, 꽃추 당대장에 배가 철망하니 목자. 얼얼얼 상사니여, 얼얼얼 상사니여, 다 되어 간다 다 되어 간다. 얼얼얼 상사니여, 이 놈내미를 오소시오. 얼얼얼 상사니여, 꽃추 당대장에 배가 철망하니 목자. 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

0: 네, 고영렬과 두 번째 다리 함께한 농부가 들어봤습니다. 영렬 씨 무대에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노래도 부르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불러서 모든 것들을 불사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1: 아, 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연습 혼자 할 때는 네. 아 이거 한번 부르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막상 이제 형님 누님들과 함께 연주해 보니까 무슨 어렸을 때 파블로프의 개마냥 음악만 들어도 와 어랄랄라 장사녀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막 근육이 막 저절로 막 이런 움직이는 게 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 스스로. 아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또 이게 오랜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이 딱 그 맞는 게
0: 그러니까.
1: 그동안 했었던 우리 경험이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1: 근육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지.
1: 아, 막 이게 나 움직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0: 우리가 또 이렇게 춘향가의 앨범을 벌써 2016년도에 발매해서 올해로 진짜 딱 10년을 맞았었는데
1: 맞아요.
0: 많은 관객분들을 또 이 앨범을 통해서 많이 만났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농부가도 숱하게 무대에서 많이 불렀기도 했는데 그 영렬 씨가 이 무대에서 같이 함께 부르면서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판소리의 멋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1: 판소리의 매력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0: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 멜로디와 가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발성 또 이렇게 있는 거겠지만 멜로디가 되게 엄청 그 서양 음악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음정을 딱 찍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흐르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1: 네.
0: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없는 음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월드뮤직적으로 봐도 우리 음악처럼 이렇게 진짜 자유로운 이런 느낌의 멜로디를 가진 음악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 멜로디가 정말 큰 매력이다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사가 참 매력적인데 그참 옛날 조상들이 얼마나 그 문인들이 많았는가. 정말 이 문과적인 어떤 이런 감성이 정말 훌륭했는가를 이 판소리만 봐도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적인 가사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 시적인 거를 표현할 때 우리는 화성이 없는 음악이다 보니까 시적인 거를 멜로디로만 표현하다 보니 그 진짜 그 가사와 이 멜로디적인 것이 엉겨 붙어서 정말 완벽한 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정말 참 매력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판소리를 했었을 때 우리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 가사 위에 음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사를 전달하면서 관객들이 고스란히 그거의 텍스트를 느끼는, 사설을 느끼는
0: 맞아요.
1: 그 이야기 전달자로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다 보면은 뭔가 음악 안에서 진짜 살아 꽃피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면서 또 거기서 주고받는 어떤 관객과의 추임새.
0: 그렇죠.
1: 그게 또 우리의 판소리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0: 맞습니다.
1: 정말 오늘 영렬 씨의 음악도 들려주면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두 번째들과 함께하는 농부가도 들려줬는데 앞으로 또 여러 활동들을 거듭되겠지만 또 영렬 씨가 앞으로 하고 싶은 어떤 음악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0: 저는 일단 이 판소리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제 노래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더욱이나 이 국악과 판소리를 모르는 분들에게 판소리의 매력을 한번 또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분들이 아, 진짜 판소리는 무엇일까 하고 전통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갈수 있게 저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보니 저는 최종적으로 좋은 노래를 많이 쓰고 싶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1: 야, 멋있다. 멋있다, 고영렬. 근데 영렬 씨는 사실 너무 충분하게 해낼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훌륭하지만 앞으로의 고영렬 씨의 음악 또한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또 보시는 분들께서 앞으로의 영렬 씨의 행보 같은 것도 많이 지켜보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길어지기도
0: 그냥 너무
1: 했지만
0: 짧네요, 이게.
1: 그러니까
0: 예, 한 부에 한 명씩
1: 그래서
0: 해가지고.
1: 혹시 말인데 또 나와줄 수
0: 아,
1: 있어?
0: 얼마든지.
1: 아까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내가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고영렬 씨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0: 예.
1: 그래도 왔으니까 이제 진짜 본인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본인 자신이 만들었던 자작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 자작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0: 예, 이 노래는 제가 2020년 3월 달에 낸 노래입니다. 이룰 수 없는 이라는 곡인데,
1: 네.
0: 제가 막 그때 당시 한참 자작곡을 많이 쓸 때였어요.
1: 네.
0: 그때 판소리다운 그런 발성을 좀 갖고 한국적인 가사를 얹어서 그 요즘에 어떤 음악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일까 해서 만들다 보니 이룰 수 없는 이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1: 야.
0: 이거는 조선시대 배경이고 그 신분이 높은 여자를 사랑하는
1: 야.
0: 신분 낮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하여 이룰 수 없는 이라는 곡인데 조금
1: 얼씨구다.
0: 네, 그런
1: 야,
0: 노래입니다.
1: 어떻게
0: 얼씨구다.
1: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이야기가?
0: 나름 이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네.
1: 그러니까 음악 안에서 또 기승전결이 있는
0: 맞습니다.
1: 거잖아요.
0: 예.
1: 와, 그런 스토리를 갖고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오랜만에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0: 그렇죠.
1: 예. 그러면은 고영렬 씨의 이룰 수 없는 곡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보낸 첫 시간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전통음악이라는 뿌리 깊은 나무 위에 새로운 시도가 더해져서 이 시대에 우리의 음악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음악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음악이 더욱더 사랑받고 풍성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도 새로운 음악이 시작되는 공간, 우리의 음악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음악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도 저의 오랜 지음들인 두 번째 달 분들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그럼 두 번째 달의 얼음 연못을 들으시면서 김준수의 아지트 첫 번째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 일 더

0: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일본이 이거 아
2: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3: 국악하는 10대들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호,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0: 알까기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셨는지요?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최양백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최사범님, 알까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기려고 하기보다 지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바둑계에서도 뭐 그런 사례가 있나요?
0: 뭐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국수죠. 이창호 구단, 일명 돌부처,
1: 네.
0: 강태공 타법.
1: 네.
0: 2004년이었을 거예요. 상하이 대첩에서 단기 필마로
1: 네?
0: 그 막강하더라 중국과 일본 선수들을 상대를 5연승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강태공 타법. 낚시하듯 기다린다.
1: 기다린다.
0: 결코 서두르지 않는.
1: 아.
0: 예, 알까기에서는 서두름은 금물입니다.
1: 오늘 서두르지 말아라. 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0: 자, 국악의 네. 날 재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오늘의 대국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대국실입니다. 오늘 대국자분들도 실력 만만치 않아요.
1: 네.
0: 소개해드리죠. 먼저 개그계의 재주꾼이자 사업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1: 네.
0: 김태균 7단입니다.
1: 아.
0: 1972년생이에요.
1: 네.
0: 아, 벌써 50대가 됐군요.
1: 와, 네. 벌써요? 와.
0: 네? 이 1994년 MBC 공채 개그맨입니다. 개그맨 오디션에서 만수야! 뭐, 최조봉 씨.
1: 네, 네, 네.
0: 성대 목사로 합격을 했습니다.
1: 네.
0: 그 유명하다는 서울예대. 네, 방송경영학과 졸업을 네. 했고, 경희사이버대학교 호텔 경영학과, 이제 학사 졸업까지 해요.
1: 네.
0: 이름에 이제 태균, 균이 네.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칭이의 전국민의 유산균이라고. 유산균
1: 네.
0: 좋은 균이지요.
1: 네, 좋은 균.
0: 그러나 네. 이제 무종균, 대장균 얘네들은 재수 없는
1: 네.
0: 상대 못할 균들이고 네. 유산균은 좋습니다.
1: 네, 또 오키 목소리를 잘 내기로 유명한데요.
0: 네.
2: 아저씨.
1: 오키 목소리를 잘 내기로 유명한데요.
0: 네.
2: 아저씨. 아저씨 달걀 좋아해?
0: 네. 네, 좋았어요.
1: 네. 네.
2: 아저씨 달걀 좋아해?
0: 네. 네. 좋았어요. 네. 네.
1: 2012년 SBS 연예대상 라디오 DJ 부문 대상과 네, 또 2023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고
0: 네.
1: 현재는 2시 탈출 컬투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1: 네.
0: 어떻게 저렇게
1: 맞아요.
0: 멋진 음성을
1: 맞아요.
0: 가질 수 있나.
1: 네.
0: 처음 죽었다 했는데 그런 목소리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0: 네? 그 목소리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네?
0: 자, 하여튼 22년, 24년 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김태균 씨요 전국 투어가 있습니다. 반응 폭발적이었어요. 올해도 6월이죠. 28일, 29일, 2양일간 네. 서울에서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1: 와, 기대되네요.
0: 네.
1: 네, 이에 맞서는 대국자는 국악계의 소리꾼이죠. 이봉근 6단입니다.
0: 네, 1983년 남원 출생. 춘향이 고향.
1: 네, 그쵸.
0: 예? 그 헌예종 전통예술원 음악과 졸업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고려대학교 응용언어문화학 문화콘텐츠 석사 공부하는 소리꾼 재주꾼입니다.
1: 네.
0: 2010년 앙상블 신하위 정규앨범 네. 영혼을 위한 카덴자 데뷔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22년, 3년 전에 광대 소리꾼에서 주연
3: 모두 신공.
1: 수상으로는 2003 제19회 동아 국악 콩쿠르 판소리 금상.
0: 금상. 와.
1: 네. 201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0: 표창 받는들 많았지요. 예.
1: 2020 제28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영화 남자 신인상.
0: 호.
1: 네. 2021 제26회 춘사 국제영화제에서 광대 소리꾼 감독판으로 신인 나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0: 또 소리면 소리, 연기면 연기.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또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1: 네.
0: 깜짝 놀랐어요.
1: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0: 네. 근데 또 어울려요.
1: 네,
0: 더군다나.
1: 맞아요.
0: 또 닮은 꼴로는 탤런트 그 최수종 씨.
1: 오, 있어요.
0: 어떤 때 보면 최수종 같아요.
1: 네.
0: 잘 보세요.
1: 네.
0: 네. 눈좀 똑바로 떠보세요. 네네. 오, 근데 최수종 느낌이 나오죠? 또 김남길 냄새가 납니다.
1: 오, 네, 있어요.
0: 예. 네. 어떤 때 또 개그맨 황재성.
1: 네, 있어요.
0: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 카메라 각도나 깊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네. 야, 그렇다면 네. 상대 대국자 김태균 실단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네 사람을 상대하는 기분. 나는 혼자 저쪽은 네 명이야? 네?
1: 네.
0: 오, 이거 잘 이용하면은 유리할 것 같기도 네. 하고 말이죠. 잘 방어해야 되겠죠. 김태균 실단 이쪽에서는.
1: 네. 네. 자,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0: 네.
1: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승자에게는 네. 두 대국자분과 저희 사인이 있는 바둑판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일단 인사해 주시고요.
1: 네.
0: 자, 인사. 네. 자, 그리고 포석 8알입니다.
1: 네.
0: 포석 해 주시죠. 그리고 자기 오른손잡이면 오른편에, 왼손잡이면 왼쪽에 아. 포석을 많이 하는 것도
1: 네.
0: 덕이 되겠지요.
1: 엄청 신중하게 네. 놓고 계시네요.
0: 또 이봉근 육단은 터무니없이 빨리 와가지고
1: 네.
0: 너무 일찍 와가지고 3시간 반 전에 와서 네. 당황을 시킨. 네. 드디어 부채.
1: 오.
0: 부채 다. 아, 저 부채 잘 보면
1: 네.
0: 글이 써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아버님이 서해 가십니다. 네.
1: 직접.
0: 아버님이
1: 네.
0: 만드신 부채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포석 끝났습니다. 자, 1차전 이봉근 6단 흑선으로 성공 시작됩니다.
1: 네.
0: 자, 이봉근 6단 공격해 주시죠. 왼손으로?
1: 왼손잡이신가?
0: 왼손잡이인가요? 왼손잡이인 것 같습니다. 오.
1: 괜찮습니다.
0: 오. 자. 과연? 붙어 있는데 말이죠. 저게 네.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저렇게 붙이면 네. 공격하기가 그 보석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태균
1: 네.
0: 일단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보석을 했는지
1: 네.
0: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차라리 그건 애매하면
1: 네.
0: 일단 중앙으로 가서 네, 약간 아쉽습니다.
1: 네.
0: 저게 성공했으면 기선제압 네. 충분히 됐을 텐데 말이죠.
1: 아직 초반이라.

0: 네. 자.
1: 네. 오. 이봉군. 이런 실수가. 네. 왜냐면 이봉군 육단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오른손이 불편할 거예요.
2: 네.
1: 이야.

0: 몰려 있어요. 지금 다
1: 네. 네.
0: 이 좁혀 있는 상황에서
2: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0: 1타이득도 나오고 말이죠. 한 방에 막 두세 알 이럴 수도 있습니다.
2: 네.
0: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공격하면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공격하면 1타이득 가능합니다.
2: 아이?
0: 지알만 죽었네요. 네? 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2: 네, 안타까워.
0: 좋은 찬스였는데.
2: 네,
0: 그러니까 찬스였을 때도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2: 신중하게.
0: 신중하게.
2: 네.
0: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될 건가.
2: 네.
0: 자, 그러면 네. 턱걸이에 지금 걸려있는
2: 네.
0: 흙 일단 저기 간당간당하는데
2: 네.
0: 그거를 버리고
2: 네.
0: 역시 본인의 예, 정기가 될 수도 있고 왼손.
2: 네.
0: 왼손으로 이건 3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연습을 수백 판을 했는데 뭔 연습을 했다는 건지 참 3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연습을 수백 판을 했는데 뭔 연습을 했다는 건지 참 해설자인 제가 민망할 정도로
2: 그냥 천천히 오셨어도 네. 됐을 것 같아요.
0: 오히려 좀 전에 도착한 네? 근데 그 7탄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2: 그래도 우리 이제 네. 이봉근 6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광대 소리꾼에서 주연을 또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연기 실력파예요.
2: 네.
0: 그것도 당당히 오디션을 통과해서 네. 오디션장에서 노래로 심사위원들 기선 제압하려고 했어요.
2: 네, 네.
0: 근데 야, 노래 말고 연기부터 해보라고
2: 네.
0: 김됐다고 그래요.
2: 아.
0: 하니까 그 어설픈 연기 속에서 뭐 한 거예요. 근데 네. 감독님이 우와 천재다. 학교에 눈빛을 봤어.
2: 우와.
0: 그리고 캐스트. 야 이게 운명이지요. 결국 주인 찾아가는 거예요.
2: 네.
0: 예 각도를 여기저기서 심각하게 거의 눕다시피 해서
2: 네.
0: 김태균 7단. 자 그거 좋습니다. 그 한 알.
2: 네.
0: 네 중앙으로. 예 그거는 진짜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아니면 저 알. 이건 뭐 들 것 같아요. 눈 감고도.
2: 아,
0: 좋은 찬스가 왔었는데
2: 조금 약했어요.
0: 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왼손 그래요. 중앙우에 아이고
2: 조금
0: 예, 참 연습했을 때는 저
2: 네.
0: 진짜 연습에 반만 돼도 실전에
2: 네. 아직 초반이라 아직 안 풀렸나 봐요.
0: 네.
2: 네. 그 김태균 7단은 한때 별거의 로망이 있어서 부인이 실제로 다 했네요, 두 달간
0: 진짜.
2: 해외로 나가 별거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0: 보게 겨운 거지. 그게 없어서 별거로 로망 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네.
0: 결혼도 제가 선배고 선배 아니겠습니까? 네.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를 먹고 삽니다.
2: 많이
0: 잔소리는
2: 드셨죠?
0: 영양제다.
2: 네. 오늘도 영양제 드시고 오셨나요?
0: 그러면요.
2: 네. 실제로 아내 없던 두 달이 네. 인생에서 제일 우울했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2: 네.
0: 없을 때 그 진가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껌딱지. 김태균 7단은 부인이 임신했을 때 태교가 즐겁다 선물세트라는
2: 네.
0: 태교 일기까지 써서 책을 냈지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2: 너무 멋있어요.
0: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태교 일기를 못 쓸 것 같아요. 소주 일기라든가
2: 네.
0: 주사 일기
2: 네.
0: 뭐 이런 거 주사 일기 같은 경우는 뭐 시리즈로 3편까지 나와도
2: 네.
0: 무궁무진하니까.
2: 네.
0: 뭐 하여튼
2: 네.
0: 2021년에는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라는 이 강박 탈출 에세이도 있고
2: 멋있으시다.
0: 진짜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개작가예요.
2: 네.
0: 개그맨이자 작가.
2: 좋은 뜻이잖아요. 좋은 뜻. 네.
0: 하여튼 네. 그거 좋아요.
2: 오.
0: 그거 좋습니다.
2: 네.
0: 역시 프로답습니다.
2: 네.
0: 네. 그렇습니다.
2: 한 번에 여러 개를.
0: 네 알을 노리는 거예요.
2: 네.
0: 예, 뭐 과욕 같습니다만은
2: 네.
0: 지금까지 실력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2: 네.
0: 그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2: 네.
0: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욕을 안 됩니다.
2: 진짜.
0: 한 알만이라도 차근차근. 지금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2: 네.
0: 역절 노리는 것도 아니고.
2: 이렇게 해서 지금 똑같아졌어요.
0: 그렇습니다.
2: 네. 이봉근 6단은 아버님이 어떤 책에서 보셨는지 소리꾼을 만들기 위해 무덤가로 데려가서 소리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0: 그게 네. 박세리 선수.
2: 네.
0: 아버님이 그랬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2: 네.
0: 어렸을 때
2: 네,
0: 탐욕 훈련.
2: 네.

0: 새벽에 홀로 무덤 가서 노래 연습하다가 졸리면 직접 파서 만든 토굴에서 자기도 했대요.
1: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강심장을 만들겠다라고 님의 의지. 네. 그런데 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네. 쳐요. 네. 근데 이제 어두울 때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는 행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듣는 사람은 얼마나 손도 듣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무덤 옆에서 막 그러고 어 뭐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랬거나 저랬거나 네. 알까기는 계속되고 말이죠. 아, 그 좋은 찬스를 못 살리네요. 지금 아직까지 두 선수 프로다운 수는 안 나왔어요.
0: 네.
1: 뭔가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0: 맞아요.
1: 아, 그거로 그렇습니다. 네, 그 한 점. 네, 어딜 들어와?
0: 과연?
1: 이걸 처리하겠다. 네, 네. 좋습니다.
0: 신중하게. 와, 이렇게 되기도 참 쉽지 않은데.
1: 참.
0: 계속.
1: 더럽게 못하네요, 네.
0: 아니, 사실 분명 시작 전에는 두 분 다 잘하실 것 같다.
1: 그러니까, 네.
0: 아, 했는데.
1: 감각 있고 센스가 있고 네. 잘 갈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가 그만 실망 놓고네요.
0: 아, 네.
1: 그러나 이제 뭐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
0: 네, 네,
1: 네. 네.
0: 어?
1: 아, 저, 아, 네. 안 돼요, 안 돼요.
0: 아, 뭔가 강하게 아, 할 것 같았는데.
1: 네. 자, 과연. 이번에는 성공하는 김태균 집단.
0: 네.
1: 네, 포기합니다.
0: 드디어.
1: 네,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아, 이래도 동점이네요.
0: 아, 동점이에요.
1: 네, 사이 좋게. 네.
0: 어?
1: 동점이네요.
0: 아, 동점이에요.
1: 네, 사이 좋게. 네.
0: 어?
1: 이게 뭐예요? 지금 사태 파악을 해야지요.
0: 오늘 부채를 많이 보네요.
1: 네. 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어요.
0: 아.
1: 네.
0: 아쉽습니다.
1: 그거 두 알로?
0: 네.
1: 조심해야 됩니다.
0: 뭐야?
1: 아유, 저런 손해보는 장사. 네. 상대 알 하나, 본인 두 알. 그, 무슨 생각으로 알을 까나요? 네? 두 분 다 이 배우만큼 배웠고 학부열도 있고 아니, 책도 냈고
0: 약간
1: 네? 알아주는 기사들인데
0: 약간 오늘
1: 지금 까는 거 보면은 무슨 바보들의 행진인가요?
0: 네? 무단호가 못하나 대결인 것 같아요.
1: 네.
0: 아.
1: 네. 안타깝습니다.
0: 네.
1: 그래도 또 동점이에요. 사이 좋게
0: 네.
1: 어찌됐든 네.
0: 알 수 없어요.
1: 그렇습니다. 본인 왼손 잡으니까 왼손으로!
0: 아, 근데 또, 또
1: 그래도 또 역시 또 네, 노기타법 뭐 득보는 것 같고 손에 두었고 나란히 사이좋게 이야, 이 말까게
0: 네.
1: 모르겠는데요.
0: 네.
1: 2대2가 됐어요. 그만트날이 지금 사라지고 2대2
0: 진짜
1: 와.
0: 진짜 예측할 수 없네요.
1: 이걸 꽤 조심해야 돼요.
0: 네.
1: 절대 꽤 조심하고
0: 신중하게
1: 해야 됩니다.
0: 신중하게
1: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헛스윙. 네. 자, 과연 성공을 성공했습니다.
0: 와!
1: 와! 역시 막판에는
0: 네.
1: 네, 지가가 나오죠.
0: 아, 네.
1: 김태균 집단 이래서 김태균 하는 겁니다.
0: 네.
1: 네. 역전을 했습니다.
0: 네.
1: 예.
0: 네. 과연
1: 과연 여기서 아. 재 역전 들어가나요? 오, 천만 다행입니다. 오, 큰일 날 뻔했어요.
0: 네.
1: 네. 그러니까
0: 네.
1: 이제 상대 예, 응수 타진입니다. 공격을 해라.
0: 네.
1: 네.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지요.
0: 네.
1: 공격 안 할 수 없지요.
0: 오!
1: 아, 저게 성공했어요. 야,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나요?
0: 네.
1: 이게 이제 농개타법 좋습니다.
0: 와.
1: 네, 같이. 네.
0: 네.
1: 사석작전.
0: 네.
1: 네. 같이 떨어져도 돼요.
0: 네.
1: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0: 네.
1: 네, 끝났다 의미지요. 그러나 R은
0: 신중해야 돼요.
1: 네. 아! 역전!
0: 와!
1: 오! 역전!
0: 네.
1: 대단합니다.
0: 오!
1: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김태균 집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인을

0: 수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개그계의 김태균 7단과 국악계의 이봉곤 6단의 알까기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인사는 했으니까 네. 곧바로 이번에도 흑이 먼저 선수하면 네, 되겠습니다. 네. 자, 왼손으로 이번에 이 아까 초수가 실수가 나왔는데 네. 기선제야 초수가 중요합니다. 초수가 시원하게 성공을 하면은 좋습니다. 또 꽤기 나왔어. 아 오늘 안 되는데요. 왜 3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아 김태균 7단.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의 버릇인가요?
1: 소리를 듣나 봐.
0: 아 소리를 네. 그 타음을 네. 정확하게 요 이제 스윙 손가락 스윙을 어찌됐든 실패는 아닙니다. 좋은 네, 작전이에요. 네, 네, 네. 이제 교란 시키는 거예요. 침투해 왔으니까 지금 참 처리하기가 애매하잖아요.
1: 네, 너무 붙어 있어서
0: 이럴 때 이제 성격이 나오는데 그거를 눈에 가시 처리를 네. 하느냐 아니면 그냥 아예 나도 공격을 하겠다 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할 길 가는.
1: 정말
0: 내가 할 길을 왜 가는
1: 거예요. 와, 저 뛰어넘어서 갔네요. 네.
0: 어떻게 저렇게 안 되지요?
1: 그러니까.
0: 네. 이봉곤 6단.
1: 네.
0: 과연. 네? 저! 중앙에! 야, 절묘하게 자기 할.
1: 와.
0: 어떻게 일부러 하려고 해도. 알까기 10단인가요? 어떻게. 야, 어떻게 저러지가 나오나요?
1: 아까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0: 야, 별꼴이 반쪽 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책 자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알을 깎고 네. 이봉곤 6단 네. 아직까지 시원한 알까기가 안 나왔어요.
1: 네.
0: 멋진 수. 그 많은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실망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1: 그러니까 소리 할 때 막 할 때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의상도 한복 얼마나 멋집니까?
1: 네.
0: 그리고 부채까지 그러면 보여줘야죠.
1: 네.
0: 네, 그거 됩니다. 과연
1: 아니 어떡해
0: 참 이럴 수가.
1: 아
2: 허이 네.
0: 힘 안 들이고 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로 이제 어부지리지요. 네.
1: 네
0: 앞서고 있어요. 예 네. 이제는 막 가도 됩니다.
1: 네,
0: 네. 좋아요. 네, 시원하게. 네, 좋습니다. 이야, 나오네요. 이야, 지금 3점 앞서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나, 마지막 역전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과연, 어떤 거, 왜 저럽니까? 참. 아, 참.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뭔 좋아일까요? 네? 그 김태균 집단은 한때 말이죠.
1: 네.
0: 정력왕이다. 그러나 찌라시가 돌았어요.
1: 아,
0: 찌라시.
1: 네.
0: 가짜 뉴스. 이 허수문을 퍼뜨린 범인 잡으려고 경찰서 가서 조서까지 받았습니다.
1: 네.
0: 결국은 이 허수문엔 놈 못 잡았어요.
1: 아.
0: 그런데 좀 뭐 괜찮은 생각입니다만은 정력 모습이래.
1: 네.
0: 응? 정력 내실했는데 뭐 정력 똘만이래 미국도 아니고 정력 왕이랬는데 네? 굳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개인적인
1: 네.
0: 생각입니다.
1: 네.
0: 남성들 입장에서는 부러운 찌라시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본인은 또 자존심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1: 네.
0: 네. 네. 이제 끝나간다.
1: 네.
0: 자 하나하나 와 안정을 찾았어요. 아 패스기 스토지는 이봉근 6단
1: 신중하게
0: 네 제발 7단 치더라도
1: 아니 어떻게
0: 왜
1: 이렇게
0: 왜 저러는지
1: 와
0: 엉망
1: 네.
0: 입장이고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건지 답답할
1: 네.
0: 뿐입니다. 네. 아, 김태균 7단 말이죠.
1: 네.
0: 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컷쇼
1: 네.
0: 대박 아니겠습니까?
1: 네, 대박이죠.
0: 최고 장수,
1: 네.
0: 청취율 1위하고
1: 네,
0: 그런
1: 네.
0: 프로예요. 거기서 나온 수많은 에피소드 네. 뭐

0: 너무 많습니다만은 네. 만삭인. 네. 네? 네. 방송객이 온 거예요. 네. 너무 웃기니까 막 웃다가 네. 양수가 터져서 급히 병원을 보냈다는.
1: 아 진짜.
0: 그러니까 두 가지가 터지니까 웃음이 터지고 양수가 터지고. 네. 네. 네. 터지는 날 있잖아요.
1: 아, 네.
0: 네. 이봉근 육단은 속이 네. 터지겠지.
1: 네. 네.
0: 자, 그래 그런 줄 알겠구나. 끝내기 들어갑니다. 네. 끝났어. 어, 그거로 한번 해보겠다. 뭘로 해도 뭐 내 알은 넉넉하니까.
1: 네. 아, 네.
0: 낭비죠 저것도 알낭비 시간 낭비 네. 똘렁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끝내도 저 바로 네. 붙어있는 네. 그 백화점은 처리해야 네. 그래도 덜 실망을 네. 주는 게 아닌가 팬들한테 네. 팬 서비스겠죠
1: 네.
0: 네. 자 이봉근 6단 질 땐 지더라도 이런 수는 있어요 이건 처리됩니다 자
1: 오!
0: 아, 안 되는 날입니다 왜 그게
1: 정말
0: 그 1%가 부족하네요.
1: 아 너무 아깝다.
0: 아 속 답답합니다. 본인도 네. 저 쓴 웃음이지요. 저 그렇습니다. 이제 서서히 아, 네. 좁혀가는 겁니다.
1: 네.
0: 어 그래서 사정권에 오면은 자 이럴 때 그래요. 이제 중앙에 그 세점 나란히 있는 걸 향해서 한번 네. 공격해 봅시다.
1: 네.
0: 네. 어! 아 그래요.
1: 미안.
0: 그래요. 던지더라도. 그렇게 득점하는 거 네. 한두 번은 보여드려야 되지
1: 네,
0: 않겠습니까?
1: 네, 네.
0: 연습 좀 더 하지. 연습을 많이 했어요.
1: 어. 오.
0: 자, 여기서! 아! 오,
1: 와.
0: 말까지 몰라요.
1: 와. 네? 이런 식으로 1대1이 네. 될 수도 있어요.
0: 그럼요. 그러면 왼손으로 저 두 점.
1: 네.
0: 두 점을 잡는다면은
1: 네?
0: 2대 1이 되는 겁니다.
1: 네,
0: 본인의 가장 창기 이제 왼손으로 저 두 점을 네? 자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1: 네.
0: 과연 아 공격을 하나요? 과연 아 공격을 하나요? 자!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1: 진짜
0: 상대의 범실 실책으로 승리를 따낸 김태균 7단 결국 오늘의 승자는 김태균 7단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0: 김태균 7단의 승리입니다. 많이 그 왜 일찍 온 거야 왜?
2: 그러니까요.
0: 어떻게 그렇게 못하지? 자 여기 축하드리고 사인을 우리 네 사람 다.
2: 와.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 사인하시고. 일단 네. 이겼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3: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 아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해서.
0: 연습을 너무 많이 두 분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다행이와 함께 불법 점용 시설 신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계곡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호흡은 우리의 감정 조절을 도와주고 또 정신을 집중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죠. 올바른 호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왼쪽 어깨에 힘을 뺍니다. 오른쪽 어깨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눈꺼풀에도 천천히 힘을 빼봅니다. 평소 여러분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었나요?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호흡하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빠르게 호흡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 속도에 따라 천천히 호흡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실 땐 몸이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내뱉을 땐 올라갔던 어깨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편안하게 집중해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엔 좋은 에너지가 가득 채워진다고 생각하고 내뱉는 숨엔 몸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며 호흡을 반복합니다.

고관절의 이완을 통해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는 우티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따라해보겠습니다.

두 발을 모으면서 매트 앞에 섭니다. 손을 반듯하게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시며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 다리를 1m, 양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립니다.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쥐고 발등을 바라보면서 왼손을 하늘 위로 쭉 밀어 올려봅니다.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쉴 때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 올리시면서 왼쪽 골반도 왼쪽으로 천천히 펴올려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하나 호흡을 5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마시는 호흡에 발을 돌아오면서 활짝 팔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마찬가지로 발등을 바라보시면서 오른팔을 위로 천천히 밀어 올려 봅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다섯. 마시는 호흡에 발을 수평하게 팔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호흡을 다 토해냅니다. 이어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우티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볼 텐데요. 상체를 옆으로 좀 더 깊이 기울이는 동작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만큼만 자세를 취해주세요. 매트 앞에 엄지발을 모아주고 두 팔을 쭉 뻗어주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1m 간격을 벌려주고 팔을 활짝 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을 열어주고 천천히 엄지발가락을 주려고 노력해보고 왼팔을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시선은 왼손을 올려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왼팔 밀어내고 하나 다섯. 마시는 호흡에 올라와서 발을 11자로 왼발 틀어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천천히 오른손을 올려다봅니다.

어? 마시면서 올라오고 발을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두 팔을 모아줍니다. 허리와 골반에 자극을 줘 하체를 견고하게 만들고 골반에 활력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서서 진행하는 동작인 만큼 호흡을 멈춰야 할 정도로 힘들게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 다리를 1m, 양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립니다.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쥐고 발등을 바라보면서 왼손을 하늘 위로 쭉 밀어 올려봅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1m 간격을 벌려주고 팔을 활짝 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을 열어주고 천천히 엄지발가락을 쥐려고 노력해보고 왼팔을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시선을 왼손을 올려다봅니다. 마시고

복부 안쪽에 가스를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 변비 예방에 효과적인 프라사리타 파도타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닥을 지지하는 두 다리의 견고함과 복부 수축에 따른 호흡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양 다리를 1m보다 조금 넓게 활짝 벌려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팔을 펼치고 내쉬는 호흡에 손허리로 마시고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을 짚을 때 어깨 넓이로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고개를 들 때 흉추를 쭉 핀 상태에서 가슴을 밀어내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안으로 들어오고 손 사이로 머리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무릎을 살짝 접고 안으로 넣어보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무릎을 천천히 내쉴 때마다 펴주면 좋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내쉬는 호흡에 잠시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을 허리로 상체를 천천히 밀면서 일어나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돌아오면서 반듯하게 섭니다.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이 있다면 무리하게 동작을 이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프라사리타 파도타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조금 더 벌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깍지를 낍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억지로 어깨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끌어내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목에 힘을 빼고 코로 마십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하나,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안으로 모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아랫배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평소 군사에 걱정이 있으셨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부와 복부 주변 부위까지 활성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양 다리를 1m보다 조금 넓게 활짝 벌려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팔을 펼치고 내쉬는 호흡에 손허리로 마시고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을 짚을 때 어깨 넓이로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고개를 들 때 흉추를 쭉 핀 상태에서 가슴을 밀어내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안으로 들어오고 손 사이로 머리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다리를 조금 더 벌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깍지를 낍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척추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파란 구스타사나와 파다 하스타사나입니다. 발을 모은 상태에서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발 간격을 열어줍니다. 집게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천천히 밀어내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살살 접으면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목에 힘을 빼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때 목이 경직되지 않도록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팔꿈치를 천천히 옆으로 열면서 내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내쉴 때마다 무릎을 천천히 필 수 있으면 피도록 해봅니다.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편 상태에서 턱을 앞으로 밀어내며 가슴을 펴봅니다. 복부를 수축함을 유지하고 내쉬고 손을 허리로 이어갑니다. 아랫배를 힘을 준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마십니다.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주고 손은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요가 동작을 무조건 완벽하게 따라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동작을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파다 하스타사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손을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 정도 열어줍니다. 손을 발 밑으로 천천히 밀어 넣어주면서 발가락으로 손목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반대손도 발 밑으로 넣어주고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고개에 힘을 빼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이때 승모근이 긴장되지 않도록 고개를 좌우로 틀면서 내 승모가 긴장되었는지 체크해봅니다.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쉴 때 발가락으로 지그시 손목을 눌러보고 혹시 가능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천천히 펴볼 수 있도록 노력해봅니다. 하나,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면서 두.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팔꿈치와 가슴, 요추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면서 몸을 팽팽하게 늘려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빼주고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굽어진 등과 허리를 펴는데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평소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을 모은 상태에서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발 간격을 열어줍니다. 집게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우리를 걸어 잡아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천천히 밀어내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살살 접으면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목에 힘을 빼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때 목이 경직되지 않도록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 정도 열어줍니다. 손을 발 밑으로 천천히 밀어 넣어주면서 발가락으로 손목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반대 손도 발 밑으로 넣어주고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고개에 힘을 빼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는 밸런스 요가 우티타하스타 파당구스타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서서 균형을 잡고 호흡하는 자세로 균형감은 물론 강한 근력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골반의 관절을 이완시켜 하체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동작이니까요.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왼손을 허리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세워주면서 엄지발가락을 천천히 쥐어줍니다. 왼쪽 다리의 균형을 잡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섯 번만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골반을 열어준 상태에서 다섯 번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돌아오고 손을 허리로 대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내려놓고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자, 반대발 발가락을 쥐고

다섯 골반을 열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와서 손은 허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다리를 내려놓고 다리를 풀어줍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왼손 허리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쥐면서 무릎을 세울 때 이렇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면서 왼쪽 발가락에 꽉 힘을 주세요. 이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골반을 열어줄 때 오른쪽 허리와 왼쪽 다리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밀면서 발등을 펴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시선을 한 점을 응시하면서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 모아주고 내쉽니다. 밸런스 요가란

명칭에 걸맞게 몸의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셨나요? 하체의 근력 강화와 척추 건강은 물론 집중력에도 도움을 주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왼손은 허리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세워주면서 엄지발가락을 천천히 쥐어줍니다. 왼쪽 다리의 균형을 잡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자, 이제 골반을 열어준 상태에서 다섯 번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다시 돌아오고 손을 허리로 대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0: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일본이 이거 아 우리 언니도
2: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3: 국악하는 10대들

0: 허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

0: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1: You need some hot water?
2: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1: this one.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4: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동네 학춤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학이 멋지게 날아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주변을 살피기도 하고 먹이를 쪼기도 하고 이런 정말 학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멋진 무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팔만 벌리면 춤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동네 사람들의 어떤 춤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자, 이번엔 타악 연주자 김소라 씨의 무대를 감상해 볼까 합니다. 장구로 우리 가락의 멋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 계신 분인데요. 최근에는 우리의 장구, 우리의 타악, 우리의 가락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합니다. 김소라 씨의 장구 연주 함께 감상하시죠.

0: 자, 섬세함과 에너지가 아주 가득한 장구 연주를 함께 보셨습니다. 김소라 씨와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자, 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장구로 표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 어떤 풍경을 어떻게 표현하신 건지.
1: 네. 장구라는 악기가 네. 사실 선율이 없고 네. 타악기 리듬적인 걸로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죠. 매우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제가 이 곡을 풍경이라는 제목을 지은 거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이 근래에 네. 가고 싶으신 곳도 많이 못 가시고
0: 못 가죠.
1: 네, 그리고 또 너무나 자연의 또 풍경들 그리고 주변의 풍경들을 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요 근래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풍경이라는 곡을 지으면서 네. 장구를 치면 많은 분들이 앞에 있는 풍경들도 좀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또 저의 연주로 아름다운 또 풍경도 기억해 주시라는 의미를 담아서 풍경이라는 곡으로 한번 연주를 해보았습니다.
0: 갑자기 제가 보는 풍경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장구라는 악기는 참 쓰임새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많이 보잖아요. 네. 어떤 무대에서도 대체로 많이 보는데 근데 독주악기라기보다는 뭔가 반주를 할 때를 더 많이 본 것 같거든요.
1: 말씀하신 것처럼 장구라는 네. 악기가 저희 일상에서 굉장히 가까운 국악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죠. 생각하거든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서

0: 뭔가 분명히 많이 보고 있었던 악기이잖아요.
1: 네네.
0: 그렇지만 이 장구를 혼자 연주하는 독주곡들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솔로 활동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게 되면서
1: 네.
0: 이 연주곡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1: 그 할 곡이 없었군요.
0: 네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저만의 색깔을 담긴 곡을 차라리 만들자. 기존의 전통곡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 가락들을 하나하나 저의 색깔들로 이렇게 채워서 저만 이제 독주곡을 만들고자 했던 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솔로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저의 독주곡들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1: 오, 방금 말씀에서도 해외 공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정말 월드 뮤지션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많은 곳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름을 들었을 때 와 저기서 연주하면 되게 멋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곳들에서 많이 연주를 하셨더라고요.
0: 네, 제가 솔로 활동 시작하고 굉장히 또 오랫동안 해외 진출을 꿈꿨었는데 또 운이 좋게도 다양한 곳에서 저를 또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2018년도부터 네. 지금까지 계속 해외 투어를 많이 돌고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좀 많이 못 가가지고 좀 네네. 섭섭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뭐 링컨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해외 정말 유명한 워메드 페스티벌이나 또 시카고 뮤직 월드 뮤직 페스티벌 같은 되게 네. 굉장한 페스티벌이나 공연장에서도 많이 연주를 했었습니다.
1: 실제 되게 유명한 펍에서도 하셨다고.
0: 네네네.
1: 네.
0: 조스펍이라는 또 뉴욕에 네. 굉장히 유명한 펍이 있어요.
1: 네.
0: 거기는 그 레스토랑하고 그 다음에 연주하고 라이브 클럽처럼 같이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공연장이거든요.
1: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려면 그 영화에서 보는 무슨 재즈 나오고 네네. 막 그런 데를 생각하면 네네. 됩니까?
0: 그래서 거기에서 공연을 했던 게 좀 개인적으로 많이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장에서 정말 제 코앞까지 오셔가지고 네. 악기 연주를 들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1: 어느 정도 가까이 있었는데요?
0: 정말 제가 채로 이렇게 하면 닿을 거리에 앉으셔서
1: 와 그럼 저 이 바닥이 하얀 선 안에 들어와 네, 있었다는
0: 네, 네.
1: 얘기네요?
0: 저와 관객석과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1: 네.
0: 가까운 곳에서 앉아서 제가 연주를 할 때 한국에서는 많이 익숙하지 않았던
1: 네.
0: 진짜 추임새를 본인들의 언어로 저의 연주를 할 때마다 계속 외쳐주시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면서 제가 장구를 뭐 꿍 치면 얼씨구 이런 말은 안 나오겠지만
1: 예, 예, 그거요.
0: 뭐. 오! 뭐.
1: 전 얼씨구 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뭐 great! 막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들의 네. 그 추임새를 이렇게 해주시는 경험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1: 오.
0: 그래서 한국에서 공연할 때보다
1: 네.
0: 한편으로는 더욱더 재밌게 그리고 관객분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서 제 개인적으로 좀 기억이 많이 남는
1: 정말 새로운 느낌이었겠습니다.
0: 네.
1: 아무래도 타악기를 연주하시는 연주자이기 때문에 갖는 좀 다른 악기와는 좀 다른 어떤 고민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타악기는 선율이 없다 보니까 제 이런 느낌이라든지 어떤 스토리를 메시지를 전달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장구라는 악기 그리고 한국의 타악기라는 악기가 대신에 굉장히 섬세한 연주력을 또 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 넘치는 연주를 할 수 있는 좀 가장 적합한 악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장구를 통해서 저만 이제 연주곡으로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제 투어도 돌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1: 네. 계속해서 더 멋진 연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김소라 씨인데
0: 네.
1: 그럼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0: 제가 올해 또 신작 랜드스케이프라는 신작을
1: 네.
0: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수록된 흥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그 장단이나 가락들을 저만의 또 연주로 이렇게 풀어서 보여드리는 그런 느낌들을 저는 제 스스로 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음악에서는 그 한과 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1: 그렇죠. 키 중에 하나죠.
0: 네. 네. 근데 저는 타악기 연주를 하기 때문에 한보다는 흥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나는 음악, 신명나는
1: 네.
0: 음악을 들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개인적으로 이 흥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타악 연주자 현승우 씨와 함께 이 흥이라는 곡으로 듀오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두 분이시기도 하죠.
0: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1: 예, 다 들었습니다.
0: 네.
1: 자, 부부가 함께 연주를 하는 거니만큼 두 분의 케미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소라, 현승훈 두 분이 들려주는 흥 감상하시죠.

우리 음악은 지역마다 특징과 멋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 지방의 음악의 멋을 느끼게 해줄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분이 계셔서 경기제 기악곡의 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경기 음악의 대부, 피리와 호적의 달인 최경만 명인입니다.

0: 최경만 명인의 무대를 만나보셨습니다.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그 피리 연주로 아리랑 푸리를 네. 저희가 모두 감상을 해봤는데요. 네. 피리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때, 초등학교 때 리코더를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서양식 악기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어떤 점이 좀 다르고 어떤 점이 좀 더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신다면
1: 피리라는 게 네. 사실 작고 네. 첫째 다루기가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이라는 건 소리가 커서 좋고
0: 악기는 작은데 소리는 오히려 소리는 크다고요?
1: 소리는 크고 네. 전 사실 피리 소리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구수하고 좋거든요.
0: 구수하고.
1: 그 노래 목소리에 가까운 그런 그 성음을 낼 수 있고 그런 목을 쓰는 거를 그만큼 가깝게 표현을 한다는 거 네. 그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0: 선생님께서는 비교적 어릴 때부터 피리를 접하신 거죠?
1: 네, 어려서부터 얼마나... 했습니다. 11, 12살 때부터 네. 예, 피리를 좋아하게 됐죠.
0: 그러셨어요?
1: 예. 어려서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전기불도 안 들어왔을 때였으니까.
0: 아, 그렇죠. 네.
1: 사실 과거에는 그

0: 무슨 집안에 행사가 있다 그러면 무슨 이제 장고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사면악기라고 그러죠. 비리대금 해금 그러니까 사면악기라고 그러는데 그 악기 들어와면서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놀이판이 벌어지죠.
1: 네.
0: 거기서 벌어질 때 꼭 그 악기가 들어오는데 그 소리가 상당히 좋았어요.
1: 오.
0: 어렸을 때 왜 그렇게 그 악기 소리가 좋았는지 그중에서도 비리 소리가 가장 좋았습니다.
1: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군요.
0: 네.
1: 네. 또 지영이 선생님의 제자가 또 근처에 계셨다고.
0: 사실 우리 동네에 그 악기를 하는 분들이 세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고 그다음에 지영이 선생님의 제자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1: 네.
0: 큰 한 분은 큰 형님 친구였었고 그 또 한 분은 작은 형 친구였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형님이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러면은 그런 학교를 한번 넣어라 한 것이 그 국악예술학교를 넣어준 것이 거기서 이제 지영이 선생님을 만나게 됐죠.
1: 그분은 해금하고 피리의 명인이시죠?
0: 네, 해금하고 피리의 명인이시죠.
1: 네.
0: 저희 집가 배우기는 피리하고 해금 이렇게 배웠지만은 선생님은 사실 국악기의 전반적인 걸 다 다루셨어요. 예.
1: 당시에 배우셨던 음악들이 상당히 귀한 음악들이었다면서요.
0: 네. 그 중에 정말 귀한 음악은 지영이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 관악영산회상. 그냥 관악풍류가 취타풍류, 연불풍류, 그 다음에 관악영산이라는 대영산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대영산이라는 곡은 거의 정말 많이 연주도 안 했거니와 아는 사람들이 10명의 한두 명이나 예. 그래서 이 음악을 꼭 우리가 전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큰 생각을 했었고 선생님한테 배운 그런 그 관악영산 회상 중에 거기서 대영산 전곡 그게 한 40분 정도 됩니다.
1: 아, 네.
0: 예. 그래서 이거를 한다는 게 가장 지금 저는 행복하고 이 다음에 제가 죽어서도 선생님한테
1: 자랑스럽다고까지는
0: 할 거 없지만 그래도 야단은 안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굉장히 자부심 넘치시네요.
0: 네.
1: 아니 근데 그 중간에 미국 생활은 왜 가신 거예요?
0: 미국은
1: 네.
0: 사실 음악을 해 보니까 너무 살기가 어려웠고 지금처럼 무슨 공연이 많거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게 그런 데 가지 말아라. 왜? 그냥 피리 불면 얼굴이 시뻘갖고 막 여기 핏줄이 쓰고 이제 그런 거를 보시고는
1: 네.
0: 너 왜 그런 거를 했니? 예, 편한 거라지. 그러면서 가끔 그런 제의가 들어와요.
1: 어떤?
0: 동네니까 제의라는 게 우리 집 구토니까 피리 좀 불러와라.
1: 네.
0: 우리 어머니는 펄펄 뛰시죠. 네가 거기 가서 그런 거 하려고 그랬냐고. 그 힘든데 그걸 왜 그렇게 불거냐. 하지 말아라. 그래 졌고 사실은 그 보리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문을 또 생각했었죠.
1: 그런 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싫어하실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1: 아니 근데 그 미국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셨지만 왠지 피리와의 연도 좀 안 끊어졌을 것 같거든요.
0: 사실은 피리를 할 수가 없었고
1: 네.
0: 한국에 다시 이제 영국에 오기 전에 한 6년 전부터 거기에 1세, 2세
1: 네.
0: 되는 이저 한국 친구들이 국악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제의가 와서 자기네가 장소를 마련하고 할 테니까 선생님 와주시고 말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조그만 공간에다 뭐 피리도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뭐 많은 악기 없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가서 조금씩 연습시키고 가르치고 했던 것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1: 네.
0: 악기도 많이 늘었고
1: 제자들이
0: 예 네. 그다음에 또 거기 식구들도 한 20여 명 이렇게 연주자들이 모여졌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늘 한국에 자주 나왔었죠. 나오면서 그 여기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후배나 선배님들한테 악기를 구해서 미국에 들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한번 연주회를 한번 가져보자. 작게라도
1: 네. 미국에서
0: 예.
1: 네.
0: 그래서 조그만 공간을 얻어서 연주를 하는데 물론 구경 오시는 분들도 좋아하시지만은 자기네들이 더

0: 좋아해요.
1: 연습하는 사람.
0: 연습하는
1: 사람.
0: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 내년에 또 하자는 둥 이렇게 그 참 좋아들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와 보니까 그네들이 내가 이렇게 버리고 온 것 같아서 늘 마음에 걸립니다.
1: 아유, 또 거기서 재밌게 계속 하고 있겠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연주를 시작하시고 또 국악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이렇게 되셨는데 특히 선생님께서 공을 들여서 전승하고 계시는 음악이 있으시죠?
0: 네, 사실 제가 지금 하고 그 지정받은 음악이 그 민속 영산화성 곡이라는 곡이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곡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민 갔다가 오니까 아무도 그 음악을 손도 안 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우리 세대가 죽어버리면 이걸 누가 하려나 하는 그런 그
1: 전승이 생각. 끊어질까 봐.
0: 네. 네. 그래서 이 음악을 전승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지정을 받았지요. 4면 6각 44호로. 네.
1: 그 제자들이 연주하는 음악 중에 최경만 전승, 최경만제라고 하는 것들도 있던데요.
0: 최경만제요? 뭐 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4면 6각 하는 것도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거지만은 네. 내가 하는 거를 그 죄를 담게 짜려서 최경만제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 내가 그 음악을 전부 난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얘기들 이렇게 젊은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뭔가 다르다고 그래요.
1: 네.
0: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또 그 소리가 또 싫지는 않죠.
1: 아, 그럼요. 그럼요. 예. 고맙죠. 예.
0: 그래서 그냥 전 부족하지만 열심히 내 음악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1: 아, 이번엔 그럼 최경만제 호적 풍류를 감상하실 텐데요. 그 호적 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호적 연주에
0: 남도제가 있고 경기제가 있죠.
1: 네.
0: 이제 남도제는 그 요즘은 사실 그 남도제 호적의 신화유라는 그 곡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서울 사람이든 남도 사람이든. 근데 경기제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경기 지방, 서울 지방에서는 그 남도제를 잘 안 했고 또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들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호적풍류라는 걸 한번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제로 해서 쭉 아까 이렇게 그 아리랑처럼 풀어나가면서 경제로 경기제로 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연불타령이라든가 능계가락이라든가 이런. 예.
1: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 호적의 남도제하고 경기제가 다르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어떻게 다른가요?
0: 남도제는 이렇게 이렇게 꺾죠. 띠띠디 이렇게 꺾고
1: 네.
0: 경제는 따라레이레라라레레라.
1: 그럼 이제 경기제는 조금 더 경쾌하고 신나는
0: 경쾌하고 신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제입니다. 최경만 명인의 호적풍류 감상하시죠.

저희 국악 콘서트판에서는 젊은 아티스트를 소개해드리는 판티스트 순서가 있죠. 오늘은 장삼수 씨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7살 때부터 우리 음악을 연주했다는 장삼수 씨는 우리 음악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면서 더 넓은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은 옹골찬 기상을 보여주는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가야금 산조, 그 멋을 한껏 느껴보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야금 연주자 장삼수입니다. 네, 저는 민속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가야금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 민속 음악의 깊은 성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욱 정진해서 저만의 가락을 한번 만들어보고 네, 또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통음악의 깊은 그 성음과 울고진 소리를 전승하고 또 학습하기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여기 백종원을 꿈꾸는 농부가 있습니다.
1: 너무 많이 달렸네. 몇 톤 예상하세요? 아,
2: 한 8톤에서 10톤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
1: 8톤에 10톤? 그 정도 나올 거야. 이거 딴 사람 누구예요, 이거?
3: 저요.
1: 어, 한번 보세요. 네. 1.4kg. 네, 잘 땄네.
0: 예, 감사합니다. 네.
2: 사장님이 인심이 구하시구만.
4: 어려서나 지금이나 참 착했어요.
1: 주셔.
0: 귤농장과 농장형 카페를 운영하는 귀농 5년차 농부 김학 씨.
1: 60g 쟀어요?
3: 아니.
1: 안 쟀어?
3: 안 됐는데.
1: 마음대로 하면 레시피가 안 된다니까.
3: 됐어, 잘 됐어.
4: 맛있다고.
3: 맛있다고.
0: 작물로 디저트 개발까지 하는 열혈 농부입니다.
1: 이게 왜 안 되냐? 이제 잘했었는데.
5: 그걸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여기 캠핑장이요? 하려고 생각 준비 중이에요. 훈증으로만 해가지고 캠핑장에서 이런 거 팔면 어떨 것 같아?
6: 사장님 여기 훈제 2인분만 넣으세요. 아 맛있네.
1: 훈절이요.
6: 다 먹었어?
2: 봄철 됐으니까 이제
1: 따라야지.
2: 이거는 소나무하고 참나무
1: 섞어가지고
2: 보호도 되고 수분 정말도 먹고.
1: 자 앞에부터 깎게요.
0: 누구나 찾아올 만큼 유명한 농장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농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농업과 공업이 균형 있게 발전, 도농 복합 도시를 이루고 있는 전라북도 익산시. 요즘 익산시의 한 농장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2: 자, 오늘은 바나나 우지를 청소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이렇게 광역이 많이 있는데. 제비로 쓰고.
0: 아버지와 함께 농장을 꾸리고 있는 귀농 5년차 김학신의 바나나 하우스입니다. 매일 농장을 정리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아버지는 바나나 잎 정리를, 김학신은 운반을 맡고 있습니다. 익산 시내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부모님 곁으로 돌아온 건 5년 전.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부모님을 좀 편안하게 쉬시도록 하고 싶어 결심은 한 건데요. 아직은 부모님께 배울 게 더 많은 초보 농부입니다.
2: 익는 순서대로 따잖아.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네. 한 2, 3주 있으면 익을 것 같아. 하여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완숙을 시켜서 네. 숙성되는 대로 익는 대로 우리가 따서 하야 당도도 좋고 신선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자연숙성으로 해야 아무래도 맛도 먹어보니까 좋긴 하고 하더라고. 원래 이름이 용인데 성이 조예요. 너무 울어가지고 조용히라고 그래서 용이라고 지었습니다.
0: 고양이는 농장이 생기면서 식구가 됐는데요. 아우 고놈 참 말 많네요. 하우스 정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드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농장 사이사이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 사실 바나나 하우스는 농사를 짓는 공간이자 누구나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농장형 카페입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7: 아호! 호칭과
8: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0: 이국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9: 우리나라 생각나요. 바나나 보고 싶어서 왔어요.
0: 3,300여 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평 규모의 바나나 하우스 옆에는 카페가 연결돼 있는데요. 농장의 한 부분이자 수확한 바나나의 판로입니다. 이 역시 김학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겨울에 계속 바쁘지?
1: 요즘에 계속 바빴습니다.
2: 네. 오늘 보니까 돈 많이 벌고. 아,
1: 많이 잘 먹기만 해가지고.
2: 많이 먹기만 했구나.
0: 수확한 바나나는 전량 카페에서 판매하거나 디저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요. 맛을 위해 나무에 달린 채로 완숙시킵니다.
7: 바나나가 약간 식감이 다른 것 같아요.
1: 식감이?
7: 뭔가 더 어떻게? 약간 쫀득쫀득하네요. 그리고 맞아. 먹을 때도 그런데 제가 항상 아까 만든 때 손질하잖아요. 손질할 때 딱 느끼는 것 같아요.
1: 산 거랑은 이게 또 이게 느낌이?
7: 좀 다른데 느낌이.
0: 카페의 메인 디저트 중 하나인 바나나 푸딩. 직접 농사지은 신선한 바나나와 직접 구운 쿠키, 빵을 넣어 만드는데요.
7: 주말 것 하면 제가. 아,
1: 쉽지 않을 것 같아. 진짜. 40개씩 먹. 아. 다르네. 이게 좀 누가 봐도 좀 다르네. 달라 보이네.
7: 제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완성된 바나나 푸딩은 냉장고에서 하루 둔 다음 판매하는데요. 찾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8: 바나나 푸딩.
0: 그 덕분에 디저트 중 판매 순위 1위입니다.
10: 감사합니다.
11: 바나나 알맹이를 넣어주세요.
12: 맛있네. 지배역공을 했다. 이거 더 맛있네.
0: 이곳에서 바나나만큼이나 인기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귤입니다.
13: 이빨 맛있는데?
14: 귤 6개. 주세요. 더 먹었어? 더 오십시오. 주세요. 한번 마셨다.
15: 맛이 너무 있어. 끝내줘요.
14: 엄마, 더 드세요.
16: 맛있어. 더 사갖고 와야겠어. 빨리 갔다 와야겠다.
0: 귤 역시 김학 씨가 농사 짓고 있는 작물 중 하나.
17: 진짜 키우신 거예요?
1: 아, 예. 저희가 옆에 한 500m 정도 옆에 농장이 있거든요. 아. 거기서 직접 키운 귤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천혜향이나 한라봉 그런 것보다 새콤달콤하니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드시면 이게 계속 이것만 찾으시더라고요. 아, 네. 진짜.
17: 그럼 이것도 신품종이에요?
1: 예, 신품종입니다. 아. 네. 난 지금 키운 농가가 많이 없어요. 네.
0: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듯 보는 사람마다 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네요.
1: 귤 사시려고요?
18: 네.
1: 아, 어떤 걸로 고르세요? 선물용 아니면 가정용? 아, 가정용이요? 그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봤는데. 포장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18: 다 주세요. 맛이 좋았어요.
1: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세요.
0: 바나나와 귤 농사를 지으면서 카페까지 한 이유. 사람들이 찾아오는 농원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19: 이렇게 갖다 놨지?
1: 네, 저거 주문하신 거. 제가 실어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차 옆에 있어요?

0: 싫어하는데.
1: 아침부터 하우스 일에 카페에 귤 사러 오는 손님들까지 상대하랴 쉴 잠이 없네요.
0: 아, 알겠습니다.

0: 차는
1: 파크 주네.
2: 아, 차기 또.
0: 아빠한테 잘해.
3: 네, 귤.
0: 얼마 안 남았어.
3: 귤 많이 팔아서.
4: 많이.
3: 네, 손들에. 감사합니다.
5: 그래요. 네, 가시죠.
3: 네, 들어가세요.
6: 아이고, 우리 아버님 차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네요.
4: 아, 저도 분발해가지고 차를 한번 장만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 와, 뭐 설레네.
4: 좀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들어가세요.
6: 아버지에게 근사한 차를 선물하는 그날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카페와 농장을 오가는데요. 특히 요즘은 귤 수확이 한창인 때라 더 바쁩니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얼굴이 여름에 그냥 꼬맸는데 깨끗해졌네.
4: 아, 겨울이라? 그렇지. 관리해야지.
0: 그럼. 우리 하기 그때 애기 있어. 어릴 때부터. 3살 먹었나, 하기가.
4: 3살? 그러니까.
0: 그때부터 왔던 게. 어려서나 지금이나 참 착했어, 애들. 항상 어디에 잘
4: 키냐? 네, 잘 되고 있어요. 밖에 추우니까 또 온실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올해 귤이 좀 맛있는 것 같아요?
5: 뭐 드셔보셨어요? 어디
0: 얼마나 그냥 맛있나 몰라.
5: 뒤로 자빠지게 생겼지?
0: 네.
5: 큰일 날 뻔했어.
6: 진지향은 청견과 조색 밀감을 교배한 귤의 신품종 중 하나인데요. 껍질이 오렌지보다 얇고 과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4: 너무 많이 달렸네. 몇 톤 예상하세요?
5: 한 8톤에서 10톤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4: 8톤에 10톤? 그 정도 할 거야.
0: 그러지? 이렇게 달렸지?
5: 너 아들,
4: 네.
5: 큰 걸로 좋은 걸로 네. 잘 골랐다. 막 서울 전국으로 가야 되니까.
4: 네, 좋은 놈으로만 딸게요.
6: 6,600여 제곱미터의 귤농장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귤을 키우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김학 씨가 귀농 후 처음으로 시작한 작물 때문에 더 신경을 씁니다.
0: 어떻게 부른데?
7: 빨리 따줘야 나무가 살 것 같아.
4: 이미 색깔도 조금 노래지고 과일도 많이 좀 안 크고 그런 것 같아요.
7: 과일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었으니 나무가 몸살을 앓지.
4: 맛은 좋네. 좀 시다. 이거 좀 시다. 이거 시다.
7: 혹시 맛이 안 났어?
4: 식성이 좀 덜 됐구만.
7: 그래. 영양분이 이쪽 골고루 이쪽 못 갔구만.
4: 그래서 그런 거.
7: 나서 한 며칠. 그런 대로 맛 들었는데?
4: 괜찮긴 해요. 강도랑 많이 올라왔는데 약간 새콤해.
8: 신맛이 빠져요.
6: 보통 수확을 한 직후보다 2-3일 정도 두면 단맛이 더 올라온다고 하네요.
7: 또 빨리 날라서 이제
4: 네, 빨리
7: 포장해야겠네.
4: 택배 나가야 되니까.
6: 주문이 많은 요즘 택배 시간에 맞추기 위해 서두릅니다. 수확한 진지향은 선별기를 이용해 분류하는데요. 네 가지 크기로 나누면서 흠집이나 이상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4: 여기 떨어진 거 이거 뺄게요. 빼야지.
5: 두 다리 떨어진 거 빼.
4: 보통 배에 이제 꼭지가 이제 달려 있는데 이거는 꼭지가 떨어진 거는 아무래도 안에가 상했을 확률도 있고 그래서 배송은 나가지 않고 그냥 따로 분류해서 이제 빼놓습니다.
6: 이제 귀농 5년 차의 김학 씨에게는 수확물 하나하나가 참 소중한데요. 혹여 어디 상처라도 날까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4: 3.4kg? 박스 300이네? 100g 정도는 더.
6: 상자 포장부터 쌓는 것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하는 김학식. 정성스러운 건 좋죠.

0: 느린데요. 아버지 왜 이렇게 빠르셔요?
1: 아니 택배 물량 보내려면 빨리빨리 해야.
2: 제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사실. 그 아버지만큼만 하자 했는데 아직도 사실 아버지 손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같이 뭐 하면 아버지는 한 저보다 한 1.5배? 거의 그 정도는 진짜 빠르시진 않나.
0: 농사 경력만 35년인 아버지에 비하면 5년 차인 김학 씨는 그야말로 초보 농부입니다.
1: 아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제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네. 이거 네 개래요.
2: 아, 네 개요?
3: 예, 갔네.
2: 그 익산으로 가는 게요. 이거랑 오늘 25박스 한번 실어줘. 이 마지막. 예.
3: 안녕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저는 카페 갈게요. 예. 이따가 또 뭐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1: 사장님 가는 데 또 봐야지. 잘 가고 이따 네, 또 일 있으면 내려와. 네.
0: 급한 택배 작업만 마치고 또다시 카페로 향하는 김학 씨. 한시도 쉴 새가 없습니다.
4: 이번 설날은 쉽지 않을 겁니다.
5: 어려울 거야.
4: 진짜
5: 많이 어려울 거야.
0: 요즘 카페를 찾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판매되는 메뉴는 겨울 시즌 한정의 귤 착즙 주스라는데요.
2: 아니야, 통으로 파는 거 한 잔으로.
6: 다음에 와서 저 잔 먹어야 되겠다. 산이 너무 좋네.
2: 지금 귤 까가지고 반죽 까가지고.
6: 네. 아, 네.
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신선한 농산물로 만든 착즙 주스는 김학 씨네 카페의 효자 상품. 상처가 나거나 못난이라 판매가 어려운 귤을 활용하려고 착즙 주스를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손이 좀 많이 가긴 하지만 판로 걱정 없이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4: 이거 진짜 맛있다. 잘라 먹겠습니다.
0: 귤 음료에 이어서 요즘은 귤 디저트까지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 직원들
7: 시식하게 한 두 조각.
2: 어떤 것 같아요?
4: 오, 이쁜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8: 좀 상큼해 보인다.
2: 상큼해 보여요?
8: 네, 상큼한 느낌.
2: 한 조각 먹어볼까요?
4: 네.
2: 먹고 하시죠, 먹고.
0: 일단 모양에서는 합격. 맛은 어떨까요?
8: 한번 먹어보자, 같이 한번. 시식 타임. 상큼한데?
2: 팔아도 될까요? 이 정도요?
4: 지금 바로 팔아도 돼요.
2: 그래요? 윤찬 씨한테 바로 진행시키라고
4: 네, 진행시키시네.
8: 진행시켜. 바로 곧바로.
4: 사온 거 아니죠? 저는.
2: 아, 저희 네. 아닙니다. 어제 만든 거예요.
0: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혼자 카페에 남아 귤 케이크를 만들었던 김학 씨. 카페를 열기 위해 제빵제과를 배웠던 경험을 살려 신 메뉴를 개발해 본 건데요.
7: 이게 왜 안 되냐? 잘했었는데.
0: 그야말로 고생해서 만든 케이크입니다.
2: 크림도 약간 그 제스트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귤향이 더 많이 나죠.
8: 메뉴 개발 성공.
4: 오늘 진짜 잘 만든 거
2: 맛있어. 괜찮네. 나 생각보다 케이크 맛있어. 제가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7: 오빠 이거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0: 귤농장 농부의 카페 사장.
2: 박스는 거기 있나요? 박스.
0: 배달부까지 전천후입니다.
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 아, 예.
2: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8: 귤 많이 나갔어?
2: 많이 나가가지고.

0: 예, 안녕하세요.
1: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고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0: 오늘 귤주스 많이 팔았네요.
2: 아, 그러네요. 귤주스 되게 많이 나갔네요.
0: 네, 원래 아메리카노 다음에 이제 라떼류가 많이 팔리는데 요새 귤주스가 진짜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2: 첫입니까?
0: 네, 잘 팔았어. 잘 팔았다.
1: 정말 고되고 힘들었지만 귤주스가 많이 판매돼서 기분은 좋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쉬고 네. 금요일 날 봐요.
2: 알겠습니다. 네,
0: 들어오세요.
1: 김학 씨네 집은 바나나 농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0: 됐습니다.
3: 들어서 와. 네. 오늘 또 고생했지?
0: 네. 아, 이거 봐. 아니, 아니.
1: 종일 제대로 끼니도 챙기지 못했을 아들을 위해 저녁 준비를 서두릅니다.
0: 오늘 저녁 뭐예요?
3: 아, 오늘
0: 맛있는 냄새 나네.
3: 네가 좋아하는.
0: 네, 맛있어 보이는 거.
3: 주물럭.
0: 배고파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일을 열심히 해서 가지고.
3: 그래, 맛있게 먹자.

0: 푸짐하네.
1: 오늘 수고한 가족을 위해서
2: 맛있게 먹겠습니다.
0: 맛있게 먹겠습니다.
3: 특제 양념으로 맛을 낸 오리 주물럭.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4: 야, 좀 넣고 땅콩을 하나 올려보고
0: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5: 아, 맛있어.
1: 어때?
0: 음식점에서 사온 거 같네.
1: 그 정도야?
0: 맛집 맛집.
1: 맛집? 종종 해줘야겠네 그럼.
0: 맛있어 맛있어.
6: 역시 한국 사람 밥심이야.
1: 둘이 다 맛있게 먹으니까 요리한 보람이 느껴지네.
6: 아빠가 지난주에 캄보디아 갔다 왔잖아. 그거 보니까 길거리에 거의 바나나, 코코넛, 야자수 뭐 이것들이 즐비 있더라고. 그 사람들 여기 와서 보면은 고향 생각 많이 날 것 같더라고.
0: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집에서 이제 키우던 약간 식물처럼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좀 정이 갈 것 같아.
1: 길베니는 뭐 잘 나갔어?
0: 아메리카노가 1등이고 요즘 보통 보면 여름에는 바나나 쉐이크가 보통 이제 제일 많이들 드시고 네, 겨울에는 이제 착즙 귤 주스를 줄주스. 지금 요즘에는 많이 드시고
6: 귤 진지하게 지금 1월 중순부터 2월달 3월달이니까
0: 저번에 어떤 여자분이 막 귤 주스 맛있다고 막 손님들 엄청 데리고 오셔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한 일주일에 한 4번 오셔가지고 귤 주스만 드시고
1: 그래
0: 이제 인사하면서 씩 웃으면서 귤 주스 드릴까요? 이제 그러면서 불주스 드리고 했지. 맛있어 맛있어.
1: 맛있어. 많이 먹어. 네. 엄마도 좀 까야겠네.
6: 어서 좀 도와주세요.
1: 네, 한갑 주세요.
0: 칼은 못 먹고 두 개 먹었어요.
1: 칼 가져왔어요. 한 개 누가 빨리 까나 내기할까? 같이 땡 해서 해야지.
0: 누가 먼저 까나? 잘 골라야 돼. 귤을 잘 골라요.
6: 골라.
1: 골르세요. 마음대로 골르세요.
0: 아니, 모르겠다.
6: 준비 시작.
3: 김학시 가족배 귤까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0: 스타트가 늦었다.
3: 어머니와 아버지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0: 잘하시네. 어떻게 까시대? 금방 까시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또 저녁마다 이렇게 프리지아 맨날 먹고
6: 옛날에 프리지아 할 때 새벽 막 2시, 3시까지 하고 그랬잖아.
0: 그렇지.
6: 졸업 시즌에 옛날에는 졸업을 2월 달에 다 했잖아. 집으로 가져와서 막 하고 있잖아. 가족이 그래. 총동원해가지고
0: 집에 그래서 맨날 저녁에 들어오려면 이거 하고 있겠구나.
6: 빨리 가서 도와줘야지.
0: 그럴 때도 있는데
6: 항상 미안해 가족들한테 일을 많이 시키고.
3: 35년 동안 화훼농사를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농사일에는 익숙했던 김학 씨. 하지만 졸업 후에는 농사가 아닌 반도체 공장 엔지니어로 일을 했습니다. 갑갑하기만 한 직장 생활 대신 타악 트인 자연을 자유롭게 누비고 싶어 2019년 귀농을 했는데요. 농부가 되자마자 화훼에서 작물을 변경한 아버지와 함께 귤농사, 거기에 바나나까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 후 판로를 고민하던 차에 손님들이 찾아오는 농장을 만들고 싶어 카페까지 열게 된 겁니다.
6: 아빠가 좀 고생한 이제 꽃을 조금 피우고 있나 우리 하기를 통해서 아빠도 언대한 꿈을 가지고 참 농장을 시작했는데 이 농업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0: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잘 돼서 다행이죠.
6: 아빠 최종적인 목적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카페하고 힐링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 아들이 와서 이렇게 또 나 아빠의 꿈을 좀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그냥 감사하네.
0: 제가 감사하죠. 같이 이렇게 카페 운영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농장일도 많이 알려주시고.
6: 진장 화이팅! 이렇게 들어오고 화이팅!
0: 맛있어.
3: 다음 날 새벽 해도 뜨기 전에 집을 나서는 김학 씨. 농장으로 가는가 했는데 찾아간 곳은 집 근처의 헬스장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운동을 시작한 건데요.
0: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새해 결심으로 지금 다시 운동을 좀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3: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어 운동 좀 하는 카페 직원에게 도움까지 청했습니다.
0: 오늘 운동 좀 잘 알려주세요. 하체 했으면 좋겠다고. 아, 하체 먼저 할까요, 그럼? 보여주세요.
2: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리로 일어서려고 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무조건 하체만.
3: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워 보는데요.
2: 일단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허리는 계속 꼿꼿이 삐고 있어야 돼요.
0: 허리를 삐고.
2: 이 발 끝에가 똑같아야 힘이 작용하는 게 똑같아요.
0: 같은 형상이.
2: 네.
0: 보면 다시 한번 네.
2: 해봐야 알겠습니다. 한번 해주시고 최대한 자기 발에 편하게 맞추고 더 내려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불러주세요.
0: 뭐 아무것도 안 꼈는데도 힘든데?
2: 그러시면 안 돼요.
3: 자세도 배웠겠다. 본격적인 운동에 나섭니다. 농장 두 개에 카페일까지 해내려면 체력은 필수. 처음으로 다이어트까지 하려고 시작한 운동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0: 와 진짜
2: 제가 힘든 면을 보겠습니다.
6: 아 예, 순순.
0: 저는 그냥 게으른 돼지가 되겠습니다.
2: 아 안 됩니다. 아, 오케이. 갓생을 살기 위해서. 아, 오케이.
0: 노페인 노게인.
2: 노페인 노게인.
3: 그럼요. 고통과 노력 없이 얻는 건 없죠.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0: 아, 우드칩을 깔아야지. 잠깐만요. 장갑이.
6: 장갑 여기.
0: 아, 그거 있다. 네.
6: 봄철 됐으니까 이제.
0: 한번 또 깔아야지. 사람들이 하도 밟으니까 이게 나무가 바스라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새로 깔아주고 해야 될 것 같아.
3: 바나나는 병충해가 거의 없어서 온도와 수분만 잘 맞춰주면 되는데요. 농장을 개방해 카페로 활용하다 보니 수분 조절이 관건. 때문에 수분이 잘 날아가지 않도록 바닥에 나무 조각을 깔아주는 겁니다.
6: 소나무하고 네. 참나무
0: 섞어가지고
6: 깔아주면 뿌리 보호도 되고 수분 정말도 받고 이렇게 제초 작업도 하고 첫동부터 깔아.
0: 네, 자 앞에부터 깔게요.
3: 바나나와 귤 농장을 하면서 카페까지 하는 욕심 많은 농부지만 아직은 배울 게 더 많은 김학 씨.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하며 35년의 농사 노하우를 하나하나 배우는 중입니다.
0: 됐다.
6: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같이 하니까 금방 하네.
0: 그러니까요.
3: 바닥에 깔아둔 나무 조각을 평평하게 잘 펴주면 농장 정리가 끝이 납니다.
6: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지?
0: 좋네. 새로 깔아놓으니까 또 뭔가
6: 새로운 기분으로
0: 새로 준비를 하나 또 느낌이네. 고생했어요. 네.
6: 그래.
3: 바나나 나무에 둘러싸여 더욱 이국적인 농장형 카페. 주말이면 이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농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5: 129번이세요?
7: 네.
5: 계세요?
0: 라떼 하나 뽑아야 되나요? 네.
3: 이색적인 카페와 맛있는 디저트 메뉴도 이곳을 찾는 이유지만 또 하나는 바로 카페 내부에 꾸며둔 중정 때문입니다. 특히 심어둔 귤과 레몬 열매가 알록달록해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는데요. 입소문을 타서 사진 명소가 됐습니다.
5: 오, 폼 미쳤네.
8: 오, 이거 갈비가
5: 뭔데? 폼 좋다. 너 폼 좋다.
8: 제주도 언제 갔다 왔어?
3: 이렇게 입소문이 나다 보니 주말에는 늘 카페가 꽉 찹니다.
0: 600g.
1: 네, 향도 괜찮죠. 껍질에서 나오는 향이 좋으니까.
9: 껍질이 몸에도 좋고 식감이 잼에 들어가면 식감이 또 있더라고요.
0: 이건 되죠?
1: 됐어.
0: 응, 이 정도 된다. 60g 쟀어요?
1: 응?
0: 60g 쟀어?
1: 아니.

0: 됐어?
1: 안 됐는데?
0: 마음대로 하면 레시피가 안 된다니까?
2: 3개 정도 껍질 3개
0: 줄이 크기가 다르니까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다음에 계량할 때는 딱딱딱.
2: 사장님 너무 빵가르네.
3: 바쁜 주말에는 어머니까지 출동해 카페일을 돕는데요. 귤 껍질을 넣어 식감과 향을 끌어올린 진지향 잼은 어머니가 개발한 겁니다. 만드는 것도 직접 하십니다.
0: 맛있네.
2: 됐어, 잘 됐어.
3: 진지향 잼 역시 김학 씨네 카페의 특별 메뉴 중 하나입니다.
0: 네. 지금 접시 좀 커가지고 조심히 들고 가세요.
4: 맛있어요.
2: 맛있다고.
5: 맛있다고.
2: 맛있다고.
3: 상큼한 향과 맛이 빵이나 치즈 케이크와도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5: 그럼 좀 하지 마.
3: 하루 종일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어느새 저녁. 바쁜 주말 일도 끝이 보입니다. 다음 날.
0: 들어오세요.
6: 안녕하세요.
0: 들어오세요.
6: 귤이다.
0: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여기는 진지향 농장이고요. 네. 네. 저 오늘은 수확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8: 네.
0: 진지향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 바로 위 한 세 입에서 네 입 정도 위에를 따주시면 그래서 위에서 따서 이제 따게 되면 이제 과일이 손상이 안 가 있죠? 이때 이제 가까이 붙여가지고 거꾸로 가위를 들고 잘라주시면 깨끗하게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7: 예. 드시면서 따세요. 시식을 한번 해보세요.
5: 네.
7: 빨리 따보시고.
5: 가봐.
3: 귤 농장에서는 체험 프로그램도 하는데요. 아이들 방학이 되면 평일에도 찾아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2: 예은아 여기야.
0: 세 마디 위로 따고 붙여서 한 따주고.
9: 뭐냐? 괜찮네.
0: 오, 잘 딴다.
10: 어. 오, 잘 따는데. 자, 여기도 많았어.
9: 여기 있다.
10: 그렇지. 아, 진짜. 어우.
11: 굉장히 크고 맛있게. 자, 한번 드셔봐요.
7: 한번 썰어주세요.
11: 자, 한번 까주세요.
7: 와. 색깔도 이쁘고
11: 색깔도 진짜 이쁘다.
7: 맛있게 생겼네.
11: 나무가 튼실하니
7: 향이 너무 좋아.
11: 뭐 천혜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지향이 이렇게 맛있어.
10: 향도 좋고 당도가 이렇게
7: 상큼하니 너무 좋아요.
3: 어때?
9: 맛있어.
3: 맛있지? 아, 맛있지?
10: 아, 이거 어떡해.
9: 아, 맛있어.
7: 얘들아, 이제 가서 재보자. 얼마나 땄나?
9: 선생님, 한 개만 땄다고. 한 개만.
12: 한 개만 땄다고.
9: 한 개만, 한 개만.
13: 왜 나 풀잎만 떠? 귤을 안 떠.
7: 세 개만 떴어?
13: 가위가 아니라 그냥.
3: 마지막까지 야무지게 수확을 하네요.
0: 이거 딴 사람 누구예요, 이거?
14: 저요.
0: 한번 보기 해볼게요. 네.
7: 1.4kg.
0: 와. 네, 잘 땄네. 1.2kg 줄게요.
7: 예, 감사합니다.
10: 사람이 묶어서 중심이 부서지구만.
14: 이게 연이 거지?
7: 감사합니다.
0: 가져가세요.
7: 감사합니다.
15: 같이 모은 사람을 담아주세요.
14: 1.4kg입니다.
7: 원래 1kg예요, 1kg야. 원래 1kg. 사장님이 더 주신 거야.
0: 더 주는 거야.
10: 원래
7: 1kg예요.
10: 잘 먹겠습니다.
7: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9: 할머니 나도 가야 돼.
0: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놀러 와주세요.
7: 네.
3: 사실 오늘은 일주일에 딱 하루뿐인 김학 씨의 휴일인데요. 체험 일정이 생겨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유. 뭘 하며 보낼지 궁금하네요.
0: 오랜만이네.
10: 오늘 뭐 먹어?
0: 맛있는 거 먹어야지.
10: 뭐 하는 거야 오늘?
0: 그럼 먹고 싶은 거 막 골라. 가게.
3: 직장 다닐 때 동료이자 귀농한 후배인데요. 오랜만에 만난 겁니다.
0: 이거를 하나 해볼까? 장바구니 하나 가져와야겠다. 하나씩 들고 두 개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양파는 있고
1: 파채 하나 사고
0: 파채 좋지?
1: 형 버섯 꿀 거야?
0: 버섯? 버섯 하나 고기 사야지 나는 목살 사야 되는데
1: 목살로 사야 하는데
0: 목살을
3: 재료 하나 고르는데도 신중한데요
0: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목살 좀 두껍게 썰 수 있을까요? 부탁드릴게요
1: 아 그럼 점심 먹고 오지 말걸
0: 점심?
1: 수육 먹고 왔는데
0: 고기를 먹었어 캠핑에 나왔대 저는 두꺼워야 고기가 그 안 말라 한 6시간, 4시간 해야 되니까
1: 4시간 한다고?
0: 그러니까 지금 가서 미리 해놔야 돼 감사합니다 네,
1: 안녕하세요
0: 붙어있다 보너스야 보너스 생일
1: 사세요
0: 응.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는 또 실속 챙겨야 되니까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리고
3: 작은 물건 하나도 그냥 사지 않고 비교를 해가며 최적의 제품을 고르는 김학 씨 귀농 후 농장과 카페를 꾸리면서 알뜰해졌습니다
0: 박스로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 네.
0: 우와, 괜찮아? 조심해라. 터지는 거 아닌가 보겠다. 빨리 차분히 열어.
3: 장까지 잔뜩 봐서 어디론가 나선 두 남자. 어디에 가는 걸까요? 그런데 찾아온 곳은 김학 씨네 카페네요? 사실 오늘 갈 곳은 카페 뒤에 만들어둔 김학 씨의 개인 캠핑장입니다.
0: 작년 여름부터 쳐놔가지고 지금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3: 이곳은 김학 씨만의 별장이나 다름없는 곳인데요. 바나나 농장과 카페를 열었던 초기에는 이곳에서 지낼 때도 많았습니다.
0: 저의 카페 오픈하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가까이서 즐기자. 거의 방을 그냥 만든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3: 오랜만에 하는 캠핑을 위해 음식 준비에 나선 김학 씨. 오, 요리 좀 해본 폼인데요?
0: 옛날에 자취생활을 좀 하기도 하고 자주 먹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저희가 카페 준비하기 전에는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가지고 이제 그때 경험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이것저것 해볼까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0: 어디예요?
1: 여기 캠핑장이요?
0: 어.
2: 나중에 이제 캠핑장 이제 쓰실 수 있게 하려고 생각 준비 중이에요. 실험 중.
0: 어, 됐어.
2: 아, 나중에 하면 제가 여기 앞에다가 써놓을게요. 예. 아, 그냥 다음에 놀러 오세요. 네.
3: 그 지나가면서 이제 텐트 있으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심히 보시고 앞에 들어오셔서 막 구경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4: 농장 두 곳과 카페에 이어 캠핑장까지 열어볼까 하는 고민이 있는 요즘. 친구들 얼굴도 보고 조언도 구할 겸 캠핑을 준비한 겁니다.
5: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여기 비 많이 온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캠핑을 해야 하는지.
6: 그래도 뭐 맛있게 준다니까.
2: 먹어보면 그런 얘기 쏙 들어가.
6: 알겠어. 기대해볼게. 내가
2: 좀만 기다려. 순증으로만 해가지고 그 열로만 해서 구운 거기 때문에 기름기는 싹 빠지고 담백하게 드셔보시면 이제 환장합니다.
4: 비가 내렸다 멈췄다를 반복하는 사이 어느새 날도 저물었습니다.
2: 들어와. 아, 얼른.

0: 아, 오늘 완전 기다리나 목 빠진 줄 알았다.
1: 다 젖었어.
0: 아, 방금 떨어져서?
2: 몇 시간 걸렸어요?
3: 2시간 20분?
2: 2시간 20분 정도? 휴게소 갔다 왔다 안 갔다 왔어요?
3: 안 갔죠.
2: 갔다 왔으면 크게 혼났을 텐데.
4: 빗속을 뚫고 찾아온 친구 역시 전 직장 동료입니다.
2: 제가 확인 딱 올려가지고.
4: 맛있겠어요.
2: 사장님 여기 훈제 2인분만 넣어주세요.
5: 천천히 먹어요.
2: 안 되겠어.

0: 이제 단체로 구우면 이제 계속 나가니까 계속 여러 대를 더 사서 구워줘야지.
1: 일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
0: 내가?
1: 형이 농장 해야지, 카페 해야지, 거기다 캠핑장 한다? 아, 그러면은 관리 못할 거 아니야?
2: 텐트 그 자리만 줘야 되지.
1: 자리 주면 또 사람들도 써야 하잖아. 이거 청소할 사람들 써야지.
0: 그치, 사람 써야지. 근데 그거는 사업을 확장하려면 혼자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어차피 사람을 써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2: 얘가 귀농한다고 이런 거 했을 때는 정말로 말리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면 나는 이 회사에서 나는 얘가 의지였으니까.
1: 그치, 그치.
2: 게다가 얘가 갑자기 내 기준에서는 되게 위험한 농사 이런 일을 한다니까 나는 좀 말리고 싶었지 사실. 진짜
1: 그래도 이제
2: 그랬는데 이게 그걸 이어가서 카페도 하고 갑자기 캠핑장도 이제 늘린다고 이게 되게 사업도 확장하고 한다고 하니까
1: 농사도 지으면서
0: 하고. 그쪽이 또 잘 되면 거기서 또 조금 이제 벌어서 이제 또 쓰는 거고.
1: 안전장치를
0: 안전 여러 가지 해야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뭔가 계속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1: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면 잘할 것 같아가지고.
3: 그래, 해봐.
0: 그래. 많이 놀러 오고.
1: 뭐야, 나만? 야, 근데 고기 진짜 맛있긴 하다.
0: 빨리 먹어.
4: 농장에 새롭게 열리는 캠핑장 기대가 됩니다.
5: 오랜만에 햇빛이 나네.
3: 날씨도 좋고.
0: 오랜만에 등산 오네.
5: 산행 한번 또 모처럼 한번 해보자고.
3: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아주 무덥네.
0: 비오고 나서 좋네 날씨가.
4: 한 차례 귤 수확을 마치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5: 같이 가.
0: 이 정도는 올라와야지.
5: 젊음이 좋구만.
3: 다 보인다.
0: 좋아.
3: 저쪽 부송동, 영등동, 원광대 쪽은 저쪽이잖아.
0: 저쪽이 저쪽.
5: 익산 진해가 다 보이는구만.
3: 우리 카페도 보이냐?
5: 저 숲 뒤에.
3: 숲 뒤에. 우리 여기 자주 와야겠다 이렇게.
0: 그러니까. 저런 넓은 평야 같은 데를 딱 하나 사가지고 캠핑장 같은 거 하면 좋겠고.
5: 좋지.
0: 올라가.
3: 여기 올라가서 잠깐 쉬고 갈까?
5: 차지하지 마시고. 만세 삼창은 뭐야 근데. 만세.
3: 뭐야 만세.
4: 지난 몇 년 쉼 없이 달려온 가족들.
3: 아 그래.
4: 농사만 짓는 농부가 아닌 사업가로 성장하려는 김학 씨의 꿈을 위해서였는데요.
0: 저쪽 시내도 보이고 저쪽으로 가면 익산 끝자락도 보이고 하는데. 익산 사람들이 우리 진지향을 다 알아서 한 번씩은 먹어볼 수 있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어.
3: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이 건축할 때부터 그 목수 아저씨들, 미장 아저씨들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하고 막 서로 다툴고 할 때 젊은 네가 다 조율하면서 아저씨들 다독거리면서 완성할 때까지 엄마는 지켜봤는데 그때 너의 그 가능성을 봤어.
6: 믿음이 맡겨도 되겠다.
0: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6: 잘하고 있어.
3: 아직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0: 그래.
3: 이대로 쭉.
5: 도전.
0: 감사합니다.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해야지.
5: 그러면 3월 중순 말경이 필 거야.
0: 중순.

0: 꽃이네.
1: 한번 심어 놓으면 이제 해마다 지금도 나오고.
0: 나중에 저도 꽃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떤 것 같아?
2: 꽃 좋지.
0: 네. 좋아.
2: 잘 배워서.
0: 네.
2: 예뻐.
0: 그러니까.

저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좀 막히거나 그러면은 오랜 시간 걷는 편이에요. 내가 안 가본 길로, 골목길, 안 가봤던 산책로 이런 데들을 계속 걸어요. 걸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유심히 보곤 해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어느 생각에 도돌이처럼 머물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거는 무조건 음악으로 만들어야 제가 해소가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숙제를 하나 안 한 기분이 좀 들어서. 저는 뭐 국악이라고 하는 음악을 배웠고 연주하고 있고 저의 모국어는 국악이지만 제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좀 달라요.

0: 조금 이곳에서는 음악이나 미술이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한 다양성 있는 문화예술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표현되어지는 공간이고
1: 라는 곡은 저의 가장 최근 창작곡이에요. 그 곡을 만들던 즈음에 제가 사로잡혀 있던 생각은 소수자 혹은 소수라는 개념 뭐 이런 거였어요. 아까는 반항심 같이 일부러 검은 거에서 안 쓰이는 소리들을 냈어요. 활로 긁기도 하고 안쪽을 추가적으로 대서 손으로 뜯기도 하고 검은 고에서 굳이 잘 쓰지 않은 속주들을 막 넣어서 일부러 좀 그랬거든요.

0: 20세기 한국 음악
1: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 일본이 이거
3: 아
2: 우리 언니도 영어인데
4: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5: 국악하는 10대 때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Shoot.

0: 어때요?
1: 토끼란 놈이 용왕한테 어떻게 그냥 씹으러 났던지 용왕이 딱 파냈어. 그래가지고 용왕이 혈주부를 불러서 들고 있어. 보시오. 예. 혈주부야. 그래. 근데 너 언제 이렇게 키가 많이 자랐냐? 나보다 작았는디. 그래. 네가 얼른 세상에 나가서 최선생 간을 모시고 오너라. 허연오니 혈주부가 퇴끼나 바닥을 물구름이 쳐다보더니, 야 이놈아, 너 양심은 있을 것이다. 양심은 있어. 내 등에 엎쳐라 가자.

벽강을 당도 소야 천봉중유로다 동산내가 달떠와

야 간연호 공주 얼짓 간단 차라 등에다 저 달을 질고 우리 고향을

어떤 강태웅은 윗수로 돌아들고 흘리노 천운이라 이렇게 창변을 당도하야 깜깜이와 내리며 모든 채로 갔는구나. 새끼가 저 멀리 깡짱 뛰어가버렸단 말이오. 그래서

별주부가 아이고 여보 퇴생원 나도 같이 갑시다. 나 저기까지 가려면 한 3시간은 걸리겠어. 그러니까 퇴끼가 얼른 한께를 생각하고 별주부를 쳐다보더니 깜짝 뛰어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나보고 지금 간달라고 하면 뒤지라고 하는 소리냐? 이 실업아들놈 같은 이라고. 아니 뒤자가 아니라 우리 자라 자라보고 큰 소리입니다. 오해 마셔. 하고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그래 내가 너한테 그 쇼미더머니나 그 비와인가 로꾼가 하는 놈처럼 그냥 쌍욕을 씹으러 대고 싶지만 저기 카메라도 있고 여기 어리신 분들도 많은께 내가 그렇게 욕은 할 수가 없고 점잖은 욕만 골라서 하는지 꼭 이렇게 하던 것이었다.

맞고 내밀은 기득의 용왕 같거든요. 영락 없이 죽었을걸. 내밀궁기서의 아이들라면 내 목숨이 살아갈 거나 나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해군 창산으로 나 돌아간다. 가려고 했는데 요놈이 저 커튼 쪽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게, 아니 산중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꿰어가지고 용궁에 데려가가지고 내 간 잘라가지고 내 간 빼서 용왕께 처먹여갖고 용왕 병났을 생각을 하면 그냥 치가 떨려. 그래가지고 이놈이 얼른 한 끼를 생각해서 별주부 연맥일 생각으로, 내 이놈 별주부야! 갔네. 벌써 갔어. 엿먹긴 걸렀다. 다시. 내 놈 별주부야! 뭐냐? 별주부가 수천 마리 왔구나. 야 이놈아, 너가 나를 수로 멀리를 왔다 갔다 행성께, 야 내가 아까 저 서울역에서 말이오 여기까지 오는데 3,870원 택시비 받더라니. 근데 너는 수로 멀리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내가 돈은 못 줄 망정 그냥 살려보내는 것이오. 아니었으면 네 모가지를 그냥 풍선껌 불듯이 쫙 늘려가지고 걸레 짜듯이 오죽오죽 잘라가지고 너를 죽였을 것인데. 야 이놈아, 내가 수궁에 간 게 너가 제일 충신이더라. 그리고 내가 용왕한테 너무 큰 말 했어. 안 그래도 산의 대장군디 빈말 넣을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약 이름 알려줄 텐께 잘 듣고 그렇지. 나중에 뭐 여유 있으면 좀 사가거라. 자, 약 이름 나간다. 잘 들어라. 우황 정심원 십전대부 당상화탕 타이레놀 개버린트 미가탕 인사들 알보치 들었냐? 여기 데일밴드랑 가스 활명수까지. 자, 여기 오른쪽으로 나가서 두 번째 상가 1층에 보면 약국이 있으니까 거기서 잘 사가라니. 난 간다. 안녕 하고 토끼가 갔는데 별주부는 할 일 없이 수궁으로 돌아가고, 아이고 이 불쌍한 별주부야, 아이고 너 그냥 수궁으로 가라니 하고 수궁으로 돌아가고, 토끼는 지가 살았다고 깡짱깡짱 깨서 여기 북악산 자락에 앉아버렸단 말이오. 자, 그래서 요놈 이제 목이 마라. 그래서 물을 먹는데 꼭 이렇게 먹던 것이었다. 옳지. 이제 나랑 몇 번 함께 잘 맞네요. 그지요? 자, 또 먹는데 이럴 것이었다. 옳다 옳다. 잘 보셨지요? 물 먹는

있는데도 가락이 있고 장단이 있는 법이요. 야야, 내가 뭔 말을 할라 했지? 아, 배가 고파. 이제 토끼가 배가 고파가지고 기엄기엄 살펴다니다가 아, 요놈이 그냥 여기 잘못 이상한데 그냥 발을 흐트려 버렸단 말이오. 그래서 요놈이 떼굴 굴러서 여기 MC호터까지 왔네 그리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토끼가 왜 위험에 빠졌냐면 저기 키 크고 잘생기고 지휘 잘하는 유용성 지휘자가 저 단원들하고 오늘 청춘과학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뒤풀이를 흘러고 자기가 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죠, 쏜다고 했는데 아니 지갑을 딱 열어본게 돈이 별로 없단 말이오. 그래서 맥주랑 치킨은 사야 했는데 맥주는 큰 근도생 어떻게 샀어? 근데 치킨을 못 사잖아? 그래서 곰곰이 꾀를 생각하다가 옳다! 서울시에 제일 많은 새가 비둘기지에 이 비둘기를 치킨처럼 튀겨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비둘기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토끼 그냥 딱 걸려버렸네 그려. 그래서 토끼가 아이고, 박수 소리가 작아서 더 울어야겠어. 아이고, 아이고, 내가 그냥 용궁에서 되졌으면 동진차사 단오추석 제삿날까지 다섯 번은 밥을 얻어먹었을 텐데 아이고, 이젠 여기 이 무지한 김기진 놈 손에 뜯어먹히고 삶아먹히고 구워먹히고 생연병을 당하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기 전라도 진도에서 한 쉬파리 4,000마리가 왜 안 따라해요? 한 번 더 그렇지. 이래야 시파리가 4,000마리가 되지. 요것들이 우리 아까 단장님 보셨지요? 단장님 이쁘단 말 듣고 그냥 단장님 얼굴 보려고 서울에 왔어. 근데 토끼가 있은 게 단장이고 뭐고 저리 가고 퇴끼한테 딱 달라붙었지. 그러니까 퇴끼가 얼른 한 꾀를 생각하고 아이고 신앙청 형님 오셨습니까? 아니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다 그냥 꼿꼿이 서 있어요. 인사를 해야지. 아이고 신앙 장령님 오셨습니까? 예예 왔습니다. 흔께 저 신앙 장령님 여기 눈구녕 콧구녕 입구녕 귀구녕 내 구녕만 빼고 쉬 좀 담뿍 적셔주시오. 흔께 쉬파리가 웃더니만은 야 이놈아 너가 지금 인간을 속이려고 그렇게 생윤병을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은 못 속여. 내가 인간의 내력을 일러줄 테니 한번 들어봐라.

때는 4월 5월 6월이요 구명지 가락이 등가락만 무등기는 채를 벌을 부리 서리가 그 중에 짧기는 10월 9일이 선달인디 자오묘 유가 여가 있고 헌곤 거기 선팔비가 여가 있고 불도로 어두고 길러도 강년 강년 여가 있고요 동일문의 대장경 천이가 모두 일장경이니 니야 우리 꾀를 낸 사람 전하나 못다

0: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일본이 이거 아 우리 언니도 영어인데
2: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3: 국악하는 10대

0: 존경스럽죠.
1: 그렇죠.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그런 걸 잘 알아요. 굉장히 자연적인 우리 음식이잖아요. 사찰 음식의 기본은 생명 존중이에요. 수행자들은 그런 생명을 배려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 간장 된장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 때 가장 편안하게 우리 몸하고 합일이 되는 거예요. 음식의 끝은 발효다. 근데 그 발효의 끝은 한국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음식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먹는 음식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사계절 넘쳐나는 식재료와 입맛 돋우는 음식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집밥이 그리워. 현대인의 몸과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건강한 음식 모두의 관심사일 거라고 믿습니다.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수행자의 음식으로 건강한 삶,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계신 주인공, 사찰 음식 명장 1호 선재 스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네. 양평에서 오시는 길이죠?
1: 네, 양평에서 왔습니다.
0: 거기 사찰 음식 연구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냥 뭐 산 꼭대기에 제가 혼자 살면서 네. 그동안 40년 동안 네. 나하고 같이 동고동락한 항아리들 돌보고
0: 예,
1: 또 아침에 이제 눈 뜨면 네. 뭐 산소리, 물소리, 새소리 친구들이 많아요. 밭에 뭐 여러 가지 뭐 꽃들도 많이 피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꽃, 뭐 싱크서부터 뭐 골잠초서부터 꼬미 아침에 가서 인사하고 네, 사람들이 아유 왜 이렇게 혼자 살아요? 나 혼자 아닌데 너무 많은데 이러고
0: 그렇습니다.
1: 그냥 양평에서 그리고 산 속에 살고 있습니다.
0: 자연과 함께 더불어 예, 사시는 예. 자 사찰 음식 하면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건강 음식이다.
1: 예, 그렇죠.
0: 이게 선재 스님 뵈니까 진짜 연세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1: 아직 젊어요. 70도 안 되는데 뭐. 이제 68분이 안 되는데.
0: 그래도 아주 건강해 보이시고 혈색이 일단 좋아 보이세요. 예. 이게 바로 비결이
1: 음식의 심리죠.
0: 네, 네, 네.
1: 어쨌든 저는 뭐 굉장히 많이 아파서 94년도에 1년뿐이 못 산다고 내놓은 환자였는데 10분을 걸어갈 수 있는 거를 3번 쉬었는데 그때 어른 스님께서 요만한 단지에다가 올해 몇십 년 된 간장이다 이러면서 저를 주시면서
0: 네.
1: 이 간장을 다 먹을 때 되면 네가 나서서 다시 여기로 올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0: 네.
1: 어쨌든 제가 1년 만에 향채를 만들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간장 단지는
0: 네.
1: 제가 뭐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이제 뭐 서울도 근무했고 뭐 양평에도 있다, 수원에도 있다가 용인에도 있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 차에
0: 항상 제가 갖고 다니는
1: 예, 태워가지고 다니는 단지입니다.
0: 보물 1호.
1: 예, 예, 예. 그렇죠.
0: 사찰 음식 하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찾는 건강식이 됐어요. 흔히들 사찰 음식은 채식이다라는 관념이 있는데 정확하게 사찰 음식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신다면?
1: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식에 대한 개념이 있죠. 현철 씨는 음식을 왜 드십니까?

0: 음식은 맛있어서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
1: 또 배고프도 먹고요.
0: 배고프도 먹고.
1: 예, 또 예. 배가 고플 때 배가 너무 많이 부르면 뭐라 그래요? 배불러?
0: 죽겠다.
1: 예, 또 배가 너무 고프면 배고파?
0: 배고파 죽겠다.
1: 예, 예. 그래서 일반적인 음식 우리가 생명을 받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일반적인 음식의 개념에서 좀 더 올려서 이제 채식과 자연식을 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세상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많지만 영적인 에너지를 갖추고 성품을 갖추진 않았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것이 이제 사찰 음식은 생명 플러스 건강 플러스 거기에
0: 영까지
1: 도 지혜. 일반 사람들 지혜를 주고 우리 스님들한테는 도를 주고 영혼을 맑게 해주는 음식이에요.
0: 야,
1: 그래서
0: 좋습니다.
1: 채식하고는 틀립니다. 자연식
0: 일반 채식하고는
1: 예.
0: 틀린.
1: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식과 채식과 자연식을 다 포함했지만 거기에 수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또 자연의 생명을 또 너무 거슬러서 먹는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사찰 음식은 불교만의 음식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다.
0: 네네.
1: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음식에 대한 그 정의가 있다는 거죠.

0: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절밥 네, 하면서 네. 먹었잖아요 그동안. 네. 그 이제 절밥이 사찰 음식이 된 데는 선대 스님의 역할이 되게 컸다고 들었습니다.
1: 절에서 먹어서 이제 절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찰에서 먹어서 이제 사찰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사찰 음식의 진짜 개념은 선식이에요.
0: 선식.
1: 예, 수행하실 때 드시는 음식이다.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는 뭐 절에 안 가보셨지만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초파일날에 가면 비빔밥도 네네. 주고 뭐 그러니까 그게 비빔밥이 다인 줄 알아요.
0: 네.
1: 예. 안 그러면 뭐 국수라든가 이렇게
0: 근데
1: 하는데
0: 그게 다 아니다.
1: 굉장히 다양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뭐 제사 지낼 때 먹는 음식도 부처님도 공양 올리는 음식도 있고 24절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먹는 음식이 있고 스님들도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제가 80년도 초에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내놓은 아이를 제가 모범생을 만들면서 전국의 학생들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보내갖고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이제 제가 병을 얻게 됐죠. 너무 힘들어서 그 아이들은 점점 좋아지고
0: 야.
1: 그래서 이제 제가 나 같은 환자를 안 만들어야겠다 저런 비행청소년을 만들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음식 수행자를 선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절실하게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했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찰 음식을 방송도 많이 하게 되고
0: 그럼요.
1: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어쨌든 이름을 많이 나게 된 거죠.
0: 자기의 경험의 연관입니까?
1: 그렇죠,
0: 순전히.
1: 그렇죠.
0: 예. 예.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선제 스님께서 큰 역할을 하신 게요. 1994년 사찰 음식에 관한 국내 최초 논문을 네, 발표하셨고 예. 또 우리나라 사찰 음식 명장 1호입니다.
1: 예. 예.
0: 그 연구하신 지도 벌써 40년이

0: 그래서 누구나 이제 음식을 바꿔먹지 않으면 수행에 이를 수도 없고 또 수행의 기본이 생명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네네. 생명체를 통해서 그 생명은 내 생명이야 남의 생명이에요? 남의 생명이잖아요. 그 남의 생명을 우리가 가져올 때는 그 생명을 배려하고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 생명을 배려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먹는 음식은 자연에서부터 왔잖아. 근데 그 자연이 땅, 물, 바람, 공기 통해서 자라는데 그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면 그 식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1: 오염되죠.
0: 그렇죠. 네. 오염된 걸 내가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1: 오염되죠.
0: 내가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더럽히고 물을 더럽히지 않는 농사를 줘야 되고 그 식재료를 살려서 약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체질이 틀리니까 체질에 맞춰서 먹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농사 짓는 거, 먹는 거, 이 모든 것이 수행인데 내가 수행을 하려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먹고 살려면 자연의 생명들을 빌려야 되잖아. 근데 빌릴 때 우리가 그 생명들이 행복하게 해줘야 되잖아. 땅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햇빛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바람, 공기, 물, 땅이 행복해져야 되고 또 농사짓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
1: 행복한 마음으로.
0: 그래서 스님들이 바로공양이라는 걸 하잖아요.
1: 바로공양이요?
0: 네, 바로공양. 그 각자 덜어먹고 씻어서 마지막 물까지 다 마셔요. 그걸 버리지 않아요. 예, 그 이유는 이 자연의 생명들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음식의 찌꺼기를 땅에 버림으로써 땅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스님들은 누구나 다 사찰 음식 갑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통해서 저 생명이 어떻게 왔는지 네가 느껴봐라.
1: 원천부터.
0: 예, 네. 네가 지금 호박전을 하나 먹으면 이거 500원 주고 샀어도 500원짜리가 아니야. 이 호박이 나한테 올 때는 땅물, 바람, 공기들 햇빛을 통해서 왔고 농부가 이거를 가꿨고 또 그걸 뭐 포장했고 포장 만든 사람, 박스 만든 사람, 타고 온 차 만든 사람 이렇게 하면 이 호박에 수많은 인연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호박을 아무 생각 없이 돈 주고 사왔다 그냥 먹었으면 안 되지.
1: 그럼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0: 예.
1: 근데 좀 전에 그 몸이 아프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아프신 겁니까?
0: 제가 이제 80년도에 이제 출가해서 아이들 심성훈련 시키는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에 딛고 와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 아이를 하면서 걔가 학교를 졸업할 때는 모험생으로 고등학교는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니까 경기도 교육청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문제아이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오면요, 애들이 200명이면 스텝 100명이 300명이 움직여요. 그럼 걔네들 가고 나면 이불 속까지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고 나면 빨래 빨고 청소하고 걔들 지도하면 거의 24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거의 잠을 못 잔 거예요, 제가. 방학해서 두 달 동안.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손바닥 발바닥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귤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난 손이 노란 줄 알았는데 오늘 너무 바쁘니까 뭐 아침에 뭐 새벽에 뭐 3시 40분에 나오면 밤 10시 대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말을 이렇게 벗었는데 어떤 스님이 스님 발바닥도 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1: 간경화.
0: 그래서 너무 가루를 해갖고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오빠 두 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유전자를 타고났어요.
1: 간이 원래 이제 약한
0: 집안에.
1: 자, 스님께서는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 강의도 꽤 여러 번 하셨죠. 그 방송에서 이제 요리하시는 걸 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언제였습니까?
0: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향채를 만들고 의사 선생님이 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향채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몸이 향채를 생겼다고 해서 기운이 나고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1: 바로 그렇지는 않죠.
0: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기능 자체가 좋아진 게 아니라 정지된 상태니까 피곤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를 할 것인가? 아, 내가 부처님 식생활 때문에 살았으니까
1: 전해야 되겠다.
0: 예, 제 목숨은 이제 부처님한테 맡겨놓고 내가 뭐를 할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어린이 유치원이었어요.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음식을 해서 이제 아이들 같이 해서 먹는 거예요. 김치도 같이 담가 먹고 인터도 10분 이틀 안 주고요. 일주일에 우유 하나 주고 우유 먹고 나서 거기다 콩나물 키워서 아이들하고 같이 키워서 먹고
1: 키워서 먹고
0: 그리고 김치도 담가서 같이 먹고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음식을 만들면서

0: 아토피 환자, 자폐증 환자 아이들을 케어했어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김치 먹고 지가 담그니까 궁금하잖아. 근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김치를 달라니까 집에 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 유치원으로 김치를 얻으러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하고 같이 학병대 교육을 시키게 됐어요. 그게 요리 시작이에요. 교육 시작이었어요.
1: 그래갖고 강연도 하게 되고 예. 방송도 하게 되고.
0: 그런데 그분들이 소문내고 소문내서 제가 강의를 일주일 내 강의하고 대학교 또 세 군데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거의 밀려다니다시피 했죠.

0: 아까 자연의 생명하고 같은 걸 먹습니다.
1: 이거는 채피예요.
2: 채피.
1: 예, 채피 껍질을 갈아서 걔를 김치속에 집어넣는 거고, 채피 잎을 갖고 하는데, 이 구운 거를 꽃향과 조청을 통해서 요리를 하면 누구나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꿔서
3: 완성 요리. You can taste it as a tip. But try.
4: 무시간 또 나랑 맞춰.
1: 여러분들 아까 산에서 만났던 동백이라는 그 부각이고요. 두부, 가지, 호박을 구워 들기름에 구워서 직간장으로 양념해서 그냥 얹어 먹는 거예요. 네. 제철에 나는 음식과 시금치, 그다음에 상추, 오이 이런 거 갖고도 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김치가 한 16가지 나갔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철 음식으로 가지고 간장, 된장, 고추장, 그다음에 식초를 가지고 만드는 음식을 그분들한테 이제 전시 겸 보여줬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합장을 합니다.
3: So we put the palm together.
1: 이 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되면 불이 켜지듯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온 우주의 생명이 들어있고.
3: A single drop of water contains the whole energy of the universe.
5: Today was just such a really beautiful experience. One, in part because there was so much heart and soul to prepare this wonderful food. One of my favorite foods was the jaepi, and partly because it had some medicinal properties, and then also because it was so delicious and it was prepared with the hands of heart. And I really enjoyed that a lot. All of the food was not only delicious, but it had such great helpful and really great ways in which to cleanse the body and to nurture the mind.
1: 옛날에 저 강의를 많이 했는데
3: We'd like to have your generous understanding.
6: Figuring out the food. Give me. I have a plan.
7: I have not tasted Korean temple food before, but I have been to Dharamsala and other Buddhist temples in India. I expected it to be different, which it is, because we use so many of the ingredients from nature, and Korean nature is very unique. It's not like anything else I've seen wherever I have lived. So I expected it to be different, and also to eat thoughtfully. We live in big cities these days, and we eat quickly because we just need nutrition to get through our days, but especially since I'm a mother of two kids as well, I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knowing what it is that you eat, knowing where it comes from, knowing that it's prepared and given to you with love, and I was really happy to be able to experience that here. It's not every day that one gets this honor, so thank you so much.
1: 사실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그런 걸 잘 알아요. 깊이도 알고 굉장히 자연적인 우리 음식이잖아요.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아는 것 같아요.
8: 제가 이제 선재 스님 만나면 꼭 물어봐야지 하는 게 있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찰 의식하면 채식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육식을 하면은

0: 절대로 안 되는지 그거 네. 하나랑 또 채소라면 뭐든지 다 먹어도 되는 건지 그 두 개를 묻고 싶어요.
1: 음식에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기운이 없을 때 일반 사람들은 뭐를 먹죠?
0: 고기요.
1: 그렇죠. 그래서 고기예요. 네, 기운을 올려서 고기.
0: 고기. 아.
1: 기운 올려서 네네네. 고기. 예. 그리고 이제 에너지 파동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수행자들한테 맞지 않다. 예. 그리고 우리가 식물은 있잖아. 아픔을 안 느끼잖아. 네.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동물은 몰라. 아니 금방 알아.
0: 금방 알죠.
1: 파리도 네. 잡으려고 하면
0: 알면 날아가잖아요. 예.
1: 날아가잖아요. 예. 걔네들은 이제 느낌이 굉장히 빠른 생명체예요. 예. 그래서 그 동물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육식을 절제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이 아파. 몸이 아플 때 수행자가 몸이 아플 때는 육식을 평생을 취해라. 내가 뭐 해산물이 필요하다 그럴 때도 평생을 취해라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몸이 많이 아플 때 최소한의 고기를 먹는데 그게 삼정육이라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죽이지 않으면 된다. 그게 삼정육이에요. 세 가지를 갖춘 거. 근데 내가 이제 몸이 위중하진 않지만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먹어야겠다 그럴 때는 이제 몇 사람 손을 거쳤느냐,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이게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삼정육, 오정육, 칠정육, 구정육까지 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 다 뭐 몰라도 돼. 정육이에요.
0: 정육.
1: 삼정육, 오정육. 네. 정육은 뭐냐면 깨끗한 고기다.
0: 깨끗한.
1: 그러니까 동물한테 피해를 주고 갖고 와서는 안 된다. 요즘에 성장 촉진에 향생제 주고
0: 뭐 많죠.
1: 가둬놓고 예, 키우잖아요. 예, 예. 동물을 취할 때는 우리가 정육을 취해라. 정육이 불교에서 나간 이름이 깨끗한 고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성장 촉진에 향생제 주면 먹을 수는 있지만 깨끗하지 않잖아. 걔는 식육이라 그래야 돼. 네. 식육점이라 그래야 돼. 정육점이라고 말을 붙이면 사실은 그렇네요. 맞지 네. 않죠. 그러니까 음식도 우리가 정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정식. 정식은 뭐냐면 음식을 맑고 바르게 먹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서 정자예요. 예. 근데 채식이라고 해도 채식 에너지가 있어요. 그 채소가 어떻게 키우냐는 거죠. 요즘에 비누라 속에다 많이 키우고 성장촉진제 많이 키우잖아요.
0: 그렇죠.
1: 오이가 1년 12달 나오지만 여름에 오이는 약이에요.
0: 약이에요.
1: 왜? 오이가 냉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겨울에 냉한 걸 먹으면
0: 탈락이죠.
1: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채소라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콩도 냉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더울 때는
0: 콩국수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1: 그러니까 예. 콩이 냉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예. 여름에 먹어도 돼. 근데 여름이 지나면 콩국수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0: 안 먹고 싶어.
1: 안 먹고 싶어. 그래서 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콩을 발효시켜서 청국장 예. 끓여 먹고 두부를 만들어서 냉하니까 뭐 김치라든가 이렇게 쪄 먹는 거예요. 근데 예, 우리가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채소 중에 오신채라는 게 있어요. 아까 채식하고 틀리다 그랬잖아.
0: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1: 예, 예. 파, 마늘, 양파, 달래, 부추는 오신채라고 해서 걔는 예. 익혀 먹으면 음력이 나고 날로 먹으면 화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이제 에너지, 파동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진짜 일단 사찰 음식의 기본은 먹는 것이 기본 자세를 갖춰야 된다.
1: 아, 그렇죠.
0: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음식은 자연 환경이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지역마다 음식도 다르고 또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성격도 이제 차이 난단 예. 말이에요. 왜 지역마다 다르고 그걸 먹는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게 되는지.
1: 첫 번째 사찰 음식의 기본은 아까 얘기한 생명 존중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우주라 그러잖아요. 네. 우주 안에 두 가지 생명이 살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동물.
0: 동물.
1: 느낌 있는 건 유종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느낌 없는 거는 무종이라 그래요. 유종은 사람, 동물, 어패로 뭐 모기, 뭐 땅 속에 있는 거 막 움직이는 건 다 유종이고 무종은 아픔을 느끼지 않은 생명체, 식물,
0: 식물.
1: 바람, 네. 공기, 물, 땅 이런 것들은 무정이라 그러는데 이 유정과 무정을 합한 생명을 우리가 많은 생명에서 중생이라 그러는 거야.
0: 중생,
1: 그리고 자연이다. 예. 있는 그대로다. 자연이다 그래요. 걔가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야. 수행자들은 그런 생명을 배려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 음식을 먹을 때는 수행자한테 맞는 음식을 먹어줘야 돼. 이게 이제 기본의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존중을 배려하면서 먹어야 되고

0: 내가 먹을 취할 수 있는 음식도 취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에 따라서 우리 성품이 좋죠. 낙과 내가 파마늘 오줌채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질 플러스 네. 음식의 물질이 합해지면 항상 새로운 인자가 생겨요. 그 이제 경전에 보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머무는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물질 플러스 물질이 합해지면 항상 새로운 인자가 생성되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그렇게 마음을 맑혀주는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 화가 나면은 독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는 거. 그다음에 수행자는 몸이 맑고 건강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고요히 가르쳐줘서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수행자에 맞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아까 지옥에 따라서 경상도 사람들 사람들 어떻게 먹어요? 짜고 몇 개 먹잖아요.
1: 짜고 먹고 급하게 먹죠 그냥.
0: 다,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승질이 급하다 그러고 충청도는 심심하고 덤덤하게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해서 충청도 양반이라 그러고 전라도는 어떻습니까? 산과 들과 바다 만나는 지역을 해서 굉장히 음식재료가 풍부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 인심이 좋아. 그래서 예술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지방에 좋아하는 음식에 따라서 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이야기하듯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육식을 많이 하는 나라는 다 뭐를 해요? 전쟁을 하잖아.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는 거의 다 채식주의자다. 그래서 스님들이 먹는 음식은 예. 영혼을 맑게 해준 음식. 그래서 옛날에 왜 절에 와서 고시공부 많이 했어요.
1: 그렇죠.
0: 예. 좋은 토도 처지만 예.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지혜를 주는 음식.
2: 인생당독인 오늘은 사찰음식 대중화로 건강한 삶을 전파하고 계신 사찰음식 명장 1호 선재스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약식동원이라는 말, 그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불경에도 구체적으로 이런 말이 있나요?
0: 예, 사분유라는 이제 율장에 보면요. 네. 모든 음식은 약이다. 한자가 먹는 음식도 약이고 일반 사람이 먹는 음식도 약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문화는 식이라는 세 개를 찾으면 안 나오고요. 네. 약과 의학 쪽에서 다루고 있어요.
2: 아.
0: 예. 그래서 주방 설치도요. 네네네. 의학 쪽에서 다루고 있어요. 생명을 다루는 네.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다루고 생명을 다루는 네네. 것이다. 근데 티베트 가면 제일 위에 부처님이 계시고 두 번째 제일 좋은 자리 주방입니다. 우리는 막 지하에다 만들고 이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굉장히 위생감도 했고 주방 설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양념은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또 그릇은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막 그리고 음식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손을 닦아야 되고 그릇도 깨끗이 해야 되고 주방도 깨끗이 청소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밥을 먹고 되면 양치질하는 거 밥 먹고 난 다음에 대소변 넣는 것까지 전부 다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음식을 사찰 음식을 만들려면 그 마음가짐부터 예, 만드는 예. 행위까지 예. 모두 다 그 과정 중에 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0: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의사와 같다. 의사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모든 그런 말들은요. 왜 그렇게 써놨냐면 우리는 병이 나면 그때서 의사를 찾고 찾잖아요. 음식을 네. 먹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병이 나서 치료하기 전에 예방의학이에요. 그리고 병균이 들어오기 전에 방어의학으로 했고 그래도 병이 났을 때는 무슨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어라 네? 그게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 동진날 뭐 먹죠?
2: 팥죽.
0: 예, 동지는 입동은 겨울이 시작됐다 소리고 동지는 추운 겨울이 시작됐다 네네. 소리예요. 그럼 겨울에 추우면 몸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2: 내려가잖아요.
0: 네. 그럼 몸 온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이
2: 낮아지죠.
0: 낮아지죠. 네. 근데 그 부처님이 몸 안에 냉기가 들을 때 음식, 팥죽을 먹게 하시고 당신도 드셨어요. 팥하고 찹쌀하고 참깨하고 생강을 넣어서 죽을 끓여 드시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몸 안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네. 냉기가 빠지고 올라가면 면역력이 들잖아.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감기되면 폐렴도 생겨서 옛날에 약도 없을 때 네.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액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옛날에 조상님 어른들은 과학적 의학적인 이유를 모르니까 액땜한다 뭐
2: 진짜 과학적이에요.
0: 아, 그럼요. 굉장히 그렇죠. 근데 그게 경전에 그렇게
2: 나와 있어요.
0: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어라. 예, 그래서 뭐 효소 담그는 이야기, 술도 만드는 이야기가

0: 나와요. 약초를 술에 담가서 그 약초가 가지고 있는 약품을 최대한으로 빼가지고 먹는 거. 근데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우울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럼 그 우울증을 치료해주면서 간을 치료하는 술을 먹게 하는 거예요. 술 같은 그런 것들을.
1: 그렇군요.
0: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뭐, 예, 뭐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1: 결국 이제 예, 수행자의 마음으로 꾸준한 식습관과 생각을 바꿔야지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선재 스님께서 강연이나 책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음식은 생명이다.
0: 네.
1: 이런 말씀 같아요. 네. 이 무슨 뜻입니까? 음식은 생명이다.
0: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서 먹지만 내 생명을 유지하려면 자연의 생명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남의 생명이고 나는 내 생명인데 그 남의 생명을 취해서 내가 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음식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예, 예, 예. 일이에요. 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요리사가 긍지를 갖고 꼭 해야 되는 거. 나는 세상에 어머니들이 가장 훌륭한 요리사라고 생각하면 자식을 생각해서 하는 그 힘든 일을 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물질과 음식의 물질이 합해지는데 그러면 자연의 생명을 내가 남한테 줄 때는 이 생명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죠. 그러면 얘는 남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하고 합해지려면 중간에 역할이 필요해. 그게 요리예요. 요리.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얼마 있다 이제 뭐 외국인들 행사를 하지만 그 행사를 할 때 다 내가 여러 나라 말을 못 하잖아, 그죠?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1: 통역가가 있어야
0: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식에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리사는 이 사람 식재료, 남의 생명을 이 사람 생명에 잘 맞도록 맞게끔. 중간에 해주는 게 요리사의 네. 역할이에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힘들면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되고 그럼 요리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이 자연의 생명들을 배려하면서 먹을 사람을 맞춰서 해줘야 된다. 근데 결국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것이에요.
1: 그래서 예. 음식은 생명이다.
0: 생명이다.
1: 자,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요즘 이제 서거가 많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질병에 관한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예. 서구화된 식습관을 가진 현대인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라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0: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내 몸에서 얼마나 흡수를 시키고 배설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그럼요.
0: 예. 예. 그래서 제 아는 그 외국인 친구와 도자기 아는 친구인데 도자기의 끝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1: 도자기의 끝은 음식이요?
0: 도자기에 어떤 음식을 담느냐에 따라서 도자기가 살기도 하고
1: 그렇죠. 그래. 예.
0: 근데 음식의 끝은 발효다. 근데 그 발효의 끝은 한국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음식이 좋은 거예요.
1: 네네.
0: 전 세계에서 우리가 굉장한 많은 야채를 먹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못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야채를 요즘에 막 봄나물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어디다 묻히죠?
1: 참기름.
0: 또?
1: 간장도 조금 넣고.
0: 그렇지. 예.
1: 간장도 조금 넣고, 그다음에 참기도 조금 예. 뿌려갖고, 이렇게 조물조물.
0: 요리 못한다 해도 조물조물 소리가 들으니까 맛있게 네네네. 하려고 막 굉장히 잘하시네.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물인 다 약은 독하고 통하고 있어요. 그거를 해독해주는 게
1: 약은 독하고 통한다.
0: 예, 그것이 우리의 발효예요. 간장된장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 때 얘가 우리가 먹었을 때 가장 편안하게 우리 몸하고 합일이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 야채를 뭐 날로 먹고 볶아 먹고 피클을 담글 때 식초 넣잖아요. 그죠?
1: 네네네.
0: 근데 김치 담글 때 식초 넣어요, 안 넣어요?
1: 안 넣어요.
0: 아, 이거 기본으로 알아, 그지?
1: 이 자연 식초가 그냥 거기서 나오잖아요. 네. 그냥.
0: 거기서 이제 중화도 시켜주고 그 음식이 나 몸에 잘 흡수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냥 날로 먹고 볶아 먹고 이러니까 많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무를 많이 먹어도 되는 이점은 바로 발효가 됐기 때문에.
1: 아,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우리의 음식은 발효.
1: 야.
0: 그렇게 발효를 통해서 모든 음식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발효된 네. 간장, 된장만 넣으면 약인 거예요. 예.
1: 네.
0: 그래서 특히 저는 김치를 주로 많이 담가 먹어요. 이제 산중에 혼자 살다 보니까 뭐 음식을 뭐 이것저것 할 수도 없고 또 손님이 오면 금방 이렇게 또 밥을 해줘야 되니까 김치를 굉장히 많이 해놔요.

0: 그때 그때 이제 시금치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쫑이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다음에 상추도 이제 좀 크면 그 상추 대가 올라와요. 그거 다 김치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김치를 담아서 먹고 나면 굉장히 이렇게 몸에서 좋고 그 김치를 담가서 발효하는 중에 이렇게 몸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나물은 간장, 된장, 고추장하고 같이 합할 때 가장 훌륭한 약이 된다는.
1: 그럼 저 같은 초보든 누나 쉽게.
0: 아 그럼요. 예, 저는 요리가 굉장히 쉬워요. 예, 쉽게. 그 사람들이 오면 아 우엉절이 많은데 뭐 간장하고 들기름하고 조청 한 숟갈 넣고 이게 다냐고. 이래 요리 배우러 와서 아 요리 선생이라고 유명한 사람이라서 왔더니 이것뿐이 안 해요 이래. 그러고는 우엉절이 먹고 나서는 딴 데 가서 우엉절이 안 먹는다고.
1: 근데 그 간장이 어떻게 만들어진 간장이고 어떻게 만들어진 조청이고 어떻게 만들어진 들기름인지를 알면 그런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요.
0: 우리 전통적인 음식이 굉장히 훌륭한 예. 음식이에요. 예. 약이고요. 예, 그래서 지혜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어줌으로써 내 삶 속에 그러지 다 우리가 먹고 살라고 한다 그러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아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아끼면 안 돼. 예, 노력도 아끼면 안 되고 돈도 아끼면 안 돼. 예,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 항아리 지키는 분들이. 제가 스님 되면서부터 했으니까 출가하기 전 빼놓고 40몇 년을 했죠. 간장, 된장, 고추장, 그다음에 식초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데 산에서 나는 거 이런 거 자르면 이런 거 갖고 만든 효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0: 발효 음식은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다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죠. 내 생명이 있으면 이 야채들은 남의 생명인데 그 남의 생명이 나한테 올 때는 중간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중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발효예요. 그래서 냉한 것은 고추장에다 묻히고 열이 많은 건 된장에 묻히고 또 간장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으면 더운 음식이 되고 그냥 간장만 묻히면 중간이 되고 이렇게 되듯이 장은 어쨌든 모든 것을 다 편하게 해준다 그래야 되나 소통을 잘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역할을 해주죠.
1: 실제로 스님의 이제 사찰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누구나 한결같이 정말 맛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분명 이렇게 남들과는 다른 손맛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손맛도 어떻게 타고나신 건가요? 어떻게?
0: 음식을 할 때 저 사람은 내가 오늘 만난 부처님이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이루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저분이 오므로서 음식 한 가지로 더하니까 내가 더 잘 먹을 수 있고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맛없다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이냐? 밖에 음식 길들인 사람.
1: 인스턴트 음식.
0: 예예. 예. 그럼 와갖고는 뭐 이 집은 설탕도 없고 뭐 기름에 뭐 제가 막 기름에 뭐 지지고 볶는 거 안 하니까 예. 김치 위주로 주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먹고 가서 그 다음날 전화하죠. 오늘 아침에 너무 상쾌하게 일어나고 화장도 너무 잘 갔고요. 잠도 너무 잘 잤고요.
1: 아니 그도 그렇게 이제 스님 외할머님께서 네. 수락관 궁녀셨다는 얘기를
0: 네, 예.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수락관에 궁녀셔서
1: 양쪽이 다
0: 개학이 때 나와서 이제 네. 사돈배자 했는데 저희 외할머니는 나이가 어리시고 친할머니 나이가 많으셔서 저희 아버지는 막내고 우리 어머니는 큰딸인데 외할머니가 네. 네. 친손자 외손자 많은데 나를 탁 집어서 나는 죄를 하고 살겠다 해서 어릴 때 할머니가 저 밥을 해주시고 요리를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식물 같은 걸 많이 알고 네. 이렇게 나이가 이제 뭐 70은 안 됐지만 68이지만 옛날 요리를 제 나이 또래에서 제가 많이 아는 게 그런 거예요.
1: 그렇다면 이제 그 요리 하시는 거는 이제 대충 설명을 들어서 알았는데 이 미각에 대한 거는요. 그건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는

0: 사람들은 미각도 좋다 그러는데.
1: 어릴 때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네. 뭐 누린내, 비린내, 이상한 냄새 나는 거는 먹다가 안 먹고 그렇게 까다로웠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어. 비린내 나면 딱 안 네. 먹고 다른 밥도 못 먹고 그렇게 했는데 네. 그건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제가 사람들한테 요리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맛있는 거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몸이 약이 되는 음식을 가르친다.
0: 그렇습니다. 예, 예. 예.
2: 사찰 음식에서는 이제 오신채라고 해서 다섯 가지 매운맛 채소를 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김치하면은 파나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거를 안 넣고 김치를 담글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맛을 내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예. 그게 외국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게 1700년의 사찰 음식이에요. 1700년 동안 스님들은 파마늘을 안 드시고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김치 속에 안 넣어요. 대신 이제 제철의 식재료로 김치를 담그고 이제 젓갈 대신 발효된 간장, 된장, 고창이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죠. 그래서 굉장히 담백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예. 한국 김치 냄새나고 젓갈 냄새나고 안 먹잖아요. 예. 너무 좋아해요. 이건 뭐 사라다다 이렇게 하는데 샐러드. 제가 유치원 하면서 아이들한테 김치를 먹이기 시작한 게 애들이 안 먹는 이유가 파, 마늘 독하잖아.
2: 그렇죠.
1: 근데 예. 안 먹으니까 지네들이 먹은 거예요, 김치를.
2: 예. 좋습니다. 예.

0: 판제스님께서는 사찰 음식 명장이시기도 하시지만 한식진흥원의 이사장을 역임하셨어요. 네. 스님이 하시는 것에 관한 이제 걱정 어린 시선도 있는데 잘 해내셨겠죠, 물론.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1: 네. 처음에는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그 추천을 받았을 때.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말 많은데 왜 가느냐. 좀 그때는 막 좀 한식 진흥에 좀 말이 많았을 때였죠. 그래서 1년 동안 비워놨다가 이제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걸 그럼 누가 잘할 것이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추천했대요. 그래서 이제 저 연사선생님들 이야기하니까 말이 왜 많니? 다 돈 때문에 그러지. 너는 그런 면에서 내가 인정을 한다. 정직한 사람이고 또 막 자존심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리고 네가 내 상자에서 그런 게 아니라 너같이 음식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직 못 만났다. 그러니까 네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네.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네. 가서 봉사해라. 저래는 생각하지 마라. 수행자의 모습은 지키지만 그냥 너는 이제 공무원이다. 국가가 우선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한식진흥원은 법적으로 내 앞에 돼 있지만 내 게 아니다. 모든 국민 거고 전 세계에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 거다.
0: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먹는 음식이 한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외국 방송에서 보면 해외 이제 연기자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많이 먹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1: 그게 이제 우리 음식의 건강식이고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상해에서 70이 66, 30이 야채였잖아요. 네. 지금 바뀌었죠. 네. 채식의 지혜를 어디서 갖고냐. 한국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식에 우리가 발효라는 것을 무시 못하거든요.
0: 그 발효라는 게 역시 K푸드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한식진흥원 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못 갔지만 현재 있는 분들은 막 한식진흥원 이사장이 왔으니까 막 돈 이야기해요. 그럼 돈 내 마음대로 못 준다. 대신 내가 있는 건 뺏어주 가라. 그래서 스토리를 해라. 그래서 어느

0: 이제 식당에 가서 이 떡볶이 하실 때도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김치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술도 우리나라 막걸리 전통주 갖고 해라. 왜
1: 서양과
0: 하느냐. 그래서 그랬더니 뭐 아 먹고 살라고 한다 그랬어 내가 그랬지. 한식이 올라가야 당신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리 슬로푸드에 갔을 때요. 네네. 한식 때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거기 몇 번 가고 나서요. 몇십 배로 누른 거예요.
1: 아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사찰 음식의 세계화에 네. 대해서도 대단히 많이 노력해 온 네. 걸로 아는데 그 세계 슬로푸드 대회도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또 세계 3대 요리 학교로 예, 손꼽히는 예. 프랑스 파리의 르 꼬르동블루?
0: 네, 예, 르 꼬르동블루하고 에콜 페랑드라고 해서 르 꼬르동보다 좀 높은 학교라고 그래요.
1: 거기 사찰 음식 강의도 예, 하셨다. 예. 해외에서는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0: 이제 그 에콜 페랑드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분이 이제 그 명장이 되기 전인데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김치를 먹고 김치를 어떻게 담그느냐. 그래서 이렇게 금방 말을 못 해준다. 제가 이제 프랑스 그 감독이 왔을 때도 그렇고, 그 아르헨티나 친구들 왔을 때도 꼭 김치를 이제 주면 꼭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이 김치 어떻게 담그냐. 이거 그 쉽게 말을 뭐 해줄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설명을 하겠다, 내가. 배추를 그 당시에 막 비쌀 때 2,000원 주고 샀으면 2,000원짜리가 배추가 아니다. 이 배추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를 말하죠. 땅, 물, 바람, 공기가 있어야 되고 수많은 농부의 손길이 거쳐왔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생명이다. 우주의 생명도 들어있고 농부의 땅과 노고와 그의 혼이 들어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2,000원짜리라고 우리가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있냐. 그럼 얘는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얘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요리할 것이냐. 그럼 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나쁜 건 버려야 되고 좋은 건 올려줘야 되고 부족한 걸 채워줘야지 훌륭한 음악가도 되고 네네. 이렇게 또 사회도 네네. 보시고 나는 수행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도 마찬가지다.
1: 외국 사람으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예. 얘기겠네요.
0: 그래서 배추는 이빨이가 큰데 냉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열을 이렇게 쫙 내려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물도 많고 비타민 C도 많고 비타민 D가 많다. 근데 부족한 게 뭐냐? 단점은 바로 냉한 것이 장점이면서 단점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냉한 배추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고춧가루도 넣어야 되고 무도 넣어야 되고 또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찹쌀도 넣고 하늘에 달린 가을도 집어넣고 물속에 있는 다시마도 집어넣고 청각도 집어넣고 또 세월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간장도 집어넣어서 이 배추가 땅 속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바람에 흔들린 거, 하늘에 달린 거, 물속에 있는 거, 세월의 지혜까지 해서 요리라는 수행을 통해서 김치가 다 된 것은 배추가 온전한 자기 안에 생명을 이룬 것이다. 그 생명을 이룬 걸 내가 먹을 때 나의 안에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요리는 그렇게 하는
1: 맞습니다.
0: 것을 너무 깜짝 놀랐다는
1: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랄 것 같아요.
0: 예. 예. 그래갖고 거기 가서 진짜 자기가 음식을 할 때마다 예. 그렇게 했더니 명장이 됐대요.
1: 이게 이제 말씀만 들어도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이제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요즘에도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애정을 쏟고 계시다 그러시는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0: 수업을 하죠. 요리를 하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예. 뭐 물을 하나 이제 예, 물을 예. 이제 갖고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요리를 해요. 무 하나만 갖고. 그러면 스님이 어제 이거 무 500원 주고 사는데 500원짜리라고 하면 안 돼. 그럼 애들이 뭐에 500원 주고 살을 사왔다며. 그럼 무가 잘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애들이 다 말해요. 땅이 있어야 돼요. 아, 물이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뭐 지네도 아는 건 다 말해요. 씨앗이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해요. 그래. 여기 물 속에 다 들어있잖아. 누가 갖고 오니? 농부가 어떻게 갖고 와서 포트에다가요. 씨앗 누가 갖고 다 애들이 똑똑해. 해갖고 물도 줘야 되고요. 뭐 또 뭐 김도 맺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농부의 수고름도 들려있어. 네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무전 하나가 어떻게 왔는 걸 아이들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그냥 먹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무는 뜨거운 태양도 견뎌야 되고 비바람도 견뎌야 되고 천둥도 견뎌야 되고 천둥 치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대. 그래서 얘 그것도 견뎠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무를 다 썰어갖고 아이들 입에 다 넣어줬어요. 눈을 감고 무를 씹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말해봐라. 그리고 의미를 생각해봐라. 어때 내가 손 들고 스님 물을 먹었더니 소리가 들려요. 물가 바람 소리 듣고 자랐잖아. 물이 있어요.

0: 물 먹고 자랐잖아. 달아요. 햇빛 받잖아. 매워요. 천둥벙이 견디느냐고 힘썼잖아.
1: 예. 아니 근데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뮤지컬도 예. 제작을 하신 적이 있다고 예, 들었어요. 예.
0: 그런데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예. 이제 끝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 20몇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옛날에 사람들은 요리하는 대로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요리를 가르치면 진간장과 직간장과 뭐 이렇게 무슨 설명해 주면 간장은 다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간장은 진짜 좋은 간장이 있기 때문에 베이스 간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병들 교육을 시키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월이 너무 지나서 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만날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리 강의를 하고 네네. 뮤지컬을 만들어서 그걸 공연을 올린 거예요. 그때는 뮤지컬이 어떻게 힘든지도 모르고 제가 그래서 네. 또 막 이제 각본을 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렸는데 애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 뮤지컬을 보고 친환경 급식 선포하면서 25 구청을 다 다니면서 네, 했어요. 아니, 네, 그래서 장독대 만드는 운동을 시킨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진짜 하려면 친환경 급식은 장을 장독대. 담가야 된다. 김치 담그고. 그리고 애들한테 농사 짓는 거 가르쳐라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이제 서울시가 장독대 네, 만드는 네, 네, 운동을 네. 했죠.
1: 야, 진짜 음식이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자. 선제 스님께서는 이제 사찰 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제 30여 년간 이제 오롯이 한 길을 걸어오셨는데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0: 그동안 이제 국가가 해줄 줄 알고 종단이 해줄 줄 알고 계속 어린이들 교육을 해야 된다. 앞으로의 우리의 50년, 100년의 미래가 10년도 사실은 우리 음식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식진흥원에 가면 그거를 막 계속 이야기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1: 일을 한 게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그동안은 뭐 강의를 많이 했지만 그걸 제가 다 갖고 온 게 아니고 이제 뭐 이쪽에도 도와주고 저쪽에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생에 된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식재료, 그 다음에 장담그는 거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요. 기술은 금방 익힐 수 있는지 모르지만 문화는 금방 익혀가는 게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저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사찰 음식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뭐 이건 종교니까 지키는 건 아니잖아. 땅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은 부처님이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종교 틀리다고 안 지킬 거 아니잖아요.
1: 네.
0: 그죠? 누구나 지켜야 될 우주론적인 도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그 체험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1: 정말 좋은
0: 자연 생명 음식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한식진흥원에 있으면서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3년 동안 밖에 음식을 계속 먹어갖고 그래서 이제 몸 때문에 지금 양평에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셔서 그 일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찰 음식 명장 1호 음식 수행자로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것만은 당부하고 싶다라는 말 있으시면 네.
0: 지금 이 순간 내가 먹는 음식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먹는 음식이 나한테 약인가를 살피고 내가 먹는 음식 속에 수많은 인연의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수많은 그 인연의 그 생명들이 행복할 때 나한테 오는 음식이 행복한 줄 알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뭐 종교는 상관없죠. 항상 감사하게 먹고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내 몸에도 좋지만 자연의 생명들에게 사실 보시하는 공동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는 항상 그런 게서 지금 내가 먹는 이 음식이 나한테도 약이고 자연의 생명들한테도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음식의 식재료인가를 살펴서 그렇게 함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한식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 있는 음식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뼈 튼튼해지라고 뼈에 좋은 수수 팥떡을 먹고 봄이 되면 기간지 천식에 좀 진달래 하전을 먹고

0: 쌓았던 지혜를 우리 식탁에서 다시 올려줌으로써 내 건강을 지키고 우리 문화를 지키는 것을 식탁에서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아, 인생낭독인 오늘은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저는 겉으로는 이렇게 웃으면서 인터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반성 많이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음식 수행자로서 맛있고 건강한 밥상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오늘도 어디서 뭘 먹을까 맛집 순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순간의 즐거움 대신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줄 비법 하나 권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세 끼 매일 세 번씩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가 된다. 선재스님의 말씀 되새기면서요. 인생양독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야기 한국 음악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이 응록의 그 책가도가 얼마 전에 그 10억에 호가된 적이 있습니다. 책거리도 세계적인 미술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병모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그 공부할 거는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만은 책을 그린 우리가 책거리라는 이제 그림에 관한 겁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그림 맞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그림이라 그러면은 보통 뭐 산수화 아니면 인물화 해서 산수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나지막한 이렇게 산이 전개되고 그런 자연을 배경으로 또 그 밑에 이제 물이 흐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폭포가 이렇게 내려꽂고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떠올립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직선의 짜임이라든가 아니면 직선의 어떤 겹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다른 회화는 전부 다 곡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책거리라는 그림이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영어로는 그 books and things라고 하고 책거리 가운데 그 서재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책장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책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가 또는 서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거리라는 거는 책으로 특화된 그 정물화인데 우리가 정물화라고 하면은 서양 미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폴 세잔이라든가 뭐 샤르댕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흐라든가 이런 인상파하고 유명한 화가들을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정물화가 있다는 사실, 이거를 아마 여러분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정물화는 책으로 특화된 정물화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그 세계에 유례없는 그러한 그 문화유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시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문을 중시하는 그 문치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김홍도의 그 자리짝이라는 그런 이제 풍속화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자리를 짜고 엄마는 그 물레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자기 몸보다 더 큰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책 읽는 소리는 엄마 아빠의 그 희망의 찬가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책 읽는 소리가 끊기면 엄마 아빠가

동시에 이제 뒤를 돌아다보겠죠.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의 보이지 않는 시선은 등 뒤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김홍도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가장 크게 그려진 거는 자리 짜는 그런 어떤 일 노동입니다만은 아빠의 그 아빠가 쓰고 있는 바로 그 모자를 한번 보시면 이 모자는 방건이라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 방건은 여러분 그 지금 쭉 보시는 것처럼 무슨 탕건 또는 정자건과 함께 그 양반들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나는 양반이다. I am 양반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양반인데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을 누구한테 풉니까? 바로 이 아들한테 푸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아들의 그 아랫도리를 보면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아들이 굉장히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인데도 자기 몸보다 더 책 큰 책을 주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그 아빠의 그 한을 풀려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김홍도 풍속화에 나오는 이 책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출세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보감을 보면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 그랬어요. 또 고문진보를 보면 가난한 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또 부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존귀해진다, 고귀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지원의 그 책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덟 가지의 그 책사랑 중에서 일곱 가지는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 일곱 개의 그 금지사항 중에서 어떤 부분이 걸리시는지. 첫 번째는 책을 대할 때는 하품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이 아마 걸릴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지개를 켜지 말라. 하품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 기지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졸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침을 할 때는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피하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책장을 이렇게 뒤집을 때 침을 묻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침을 묻히면 이제 책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책을 베고 자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이제 권장사항인데 남에게 이제 빌려온 서적의 글자가 잘못되면은 그거를 고쳐가지고 뭘 고쳤다는 거를 쪽지에다가 적으라 그랬어요. 그걸 붙이라 그랬고 또 종이가 떨어졌으면 그것도 붙이고 또 깨맨실이 끊어졌으면 그걸 또 새로 깨매가지고 돌려보내라. 이제 이것이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학자, 조선 후기 학자인 박지원의 이제 책사랑입니다. 1866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병인항요가 일어납니다. 흥성대원군이 프랑스 신부 9명을 포함해서 8,000명의 천주교 신자를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군대들이 그 바로 이제 그 강화도를 이렇게 침범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프랑스의 장교인 그 앙리 지베르가 쓴 그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집안에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야.

목걸이가 유행한 시기는 영조의 손자인 그 정조 때입니다. 송나라 때의 그 학자인 정자가 이르기를 비록 책을 읽을 수 없다 하더라도 서실 공부방에 들어가서 책을 어루만지기만 해도 오히려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정조는 책을 이렇게 만지기만이라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여러분 그 비틀즈의 멤버인 그 존 레논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러브 이스 타치. 타치스 러브입니다. 그래서 이 만지는 것도 이것도 이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책을 만져라.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그리고 새벽닭이 울 때까지 공부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의 왕 중에서 역대의 군주 중에서 국내일을 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많은 저서를 남깁니다. 그래서 홍제 전설 보면 무려 100권이 됩니다. 1791년에 창덕궁에 있는 그 성전전에서 재미있는 그 일화를 남깁니다. 그 어자

이건 책이 아니라 그림일 뿐이다. 책가도를 펼쳐놓고 이런 이벤트를 벌인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은 글에 대한 취향이 완전히 나하고 상반된다. 그들이 보는 거는 모두 후세의 병든 글이다. 어떻게 하면은 이 후세의 병든 글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제작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후세의 병든 글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조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가 이게 정권 체제를 그 위협을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천주교 책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서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초의 정조 때 그 천주교 박해가 이루어진데 그게 신의 박해입니다. 또 두 번째의 그 후세의 병든 글이라는 건 뭐냐면은 청나라로부터 수입한 굉장히 통속적인 책. 다시 말하면 이런 정통의 고전적인 책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세속적인 책인데 또 그거를 막기 위한 운동이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문체 반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책거리 보면 책과 그다음에 이제 물건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이제 물건이 바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둬야 될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선시대에 책을 좋아하는 건 너무나 이제 당연하지만은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경에 나오는 그 완물상지라는 그런 우리가 이제 용어처럼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조선의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빠지면 뜻을 잃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조선의 이제 임금님이 어떤 그 귀한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전하 뭐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막 신하들이 그냥 뒷달같이 이렇게 나서서 그 물건에 대한 관심을 못 갖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물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물건의 가치라 그럴까 물건이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서는 행복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 500년 중에서 그 허리쯤에 전쟁을 이제 네 번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현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뭔가 좀 이념적이고 뭔가 그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어떤 빠져 있다 그러면은 조선 후기에 와서는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생각으로 바뀌면서 물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물건들이 보석처럼 바뀐 것이 바로 책가도고 책거리인 겁니다. 2016년에 예술의 전당에 그래서 책거리 전했을 때 그 포토존으로 썼던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그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그 다채로운 이런 작품인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가구라든가 이제 물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서양에부터 이렇게 들어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칸막이가 있습니다. 근데 칸막이에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뚫려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가구에서 칸막이에 구멍 뚫린 건 아마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선반도 보면 선반이 니은자 또는 이제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가구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거는 이제 그 청나라 때의 그 장식장인 다보격이라는 가구예요.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칸막이에 구멍이 다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보니까 청나라의 장식장을 사용했다라는 걸 우선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세부에 볼 수 있는 이렇게 도자기들 보면 무슨 빨간 도자기도 있고 녹색 도자기 있고 노란 도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컬러풀한 도자기도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박물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도자기가 뭐냐면 이거는 청나라의 단색 도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싱글 컬러드 포슬린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이제 빨간 병 또는 이제 노란 뭐 항아리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도자기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앞에서 보셨던 장면인데 가운데 이제 금속에 이제 이런 기구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서양에서 건너온 그 자명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명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책가도를 보면은 뭐 거울이라든가 또는 뭐 양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안경이라든가 이렇게 다 뭐냐면 서양 대항해 시대 때 서양에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전해진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러한 어떤 중국의 가구 또는 중국의 기물 또는 그 서양의 물건을 그리는 그 기법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르네상스 시대 때의 그 서양화를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그 초등학교 때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도화지에다가 예를 들어 전봇대를 그리면 전봇대가 점점 작아져갖고 나중에 그 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2차원의 공간에다 어떤 3차원의 깊이감을 표현하는 이러한 그 원근법인데 여기도 지금 원근법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릇이 컵이 지금 막 이게 잔이 이게 깨질 정도로 깨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르네상스 원근법 다시 말하면 그 리니어 퍼스펙티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이런 그 모델링 뭐 컵이라든가 이 그릇을 표현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입체적이고 또 우리가 그 서양화 기법처럼 가운데에 이런 하이라이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막 스크래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빛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그 르네상스 시대의 우리가 쉐이딩 테크닉이라는 이런 기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책거리인데 왜 궁중의 책거리에 중국의 도자기 또는 중국의 가구 또는 서양의 물건 또 서양의 기법으로 돼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혹시 그 사치풍조가 아니냐. 마치 우리가 이제 뭐 구찌 좋아하고 에르메스 좋아하고 뭐 샤넬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거는 세계화의 그 열망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전반기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이념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냐 기냐 하면서 뭐 철학적이고 우주적인 이런 어떤 그 논쟁에 휩싸였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조선 중반에 이제 전쟁을 겪고 나서 그 후반기에는 뭔가 실질적으로 그 물건이 우리에게 이제 행복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정신적인 가치에서 뭔가 그 물질적인 욕망의 시대로 조선 후기에 이제 바뀌는데 바로 그 조선 후기의 그런 변화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는 책가도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궁중의 책가도의 그 매력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런 구조적인 짜임이 아닌가.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칸을 쳐보니까 이게 쉬운 두 칸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책갑이라고 중국 책은 책 케이스 우리가 담배갑 하듯이 책을 이렇게 케이스 이렇게 쌓여있는 조그만 책인데 대부분 이제 중국 책인데요. 책갑이 115개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도자기를 비롯한 또 기물은 102개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만약에 여러분 이런 큰 그 백지를 주면서 종이를 주면서 52칸의 책값 115개의 김을 102개가 된 102개로 이루어진 책가들을 그려라 하면은 바로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굉장히 그 놀라울 정도의 어떤 구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디테일을 보면은 이런 책의 쌓임이라든가 그릇의 노인 같은 것들이 변화무쌍하고 이게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 책가들을 보면은 이건 좌우동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심선으로 해가지고 좌우에 이게 똑같이 칸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면이 없습니다. 좌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한쪽에는 뭐 책이 쌓여있으면 한쪽에는 뭐 그릇이 놓여있던가 해서 우리가 좌우 동형의 그 시메트리 중에서 이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책갑에 쌓여있는 거는 이거는 중국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크고 이렇게 이제 노란 표지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조선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왼쪽에 어떤 게 중국 책이고 어떤 게 우리나라 책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의 책가도를 가장 잘 그리는 분이 있는데 그 화원, 궁중화원인 그 이형록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할아버지 이종현, 아버지 이윤민의 대를 이어가지고 3대째 책거리를 잘 그립니다. 그래서 아마 책거리를 못 그릴래야 못 그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집안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두 번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57세인 1864년에는 이형록으로 바꾸고 그리고 64세인 1871년에는 이태균으로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 이름 바꿀 때마다 그 화풍이 바뀌는 것이 또 이분의 특징입니다. 그 이영록일 때는 그 뒷판의 색이 갈색을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칸막이도 갈색을 쓰기 때문에 우선 그 브라운 계통의 갈색 책가도를 우리가 꾸미는 것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영록이 그랬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숨은 도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쪽으로 그냥 생명의 은인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은인 생명의 은인을 확대를 해보면 두 번째 보면은 이걸 도장을 눕혀놨어요. 근데 눕혀놓은 데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형록인 해서 이건 이형록이 그렸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형록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아버지인 이윤민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했으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 그냥 서간지라는 거예요. 서간지라고 이게 서가 아니야 책 아니야 하면서 가까이 보더니 아닌가벼 하면서 이렇게 뒤로 돌아섰다는 그런 일화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57세인 1864년에 이형록은 이름을 이응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64세인 1871년에는 이택균으로 바꾸는데요. 근데 이게 이름을 바꾸면서 벼슬이 높아져요. 이응록일 때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뒷판이 갈색일 때도 있지만은 녹색을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칸막이는 갈색 칸막이를 그대로 쓰지만 뒷판은 이제 녹색을 써가지고 뭔가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하면 그야말로 이제 깔맞춤을 이제 피하는 거죠. 어떤 거 보색 대비를 해서 뭔가 그 생동감 넘치는 이런 작품을 만듭니다. 근데 이응록일 때 가장 디테일이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7세에서 64세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가장 그 에너제틱한 시기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는 모델링이라 합니다만 입체적인 표현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박물관에 이제 유물 심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 폭에 이렇게 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응록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을 어떤 이제 그 골동품 상인이 600만 원에 내는 거예요. 이제 한 폭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이응록의 그 책가도가 얼마 전에 그 10억에 호가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박물관에 있는 관계자에게 얘기했죠.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 공을 하나 더 붙여주거나 아니면 뭔가 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제 거기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럼 한 푼도 깎지 말라 해가지고 아마 600만 원에 아마 횡재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골동품 상황은 그 딜러는 전문가인데 왜 이거를 몰랐을까? 그런데 그분이 이응록 그림은 비싸다는 걸 알았지만 이응록이 57세에 이응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컬러풀한 이런 붓도 이게 이제 중국 붓입니다. 그러나 아주 입체적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러한 그 잔은 마치 요새 그 머그컵으로도 쓸 만큼 굉장히 아주 현대적인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미국의 남부에 있는 그 버밍햄 뮤지엄 오브 아트, 버밍햄 미술관에서 그 책거리가 있다고 저를 한번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책거리는 뒷판이 청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루 책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생명의 은인이 어디 있냐 하고 도장을 찾아봤더니 도장에 이택균인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날드 선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책가도를 제일 잘 그리는 분이 이형록입니다. 근데 이형록은 이름을 두 번 바꾸는데 57세에는 이형록, 그리고 64세에는 이택균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64세, 다시 말하면 1871년 이후에 그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형록일 때는 뒷판을 갈색을 써서 갈색 책거리가 유행했다면, 우리가 이응록일 때는 녹색을 써서 녹색 책거리, 그리고 이택균일 때는 바로 이런 청색을 쓴 그 블루 책거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형록이라는 작가, 이

이택균이라는 작가는 디판의 색에 대한 굉장한 많은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미나를 소개하면서 세계의 그 유명한 그 패션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를 미나를 갖고 이렇게 그 상품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들은 뭐 하냐 하면서 약간 그 책망하듯이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이제 양혜일 선생이라는 우리나라 그 패션 디자이너가 방송국에 항의를 한 겁니다. 왜냐면 당신은 매년 1년에 두 번씩 파리의 그 패션 위크에서 미나를 갖고 패션쇼를 하는데 정교수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전화번호 대라.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항의하는 바람에 저하고 이제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안한 마음에 양혜일 선생에게 이 바로 그 블루 책거리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이택균 책거리를 소개했더니 거짓말 안 하고 그 앞에 한 두 시간을 앉아 계시는 거예요. 봄의 패션 위크에서는 바로 이 책가도를 갖고 이 블루 책거리를 갖고 패션쇼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2월 말쯤에 제 카톡으로 카톡 하면서 오는데 바로 이런 작품들이 온 겁니다.

이제 일본에서 책거리를 조사하러 갔을 때 일본 구라시키 미래관에서는 제 몸 키보다 이렇게 더 큰 궁중화 책거리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토에 있는 일본 고려미술관에는 제 허리쯤에 오는 그 미나 책거리 병풍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궁중회화는 키가 커요, 병풍이. 근데 미나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궁중회화의 뭐 2분의 1, 심지어는 뭐 3분의 1까지 이렇게 키가 작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중은 아무래도 크니까 그 병풍의 키가 크고 그리고 민간에는 이제 주거 공간이 작기 때문에 키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책거리 그림은 궁중 책거리입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그래서 이 책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물들을 굉장히 여유롭게 넉넉하게 이렇게 이제 배치하고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만약 이제 이 그림을 미나로 표현해서 이제 키가 2분의 1 또는 이제 3분의 1로 작아진다면 어떻게 이제 표현할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2분의 1대로 이제 스케일을 줄이고 또 3분의 1로 줄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물건 또는 이미지 자체가 크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갖고 있는 이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줄이면 안 됩니다. 작은 크기의 병풍 안에 그 담는 방법을 바로 우리가 그 이름 없는 그 무명화가 미나가들의 이런 지혜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키가 2분의 1로 이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물건들이 갖고 있는 임팩트는 그대로 갖고 가면서 이거를 그냥 한 이미지 덩어리로 아주 컴팩트하게 모아놓으니까 오히려 주변에 여유로운 어떤 공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아이디어, 이러한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찾았습니다만 그거는 보따리의 원리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보따리라는 거는 이게 방에다가 펼쳐놓으면 그냥 한가득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옷가지나 청가지를 차곡차곡 개면은 이 보따리 하나로 달랑 이렇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간편해지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적은 공간 속에서 적은 집에서 사는 이런 서민들의 바로 삶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베를린에 갔을 때 포츠담에서 그 반고흐의 정문화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여기 이 고흐의 정문화전을 한번 보러 갔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5시인데도 이 밤이 이제 껌껌하게 이제 어둠이 짙은 그런 곳을 이제 들어갔는데 바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고흐가 그 말년에 프랑스 남부지방에 가서 그렸던 그런 정문화입니다. 그때는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시절인데, 여기에 있는 그 물건들은 바로 그 당시에 고후의 생활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후가 즐겼던 술이라든가 또 고후가 즐겼던 담배, 이거는 이제 고후의 어떤 그 생활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촛불은 고후의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이나 물질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그 표현, 다시 말하면 자화상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이 전시를 통해서 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책거리를 보면 우리가 이제 미나 책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느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모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에서 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그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책보다 작고 어린아이가 이러한 그 책장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요한 거는 크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건 작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주인공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바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주인공이고 어린아이는 엑스트라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는 그 중국 어린아이 또는 중국의 물건보다는 이제 한국의 어린아이, 조선의 어린아이로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가 읽고 있는 책은 조선의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읽는 윤리 교과서인 그 소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중국 또는 그 서양의 그 물건, 서양의 그림이 이제 한국적인 그림으로 우리가 미나 속에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나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으로 비하면은 된장처럼 구수하고 김치처럼 맛깔스러운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959년에 바로 이제 일본에서 민회운동을 벌이고 미나라는 말을 처음 만든 야나기 문에요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궁중화 책거리가 아니라 미나 책거리 그 두 폭을 우리가 제자의 제자뻘 되는 사람한테 기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1959년에는 야나기 문에요시가 굉장히 그 건강이 안 좋아서 그 지병 때문에 2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거리의 그 두 폭이 그냥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이게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그냥 쏟아내듯이 쓴 글이 바로 뭐냐면 불가사의한 조선민화라는 이런 유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직관은 이 그림이 대단히 매혹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뭔가 신비로운 아름다움마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혜를 짜서 다시 바라보면 이 그림만큼 모든 지혜를 무력하게 하는 그림은 좀처럼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이 그림이 근대인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불합리성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야나기 문에요시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찬사를 다 쏟아낸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나기 문에요시가 일제강점 20세기 전반에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 미술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 미술 교육을 받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 서양의 원근법. 그러니까 점점점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 감동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 그 책갑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릇이 오이가 담겨진 그릇이 있고 거기에 이제 조그만 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항아리 뒤에 책이 있는데 책이 이렇게 책 위에 또 우리가 안경, 서양화부터 수입한 안경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마 무슨 강력본드로 붙인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소반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이 보면은 굉장히 기기묘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데 뭔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감동이 뭔지 몰라갖고 미스테리하다, 불가사의하다라는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의 제자이면서 또 일본의 유명한 염지 공예가인 그 세리자와 케이스케는 무심코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다. 같은 그림을 보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가사의한 놀라운 화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그림을 보고 무심코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선두 분이 있으시네. 감독님이 드시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이 바로 그 1959년 일본의 최고의 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야나기 무네시와 세리자와 케이스케를 아주 감동케 하는 이런 작품입니다. 이게 바로 미나체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자와 케이스케는 우리가 그 미나체 거리의 감동을 받은 것을 자기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제 자기 방에 있는 물건들을 다 이렇게 미나체 거리처럼 이렇게 컴팩트하게 덩어리로 만들고 그거를 이게 블랙톤 검은 색깔로 해가지고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의 일본식의 책거리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2016년에 그 예술의 전당에서 책거리전을 했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전시장은 좌우가 너비가 20m고 높이가 20m입니다. 굉장히 큰 전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병풍은 보통 한 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m 되니까 병풍을 한 3개쯤 놓으면 되겠지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인 최정아 씨가 이게 디스플레이를 도와줬는데 이 병풍을 보고 첫 마디가 뭐냐면은 이건 엄청 센 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기가 세게 나오기 때문에 좌우의 병풍을 치우고 이 병풍만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조언대로 그 좌우 20m, 높이 20m의 이 병풍 하나만 이렇게 라이팅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병풍이 그 큰 공간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하고 제 나름대로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원래 그 호피도 물론 이제 표범 가죽입니다만 이걸 호피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표범이 한 폭에 한 마리씩 있기 때문에 8마리 표범이 포효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최정아 씨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자기의 어떤 직감적인 이런 능력으로 이 에너지를 이제 파악을 한 거겠죠. 그런데 이 호피도에는 또 재미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그 책거리를 그린 그림 그 주변을 보면은 나중에 이걸 오려가지고 그려 넣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래 그 호피도를 갖고 있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었는지 여기에다가 화가를 또 불러 미나가를 불러다가 책거리를 그려달라고 이제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은 뭐냐면 본인이 무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무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무뿐만 아니라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면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이 아니라 책거리를 남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문물을 겸비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휘장을 이렇게 이제 올려서 펼쳐진 이러한 그 서재의 그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은 바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윗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석경이라는 악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작 꼬리와 생황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바로 그 승진, 출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석경의 그 경자는 그 경사스러운 경자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이라고 그러죠. P-U-N. 그래서 발음이 같으면 이 석경이 출세, 경사가 되고 경사스러운 일이 바로 석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여기 우리가 약탄기가 있습니다. 약탄기가 있고 그리고 또 최고에는 그 안경이 얹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 그 중년 이상의 뭔가 그 몸이 아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뭐 고혈압이라든가 뭐 당뇨와 같은 이런 병을 앓고 있는 걸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문방구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책상 그 안쪽에는 이분이 이제 평소에 즐겼던 뭐 바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놀이기구를 이렇게 숨겨놓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아시아 미술 컬렉션으로 유명한 데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시청 앞에 있습니다만은 자랑스럽게도 실리콘밸리에서 돈을 많이 번 이정문이라는 분이 이거 도네이션한 이런 건물입니다.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에 작은 이런 책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거리를 보면은 그 다들 이 책값을 뭐냐면 그릇 받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대학교 때 그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라면거리다 이제 급하면은 막 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냄비를 얹어놓았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이제 책을 갖고 이렇게 이제 뭐 강의하러 다니는 이제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이런 제의식을 느끼는데 이 그림을 보고 아 우리 조상들도 보면은 책을 전부 다 이 책받침으로 썼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릇 위에 있는 걸 보면은 오이고 불수감이고 딸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꽃입니다. 이거는 다 뭐냐면은 다산, 다남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이는 남자의 거시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다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수감이나 딸기나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이게 씨가 많은 것, 씨가 많은 것도 이게 다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것의 이 책거리의 의미는 아들을 많이 낳아서 공부를 많이 시켜서 서울대학을 보내라 하는 이제 그러한 그 현실적인 욕망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책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이 그 한 손에는 그 부채 또 한 손에는 이게 책을 들면서 읽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 맞은편에는 자기 몸보다 더 큰 그 경대 지금으로 하면 그 거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거리 전시하면서 새롭게 이제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이 물건들이 여성적인 물건들이 종종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궁중화 책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남성 다시 말하면 어떤 중성 이런 의미가 있다면은 미나 책거리에는 가끔 이렇게 여성적인 물건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들의 어떤 비단 신인 비단 어떤 신발이라든가 또는 여성들이 또 머리를 우리가 단장할 때 쓰는 그 동백류를 담는 이런 향유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성의 그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같은 그 병풍 안에서 그 아래에 보면 그 수박이 있고 수박을 가운데 있는 그 은장도에서 이렇게 은장도 갑 장도 갑에서 꺼내가지고 완전 역기적으로 푹 찔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나 속에서 수박은 그 위를 잘라서 씨를 내보임으로써 그게 이제 다산 또는 이제 다람자를 상징하는데 도대체 이 수박을 이 장도로 찌른 이거는 뭘 의미할까? 그거는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거는 다람자 다산의 상징인데 이거를 푹 찔렀다는 거는 그거를 부정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은 이 여성의 그 서재의 주인공은 나는 씨바지가 아니다. 나는 애기 낳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마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책거리 미국 순회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장소는 그 뉴욕에 있는 그 찰스 왕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간이 굉장히 아주 넓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재미있는 그런 이벤트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무부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세계의 그 유수한 미술관 그 40여 개의 그 40여 개의 박물관에서 종사하는 그 큐레이터의 워크숍을 여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책거리를 보여드리면서 책거리를 설명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의 이제 포스터로 사용한 건데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그 포스터의 이미지는 아까 설명했던 그런 이제 그 아주 화려한 다채로운 그 책가도의 그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로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거 한국 그림 맞아야 하고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시는 바로 이제 미국의 아주 심장부 정도에 있는 그 캔자스 대학에 있는 그 스펜서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캔자스 대학의 미술사학과 주최로 해서 책거리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각국의 14명의 학자를 초청해서 아마 책거리에 관한 국제 세미나라는 아마 최초의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의 전시였던 클리블랜드 미술관은 우리가 미국에서 한 5위쯤 되는 굉장히 큰 그런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입구에 책거리 전시장 입구에 이제 이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운데 있는 작품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거는 이태균의 그 블루 책거리다라는 거를 고증했더니 박물관에서 가운데다 이렇게 모셔놓고 또 그 블루 책거리의 그 파란색으로 그 디스플레이를 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대문짝만하게 전면에다가 그 전시회를 이렇게 소개해 준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책거리 전시회가 끝날 즈음에 미국의 아마 세 번째 되는 박물관인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그 자기네 이제 그 컬렉션 도록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록에 우리나라 그림이 두 점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미국의 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 한국의 현대 미술 그 단색화 정상화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그 미나 책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 미나 책거리는 왼쪽 오른쪽에는 그 폴 세잔의 정물화가 있는데 폴 세잔의 정물화는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물화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미나 책거리를 소개하면서 미나 책거리는 코리안 스틸라이프 이건 한국의 정물화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도록을 보고 책거리 미국 순회전에 대한 어떤 그 보람을 느꼈습니다. 궁중화 책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계를 향한 어떤 그 열린 사고가 담겨 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가구, 또 중국의 도자기, 또는 서양의 물건, 그리고 서양의 기법으로 표현돼서 뭔가 우리가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 뭔가 이제 세계를 향한 어떤 열망이 표현된 글입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나 책거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삶의 이야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나에서는 이 삶하고 그림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러난 정서 또는 감정 이야기들이 아주 그냥 짙게 우러난 이런 그림이다 이렇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나 책거리는 우리의 또는 한국인의 삶과 희망이 녹아 있는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한국적이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공감대를 이뤄야 돼요. 그 책거리는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이런 책에 관한 그림이 다양하고 풍부하고 이렇게 재밌게 전개되고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이거는 난 세계적인 미술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구례 서쪽 입구 섬진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여울물이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른다고 해서 예전에는 마을 이름이 잔수였는데요. 그래서 잔수농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례 잔수농악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제만굿을 펼치면서 놀이가 시작됩니다.
1: 해운과 항시 건성이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0: 강상구술 마친 후에는 농악대가 마을에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는 마당밟기가 이어집니다.
1: 저구석, 정지역 구석, 방 구석, 혀짝 구석, 여짝 구석, 할 것 없이 화장실 구석 구석에 쓰는 액 몰아내고 냉가봉만 쳐드리소.

0: 조상도 조상땅 조상땅도 조상땅 장꾸방이 폐암들에다 장독 끊타다라. 광구령에 폐암 들어간다 적극다 개국거 죽냐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판꽃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토끼란 놈이 용왕한테 어떻게 그냥 씨부러놨던지 용왕이 딱 파냈어. 그래가지고 용왕이 혈주부를 불러서 들고 있어 보시오. 예. 혈주부야, 그래, 근데 너 언제 이렇게 키가 많이 자랐냐? 나보다 작았는디. 그래, 네가 얼른 세상에 나가서 최선생 칸을 모시고 오너라. 허여노니 별주부가 퇴낀 앞바닥을 물그러미 쳐다보더니, 야 이놈아, 너 양심은 있을 것이다. 양심은 있어. 내 등에 엎쳐라 가자.

가자 가자 오소유 가자

벽강을 당도 소야 천봉중유로다 봉산내가 달떠와

야 간연호 공주 얼짓한단 차라 등에다 저 달을 질고 그리고 향.

어떤 강태웅은 윗수로 돌아들고 흘리도 천운이라 이렇게 창변을 당도하야 강태웅이 내리며 모든 채로 갔는구나. 새끼가 저 멀리 깡짱 뛰어가 버렸단 말이오. 그래서 별주부가 아이고 여보 퇴생원 나도 같이 갑시다. 나 저기까지 가려면 한 3시간은 걸리겠어. 그러니까 퇴끼가 얼른 한께를 생각하고 별주부를 쳐다보더니 깡짱 뛰어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나보고 지금 간달라고 하면 뒤지라고 하는 소리냐? 여기 실업의 아들놈 같으니라고. 아니 지자가 아니라 우리 자라 자라보고 큰 소리입니다. 오해 마셔. 하고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그래, 내가 너한테 그 쇼미더머니나 그 비와인가 로꼰가 하는 놈처럼 그냥 쌍욕을 씹으러 대고 싶지만 저기 카메라도 있고 여기 어리신 분들도 많은께 내가 그렇게 욕은 할 수가 없고 점잖은 욕만 골라서 하는지 꼭 이렇게 하던 것이었다.

일반 권대미련 기득의 용왕한 너들면 형광없이 추하수일걸 예미꿍기서이 아이들하면 내 목숨이 살아갈 거나 나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해군창산으로 나 돌아간다. 가려고 했는디 요놈이 저 커튼 쪽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게, 아니 산중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꿰어가지고 용궁에 데려가가지고 내 간 잘라가지고 내 간 빼서 용왕께 처먹여갖고 용왕 병났을 생각을 하면 그냥 치가 떨려. 그래가지고 이놈이 얼른 한 꾀를 생각해서 별주부 연맥일 생각으로, 내 이놈 별주부야 갔네. 벌써 갔어. 엿먹긴 걸렀다. 다시. 내 놈 별주부야. 뭐냐? 별주부가 수천 마리 왔구나. 야 이놈아, 너가 나를 수로 멀리를 왔다 갔다 행승께, 야 내가 아까 저 서울역에서 말이오 여기까지 오는데 3,870원 택시비 받더라니. 근데 너는 수로 멀리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내가 돈은 못 줄 망정 그냥 살려 보내는 것이오. 아니었으면 네 모가지를 그냥 풍선껌 불듯이 쫙 늘려가지고 걸레 짜듯이 오죽오죽 잘라가지고 네를 죽였을 것인데. 야 이놈아, 내가 수궁에 간 게 네가 제일 충신이더라. 그리고 내가 용왕한테 너무 큰 말 했어. 안 그래도 산의 대장군디 빈말 넣을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약 이름 알려줄 텐께 잘 듣고 그렇지. 나중에 뭐 여유 있으면 좀 사가거라. 자, 약 이름 나간다. 잘 들어라. 우황 정심원 십전대부 당쌍아탕 타이레놀 개버린트 니 같은 인사들 알보치 들었냐? 여기 데일밴드랑 가스 활명수까지. 자, 여기 오른쪽으로 나가서 두 번째 상가 1층에 보면 약국이 있으니까 거기서 잘 사가라니. 난 간다. 안녕 하고 토끼가 갔는디 별주부는 할 일 없이 수궁으로 돌아가고, 아이고 이 불쌍한 별주부야, 아이고 너 그냥 수궁으로 가라이 하고 수궁으로 돌아가고, 토끼는 지가 살았다고 깡짱깡짱 깨서 여기 북악산 자락에 앉아버렸단 말이오. 자, 그래서 요놈 이제 목이 마라. 그래서 물을 먹는디 꼭 이렇게 먹던 것이었다. 옳지. 이제 나랑 몇 번 함께 잘 맞네요. 그지요? 자, 또 먹는디 이럴 것이었다. 옳다 옳다. 잘 보셨지요? 물 먹는데도 가락이 있고 장단이 있는 법이요. 야야, 내가 뭔 말을 할라 했지? 아, 배가 고파 이제. 토끼가 배가 고파가지고 기엄기엄 살펴다니다가, 아, 요놈이 그냥 여기 잘못 이상한데 그냥 발을 흐트려버렸단 말이오. 그래도 요놈이

떼굴떼굴 굴러서 여기 MC호터까지 왔네 그리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토끼가 왜 위험에 빠졌냐면 저기 키 크고 잘생기고 지휘 잘하는 유용성 지휘자가 저 단원들하고 오늘 청춘가학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뒤풀이를 흘러고 자기가 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죠. 쏜다고 했는데 아니 지갑을 딱 열어본 게 돈이 별로 없단 말이오. 그래서 맥주랑 치킨은 사야 겠는데 맥주는 큰근도생 어떻게 샀어. 근데 치킨을 못 사잖아. 그래서 곰곰이 꾀를 생각하다가 옳다, 서울시에 제일 많은 새가 비둘기지에 이 비둘기를 치킨처럼 튀겨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비둘기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토끼 그냥 딱 걸려버렸네 그려. 그래서 토끼가 아이고 박수 소리가 작아서 더 울어야겠어. 아이고 아이고 내가 그냥 용궁에서 되졌으면 동지자사 단오추석 제삿날까지 다섯 번은 밥을 얻어먹었을 텐데 아이고 이젠 여기 이 무지한 김기진 놈 손에 뜯어먹히고 삶아먹히고 구워먹히고 생연병을 당하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기 전라도 진도에서 한 쉬파리 4천 마리가 왜 안 따라해요? 한 번 더 그렇지 이래야 시파리가 4천 마리가 되지. 요것들이 우리 아까 단장님 보셨지요? 단장님 이쁘단 말 듣고 그냥 단장님 얼굴 보려고 서울에 왔어. 근데 토끼가 있은 게 단장이고 뭐고 저리 가고 토끼한테 딱 달라붙었지. 그러니까 토끼가 얼른 한 꾀를 생각하고 아이고 신앙 정 형님 모셨습니까? 아니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다 그냥 꼿꼿이 서 있어요. 인사를 해야지. 아이고 신앙 정 형님 모셨습니까? 예예 예, 왔습니다. 흔께 저 신앙 정 형님 여기 눈구녕, 콧구녕, 입구녕, 귓구녕 네 구녕만 빼고 쉬 좀 담뿍 적셔주시오. 흔께 쉬파리가 웃더니만은 야 이놈아 너가 지금 인간을 속이려고 그렇게 생윤병을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은 못 속여. 내가 인간의 내력을 일러줄 테니 한번 들어봐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의 손이라 하는 건 엎어놓으면 하나이요 뺏어놓으면 땅이요 이 둘이 금이 가 있기는 불 다니는 금이요 어.

사오묘 유가 여가 있고 헌곤 가미군 팔비가 여가 있고 불도로 어두고 길러도 강년 강년 여가 있고 용동일만의 대장경 천지가 모두 일장경이니 니야 우리 꾀를 낸 사람 전하나 못 당.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싶어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놀라지 말아요. 여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또 어디에나 있는 곳.

0: 나는 늘 여기서 기다리곤 했어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야 끝이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그 끝이 이렇게 쓸쓸할 수 있다는 것도 미처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텅 빈 빈소에 이들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1: 원래 모르시는 분이시고요. 상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이름 대신 무영고라 불리는 이의 마지막 길을 생면부지의 청년들이 배웅을 나서네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지켜보고도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1: 저희는 입관, 제섭, 발인, 화장 그리고 봉안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고 있습니다.
2: 처음 대면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긴장이 되고 좀 떨리고 그럽니다.
3: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는데 뭔가 할수록 더 실감이 나고 뭔가 많이 슬펐어요. 미래의 제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4: 혼자 가시니까 그 외로움을 채워드릴 가족분들이나 슬퍼해줄 주문객들 가족분들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채워드리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어린 손들이 떠나보낼 준비를 마치면 다음은 내 차례였지요. 하지만 지금 나는 거기 없어요.
5: 절차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빠뜨리지 말고 순서 맞춰가지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만난 기특한 청년들이 누군가 했더니 미래의 장례지도사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이었군요. 오늘은 모형으로 염습 과정을 배우고 있네요.
6: 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할 때.
5: 염이라는 거는 수의를 입히고 이제 염보를 이용해서 고인을 이제 싸서 마지막 옷을 입혀드리고 네, 고인을 마지막 가시는 길 깨끗하게 모셔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20살. 아직 삶을 다 이해하기도 버거운 나이에 죽음의 과정을 먼저 배우네요.
1: 원래 봉사 쪽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큐를 보게 됐어요. 장례 지도사에 대한 다큐를 보게 되는데 되게 사람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의로운 복지다. 마지막 복지다.
0: 모든 게 변해버린 세상에서 어쩌면 이 학생들이 나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7: 전통 장례에서는 상여에 꼭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승길로 안내를 이렇게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거의 90% 이상이 화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여라고 한 그 자체가 지금은 보기 힘든 그런 문화로 바뀌어져 버렸죠. 대신에 이제 우리 이제 장례 지도사들이 저승길을 잘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살짝.
0: 언제부턴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만은 나를 잊지 않고 지켜주었지요. 여기가 내 오랜 집이에요. 굳게 잠긴 문 뒤에서 시간은 멈춘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8: 장녀는 이제 그 망자를 장지까지 모시는 도구예요. 한 300년 전에 됐는 이 장녀집 안에 있던 장녀인데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부식되고 또

0: 가서 없어져도 또 제가 매일 보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보고 왜 이렇게 헌나무를 가지고 했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봉황 장식도 지금 거의 부식이 되어가지고 형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1: 세월이 흐르면서 상여도 상여집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나도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지요.
0: 동장한테 제발 좀 상여집 좀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간 거죠. 너무 무섭다. 밤길이 무섭다. 그 모화산 꼭대기잖아요. 갈 데가 없어 거기 간 거예요, 사실은. 상여를 사 모으기 시작하니 동네에서는 처치 곤란이니까 헐값으로 주고 가져만 가주세요.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이래서 이리저리 모았는 것이 한 20털. 귀신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물집이다. 병아리 못이 하나 없어졌네. 상여는 전부 이 병아리 형태의 못을 가지고 조립을 하거든요. 병아리가 살쾡이나 고양이에게 쫓길 때 죽기까지 자손을 지킨답니다. 죽어서도 자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모든 이 꾸미는 이 형상들은 모두 꼭두라고, 전체적인 총칭은 꼭두라고 합니다. 봉황무늬, 용수판, 이런 꼭두들은 망자를 위해서 저세상에 가서도 정말 더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좋은 데 가시라고 하는 염원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1: 어둠 속에 숨어있던 상여위 나무 인형. 그게 나예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여기. 한 생의 문이 닫히고 다른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나는 기억해요. 너무 고요해서 다들 지나간 줄도 모르죠. 고요한 이 침묵은 늘 같은 얼굴이에요. 그 문턱을 넘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죠. 무거운 침묵이 깨지는 순간은 수백 해가 흘러도 여전히 낯섭니다. 또그 순간이네. 수없이 지켜봤던.
2: 누구야? 꼭두. 꼭두각시?
3: 네 길을 인도하러 왔어.
2: 인도? 웃기지 마. 내가 왜네 손에 끌려가야 되는데? 이 답답한 상여 속에서 숨막혀 미치겠는데, 네가 왜 껴있어?
3: 내가 원에서 이 좁은 데 들어온 줄 알아? 네가 눈을 뜬 순간부터 난 어쩔 수 없이 붙어야 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왔어. 네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야.
2: 그럼 가는 길이 외롭진 않겠네. 근데 어디로 가는 거냐?
3: 넌 좋은 곳으로 가는 길 위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2: 두렵긴.
1: 대부분의 망자는 이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는데 어쩐지 이번 망자는 저에게 익숙하진 않네요.

삶과 죽음, 그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믿어왔지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가는 마지막 여정에 가장 아름다운 가마를 준비했어요.

0: 상여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화려한 집, 마지막 길에 가장 아름다운 집에서 살다가 가는 곳이다. 먼 길을 가자.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는 먼 길을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무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꽃두는 그 망자의 동무예요. 그러니까 새도 훨훨 날아가라고 싶은 새, 죄인들, 악기를 이렇게 부는 죄인들, 먼 길을 가는데 많은 외로움이 있으니 두렵지만 이들로 인해서 두렵지 않겠다.
1: 그래요. 나는 그 마지막 길의 동반자. 떠나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호위무사입니다. 저승길이 설마 그리 만만할 리가 있겠습니까?
2: 참말로 험한 판이 벌어졌구만. 내가 한번 해봐야 쓰겠어.
1: 험한 판이 벌어지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요. 두려움 따위 설 자리가 없지요. 나는 수십 수백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거든요.
0: 안동상여는 그 안동지역의 유교적인 성향, 그래서 꼭두도 양반 모습에 갓을 쓰고 또 시종을 거느리고, 경주상여는 문양들도 일반적이진 않아요. 용의 모습, 그리고 또 그 꼭두의 어떤 이렇게 정교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신라 천년의 중심지였다는 것이 단순하지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라도 상여는 사람 꼭두보다는 꽃문양이나 또 색채면에서 화려함이 돋보이는 상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상여를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금방 들고, 경기도 상여는 보면 굉장히 그 경기 지역의 실용주의, 사후에서도 무엇이든지 이 여의주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그 상여를 보면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얼굴의 모습을 일본형으로 바꿔버린 거죠. 한복을 기모노, 그리고 악기를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는 그 꼭두가 야차입니다. 근데 야차도 사무라이, 칼을 든 무시무시한 사무라이로 변형시켜버렸고, 정교하고 알록달록한 그런 무늬들로 다 바꿔버린 것인데, 일종의 문화 침탈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마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동원되고 소리도 있고,
1: 그 길엔 이정표가 없어요. 이 소리가 길을 잃지 않게 우리의 걸음을 이끌죠.

0: 아, 정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였을까. 아름다운 이별이죠.
1: 하지만 세상 어떤 이별이

0: 빛이 닿지 않는 쪽으로 걸음이 점점 깊어지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때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온다. 수없이 이 길을 지나며 보았던 자들이에요.
1: 이렇게 절대 못 보네.
0: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여기 있네요.
2: 저승길엔 늘 저런 귀신들이 떠돌아. 홀래도 못 올린 여인. 그 원하는 처녀 귀신이 되고. 사랑도 못 잃은 사내 미련은 몽달 귀신이 되지.
3: 언니 왜 누워있어? 같이 놀자. 나 혼자야. 엄마가 날 버렸어.
0: 그래요. 여긴 죽어야 사는 곳. 이 길이 어떤 곳인지 이제야 알게 되죠.
1: 내가 죽고 보니까 세상에 원한 품고 떠도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2: 저승길 가는 길목엔 저마다 사연 안 풀린 것들이 떠도는 법이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끝내 기억되지 못한 자들의 잔용이야.
0: 저승길엔 이승에서 놓지 못한 마음들이 바람처럼 떠돌아요. 그 앞에선 누구라도 흔들리게 되지요.
1: 난 용서받을 수 있을까?
2: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저승의 심판이 가리겠지.
1: 그렇겠지. 용서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겠지. 넌 나한테 화가 나지 않니?
2: 난 망자에게 화를 낼 수가 없어. 난 그저 죽은 자를 저승까지 데려다주는 존재일 뿐이니까. 산 사람처럼 분노도 복수도 할 수 없는 거다.
1: 저승이라.
2: 가는 길이 아직도 두려워?
1: 그래, 두렵다.
0: 두려움 없이 떠나는 길이 있을까요?

0: 30년 전부터 알고 계신 스님인데 그 스님이 또 알고 계시는 스님이신가 봐요. 근데 그 스님이 너무 이제 훌륭하게 사셔서 꼭 다비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다비를 하기 시작했죠.
1: 자신의 소명을 다한 한 수행자가 길을 떠났네요. 다비식은 그 마지막 길을 떠나보내는 불자들의 예의지요. 나는 늘 이 길목에서 기다렸어요.
0: 이제 몸을 저희가 이제 벗는다 그러는데 그런 동안에 기도해드리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장례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1: 그때마다 만났던 사람들.
0: 알아서 바람이 불어지네.
1: 다비대에 불이 붙으면 불꽃은 남길 것과 떠날 것을 한 번에 가릅니다. 모두가 떠나는 일을 기리는 동안 남길 것을 챙기는 사람.
0: 저 넘어질까 봐. 그래도 계속 이 골바람이 한쪽으로만 치면 한쪽이 빨리 타면 이게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뭔 일이 있나, 원만히 끝날 수 있나, 그것만 생각했죠 뭐.
1: 불꽃 속에서 한 생의 무게를 비워내고 마지막 수행의 길을 떠납니다. 두려움 없이 떠난 자들을 나는 만나곤 했죠. 그래도 괜찮은 이별은 없더군요. 남은 이들에겐 긴 슬픔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0: 자, 가운데로, 가운데만. 됐어. 스톱.
1: 불이 꺼지고
0: 이렇게
1: 유골을 수습하는 시간. 두 손을 모으고 긴 기도로 인사를 건네는 동안 마지막 흔적들을 조용히 거둡니다. 흩어지지 않게 남은 삶의 조각들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으면 한 생이 조용히 머물 자리를 얻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삶이란 이렇게 한 줌 재로 남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0: 199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서 32년 차입니다. 제가 염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정성껏 할 수 있는 게 이냐고, 이 일이고. 3일날?
1: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일을 숙명처럼 살아온 이 사람에게 사람들은 살아있는 꼭두라는 별명을 붙여줬다죠.
0: 3,000분 정도 장례 치러진 것 같고요. 고인을 좀 정성스럽게 치르고 이렇게 제대로 저승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례 도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뭐 꼭두라고 하면 좋은 별명이네 저한테는. 2006년도에 이제 체교 대통령 장례 치러드렸고,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2015년에 김영삼 대통령, 202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 장례는 6번 제가 참여를 했었죠. 그 대통령이나 뭐 유명한 사람.

0: 사람들이나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표정들은 누구나 공평한데 그 표정은 천차만별이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고 못 놓는 거지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떠날 때도 편하지 않고 막 인상 쓰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저는 그렇게 좀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1: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산다는 건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죠.
0: 땅을 다 파서 이제 학원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숙소에 와서 자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떠보면 또 없어지고 또 자려고 그러면 또 나타나고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날. 어느 정도까지는 그 기운이 있는 거지 이제. 이제 육신이 있고 혼백이라 그러는데 혼이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그 근처를 떠도는 거지.

이 길은 언제나 예측 불허. 마음의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해요. 험난한 길이 될 거니까요.

0: 한순간 서늘한 기운과 함께 스치는 낯선 기척.
1: 누가 우리 보고 있어.
0: 분명 저기 무언가 있습니다.

0: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사실 어디서나 벌어지죠. 한때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는 이 사람은 여기만 오면 헤매고 다닌답니다.
1: 요즘도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네?
1: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아니, 잘 못 구해요. 요새 없어가지고.
1: 저쪽 끝에 있는 거는
2: 북한 사람.
1: 북한 분들이? 네. 그것도 새롭게 알았네. 이거 진짜 예쁜데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2: 그러세요. 감사해요.
1: 네. 작품 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고 그러죠. 꼭두가 소재나 이런 경우는 그거에 집중해서 꼭두를 또 찾으러도 오고, 또 사장님들이 그런 막 사연들을 진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재밌고. 무게감도 딱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정교한 것보다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 옛날에는 꼭두를 막 동네 분들이 낫으로 대충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2: 이건 호랑이네. 외국 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1: 네네네.
2: 진짜 아까워, 이런 거 외국 나가는 거.
1: 아마 제 작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1992년 9월 16일에 했으니까는요. 지금 3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 이웃이며 우리 역사, 우리 터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잘 표현해서 전달했으면 좋겠구나.
0: 나를 찾은 이유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작품에 캐스팅한 거죠. 작은 나무 인형으로만 존재했던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 손끝에서 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1: 꼭두가 갖는 그 디자인의 모양 이런 것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눈여겨봤었는데요.
0: 역시 예술가의 눈은 다르네요. 내 미모를 알아보다니.
1: 작품 안에 꼭두를 만드는 게 나오는데 이걸 만드는 분을 만드는 거를 찍을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아예 한 거지. 그래서 이걸 찍어서 만드는 과정을 작품 속에 넣은 거죠. 이렇게 꼭두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상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도 꼭두거든요. 사람은 살면서 미리 자기만의 꼭두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죽어서 만나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 살면서 자기의 꼭두를 하나씩을 미리 가지고 있다라고 설정을 하는데 계속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죽어야만 동행할 수 있는 꼭두를 통해서 어찌 보면 삶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되고 살아가는 데 지탱하는 것으로 쓰일 수는 없을까? 그냥 말 그대로 살아오름. 내 삶이 이렇게 뭔가 살짝 떠오르는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0: 어쩌면 내가 이 작품을 통해 살아오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몬스터가 될지도 모른대요. 와우.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죽어서도 끝내 벗어날 수 없는 것들. 그 사슬이 기어이 발목을 잡고 말았네요.
3: 그녀를 넘겨 저승으로 가선 안 돼.
4: 또 나타났네. 저승길은 네가 막는다고 막히지 않아. 비켜라.

0: 이 순간을 기다리며 구천을 떠돌던 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길을 가로막아 섰어요. 이런 일은 나도 흔하게 겪는 일은 아니었어요.
1: 저 여자를 네 손에 맡길 순 없어.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2: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야. 망자는 저승으로 가야 해. 그러니 싹 물러나!
0: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0: 그래,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거냐?
1: 너희들 한풀이에 이 망자를 내맡길 순 없어.
2: 난 끝까지 이 길을 지켜야 해.
3: 닥쳐! 내가 직접 끝날 거야.
4: 분노와 슬픔이 한 덩이로 엉겨 걷잡을 수 없는 힘이 되어 덮쳐옵니다. 그 서리빨 같은 힘이 이 길의 질서를 단숨에 무너뜨리죠.
0: 또 네가 나서는구나. 그래도 이 망자는 네가 데려갈 자가 아니다.
3: 방해하지 말고 비켜!
0: 나는 진실을 드러내려는 거다.
4: 죽음으로도 용서받지 못한 죄. 도대체 망자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5: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끝까지 데려가야 하잖아. 수백 년 동안 넌 망자들을 다 데려갔다며. 나라고.

0: 순 없잖아.
1: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좀 달랐을까?
2: 꼭두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평등한 것처럼 꼭두는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한다. 나를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발휘해 주겠지.
3: 아주 괴롭지요. 그런 사람은 왜 그래 가야 되나. 아, 나는 괴로울 것 같아요. 위로도 하고 아주 웃어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양면성이 있어서 진짜 그럴까? 아,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꼭두를 만난다면 되게 좀 즐거운 꼭두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꼭두. 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 이 꼭두를 만났으니까. 이번에 전시회가 있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25년, 2000년에 시작했으니까.
1: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던 그때 어린 시절 만난 나를 떠올렸답니다. 운명처럼 꼭두 조각가가 됐네요.
3: 11살 때였어요. 우리 집 언덕이 좀 이렇게 높은 축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와 같이 넘어졌어요. 그때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였어요. 할머니 상에 조그마한 꼭두가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제 막 빌고 하지요. 한 달이요, 세 달이 달라고 하고 막 울며 불며 내 아픔을 가져가고 세 개를 달라고 했는 그 희망이 그때 이 기억에서 내한테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꼭두의 의미들을 새기는 것이요.
1: 나에게서 삶의 희망을 발견한 이 조각가는 나를 상여 밖으로 꺼내 곁에 두었어요.
3: 가까이 있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사연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연이 있듯이 그 부분들을 새기고 싶어요. 하나하나를. 가장 어두운 지점이 꼭두 새벽이고 또 새벽에서 밝아오는 그 과정이 이제 이 꼭두에서 나타나는데 죽음과 삶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꼭두를 이렇게 그리다가 좀 삐딱삐딱해도 괜찮아요. 그걸 정확하게 그리면 더 재미없어. 그럼 좀 우스꽝스럽게도 하고.
1: 나를 더 많은 사람들 곁으로 데려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조각 수업도 열었네요.
4: 조금씩 이걸 처음부터 확 나가면 안 되고 약간 바깥으로 좀 떨어져서 약간 힘이 좀 넓게 잡아줘야지.
1: 이제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꼭두라는 내 이름에서 죽음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나를 칼로 새기고 색을 입힙니다.
5: 엄마나 아빠를 만들고 싶거든요. 아빠도 조각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하면.
6: 어머니 지금 만들고 있고 어머니 핑크색 좋아하셔가지고 핑크색으로 이제 원피스 해서 여기다 이제 장꽃무늬 넣을 예정이거든요.
5: 현대에서는 그 의미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나는 누군가의 칼끝에서 매일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라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3: 꼭두도 좀 자유로운 꼭두가 되고 우리가 현대미술로 말하면 새로운 또 하나의 장르가 형성되기도 하고 융화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워지고 일반인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거는.
1: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쌓여가는 것. 누군가는 떠나도 또 누군가는 남아 지나온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지요. 언젠가 진도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걸 봤어요. 떠난 이를 애도하는 오래된 진혼가가 진도의 시간을 계속 흘러가게 한다는 걸.
0: 우리 다시리 군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데 가시라고 우리가 다시리 얘기를 한번 해봐야 쓰겠는데
7: 그러네.
0: 이 중이 어떤 중은 뭐하니 빈 동네 밑에 동네 옆에 동네 제사랑 제사 날짜는 다 외고 댕기고 진도 갔네. 바보 냄새랑 냄새를 다 맡고 규승이나 중이 안 나 있어. 자 이제 다시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를 좀 부르셔야 됩니다.

0: 짚고 울리는 다시래기 한판. 사람들은 가락에 기대어 슬픔을 잠시 내려놓고 지친 마음을 달래지요.
1: 이 장면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예외였잖아. 그 첫 번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동하고 저렇게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를 만들어 가자고.
0: 나를 춤으로 표현하겠다고 나선 이 안무가에겐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실마리를 찾은 건 어린 시절 기억.
1: 그때가 애니 태풍이 불었던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기억인 것 같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여를 직접 경험을 해봤거든요. 엄청 강렬했어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뭐 슬픔이 느껴진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희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때 그 모습이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슬픔과 뭐 아픔과 고통과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희 이제 이 꼭두가 어떤 건지 우리가 들어갈 이 꼭두가 어떤 건지 우선 봐야 돼요. 이 인형들이 꼭두예요. 꼭두는 상여에 달려있는 인형인데 영혼이 저승으로 갈 때 편안하게 가시라는 의미가 있대요.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어떤 감정을 넣어야 될까, 어떤 스토리를 적용해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에서 떠올린 나는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담아낼까. 그래서 떠났죠.
1: 진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설렘을 가득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0: 휘몰아치듯 감정을 표현하려면 다시래기를 제대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죠.

0: 다시 되게 직접 봤을 때 저는 진짜 정말 충격 먹었거든요. 슬픔, 아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되게 재밌게 풀어낸 거예요. 장래 의식을 한다고 하면 정말 다들 슬프고 되게 뭐 약간 가라앉은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시되기 공연 자체가 되게 밝고 약간 재미있는 연극 같은 느낌의 극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도 다시되기예요.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좀 약간 즐겁게, 행복하게, 슬프기도 하지만 행복감을 같이 겸비하는 좀 자유롭게 춤을 추는 거. 네, 저희가 이걸 좀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1: 호흡을 해야 돼.
2: 슬픔을 웃음과 해악으로 이겨내는 다시래기가 망자를 위로하는 힘찬 몸짓의 안무가 됐답니다.
0: 팔을 쭉 뻗어서 지금은 동작으로만 하지만 나중에 감정을 넣을 거예요. 쭉 길게 늘려서 그다음 빠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와, 첫 번째 왔다. 그다음에 쭉 늘린다. 쭉 그다음 확 들어와. 빠르게. 상여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감정들을 조금 움직임으로 표현했고 그 꼭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킴이가 그들을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그런 인도의 길로 조금 인도를 하면 어떨까? 처음에 그네 명의 무용수가 이제 컨택을 하거든요. 그 컨택을 할때 망자의 그 약간 다양한 감정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거거든요. 둘이서 춤을 추는 듀엣이 나오는데 그 듀엣을 뒤에서 이제 보듬어 안아주고 근데 그 망자의 슬픔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뛰쳐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무용수의 꼭두가 그거를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래서 가는 길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그 감정들을 이제 조금 가라앉혀 줄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그런 의미를 좀 많이 두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음악을 틀 거고, 이때까지 했던 그 안무를 전부 다, 다시 한번 해볼 건데, 동작 크게 하고, 네, 갈게요.

내 안에 감춰두었던 것들이 몸짓 하나하나에 담겨 숨을 쉽니다. 거기 춤추는 내가 있어요.

0: 다시래기를 보면서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랄까 어떤 열정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느끼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안무에 담았습니다.
1: 잊힌 나를 기억 속에서 꺼낸 사람들이 나에게 새로운 무대를 다시 만들어 주었죠. 그 무대 위에서 이제 나는 어떤 춤을 추게 될까요?

0: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니 죽음을 생각하구나. 오늘 하루 살아있으니 더 열심히 살고.
1: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함께 살아가는 거다.
2: 꼭두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다. 너무 잊혀져 가고 있다, 지금. 잊혀져 가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인문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되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이 좀 힐링이 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좀 희망을 가지는 그런 하여튼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3: 함께 춤출 수 있다면, 그래서 오래 당신과 만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

0: 이 길의 여정은 여기서 멈춰섭니다. 여기까지.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건 여기가 끝이죠.
1: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나를 지켜줬다는 걸 잊지 않을게.
2: 난 그런 걸 바라서 한 게 아니야.

0: 이제 더는 거부할 수 없다. 저승의 길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법. 너의 죄값 또한 그 길 위에서 가려질 것이다.
1: 어서 가자.

당신을 보내고 나는 이제 또 다른 일을 기다립니다. 오늘을 사는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그건 오직 당신의 몫이죠.

호흡은 우리의 감정 조절을 도와주고 또 정신을 집중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죠. 올바른 호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왼쪽 어깨에 힘을 뺍니다. 오른쪽 어깨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눈꺼풀에도 천천히 힘을 빼봅니다. 평소 여러분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었나요?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호흡하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빠르게 호흡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 속도에 따라 천천히 호흡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실 땐 몸이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내뱉을 땐 올라갔던 어깨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편안하게 집중해 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엔 좋은 에너지가 가득 채워진다고 생각하고 내뱉는 숨엔 몸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며 호흡을 반복해 봅니다.

고관절의 이완을 통해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는 우티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발을 모으면서 매트 앞에 섭니다. 손을 반듯하게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시며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 다리를 1m, 양 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립니다.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쥐고 발등을 바라보면서 왼손을 하늘 위로 쭉 밀어 올려봅니다.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쉴 때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 올리시면서 왼쪽 골반도 왼쪽으로 천천히 펴 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하나, 호흡을 5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둘,

다섯, 마시는 호흡에 발을 돌아오면서 활짝 팔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마찬가지로 발등을 바라보시면서 오른팔을 위로 천천히 밀어 올려 봅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발을 수평하게 팔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호흡을 다 토해냅니다. 이어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우티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볼 텐데요. 상체를 옆으로 좀 더 깊이 기울이는 동작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만큼만 자세를 취해주세요. 매트 앞에 엄지발을 모아주고 두 팔을 쭉 뻗어주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1m 간격을 벌려주고 팔을 활짝 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을 열어주고 천천히 엄지발가락을 주려고 노력해보고 왼팔을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시선은 왼손을 올려다 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왼팔 밀어내고 하나, 다섯. 마시는 호흡에 올라와서 발을 11자로 왼발 틀어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천천히 오른손을 올려다 봅니다.

허리와 골반에 자극을 줘 하체를 견고하게 만들고 골반에 활력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서서 진행하는 동작인 만큼 호흡을 멈춰야 할 정도로 힘들게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 다리를 1m, 양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립니다.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쥐고 발등을 바라보면서 왼손을 하늘 위로 쭉 밀어 올려봅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1m 간격을 벌려주고 팔을 활짝 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을 열어주고 천천히 엄지발가락을 쥐려고 노력해보고 왼팔을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시선을 왼손을 올려다봅니다. 마시고

복부 안쪽에 가스를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 변비 예방에 효과적인 프라사리타 파도타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닥을 지지하는 두 다리의 견고함과 복부 수축에 따른 호흡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양 다리를 1m보다 조금 넓게 활짝 벌려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팔을 펼치고 내쉬는 호흡에 손 허리로 마시고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을 짚을 때 어깨 넓이로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고개를 들 때 흉추를 쭉 핀 상태에서 가슴을 밀어내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안으로 들어오고 손 사이로 머리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무릎을 살짝 접고 안으로 넣어보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무릎을 천천히 내쉴 때마다 펴주면 좋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내쉬는 호흡에 잠시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을 허리로 상체를 천천히 밀면서 일어나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돌아오면서 반듯하게 섭니다.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이 있다면 무리하게 동작을 이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프라사리타 파도타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조금 더 벌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깍지를 낍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억지로 어깨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끌어내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목에 힘을 빼고 코로 마십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하나,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안으로 모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아랫배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평소 군살 걱정이 있으셨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부와 복부 주변 부위까지 활성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태에서 가슴을 밀어내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안으로 들어오고 손 사이로 머리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다리를 조금 더 벌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깍지를 낍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억지로 어깨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끌어내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척추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파단구스타사나와 파다하스타사나입니다. 발을 모은 상태에서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발 간격을 열어줍니다. 집게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천천히 밀어내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살살 접으면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목에 힘을 빼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때 목이 경직되지 않도록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팔꿈치를 천천히 옆으로 열면서 내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내쉴 때마다 무릎을 천천히 필 수 있으면 피도록 해봅니다. 호흡을 5번 이어갑니다. 하나

다섯.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편 상태에서 턱을 앞으로 밀어내며 가슴을 펴봅니다. 복부를 수축함을 유지하고 내쉬고 손을 허리로 이어갑니다. 아랫배를 힘을 준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마십니다.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주고 손은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요가 동작을 무조건 완벽하게 따라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동작을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파다 하스타사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손을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 정도 열어줍니다. 손을 발 밑으로 천천히 밀어 넣어주면서 발가락으로 손목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반대 손도 발 밑으로 넣어주고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고개에 힘을 빼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이때 승모근이 긴장되지 않도록 고개를 좌우로 틀면서 내 승모가 긴장되었는지 체크해 봅니다.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쉴 때 발가락으로 지그시 손목을 눌러보고 혹시 가능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천천히 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하나,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면서 두.

팔꿈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면서 몸을 팽팽하게 늘려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빼주고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굽어진 등과 허리를 펴는데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평소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을 모은 상태에서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발 간격을 열어줍니다. 집게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오리를 걸어 잡아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천천히 밀어내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살살 접으면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목에 힘을 빼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때 목이 경직되지 않도록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 정도 열어줍니다. 손을 발 밑으로 천천히 밀어 넣어주면서 발가락으로 손목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반대 손도 발 밑으로 넣어주고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고개에 힘을 빼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는 밸런스 요가 우티타하스타 파당구스타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서서 균형을 잡고 호흡하는 자세로 균형감은 물론 강한 근력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골반의 관절을 이완시켜 하체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동작이니까요.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왼손은 허리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세워주면서 엄지발가락을 천천히 쥐어줍니다. 왼쪽 다리의 균형을 잡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섯 번만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골반을 열어준 상태에서 다섯 번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돌아오고 손을 허리로 대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내려놓고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자, 반대발, 발가락을 쥐고

다섯 골반을 열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와서 손은 허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다리를 내려놓고 다리를 풀어줍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왼손 허리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쥐면서

무릎을 세울 때 이렇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면서 왼쪽 발가락을 꽉 힘을 주세요. 이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골반을 열어줄 때 오른쪽 허리와 왼쪽 다리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밀면서 발등을 펴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시선을 한 점을 응시하면서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 모아주고 내쉽니다. 밸런스 요가란 명칭에 걸맞게 몸의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셨나요? 하체의 근력 강화와 척추 건강은 물론 집중력에도 도움을 주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왼손을 허리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세워주면서 엄지발가락을 천천히 쥐어줍니다. 왼쪽 다리의 균형을 잡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자, 이제 골반을 열어준 상태에서 다섯 번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다시 돌아오고 손을 허리로 대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0: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일본이 이거. 아. 우리 언니도 영어

0: 각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1: 고각하는 10대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범고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주 현악기 중에 가야금과 쌍벽을 이루는 악기였었죠. 우리나라 선비의 아주 대명사고 고려 때 공민왕도 검고를 했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아주 검고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비의 악기로서 또 현악기로서 대표적이죠.

나무를 이렇게 사시사철 뭐 눈, 비, 바람 다 맞춰가면서 햇빛도 맞추고 해가면서 오래된 나무는 한 5년, 조금 이제 좀 싱싱한 나무 이런 거 한 10년까지도 이 섬유질을 이제 삭혀서 우리가 이제 악기를 제작을 하거든요. 이제 오동나무가 가볍고 그렇긴 하지만 섬유질을 잘 삭혀야 소리가 맑아요. 삭히지 않으면 강한 소리가 나거나 울리질 않죠.

바뀌기 때문에 우선 이제 나무 재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하고의 이제 그 잘 교감을 이루어야 좋은 악기가 나올 수가 있죠. 나무를 자주 파악을 하면서 이제 1년 된 거, 2년 된 거, 3년 된 것을 이제 두들겨 보거나 아니면 이제 삭은 그 감을 눈으로 보거나 하면서 이제 자꾸 익혀야죠.

지금까지 계속 배우면서 아직도 제가 다 완벽히 배우지 못한 거는 악기에 이제 처음 울리는 소리, 이제 악기 파는 고를 때도 좋은 그게

아주 우연찮게 바로 옆집에 사시면서 뭐 지붕이나 뭐 담장 같은 데 널어놓고 계시는 게 참 좀 신기하게 봤었죠. 그래서 거기 놀러 다니면서 어렸을 때 좀 장난을 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 눈에 들어오셨는지 저보고 이걸 배워라. 한번 배우면은 기술이기 때문에 너 앞으로 사는데 괜찮을 것이다. 이런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0: 불필요하고.
1: 좀 너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2: 2개, 3개보다 이게 간격이 이제 높은 이유가
3: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좀 높아야 돼. 이제 너무 높아버리면 이제 연주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에서 노면할 때 닿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조금 더 높지 이제 이 1개가.

그 당시에는 정학가야금 이게 이제 사라졌었어요, 완전히. 근데 이제 서울대에 계셨던 장사원 박사님이 저하고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서 정학가야금으로 해야지. 왜 산조가야금으로 정학을 하고 있냐? 구학원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거기에 이제 그때부터 빠지게 된 거죠.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뭐 한번 뭐 뛰어넘어 보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버지만큼 연주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악기를 나도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이, 까부지 마라 이놈아야.
1: 하야타르 그 중요한 점은 역사적으로 좀 다르고 학술적으로도 또 매우 이 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도 미적 감각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기법이 또 다른 달들하고는 만드는 기법적으로도 좀 특별해요. 그래서야 하야타르 좀 국보로가 됐는 이유가 됐고, 그 국보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유일하니까.

재래용 오리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벌목을 했을 때는 속살이 하얘요. 근데 이걸 켜놓으면 빨개져요. 붉어져요. 붉어지는데 그 우리나라 이 동양에서의 붉은색이 벽사색이에요. 그런 것이 그 귀신을 쫓는 그런 신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탈춤 자체가 뭐냐면 그 귀신 쫓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맞절해서 아마 오리나무로 만들었지 않았겠느냐. 그랬으니까 옛날 요즘 저는 그냥 그대로 우리 재래용 오리나무를 사용하는 거죠.

예, 하회탈이 1928년도에 마지막으로 탈춤을 하고 단절이 돼가 있었어요. 이거 탈춤이 안동에 이런 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걸 우리 복원 한번 해보자. 이제 이래서 그 가면극, 하회 가면극 연구회라는 걸 그냥 그냥 뭐 70년대 초니까 아주 뭐 요즘 말하면 동호회 비슷하게 하면서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할 때 저도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네, 요 뒤에 여기 좀 안 떠 아직 안 떨어지거든요. 그 뒤에를 또 살짝 조금씩. 턱이 있음으로 해서 탈춤을 출 때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 우리 실제로 말을 하면 턱이 움직이잖아요. 이 원리를 이 탈에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회탈이 좀 더 표정을 연출하는 데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죠.

나무가 완전히 흡수할 정도로 그래서 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지를 바르는데 독특하게 이 한지를 바르는 이유는 이 나무 위에 그대로 오칠을 색깔하면 색상이 잘 안 나요. 한지를 바름으로 해서 그 색상이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오칠을 함으로 해서 혹시 이 나무가 갈라지는 것도 방지를 해주고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가 평생 하면서 하면서 숙제가 됐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연구하고 이거 왜 이랬을까, 왜 이래,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전통만 고수하게 됐죠.

처음에 이름을 몰랐었는데 그런 것도 찾아내서 하고 요 표정이 뭔가 이런 것도 찾아내고 뭐 기법적으로도 이런 걸 내가 확실하게 찾아내고 인지할 때 그때가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보람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후회할 적은 없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악방송 공연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 일본이 이거
3: 아
4: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5: 국악하는 10대 때.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동아시아 지구 시민촌에서 온라인 공연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좋은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집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쓰는 거 그거랑 기재를 좀 가져왔어요.
1: 그냥 사랑에 빠졌어요. 리듬이나 뭐 악기는 다 좋아하게 됐고
2: 한국 호흡은 조금 더 흥 있는 것 같아요.
3: 흥만 아니라 저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는 거 너무 네. 중요하게 생각해서
2: Does the blue one have to be very obvious? Is this one okay or should I put it more?
4: No, it's fine.
5: We will join an online festival and the theme is peace and sustainability. So many musicians from different Asian countries will all perform on a live stream.
6: 2014년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만의 사무놀이 팀입니다.

0: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일본이 이거.
2: 아.
1: 우리 언니도 영어인데.
3: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4: 국악하는 10대

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견 통원돌이 편시춘 장가소부야 웃들마.

성치 혈을 하늘 마소 기철년 이기하니 나도 또 한술 푸른만 증거 상심 우백 인생 뿐마다

이철양 나 청춘꿈을 놀래깨니 백발 소름이 또 깊다.

한 정루 손녀들아 너 흥을 자랑하라 장

누구나 어디서 예? 파국종인 풀기원 소풍척 소상 구적이 방구를 하고

선들을 부는 상토에 술이 울거나 사르 생천에 먼지 먹고 울고 헐리를 흡연서 지내오세.

외침,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0: 춤, 정체가 무엇이오?
1: 조선민 선발전에 나간다고?
2: 헐.
3: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 궁중정자를 익히려는 것이다. 춤을 출 바로 그때
4: 문둥이 처음 보시나?
5: 말할 것도 없고 톡!
4: 나 기억 안 나?
6: 아니요
7: 칼 춤은 무서운 춤의 얼굴 가치란 매력 첫 만남부터
8: 궁중정제는 어느 세월에 익혀 도르 위로 갈란지
0: 이대의 장원은 누구?
1: 나야 나
4: 그럼 오늘부터 내가 절친?
9: 그게 그렇게 되나?
6: 소야, 가자.
10: 재미있는 아가씨네.
6: 소야. 소야. 소야. 소야.

0: 내 꽃을 거절했다. 그 미인
1: 누굴 찾던 중이었어.
0: 아, 왜 이래. 날 찾아온 게지. 오늘 밤 이렇게 납시였으니 이 자를 번두어로 작시 대결하면 어떻소? 미천한 쪽이 벗는 거요. 하나씩.